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그냥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요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와,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0: 뭔가 매니저가 무슨 offer 같은 거,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1: 아하. 아,
0: 아.
1: 스케줄을 보장받기 위해서, 오케이.
0: 그렇죠.
1: 이번에는 못 이기는 척 뭔가,
0: 네.
1: 예, 일정을 강행하는 느낌?
0: 그렇죠. 아, 역시 확실히 아시네요.
1: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 이런 상황이 저는 있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늘 강행이에요. 오케이, 해!
0: 저는 원해요.
1: 진행시켜요.
0: 에너지님이요. 아,
1: 진행시키세요. 저는 무조건 진행이에요.
0: 오케이.
1: 예.
0: 자, 오늘 문장들이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충분히 또할수 있습니다.
1: 오.
0: 영어로 바꿔 볼 거고요.
1: 네.
0: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새해 기록에
0: 도전!
1: 도전!
2: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1: 아, one more interview?
2: Just one more.
1: 그냥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2: Sorry, remember, I only speak English.
1: 영어하는 게더 지쳐요. 진짜.
2: What's wrong? What's wrong?
1: 한국말하는 매니저로 바꾸라니까.
2: One more interview,
1: sorry.
2: just one
1: Okay.
2: more, okay?
1: Okay. I see. later, I can interview because I was so tired.
2: 아, you don't want to do it now? Not now?
1: Yeah, no, not now.
2: We cannot miss this.
1: 응?
2: It's with Mayu Magazine. We cannot miss this.
1: Mayu
2: Mayu
1: 매거진?
2: Magazine, yes.
1: 그거 famous, right?
2: Very
1: Oh
2: famous.
1: my god.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2: Is that yes or no?
1: 아, okay.
2: Okay.
1: Okay, but,
2: But?
1: okay, but, you have to give long holidays.
2: To you,
1: Yeah.
2: after this.
1: I was so tired, but I can do interview. So you, okay?
2: Long holiday. Okay.
1: Yeah, 10 days.
2: Ten?
1: Yes. Thank you. At Mayu! Yeah!
0: 거절했다가 결국 다른 분이 그 기회
1: 네. 그래서 내가
0: 가져가셨다고.
1: 강행이에요.
0: 그래서 미국.
1: 저는 항상 강행. 오케이, 진행시켜.
0: 그분 미국까지 진출했대요.
1: 아이고,
0: 아이고, 어떡해.
1: 글로벌 스타가 됐네.
0: 영어 해야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1: 무조건이에요.
0: 그럼요, 무조건입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4: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3: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4: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Mm-hmm.
0: 자, 일단 매니저가
1: 네.
0: 조금 지쳐있는 연예인에게 인터뷰가 딱 하나 더 남아있어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인터뷰 해야죠, 인터뷰 해야지.
0: 인터뷰.
1: 왜냐면 지금 본인을 위해서 기사를 예쁘게 써주실 기자님들이 지금
0: 그렇죠.
1: 대기하고 계신데.
0: 기회를 잡았는데.
1: 그럼. We have one more to go.
0: 네.
1: 우리는 가야 돼.
0: 가야 돼요.
1: 우리는 가.
0: 가야 돼?
1: 근데
0: 뭐가 있어요?
1: 하나 더. 인터뷰. 인터뷰네요, 인터뷰.
0: 스펠링 기대하겠습니다.
1: 오케이. 인터. 저희가 알아요.
0: 와우.
1: 저 왜냐면 제가 interviewer이었잖아요. 인터뷰어.
0: 맞네요.
1: 리포터 같은 게
0: 맞아요.
1: 인터뷰어잖아요.
0: 그막 연예계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 가서 막
1: 그쵸.
0: 인터뷰하고 하셨죠.
1: interviewer 그래서 interviewee 이런 거를 제가 너무 어려운 단어였는데
0: 와.
1: 그때 조금 알게 됐죠.
0: 도움이 되네요.
1: 네.
0: Alright. So interview. So I have one. You have one. We have one
1: 예.
0: more interview. 근데 마지막에 To go까지 나왔거든요.
1: 가야 된다는 거예요?
0: 네,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0: 정답, interview.
1: 네.
0: Very, very nice.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거기 view이기 때문에 V는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1: 네.
0: So, 아랫입술 위에 윗니 살짝만 올리고 바람을 뿜어주세요. 자, 갑니다. view, interview.
1: Interview.
0: Uh-huh.
1: Interview.
0: Very nice. 자, so we have one more interview.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죠.
1: 네.
0: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one more interview. 인터뷰 하나 더 가지고 있대요.
1: 여기서 끝나도 사실 되죠.
0: That's right. That's perfectly fine. But then to go를 넣게 되면
1: 예.
0: 가야 할 것이라는 거는 결국 뭐가 더 남았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Okay? So 하나의 더 인터뷰가 있어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남아 있어요. 왜냐면

0: 그만큼 가야 되니까. 그쵸? Okay. So, have something to go. 이러면 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라는 느낌. Alright?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1: yes.
0: 챕터 10개를 하는 거예요. 챕터 1에서 챕터 10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챕터 9까지 마쳤어요.
1: Yeah.
0: 이랬을 때 아, 우리 남아있는 거 챕터 하나 더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한 개 더 많은 챕터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We have one more chapter.
0: 자, 근데 가야 돼?
1: To go.
0: 우리가 가야 될 거니까 남아있다는 걸로 의역이 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0: Makes sense, right? So we have one more chapter to go, right? 자, how about this? 너는 상대방한테 해볼게요. 네. 너는 25분이 더 남았어. 그러니까 25분 더 지나면 끝이야.
1: 아하.
0: 이런 느낌이에요. 너는 가지고 있다. 25분 더.
1: You have more.
0: You have 25
1: more.
0: More.
1: 25 minutes more.
0: More minutes예요.
1: 아. 25 more minutes
0: 가야 돼?
1: To go.
0: Oh. You have 25 more minutes to go.
1: Oh.
0: 이거는 보세요. 어떨 때 많이 쓸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 자, 운동할 때.
0: Exactly.
1: Oh, yeah.
0: Personal trainer가
1: 네.
0: 그 treadmill에서 이제 달리는 거 있잖아요.
1: Oh.
0: 그거를 할 때 아, 자, 25분 더 남았어요.
1: 예.
0: 이걸
1: 자, 지금부터가 칼로리 타는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하시죠. 지금부터 조금 더 할게요.
0: 이제 시작이야.
1: 속도 2 올릴게요.
0: That's right.
1: 더 올라가요.
0: 그때 이렇습니다.
1: 아,
0: 네, 더 올라가요.
1: 야.
0: Okay. So to go가 아, 가야 될 거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거구나.
1: 그러네요.
0: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We have one more chapter to go.
1: We have one more chapter to go.
0: You have 25 more minutes to go.
1: You have 25 more minutes to go.
0: 그렇죠. 만약에 제가 가르치다가
1: 네.
0: 문장 하나를 더 배워야 된다면
1: 아하.
0: 아마도 저는 Oh, we have one more sentence to go.
1: 오!
0: 이런 식으로 또 쓰겠죠.
1: 아, we have one more sentence는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0: That's right.
1: 예.
0: That's right. 근데
1: to 거기,
0: go까지. Alright,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1: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너무 지친 나머지 연예인이
1: 네.
0: 그냥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1: 아이고.
0: 저 지쳤어요.
1: 어떡해. Can we just do it later? 그거를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에, 요렇게 끊어도 되겠는데요?
0: Later?
1: Can we just do,
0: it? Yeah.
1: Later?
0: 언제? Later에?
1: 네, 다음에. I am 지쳤어요.
0: 네.
1: 근데 지쳤어요가 제가 항상 이게 나오면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0: Yeah.
1: So 그래서 나는 정말 tired 해요.
0: Okay.
1: 피곤해요.
0: Uh-huh.
1: 그러니까 다음에 할게요. 말 되거든요.
0: 어떻게 보면 가장 basic한
1: 네.
0: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before we open it, 그 보통 인터뷰를 하시면
1: 네.
0: 그 연예인분들 중에 너무 지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1: 당연하죠.
0: 마음이 좀 안 좋고 하겠어요.
1: 너무 안 좋은 게 왜냐하면 인터뷰 매체가
0: 와.
1: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이렇게 매체 인터뷰들도
0: That's
1: 많다
0: right.
1: 보니까 비슷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다 대답을 해줘야 돼요.
1: 네, 그래서 저는 때론 짤한데 그래도 또 저는 제 할 일을 또 해야 되니까.
0: 뭔가 그 자리에서 듣는 것 같아요. 진짜 상황. Okay, so I'm tired. 정답은 다른 걸 좀 가져오긴 했습니다. 바로 exhausted.
1: 맞아, 이게 생각이 안 나요.
0: Yes. 안 써봐서 그런 것뿐이에요. 사실 tired가 피곤한이죠. 피곤한인데 진짜 exhausted는 정말 하고 지쳐버린이라는
1: 네.
0: 형용사입니다. 이게 스펠링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회화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1: Exhausted.
0: Exo 약간 Z의 발음의 느낌으로 해서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Exhausted. Exhausted.
1: Exhausted. Exhausted.
0: Mm-hmm. 이거는 실제로 지침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Exhausted. Alright. 자, 참고로 전에도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지쳤다라고 할 때 틀려도 되니까 한번 보세요.
1: 아.
0: 뭐가 있어요? 무슨 out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끔 쓰시는 분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한국에서.
1: 잠깐만요.
0: 네, 완전히
1: 근데
0: 막 달아 빠졌다라고 하거든요.
1: Burnout. Burnout.
0: Okay.
1: 아니, 뭐 아웃이 저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웃 하면은 왠지 burn이 나오면은
0: 네. Burnout이 왔다. 근데 burnout이라는 표현이 없는 건 아니에요.
1: Wear out. Worn out.
0: Yes. Worn out. 왜냐면 형용사로 지금 만드는 거니까.
1: 맞아요.
0: 그렇죠? So exhausted, tired 다 형용사예요, 지금.
1: 네.
0: So worn out. 이건 wear를 PP 형태로 바꾼 겁니다.

0: worn out, 얘도 완전히 닳아서 지쳐 있는 느낌. Drained, 진짜 배수구에 물이 쭉 빠진 느낌이에요. Drained. 그리고 beaten, 두드려 맞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개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캐주얼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암기가 안 되거나 아직은 어색하거나 하면 사실 tired, exhausted 충분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worn out, drained, 물이 빠져 있는 느낌, 에너지가 빠진 거죠. beat, 이런 것들 다 현우성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Can we just do it? 이러면 지금 하자는 얘기 같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나중이라고 하려고 뭘 붙였어요?
1: Later.
0: Later, right? 나중에. 굉장히 간단한 단어지만 얘 없으면 안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문장 뒤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 너 그거 나중에 해도 돼. 그거 나중에 해도 돼. 너 그거 나중에 할수 있어.
1: You can do it later.
0: 그렇죠? You can do it later. You don't have to do it now.
1: 네.
0: 자, 그리고 메시지를 한다라고 할때 동사로 그냥 메시지를 쓰거든요.
1: 예.
0: 나한테 나중에 메시지해. 메시지를 줘라. 메시지는 그냥 동사로 쓰세요.
1: Message me later.
0: That's it. Hey, message me or text me
1: Text me.
0: later.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later 그냥
1: 네.
0: 뒤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자,
1: 오.
0: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 do it later.
1: You can do it later.
0: Message me later.
1: Message me later.
0: Alright, 본문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약간 지친 느낌.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1: Oh,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0: 오케이.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1: 네.
0: 이번에 두 문장으로 또 나눠져 있는데요. 아, 이건 놓칠 수 없어요. My Magazine과 하는 그런 인터뷰인가 봐요.
1: 이게 굉장히 famous한 건가 봐요.
0: 요, 잘 되면은 그냥 완전 그냥
1: 탑 되는
0: 슈퍼스타.
1: 거예요.
0: 아, 바로 됩니다.
1: 눈 떴다 감으면은 이제 완전 그냥,
0: 떴다 감나요? 감았다
1: 까맣다 뜨는.
0: 뜨는 거 아닌가? 잠깐만요.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곳인가 보네요.
1: 그러네요.
0: 오케이, 오케이.
1: We cannot miss this.
0: 아하,
1: 놓칠 수가
0: 안
1: 없네요.
0: 된다.
1: It's with Mayu Magazine이네요. 매거진.
0: 말만
1: 매거진.
0: 해봤지 못, 이게
1: 맞아요.
0: 스펠링을.
1: 매가진.
0: 기다리겠습니다.
1: 매거진. 왠지 이거
0: 오케이.
1: 같아요. 마지막은.
0: Alright. MAGAZINE.
1: 매거진.
0: 정답. Surprisingly. 맞습니다. Magazine. Magazine. 근데 우리가 왜, 그 약간 외래어처럼도 그냥 매거진 많이 쓰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그죠, 그죠.
1: 실제로 어떤 이제 매체 이름이
0: Right.
1: 무슨 무슨 매거진 많아요.
0: 많죠. Right. 그래서 얘도 I am Mayu Magazine이 그뭐 브랜드 네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M을 대문자로 쓴 것뿐이에요.
1: 그렇군요.
0: Yes, Magazine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잡지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We cannot miss this. miss하는 게 뭐죠?
1: 놓치다.
0: 놓치는 거. 아, 이거 놓칠 수 없어요.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했는데, 할수 없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썼어요?
1: Cannot.
0: cannot 이라고 썼습니다. 이거를 줄인 게 뭐죠? can't. 자, 그런데, can't 쓰는 것보다 cannot을 쓰면 not이 눈에 확 보이죠?
1: 더 강조가 되나요?
0: 맞습니다. So, we can't miss this. 이것보다 we cannot miss this.
1: 예.
0: 특히, 보통 이렇게 풀어버리려면 not에 억양 주는 사람이 많아요. We cannot do this.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don't를 푼 거는 뭐죠?
1: Do not.
0: don't not이요? 잠깐만.
1: 아니, 뭐, 아, do not.
0: 깜짝 놀랐네. don't not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1: do not.
0: do not.
1: Yes.
0: 맞아요. 뭐 주어에 따라 뭐 does not이 될 수도 있겠고, 뭐 do not. but don't는 확실하게 do not이죠.
1: 근데 저 궁금한 게, can not은 붙여서 쓰는데, do not은 띄어서 쓰는 이유가 있나요?
0: 띄었습니다. 왜냐면 발음이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don't 하면 뭐 do not, 뭐 don't,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져 있고요.
1: 강세에 따라서 또.
0: 이렇게 don't를 풀을 때도 여전히 do not 해서 not에 억양 많이 줘요.
1: 네.
0: Okay? You do not do that. 이런 느낌으로 훨씬 강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1: Yes.
0: 그래서 cannot, 동사원형. 뭐뭐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뉘앙스에는 절대라는 게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you can 이거보다 조금 강조하면서 당신은 들어올 수 없다 여기에.
1: You cannot come here.
0: 그러니까, come in here 하면
1: come in here.
0: in을 쓰면 안쪽이라는 거 더 강조해줘요.
1: 네.
0: Okay, so you cannot come in here.
1: Yes.
0: 여기는 뭐 관계자들만 들어오는 곳이다. 뭐 이러면서.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우리에게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돼.
1: She cannot.
0: 거짓말하다 우리에게
1: lie to me to us.
0: To us, right?
1: Yes.
0: She cannot lie to us. 뭔가 화가 난 느낌.
1: 네.
0: Okay. So 억양도 그렇고 굉장히 좀 그러니까 연기가 많이 살아야죠. 강조니까. 자, 읽어볼게요. You cannot come in here.
1: You cannot come in here.
0: Mm-hmm. She cannot lie to us.
1: She cannot lie to us.
0: 그러면 아까 don't 줄인 그게 do not을 줄인 거라고 했었죠.
1: 네.
0: 자, 저는 여기에서 일하지 않습니다를 강조한다면 I don't work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1: I do not work here.
0: 그죠? I do not work here.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1: 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1: Oh,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0: 그렇죠. 여기서 it이라는 거는 the interview를 얘기를 하는
1: yeah.
0: 거예요. 그래서 그 interview는 Mayu Magazine과의
1: interview.
0: 것이다. 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1: Mm-hmm.
0: 대신, okay, 받아들인 거예요.
1: Oh.
0: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1: 마치 내 딸 같네요.
0: 아.
1: 대신 엄마
0: 뭐,
1: 나
0: 뭐 하자, 그러면?
1: 오늘 젤리 먹게 해줘야 돼.
0: 조건이 있어요 항상.
1: 네. 아, 그럼 너무 지치거나 이럴 때는
0: right.
1: 이렇게 보상이 아니, 있지 보상. 않으면
0: 그럼요.
1: 진짜 힘들 것 같아요.
0: 지치죠.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이것.
0: Okay. 일단은 어디서 끊어주면 좋을까요?
1: You owe me부터 해볼까요?
0: You owe me 해요.
1: Owe me.
0: 뭐를요?
1: 빚졌어. 너 빚졌어.
0: 맞아요.
1: Some 조금의 좋은 휴식?
0: Okay.
1: 아, 휴식이에요? 휴식 근데 되게 긴데 vacation인데 너무
0: 아니,
1: 짧네요.
0: 휴가 아닙니까?
1: 네. 아, vacation 휴식이.
0: 힌트 드릴까요?
1: Okay, rest. Yeah. Okay. Good rest.
0: Okay. Vacation 쓸 뻔했는데
1: 네.
0: 도와드렸습니다.
1: 가까스로.
0: 자, right.
1: 네.
0: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1: Perfect.
0: Rest라고 하는 것은 휴식을 얘기를 하죠.
1: 네.
0: 약간의 괜찮은 나쁘지 않은 rest 좀 줘야 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사실은 rest보다도 당신은 나에게 뭐 하고 있다고요?
1: 빚지고 있어요.
0: 빚지고 있죠.
1: 네.
0: Okay. 그 동사는 바로
1: owe가
0: 되겠습니다.
1: 이 노래잖아요. I owe you. 이 노래 너무 좋은데요.
0: 당신 이렇게 비치고 있어.
1: 예.
0: 이런 얘기죠. 그렇죠?
1: 한글로 번안이 안 되는 이유가 있네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owe someone something. 이러면
1: yes.
0: 이 사람한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빚지다인데
1: 예.
0: 이미 빚지고 있는 상태를 강조를 좀 해주는 거예요.
1: 그래서
0: 너는 나에게 빚지고 있어요. Some good rest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역이 되면서 나중에 좀 쉬게 해줘야 돼요.
1: 네.
0: 오케이? 예약해놓은 거예요.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이거 어떡할까요? 너 나한테 약간의 돈을 빚지고 있어. 너 나한테 돈 좀 빚지고 있어.
1: You owe me some money.
0: There you go. Hey, you owe me some money. Did you forget?
1: 막
0: 이러면서,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그에게 빚지고 있대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걸 빚지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다.
1: 아.
0: 자, 이거 기억나세요? Something의 반대 기억나세요?
1: Nothing.
0: Yes? 그거 활용하세요. 그녀는 그에게 빚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빚지고 있다.
1: She owe him nothing.
0: 그거예요.
1: 아.
0: Right? 이래서 좀 헷갈리죠. 저번처럼
1: 예,
0: something
1: 예,
0: nothing, right?
1: 예.
0: So she owes him nothing. 그러니까 owe가 아니라 owes입니다.
1: 그것도.
0: Owes. Right? She owes him nothing. 이러면은 nothing이라는 걸 빚진 거니까 결국 빚진 게
1: 없다.
0: 없다. 요렇게요. owe가 일반 동사예요.
1: 그러네요.
0: 그렇기 때문에 3인칭 다수이면
1: owes
0: 해 줘야 됩니다.
1: 오케이? 네.
0: 자, 읽어 볼게요. You owe me some money.
1: You owe me some money.
0: She owes him nothing.
1: She owes him nothing.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저는 아, 이거는 정말 외워도 안 아깝겠다 하는 거를 제가 좀 우르르 가져왔거든요.
1: 뭐죠?
0: 네, 이거는 교재에 필기해 두시는 거 강력 추천을 드리는데,
1: 네.
0: You owe me an apology.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1: 너
0: 뭘까요?

0: 사과를 빚졌네.
1: 그게 뭐, 무슨 얘기일까요? You owe me an apology, man. 뭘까요? 결국 당신은 나한테 사과를
0: 안 했어.
1: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0: 에.
1: 빚지고 있다는 거, 빚졌으니까 갚아야죠. 나한테 apology를 줘라.
0: 사과해. 이
1: Yes. 당신
0: 얘기군요.
1: 사과해야 돼요.
0: Owe me an
1: 그거를,
0: apology.
1: 물론 이제 you should apologize to me.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0: 네.
1: you owe me an apology. 엄청 많이 쓰는 말이에요.
0: 오.
1: 자, 그리고요, 요것도요.
0: Do
1: Do
0: I
1: I owe
0: owe you
1: you
0: anything?
1: anything? 이게 뭔지 아세요?
0: 내가 뭐 빚진 거 있니?
1: 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맞아요.
0: 에.
1: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 뭔가를 이렇게 해줬는데, 나 이거 돈 내야 되는 건가? 무료인가?
0: 아.
1: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근데 Do I owe you anything? 이거
0: 아.
1: 저돈뭐 드려야 되나요? 이런
0: 오.
1: 뜻으로 진짜 원어민 스타일의 영어입니다.
0: 이거는 우리도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1: That's right, that's
0: 애매할
1: right.
0: 때 있거든요. 이게 무료인지 아니면 사용료가 있는지.
1: 맞아요.
0: 그럴
1: 그럴 때, Do
0: 때.
1: I owe you anything? 그리고
0: 아.
1: 또 하나요. 또 하나 뭐냐면 What do I owe you?
0: Oh, what do
1: 이거는
0: I owe you?
1: 가격 물어보는 겁니다. 아, 나, 내야 되는 돈.
0: 아.
1: 특히 이거는 일반적인 뭐 쇼핑몰에 있는 정식 스토어보다는 그런 카트 같은 데 있죠.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콘돈, 흔히 핫도그라고 하는 걸 먹었어요. 그러면 오케이, so what do I owe you?
0: 오.
1: 얼마 제가 빚지고 있는 거죠?
0: How much is it 보다 조금 고급
1: Exactly.
0: 표현?
1: 맞아요.
0: 아.
1: Right? Okay. So, 이거를 뭐
0: Do
1: 지금
0: I owe you?
1: 당장 뭐 암기해라 이런 거는 아닌데, 여러분들 교재에 필기해 놓고서 참고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0: 와,
1: 같습니다.
0: 멋있는데요?
1: 진짜 많이 쓰이죠,
0: How
1: 어휴가.
0: much is it이 아니라 What do I owe you? 너무
1: 오,
0: 있어
1: What do I
0: 보여요.
1: owe you? How much do I owe you? 이런 거를
0: Yeah.
1: 외국까지 가봤는데, 한번
0: 그러게.
1: 해보시는
0: 한번
1: 거예요.
0: 써보는 거 챌린지다,
1: 못
0: 진짜.
1: 알아들어도 그땐 바꿔서 How much is it? I mean,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0: 아.
1: Right? Okay. 자, 읽어볼게요.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오케이,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1: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그냥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0: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1: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0: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1: Alright,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1: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2: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1: Ne, 입으로 하는 이명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1: Alright. 자, 첫 번째 단순하게 later를 문장 뒤에 넣어보겠습니다. 나한테 나중에 문자해, 메시지해.
0: Message me later.
1: Message me later. 그거 나중에 해도 돼. 너 그거 나중에 해도 돼. 할수 있다.
0: You can do it later.
1: You can do it later. 자, 그거 그냥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우리로 잡을게요. 우리 그거 그냥 나중에 해도 될까요? 할수 있을까요?
0: Oh, can we just do it later?
1: Yes. 읽어보겠습니다. Message me later. You can do it later. Can we just do it later? Alright. 자, 다음은요. Owe someone
0: Yeah.
1: something.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그녀는 그에게

0: 값진 게 없어. 그녀는 그에게 nothing을 빚졌어.
1: She owes him nothing.
0: 그렇죠. There you go. 두 번째, 너 나한테 돈 좀 빚지고 있어.
1: You owe me some money.
0: You owe me some money. Remember that.
1: Yes.
0: 세 번째,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자, 일단은 okay 하고 나서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약간의 괜찮은 휴식을 빚지고 있다.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Yes, you owe me some good rest. 읽어보겠습니다. She owes him nothing. You owe me some money.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3: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2: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3: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5: Oh, can we just do it later? I am exhausted.
4: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5: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4: All right, I promise.
5: Yeah. Oh, really?
4: 5 minutes.
5: Okay. Yeah, hello. Okay, nice to meet you.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네, 다른 건 볼 게 없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have nothing else to watch.
0: There you go. 집에서 뭔가 막 돌려보면서 영화를 볼까 하는데 아, 이게 그나마 낫다. 그러면서 딴 건 볼 게 없다.
1: 아하.
0: So I have nothing else to watch.
1: 야.
0: 아, 되겠고요.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인데 네? 정말 단어 하나입니다, 여러분. Later.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한테 그냥 나중에 전화해. 나한테 그냥 나중에 전화해.
1: 아하. 여러 번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Very, very nice.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목요일입니다. 네.
0: 자, 오늘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휴가 일정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Part 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뭔가 크게 싸움 날 것 같은 느낌인데요.
0: 생각을 해보세요.
1: 예.
0: 슬기 씨가
1: 예.
0: 뭐 예를 들어서 8월 1일 뭐 이렇게 날짜를 잡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알아들었겠다라고 했는데
1: 그쵸?
0: 진행을 막 시켰는데 뭐 예약도 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1: 거의 다 이제 끝내놓죠. 왜냐하면 파워 제인 성향 친구들은
0: 미리
1: 다 해놔야지 마음이 편하대요.
0: 그렇죠.
1: 예.
0: 그런데 상대방이 그날 아니라 이날 아니었어 이렇게 나와버리면
1: 같이 가기로 한 일행이
0: 그렇죠. 그러면 정말 엄청난 그런 뭐라 그럴까 conflict, 싸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1: 아, 정말.
0: 그것의 part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피 깜깜하네요.

0: 알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7월 여행 예약하는 거 다 마쳤어? 오케이. 이제 뭔가 털어낼 수 있겠다. 이런
1: 자신
0: 느낌이요.
1: 자신 있지. 그치.
0: 그렇죠.
1: 얼마나 혼자 고생한 거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겠어요?
0: 그렇죠. 네. 예약 다 마쳤다. 자, 미션 2는요.
1: 네.
0: 아, 이런. 각자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네.
1: 아이고.
0: 아이고. 뭔가 상대방이. 어? 그때라고? 다른 때 아니야?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1: 맞소사. 이게 날짜를 잡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 이걸로 못 박자 땅땅땅 해야지.
0: 그렇죠.
1: 두 가지의 의견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다 보면 흐지부지 끝나서 이건지 막 애매모호할 때 있거든요.
0: 그리고 중간에 한번 컨펌 해줘야 돼요.
1: 그래요.
0: 그렇죠.
1: 이거 네. 맞지? 하면서.
0: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1: 아하.
0: 자, 영어로 이 문장들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0: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7월 여행 예약하는 거 다 마쳤어.
2: Sorry? What did you say?
1: Who are you?
2: Happy?
1: Oh, yeah, happy.
2: You're happy?
1: Yeah.
2: Why?
1: Huh?
2: Why?
1: English?
2: Only English.
1: Yeah. July holidays, I plan over.
2: You plan, you finished?
1: Yes.
2: July
1: trip.
2: Wait. Yeah.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Huh?
2: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August?
2: August, not July.
1: July! Huh? 이런, 확실히 다르게 얘기한 거네, 각자. 각자 확실히 다르게 얘기한 거야.
2: What?
1: 어?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We understand different.
2: Oh,
1: yeah.
2: We misunderstood.
1: 응.
2: Oh, no.
1: Yeah, August?
2: August. July.
1: July.
2: No. Okay, let's fix this before.
1: 얘기했잖아, 7월이라고.
2: Okay, whatever.
1: 응.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뭐라?
2: 응?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Price?
2: The price will go up. Let's fix it now.
1: French fry?
2: French fries?
1: Yes.
2: What?
1: Fries. French fries.
2: No, price. Money,
1: price. A price.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Do it now.
1: Okay.
2: Do it now. August.
0: 아이고, 응? 결국 두 분 따로 가셨다고 들었어요.
1: 그랬대요?
0: 각자 갔다가 가기로 했다고.
1: 사실 서로 각자 도생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그냥 솔로 트립으로 그냥?
1: 네, 그렇게 가요.
0: 아, 알겠습니다. 아니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1: 넘어올 뻔했는데.
0: 큰일 날 뻔했어요.
1: 아쉽다.
0: 제가 영어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4: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3: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4: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지금 기분이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1: 신나죠.
0: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호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거 알아보려고 막 이런 스트레스 은근히 발생하는데
1: 최저가가 왜냐면 내일도 다르고 모레도 다르기 때문에
0: That's right.
1: 계속 그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0: 그럼요. 그런데 마친 거예요.
1: 어머.
0: 7월 여행 예약하는 거 다 마쳤어.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0: 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I'm done booking. 난 부킹을 다 끝냈어. 난 부킹을 다 끝냈어. 여기까지 할까요?
0: 오케이.
1: 네. I'm done booking everything까지 할까요? 아, everything까지.
0: 오케이.
1: 이거 아니고요.
0: Okay.
1: Everything. 뭐를 위한? For our trip. 우리의 여행을 위한 언제?
0: 인. 그것도 거기서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여기서 잘라볼까요?
0: That's right.
1: 인.
0: 7월. Yeah, be careful. 잠깐만요. Hold on.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1: 이건 7-1이에요.
0: 그렇죠.
1: 아!
0: 안 되죠.
1: 7, 숫자로 하면 잘 못 알아보겠죠.
0: 자, 오케이.
1: 예. 지금

0: 지금 7월을 써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숫자 7을 썼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1: 네.
0: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seven.
1: 7.
0: 내 본인이 생각해도 아니죠. 네.

0: I, 7월이죠.
1: 으흠.
0: 자, 여기서 보세요. I'm done booking everything 이라고
1: 예.
0: 얘기를 했어요. book 하는 거가 뭐 하는 거죠? book?
1: 예약하는 거.
0: 예약하답니다.
1: 네.
0: 그래서 모든 걸 예약하는 거를 I'm done이에요.
1: 끝냈어요?
0: done 한 게 바로 그거죠.
1: 네.
0: 끝냈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하는 거를 다 마친 상태를 얘기를 할 때 그냥 finished,
1: 네.
0: I did 뭐 이렇게 해서 과거 동사를 쓰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대방한테 아,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현재 상태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done이라는 형용사를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So I'm done, she's done, are you done? So done은 이미 다 마친 상태인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걸? 바로 뒤에 ing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m done, 내가 다 마친 상태고 뭐 하는 걸요?
1: Booking everything.
0: 그렇죠. That's right. So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네.
0: 아, 화장실 나 화장실 다 썼어. 어, 너 써도 돼. 이렇게 어, 얘기를 할 때 난 다 마친 상태다. 일단
1: I'm done.
0: I'm done. 자, 사용하는 거 그 화장실.
1: Using bathroom.
0: Using
1: the bathroom.
0: Because 왜냐면 우리 서로 아니까 무슨 bathroom 말하는지 알죠?
1: 네,
0: 그래서
1: 네,
0: the입니다. Right? So I'm done using the bathroom. You can use it. You can
1: yeah.
0: go.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질문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불평하는 거, 불만을 이렇게 뿜는 거.
1: Complain.
0: 볼까요? Complain.
1: Yeah.
0: Complain이 동사로 불평하다는 뜻인데요.
1: 네.
0: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둘이 막 뭔가 섭섭하고 그런 거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1: 네.
0: 정말 얄밉게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1: 어떻게 해요?
0: 불평하는 거 다 맞췄어?
1: 오!
0: 지금 굉장히 뭔가 혐오하는 페이스였는데.
1: 한 방 맞은 것 같은데요?
0: 아, 어떻게 너 불평하는 거 다 마친 상태니?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You are done이 아니라
1: Are you done complaining?
0: 그렇죠.
1: Hey,
0: are you done complaining?
1: Okay,
0: it's my turn now.
1: 우와.
0: 이러면서 이제 You know,
1: 야.
0: 싸울 때는 뭐 젠틀함 없어지죠.
1: 그리고 본인이 그렇죠. 말하기 전에 뭔가 약간 의식처럼.
0: That's right.
1: Are you done complaining?
0: 와. Okay, 나 이제 준비됐다. 자, 한번 가볼게요. I am done using the bathroom.
1: Oh, I'm done using the bathroom.
0: Are you done complaining?
1: Are you done complaining?
0: There you go.
1: Oh.
0: 자, 그러면 부정문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이거는 레스토랑 같은 데서 꼭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슬기 씨가 천천히 먹고 있었던 거예요.
1: 네.
0: 근데 그걸 보고 고의로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아, 다 드셨나요? 뭐 플레이트를 치워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 저 먹는 거 다 안 맞췄어요.
1: 오.
0: 이거 뭐라고 할까요?
1: 오, I'm not done eating.
0: 그렇죠. I'm done이 아니라 I'm not done eating. I'm not done eating. 이렇게 하면 아, 먹는 거 아직 네, 안 맞췄다. 물론 이제 이링을 안 넣어도 이 문맥상으로는 충분히 통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done 대신에 쓸 수 있는 형용사가 또 하나 있죠. 끝났다라고 할 때.
1: finish it.
0: 그렇죠.
1: 네, finish
0: 그런데 모양이
1: it.
0: 그렇죠. 오, 드디어. 드디어.
1: 유후.
0: 그렇죠. 아, 예전에는 슬기 씨가 그냥 finish에서 끝냈거든요.
1: 아.
0: 그거는 끝내다라는 동사죠.
1: 그렇죠.
0: 그래서 다 끝난이라는 거 할 때는 형용사로 finished or done.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1: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0: There you go. 자, 일부러 사실은 제가 말이 될 수가 있게 in July를 굳이 거기에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잠깐 우리 8월로 동의한 줄 알았는데
1: 아이고야
0: 아, 8월 얘기해가지고 서로 이거 동의한 거 아니었어?
1: 약간, 어쩜 좋죠? Wait. I thought we agreed on 8월. 자, 나는 생각했어. 이렇게 끊어볼까요? We, 우리가 동의한 걸로 8월에.
0: 8월로. 8월에 했으면 뭐 in 이런 게 나왔겠죠. 워라비니까.
1: 근데 그쵸.
0: 그 8월에 그때 했다 이게 아니라 8월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1: 그래서 여기 이제 8월을 또 영어로 쓰면 되는데
0: That's right.
1: 제 birthday가 8월입니다.
0: 어.
1: 이건 알고 있죠.
0: 어, 땡큐.
1: 예.
0: 숫자 8 쓰는 거 아니죠?
1: 아유, 왜 그러세요? 칸이 이렇게 긴데.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August.
0: 오케이.
1: 어, 그래도 남으니까 하트 갈게요.
0: 어, 하트가. 하트 때문에 틀렸습니다.
1: 아.
0: 자, 여러분 쓰신 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1: 네.
0: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August.
0: Perfect. There you go. 8월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여기 지금 보면 동의하다라는 게 하나 나와 있어요.
1: 네.

0: is it?
1: Agreed.
0: Agree. 이거는 과거형으로 쓴 거기 때문에 네. agreed고요. 기본형은 agree가 되겠죠. 얘는 동의하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네. agree를 문법책이나 뭐 이런 데서 암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1: 예.
0: agree with, agree with.
1: 오, 전데요?
0: 맞아요. 오케이. 틀린 거 아니라 그거는요, agree with someone.
1: 뭐뭐에 동의하다.
0: 누군가와 동의하는 겁니다.
1: 아.
0: 누군가와 동의하는 거.
1: 아.
0: 근데 꼭 agree 뒤에 with가 오라는 법이 없어요.
1: 그래요?
0: 오케이. 자, 오늘은 agree with someone, 누군가와 동의하다가 아니고요. 뭔가로 동의하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기로 했다.
1: 할 때는 on이에요?
0: on을 씁니다. 아. So agree on something 하면 이게 둘의 결론인 거예요.
1: 네.
0: 오케이. 8월? 8월. 오케이. 우리 그때 하자. 그러면 8월로 동의를 하는 거죠. 그것을 쓸 때는 on을 써주셔야 돼요.
1: 그렇군요.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5월로 동의를 했어. 그러니까 서로 뭐 예를 들어 결혼 날짜 같은 거를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들은 동의를 했다. 5월로.
1: They agreed on May.
0: 그렇죠. They agreed on May. Right? 여기서는 월 앞엔 in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죠. 그거는 5월에 한 거다.
1: 네.
0: 이런 느낌인 거예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럼 벽지 색 같은 걸로 고민을 하거나 가구 색 같은 거 고민하잖아요.
1: 고민 너무 많이 되죠.
0: Right. 자, 이랬을 때 우리 노란색으로 동의를 했어.
1: We agreed on yellow.
0: 그렇죠. We agreed on yellow.
1: Yellow.
0: Alright, so 여기서 May, yellow가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1: Mm-hmm.
0: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They agreed on May.
1: They agreed on May.
0: We agreed on yellow.
1: We agreed on yellow.
0: Yes. 자, 그리고 아까 뭐 살짝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필기 안에 해놓으세요. 누군가와 동의하다라고 할 때는
1: uh-huh.
0: agree on이 아니라
1: with.
0: That's right. Agree
1: yes.
0: with someone.
1: Mm-hmm.
0: 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3: 왜?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0: 오케이, 자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이런 각자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네. 어떡해.
1: 그렇죠. Oh no.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0: 네.
1: 우리는 아니었네. 같은 페이지에 있었던 게 아니래요.
0: 오늘은 특이한 표현 가져왔어요.
1: 오, 재밌다.
0: Yes.
1: 오,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이런 급박한 순간에. 예. 그러면 여기에 oh no. 이런. 그럼 각자 확실히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확실히. 그러면은 확실히 absolutely. Absolutely.
0: Absolutely.
1: We are not on the same page.
0: Okay.
1: Yeah.
0: 자, 뭐 absolutely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는데요.
1: 네.
0: 여기선 살짝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냐면 바로 clearly. 자, 이 clearly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100%네 이런 뜻입니다. So clearly라는 단어는 확실히, 명확히라는 뜻이에요. 이제 뭐 한국어로 뭐 명확히 이러면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100%.
1: 아.
0: 네, 그래서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참고로 clearly 대신에 이런 단어도 들어보셨나요?
1: 네.
0: 원어민들이 툭하면 쓰는 말이에요.
1: Obviously
0: 이러면서 right 이것도 명확히 뻔하게 좀 비슷합니다. Right 그래서 그것은 의심할 게 없다.
1: 네.
0: 자 오늘 제가 새로 가져온 거 굉장히 특이하죠, 그렇죠? 서로 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direction이 딴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서로 잠깐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 얘기를 하는데 나는 도착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출발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처음에는 몰랐던 거죠.
1: 거기가 몇 시가 아니지. 그때는 6시에 떨어져야지. 뭐 이러면서.
0: 그랬을 때 이제 영어에서는 우리 같은 페이지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그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야?
1: 예.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on the same page에 있다는 말은 서로 같은 생각을 하거나 같게 이해를 하거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나 네. 그걸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얘는 부정문에서 많이 써요.
1: 오.
0: 그래서 아, 야, 우리 엉뚱한 얘기 서로 하고 있잖아. 다른 거 이해하고 있네. 이렇게 not이 들어갑니다. 보통. 오케이.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Be on the same page. 이게 형용사라고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
1: Are we on the same page?
0: 그렇죠. Wow. That's it. Are we on the same page? 이렇게. 자, 이번에 부정문으로.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그들은.
1: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0: 그렇죠.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같은 페이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얘네들을
1: 그러네.
0: 이렇게 쓸 수 있고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 Yes.
0: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re we on the same page?
1: Are we on the same page?
0: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1: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0: 네. 자, 여기서는 뭔가 쎄함을 느끼면서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읽어볼게요.
1: Oh no, clearly we are not on the same page.
0: Alright,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아, 안 되겠다. 여기서 싸우면
1: 그쵸?
0: 의미가 없잖아요.
1: 그쵸?
0: 요금이 이게 항상 바로바로 오르지 않나요? Right? So 요금 오르기 전에 바로 잡자.
1: 오, 네. 아 근데 보통 이런 상황에는 네. 좀 원망하기 마련인데 또 바로 이렇게 정정해 주는 친구 좋은데요?
0: 현실적입니다.
1: 네. 네. Let's fix. 우리 고치자.
0: 뭐를요?
1: This. 이걸 고치자.
0: 네.
1: 그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0: Okay.
1: Before go up. 요금이 오르기 전에. 그럼 요금이니까 price 할게요. Price.
0: Okay.
1: 가격이 go up 하기 전에.
0: 아, yeah. 맞아요. 하루하루가 다를 수 있다.
1: 그렇죠.
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o let's fix this before price go up. Hold on. 뭐죠?
1: 아,
0: 뭐, prices.
1: 또 S가 붙었네요.
0: 왜냐면 이게 만약에 그 price라고 하는 건 엄청 다양하잖아요.
1: 네.
0: 뭐 호텔 price도 있을 거고요. 그죠? 비행기 뭐 flight 같은 것도 그렇고 뭐 activities.
1: 여러 개네요.
0: Right. Rental cars. 너무 많기 때문에 prices가 go up 하기 전에. 네. Okay. 자, price는 and again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최종 가격을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차이 아세요? Price and cost.
1: 코스트는 비용. 비용이 이제 얼마가 나왔다라고.
0: 든다는 거죠.
1: 예, 예 드는 거고 얘는 그냥 가격을.
0: 맞습니다. 예. 비용을, 이거는 최종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코스트는 얼마가 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비용이죠, 비용. 여기 동사 뭐 썼어요?
1: 동사,
0: prices가 뭐라고요?
1: Fix.
0: 아, prices가?
1: Go요.
0: Go. 어디로요?
1: Up으로.
0: Up이요.
1: 예.
0: 딱 봐도 뭐예요? Go up이.
1: 오르는 거예요.
0: 맞아요.
1: 네.
0: 별거 없습니다. 위로 가니까 이게 오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오.
0: 물론 사전이나 이런 데 찾으면 rise 이런 거 들어봤어요?
1: Rise 알죠.
0: Rise가
1: sunrise.
0: 오르다입니다. 걔도 네. 가능해요.
1: 네.
0: 그래서 news나 이런 데서는 걔를 더 많이 보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격식이거든요. 근데 go up은 회화체에서도 쓰고 약간 formal하게도 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강력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그러면 슬기 씨,
1: 네.
0: go up의 과거형 뭐겠어요?
1: Went up.
0: Went up.
1: Yep.
0: 이것도 같이 알아야겠죠?
1: Mm-hmm.
0: 자, 한번 가봅니다. 그 가격은, 이건 단수로 쓰셔도 돼요.
1: 네.
0: 그 가격은 빠르게 올랐어.
1: 아~
0: 그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
1: The price goes up.
0: 올랐다.
1: The price went up quickly.
0: Quickly or fast.
1: Fast.
0: Right? 자, how about this? 온도가 뭘까요? 온도.
1: temperature.
0: 오케이 그냥 temperature.
1: temperature.
0: temper하고 ture 따로 있는 듯하게 한번 해보세요.
1: temperature.
0: ture. 다시 한번.
1: temperature.
0: temperature. 지금 보세요. 많은 분들이 temperature 하려고 하거든요.
1: 네.
0: 그렇게 하지 마세요.
1: RA가 중간에 있잖아요.
0: A가 중간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1: temperature.
0: 그냥 temperature. 이거 빠르게.
1: temperature.
0: 한 번 더.
1: temperature.
0: 아직도 raw를 넣고 있습니다.
1: So, temperature.
0: temperature.
1: Temperature.
0: Okay, so anyway, 그 온도가 올랐어.
1: The temperature went up.
0: Went up. Okay. So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름 같은 때는 온도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1: 아우 쭉쭉 오르죠.
0: Yes, yes. 읽어보겠습니다. The price went up fast.
1: The price went up fast.
0: The temperature went up.
1: The temperature went up.
0: 여기서

0: 여러분 챌린지 하나 드릴게요.
1: 네.
0: 뭐 대단한 챌린지 아니에요.
1: 예.
0: 그 가격은 방금 오케이 네. 방금 내려갔어.
1: 오.
0: 오른 게 아니에요. 내려갔어 방금. Just.
1: 아 yes. The price.
0: Just
1: went down.
0: 그렇죠. When go up의 반대 go down. But then 과거형이니까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겁니다. Make sense, right?
1: Mm-hmm.
0: Okay, 자 마무리 하나만 줄게요. Let's fix this. 이랬어요.
1: 네.
0: Fix 하는 게 뭔데요?
1: Fix 고치다.
0: 고치는 거 네. 바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1: Yes.
0: 그게 그런데 나중에 우리 repair도 나오게 될 거거든요.
1: 네.
0: 이 차이 혹시 아시나요?
1: Repair는 수리하는 거고 수리하는 거니까 약간 진짜 막 눈에 보이는 거. 근데 fix는 뭔가 내 심장이 아플 때
0: 뭐예요?
1: 심장도
0: 갑자기.
1: 고치고 병도 고치고
0: 얘는 다 되는 겁니다.
1: 아. 네,
0: fix가 더 포괄적이고요.
1: 아.
0: Repair는 정말 말 그대로 수리하다기 때문에 보통은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기계적인 거를 고치거나
1: 그쵸.
0: 이런 뜻으로 할 때는 자동차 같은 거, right? 뭐 시계 같은 거 repair
1: 네.
0: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뭐 자세, 뭐 태도 이런
1: yeah.
0: 거는 repair 한다고 하지 않죠.
1: 아, 그쵸.
0: 그냥 fix를 쓰는 거예요.
1: 아.
0: So fix가 더 아, 헷갈린다. fix 쓰는 게 나아요. 오케이? Okay? So let's repair this. 그러면 그걸 수리합시다.
1: 아.
0: 한국어로도 이상하죠.
1: 예, 예.
0: 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0: 렛츠 픽스 디스 비포 프라이시스 고 업. 네, 미션 정리할게요. 7월 여행 예약하는 거 다 마쳤어?
1: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0: Ooh, nice and smooth.
1: Yeah.
0: 아, 이런. 각자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네.
1: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0: Ooh,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2: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3: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agree on something. Right, with가 아닙니다.
1: 네.
0: 뭔가로 동의하다.
1: 자,
0: 첫 번째입니다. 걔네는, 그들은 5월로 동의했어.
1: They agreed on May.
0: 그렇죠. on을 써서. 자, 다음. 우린 노란색으로 동의했어.
1: We agreed on yellow.
0: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8월로 동의한 줄 알았는데. 자, 나는 생각했어. 이렇게 해야겠죠.
1: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0: 그렇죠.
1: Mm-hmm.
0: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They agreed on May. We agreed on yellow.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Alright, 자 다음 볼게요.
1: 네.
0: Go up. 단순하게 뭔가 오르다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오케이, 첫 번째 가겠습니다. 그 가격은 빠르게 올랐어.
1: The price went up quickly.
0: 아, quickly fast. Or fast.
1: Fast.
0: 괜찮습니다. 오케이. 과거형이니까 went up이죠. 그렇죠? 자, 온도가 올랐어. 그 온도가 올랐어. 과거형으로
1: The temperature went

0: That's it. The temperature went up.
1: Yeah.
0: 세 번째입니다. 요금 오르기 전에 바로 잡자. 그걸 고치자. Right?
1: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Oh.
1: Yeah.
0: 맞습니다. Wow. Prices go up 하기 전에. 자, 읽어볼까요? The price went up fast. The temperature went up.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알라이트.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하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3: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2: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3: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네,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Wow,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4: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4: Oh.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Yeah, yeah, yeah, yeah.
4: Okay,
1: yeah. Okay, okay,
4: no,
1: okay.
4: August, not July.
1: Wow.
0: Good job, you guys.
1: 대단하세요.
0: 그러니까 우리 또 저희의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레벨이 다릅니다.
1: 진짜.
0: 파이팅이 넘쳐요.
1: 제가 뭔가 분발해야 될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요.
0: 더 열심히 하세요.
1: 네.
0: 오케이.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나한테 그냥 나중에 전화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Just call me later.
0: Got it. Later만 붙이면 되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Be done, 그 다음에 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1: 네.
0: 나 먹는 거 마쳤어. 저 다 먹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좋습니다. 여러 번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틀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1: 그럼요?
0: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와, 이렇게 또 한 주가 끝나네요.
0: 그러니까요. 또 한 주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깔끔하게 마무리 줘야죠.
1: 여행으로 어떻게 마무리 가능하겠어요?
0: 예, 여행 영어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내 여행 가방은 농구공이 아니야. 오? Part 1입니다.
1: 아, 막 던지고 튕기고 이랬나 봐요?
0: 맞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런 거가 가끔 영상이 보이는데요.
1: 네.
0: 그 보통 보면은 한국에서 공항에 보면 너무너무너무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잖아요.
1: 예.
0: 그렇죠? 조심스럽게 가방을 다루고. 그런데 해외에 어떤 케이스, 가끔 가다 보면은 막 바쁘니까 던지고 대충 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보인단 말이에요.
1: 아, 그쵸. 그래서 실제로 제 여동생은요,
0: right.
1: 가방 바퀴가 빠지고 망가져서, 예.
0: 그런 경우 있어요.
1: 몰아주셨대. 배상을 해주셨대요.
0: 맞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에? 이러고 가면 안 되겠죠. 뭔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
0: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오늘은 미션 드리기 전에 사과부터 드릴게요.
1: 왜요?
0: 좀 길어요.
1: 아, 정말.
0: 아, 좀
1: 요즘
0: 길어요.
1: 들어서 자꾸 챌린지를 하시고, 자꾸 막긴 문장 가져오시고.
0: 욕심나더라고요. 네, 할
1: 아.
0: 수 있습니다. 할
1: 근데
0: 수 있습니다.
1: 그만큼 우리
0: 네.
1: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0: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1: 예.
0: 여러분들 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어려운 문장이 아니에요.
1: 진짜 제가 못 쫓아가겠어요.
0: 이게 가끔 가다가는 짧은 문장이 오히려 더 어렵고 반대로 긴게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1: 진짜 우리 마유쌤 좋아하는
0: 네.
1: 끊기만 잘하면.
0: 그럼요.
1: 네.
0: 그럼요. 의미절로 잘 끊어주기만 한다면요.
1: 네.
0: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바로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이러면서 가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의 직원분에게.
1: 무슨 일이 났네요,
0: 뭔가
1: 지금.
0: 문제가 있네요.
1: 예.
0: 네. 자, 미션 2는요.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개 없어졌어요.
1: 아이고.
0: 바퀴 없어진 게 진짜 싫었네요.
1: 그러네요.
0: That's
1: 아,
0: right.
1: 진짜 이런 일이
0: It happens, you
1: 있네.
0: know? Okay, so 이 문장들을 우리는 영어로 다 말할 겁니다.
1: 떨리는데요.
0: Okay,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2: Sorry, ma'am, do you speak English?
1: My suitcase.
2: Yes.
1: I found it.
2: You found it. Well done. That's good.
1: Okay, but 보세요. Look. 자,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개 없어졌어요.
2: Something's wrong.
1: 그 핸들링 핸들
2: Handle.
1: I can see it. You can see? You can see?
2: Oh dear.
1: Don't have and 그 wheel.
2: Oh, the wheel.
1: Yes. 없잖아요. 없잖아.
2: Oh, it's missing.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Damage 폴폼? 폴폼?
2: A report form, a piece of paper, and you write down the complaint. Wheel is broken.
1: 오케이, 오케이.
2: Okay? Sorry, so sorry.
1: It's okay.
0: 네. 오늘 거 집중하시면요, 여행 영어에서 엄청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just picked up my suitcases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4: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여행 가방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1: 네.
0: 부서져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에게 가져가서 이걸 보여주면서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하고 일단은 핵심적인 것을 얘기해야죠.
1: 예. I just picked up. 나는 픽업을 했대요. 그쵸? My 여행 가방. 어디서?
0: 어디서요?
1: From the
0: 지금 발음하려고 여기 입술이
1: 이거
0: 위에가 막
1: 뭐죠? 예.
0: 움직였는데요.
1: From the 처음 보는 카루소요?
0: 카루소.
1: 아, 카루셀.
0: 캐러셀, 캐러셀.
1: 캐러셀. 처음 들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여행 가방이 와야 되잖아요.
0: Yes.
1: 그 우리 여행 가방 캐리어 생각을 하면 안 돼. 안 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배운 거 suitcase.
0: Okay.
1: Yeah. suitcase.
0: Mm-hmm.
1: It's me야.
0: Alright. 자, 제가 마지막 거를 비우려다가 양심상
1: 아유,
0: 참았습니다.
1: 정말 이거 비우면요, 마요쌤 진짜
0: 안
1: 큰일
0: 되죠?
1: 나요. 저항 받으세요. 예.
0: 알겠습니다.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정답 맞습니다.
1: 오.
0: Suitcase는 큰 짐가방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통 그것을 그 체크를 하게 되죠. 비행기를 탈 때. 자, 그리고 생각난 김에 방금 언급이 잠깐 됐지만
1: 네?
0: 캐리어 가방이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1: 네.
0: 좀 가벼운 느낌.
1: 그쵸?
0: 얘는 우리 보통 뭐라고 해야 되죠?
1: 그거요?
0: 음흠.
1: 그거 뭐 있죠? 캐리어랑 비슷하죠?
0: 오, yeah.
1: 캐리 언이잖아요, 그거.
0: 오, you
1: 예.
0: remember, huh?
1: 예. 근데 이렇게 한 했나요? 캐리 언.
0: 물어보시는 거예요?
1: 예.
0: 오케이. Okay. Carry on back. 맞습니다.
1: 오.
0: 자, 이것도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이게 암기가 되려면
1: 저.
0: 캐리어가 아니라
1: 응?
0: 실제로는 carry on.
1: Fine.
0: Alright, carry on이 발음이 뭔가

0: 잘못 들어오면서 좀 변하지 않았나 추측해 보고요. So carry on bag. 얘를 줄여서 그냥 carry on.
1: Carry
0: so, for example, I have two carry-ons.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okay? so 얘는 쉽게 가지고 다니고 비행기에도 웬만하면 올려서 타고 그런 거 수화물로 보내지 않는 것들을 보통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네. 자, 그리고 드디어 이 표현을 여러분 알게 됐습니다.
1: 뭐죠?
0: 우리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렇죠? 이게 윙
1: 돌아가는 거.
0: 나와가지고 내 그거
1: 가방을 그쵸? 계속 싣고 다니죠.
0: 그렇죠. 또 한 번 네. 놓치면 또 기다려야 되고.
1: 네.
0: 자, 그것을 얘기를 할 때요. 바로 저기 나와 있는 캐러셀이라는 것을 씁니다.
1: 근데 컨베이어 벨트는 영어인데.
0: 자, conveyor belt라는 단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conveyor belt는 그 벨트 있죠. 실제로 그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1: 네.
0: 그 기계에 집중한 말이에요.
1: 아.
0: 네. 그래서 그걸 쓴다고 틀리는 건 아닌데 너무 기계에 집중한 느낌이지만 캐러셀이라고 하면은 그 구역
1: 예.
0: 전체 그러니까 짐 찾는 곳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어포트에서 들으면요. moving carousel 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1: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익숙해요.
0: 맞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캐러셀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장소 위주로 쓰기 때문에 conveyor belt라는 단어보다 더 좀 자연스러운 느낌? 오케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라고 했잖아요.
1: 네.
0: 이 pick up은 당연히 뭔가 물건을 줍는다라든가 사람을 차로 픽업한다가 될 수도 있지만
1: 네.
0: 여기서 의역을 할 때 여행가방 어떻게 했다고요?
1: 찾았는데요.
0: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기 너 맡긴 거 찾아와 라고 한다든가 너 그 티켓 예매한 거 오늘 거기서 찾을 수 있을걸? 할 때 찾다가 잃어버린 걸 찾는 게 아니죠.
1: 네.
0: 그럴 때 그냥 픽업 한다고 합니다.
1: 아 그러네요. 우리는 거기서 가져와 이것도 찾아와 이렇게 맞아요. 쓰네요.
0: 맞아요. So pick up something. 뭔가를 찾아오다 or pick up하다. 사람을 pick up하다 이런 식으로.
1: 네.
0: 자 pick up 한번 써보겠습니다.
1: 네.
0: 자 그 뭐라 그럴까 그 세탁소를 부르는 네. 방법이 많은데요.
1: 예.
0: The cleaners라고 많이 해요.
1: Cleaners.
0: The cleaners.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 그 cleaners에서 내 shirt 찾아왔어. 그러면 나는 내 shirt를 찾았다. 일단 어떻게 할까요?
1: I picked up my shirt.
0: 그 cleaners로부터.
1: From the cleaners.
0: 그렇죠.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이러면 단순하게 줍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아마 찾아왔어.
1: 찾아오다.
0: 네. 자, how about this? 명령어로 이거 해볼게요. 그 아이들을 이번에는 진짜 사람을 차에 픽업을 해볼게요.
1: 네.
0: 그 아이들을 픽업해 일 끝나고.
1: 아하.
0: 자, 틀려도 됩니다. 자, 그 아이들을 픽업해라.
1: Pick up the children.
0: The kids. 아, 왜냐면 children은 너무 격식의 느낌이
1: 아,
0: 있어요.
1: 그래요?
0: 근데 우리 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1: pick up the kids.
0: 오케이. 일 후에
1: after work.
0: 이렇게 하면 퇴근 후에가 되거든요.
1: 네.
0: So 이 케이스는 두 개 다 써본 거예요. 이거는 물건을 찾아오는 거.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이를 뭐 사람을 이렇게 차에 태워서 픽업한다는 느낌.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 어디로부터 어디에서라고 할 때는 from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1: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0: Pick up the kids after work.
1: Pick up the kids after work.
0: There you go.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1: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0: There you go.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아, 그러네요.
0: 네. 손잡이가 부러지고요. 그리고 바퀴도 한 개 없어졌어요. 바로 얼마 전에 샀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Yes. 근데 좀 많이 망가졌네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워낙 여행객들이 많고 짐이 많다 보면은 조금 충돌이 있을 수 있죠.
0: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요. 에이. 이게 이유가 다양할 수 있어요.
1: 그렇죠. Th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바퀴가 일단 하나가 미싱이네요.
0: 미싱. 아하.
1: 그리고 손잡이가 broken 됐고.
0: 네.
1: 그럼 손잡이가 일단은 우리 손잡이 핸들이잖아요, 핸들.
0: 핸들인가요?
1: 예. Yeah. 손을 잡는 거니까.
0: 아, 잡는 거예요?
1: Yeah,
0: 알겠습니다. Handle. Alright, so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이 아니라
1: wheel.
0: 이건 마치 뭐랄까요? WH 이런 경우 많거든요. 뭐 white 대신에 white 이렇게 하는 것 같은
1: 맞아요.
0: 느낌이라서.

0: right. H-A-N-D-L-E. Handle. 이게 바로 handle.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1: 네.
0: 발음할 때도요. L 발음 좀 신경 써서 L 발음은 혀끝이 윗니 입천장 사이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Handle. Handle.
1: Handle.
0: Handle. 좋아요. 자, 참고로 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Steering wheel?
1: Steering wheel. Okay.
0: No?
1: 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뭔지 okay. 모르겠어요.
0: 자, 우리가 자동차, 우리 운전대라고 하는데 거기를 핸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1: 네.
0: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오케이? Okay? 그거는 steering wheel.
1: 어?
0: 조종 휠이에요.
1: 오, right. 바퀴처럼 동그라니까.
0: 그렇죠. 핸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픽스가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습니다.
1: 아,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0: 그렇죠. 그 자동차의 핸들은 뭐 이렇게 여기 고정이 돼 있거나 그렇게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죠?
1: 아.
0: 그래서 앞으로 운전대는 핸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스티어링 휠. 오케이. 자,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다고요? The handle is what?
1: Broken.
0: Broken. What does it mean? Broken.
1: 부러졌어요.
0: 뭐 부러진, 뭐 고장난, 네.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죠. 뭐 유리라면 깨진도 될 수가 네. 있겠고요. 형용사로 쓴 겁니다. Right? Broken 돼 있는 상태예요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거는 박살이 났다고 하죠.
1: 맞아요.
0: 강하게 쓸 때는 사실 broken보다 destroyed도 많이 씁니다.
1: 파괴됐다.
0: 네. 아. 이거는 이제 사전에서 좀 파괴된 이렇게 될 텐데 그만큼 회화에서 강하게 쓸 때 많이 써요. It's completely destroyed.
1: 어허.
0: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강하죠,
1: 예스.
0: 그렇죠? Okay, so destroyed, broken.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원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이거 어디 갔냐고요, 할 때 뭘 썼나요?
1: Missing.
0: 맞아요,
1: yeah.
0: missing. 없어졌다 그러면 어? 그럼 뭘 써야 되지? Go somewhere? 막 이러는데
1: 맞아요.
0: 거의 대부분 missing을 쓰게 돼 있습니다. Okay, so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1: 네.
0: A is missing B. 이러면 보세요. 직역을 해볼게요.
1: 네.
0: Miss가 I miss you 하는 거 무슨 말이야? I miss you.
1: 그리워.
0: Right? A가 B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1: 원래 B가 있어야 될 곳에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Exactly.
1: 아하.
0: So 그 suitcase가 one wheel. 미스하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왜? 없어졌으니까.
1: 원래는 four wheel이 있어야 되거든요.
0: That's right.
1: Yeah.
0: That's right. Okay. So A is missing B. A는 B가 없다. 빠져 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단추가 영어로 뭐예요?
1: 단추요? Button.
0: Button. 단추. 셔츠에 단추가 하나 없는 거예요.
1: 네.
0: 그리워하겠죠. 단추를.
1: 네.
0: 그러면 해볼게요. 그 셔츠는 단추 하나를 미스하고 있다.
1: Oh.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0: Oh, a button. There a you button. Go.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이러면, 그거 버튼이 하나 없어요. 단추가 하나 없어요.
1: Yeah.
0: 자, how about this? 그 자동차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뭐 도난 사건 같은 거 나오잖아요.
1: Yeah.
0: 그럼 자동차가 공중에 떠 있고 바퀴를 훔쳐가려고
1: 우와.
0: Wheels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1: 바퀴가 좀 비싸니까.
0: 벽돌 막 이렇게. 에이. 에이. 그래서 그 자동차는 그것에 휠드를,
1: 네.
0: wheels를 그리워하고 있다. 한마디로 없다. 어떻게 할까요?
1: The car is missing
0: its
1: wheels.
0: Wheels.
1: Wheels.
0: That's right. 직역하니까 차라리 낫지 않아?
1: 네.
0: 그리워. 너가 없어.
1: 없어서.
0: Right? Okay.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1: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0: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1: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0: There you go. 자, 본문 읽어볼게요.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1: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Okay, 자, 이랬을 때 뭐라 그래요? 이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렇죠? 공항 측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1: Oh no. 이런 we sincerely sincerely 사과. 예, sincerely.
0: 사과한다는 거는 한 1억 5천 번 나왔죠.
1: 그쵸. 근데 이게 그냥 sorry로 하면은 뭔가 격식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So 그러면은

0: 어폴로로 갈게요.
1: 어폴로요?
0: 예, 앞 어폴로, 어폴로 자이. 여기가 Y인지 IZ인지 지금 고민이에요. 네, 얘가 좀
1: 우리는
0: 길죠.
1: 사과를 한다.
0: 이렇게
1: 어우, 길어서 하면 안 되는 건데. 자,
0: 할게요.
1: 일단 sorry는 안 되죠.
0: 예.
1: 그랬으면은 비동사가 어딘가 나와야겠죠. We
0: 아,
1: are sorry. That's
0: 예.
1: okay. 하지만 그게 없다 보니 아, 그냥 1번 동사 썼나 보다. 바로 사과하다라는 apologize 맞습니다. There you go. So apologize는 사과하다라는 동사. 나중에 apology라고 하는 사과라는 명사랑 헷갈리시면 안
0: 아, 그게
1: 돼요. 오케이.
0: 명사군요.
1: 자, 강세를 apa 해서 PO의 강세 찍어서 입
0: 네.
1: 모양 벌려서 해보겠습니다. 같이요. Apologize. Apologize.
0: Apologize. Apologize.
1: Right. 자, 아마 이거 다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0: 그래요?
1: 아니에요?
0: 이게 좀 모르겠는데.
1: 편지 쓸 때요.
0: 아.
1: Sincerely yours.
0: 진심을 담아.
1: 네. 우리 그뭐 친애하는 누구에게 뭐 하면서 막쓴 다음에 뭐 누구
0: 네.
1: 드림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올
0: 예.
1: 뭐 그거가 영어에서는 사실 sincerely yours로 끝나는데요. 그거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sincerely 자체가
0: 진심으로.
1: 진심으로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릴게요라는 느낌. 추천드리는 거는 sincerely. 여기 강세를 주는데 앞에가 힘이 빠지면서요 살짝 sincerely 이게 아니라 sincerely 약간
0: 오.
1: 힘을 좀 뺄게요 앞에는 오케이 갑니다 sincerely sincerely
0: Sincerely. Sincerely.
1: sincerely 뭐뭐
0: Sincerely.
1: 이렇게 쓰는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이 명작 간단하게 해볼게요
0: Yeah.
1: 주어를 나로 잡아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0: Oh, I sincerely apologize.
1: 그렇죠. 오, 확실하게 사과의 느낌이 이제 온단 말이죠.
0: 원래 저 사과를
1: 사과를
0: 잘해가지고.
1: 잘하시는군요.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진심으로 말을 했어. 힌트,
0: 아.
1: speak를 좀 바꿔주면 됩니다.
0: 예.
1: 그녀는 진심으로 말을 했다.
0: She sincerely spoke.
1: spoke or spoke sincerely. 이런 식으로 만들어
0: Spoke
1: 주시면
0: sincerely.
1: 되겠습니다. Very nice.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incerely apologize.
0: I sincerely apologize.
1: She spoke sincerely.
0: She spoke sincerely.
1: 본문 읽을게요.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0: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1: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마무리입니다.
0: 네.
1: 손상 신고 양식 가져다 드릴게요.
0: 오.
1: 왜냐하면 그런 그 포럼 같은 게 있잖아요.
0: 네.
1: 뭐 무슨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어디가 고장이 났고 기타 등등.
0: 그쵸, 그쵸. Let me grab you. 너에게 이거를 내가 하게 해줘. 그랩하게 해줘.
1: 네.
0: 뭐를요? 이거를요? Report form. 양식. 어떤 양식이요? 신고? 아, 이게 신고다. 신고 양식. 그럼 여기 손상이네요.
1: 뭔가 손상, 그렇죠?
0: 손상은 제가 잘 알죠.
1: 손상을 잘
0: 예.
1: 아십니까?
0: 손상은 제가 잘 알아요. 뭐냐면, 데미지예요.
1: 데미지입니까?
0: 예.
1: 데미지가 갔군요.
0: 데미지가 너무 많이
1: 네.
0: 가니까, 데미지.
1: 근데
0: 아, 이거
1: 요즘에
0: 인가? 이다, 이 데미지. 이어.
1: 아,
0: 예.
1: 다메지. No.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0: 아, 왜 그렇게 읽어요?내
1: No, just
0: 데미지를.
1: kidding. Alright.
0: 저 정말 데미지
1: 아, 데미지
0: 입었어요.
1: 입었습니까?
0: 예.
1: 암기시키려고. Alright. So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정답. MA.
0: 꼭 고치면 틀려요.
1: 오케이. 자, MA의 강세 찍을게요.
0: MA.
1: 아, I'm sorry. Damage, DA예요.
0: DA에. 네.
1: Za GE로 끝나는 단어는요, 희한하게도 거기에 절대 강세가 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 damage, 이러고 하면 완전 틀린 겁니다.
0: 아하.
1: damage는 GE에도 강세를 준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damage, 앞쪽에 강세를 주고, 마지막에는 힘을 좀 빼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여전히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0: 네.
1: 아,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damage. 이렇게 돼요.
0: 아.
1: 바람이 흐 새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모양 모으고 자 들려드릴게요. Damage, damage.
0: Damage,
1: 오,
0: damage.
1: very nice, very very nice. Alright, so 손상이라고 할때 damage라고 하고요.
0: 네.
1: 자 누군가한테 뭔가를 가져다 주다라는 표현이 여기 이제 나오게 돼요. 너에게 damage report form을 가져다 줄게요 했는데요.
0: 예.
1: 원래 누구한테 뭐 가져다 준다라고 할때 우리 기존의 왕초보 영어에서

0: get,
1: bring,
0: bring
1: yeah.
0: 이런 거 많이 썼죠.
1: 네.
0: 근데 오늘 정말 특이한 거, 바로 grab을 가져왔어요.
1: grab은 뭔가 이렇게 잡는 건데?
0: 맞아요.
1: 네.
0: 그걸 잡아서 당신에게 주겠다.
1: 아하.
0: Let me get you. 해도 상관없습니다.
1: 아.
0: 상관없는데 워낙 똑같은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grab을 써본 것뿐입니다. 참고로 실제로는 grab 같은 경우에는 굳이 목적어로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1: Yeah.
0: Let me go and grab something. 이렇게 많이 쓰는데 오늘은 좀 training purpose로다가
1: 네.
0: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너에게 가져다 줄게. 약간의 커피를. 한마디로 너 커피 좀 가져다 줄게. Let me
1: grab you some coffee.
0: 그렇죠. Let me grab you some coffee. Alright. 근데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Let me go and grab some coffee. 이렇게. 근데 이거는 너에게라는 느낌은 좀 줄어들긴 하겠죠.
1: 예.
0: 자, how about this? 너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 수건을.
1: Can you grab me a towel?
0: Towel. Can you grab me a towel? Right? Or 저는 grab이 아직 안 붙어요. 하시는 분들은 get 쓰셔도 괜찮아요.
1: 예.
0: Can you get me a towel?
1: 그죠?
0: 오히려 이게 훨씬 쉽게 느껴지죠, 이제.
1: 그러게요.
0: Right.
1: Grab은 안 써봐서.
0: 그렇죠.
1: 네.
0: 자,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grab you some coffee.
1: Let me grab you some coffee.
0: Can you grab me a towel?
1: Can you grab me a towel?
0: Alright, so again, 교재에 요거 하나 같이 필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Grab, get,
1: yes.
0: 돌아가면서 많이 쓸 수 있다. 그리고 report는 사실 리포트, 레포트, okay? So,
1: yeah.
0: 신고,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Report, 이렇게 발음할 때 내가 아니라 report.
1: Report.
0: 요거만 주의해 주세요.
1: Yep.
0: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All 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0: 미션 정리할게요.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1: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0: Carousel, yes.
1: Carousel.
0: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 개 없어졌어요.
1: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2: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네, 입영작 타임 돌아왔습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뭔가를 찾아오거나 사람을 픽업할 때 pick up something or someone
1: 네.
0: 해볼게요. 퇴근 후에 아이들을 픽업해. 자, 그 아이들을 픽업해라. 일 끝나고
1: pick up the kids after work.
0: After work까지. 두 번째. 나 세탁소에서 내 셔츠 찾아왔어. The cleaners입니다. 오케이?
1: Okay? Yeah.
0: So 나는 나의 셔츠를 찾아왔다.
1: I picked up my shirt.
0: 자, 그 cleaners로부터
1: from the cleaners.
0: Perfect. 자,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방금 저의 여행 가방을 찾았어요.
1: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0: 오케이. Okay, 그 캐러셀로부터
1: from the carousel.
0: 아직은 입에 익숙하지
1: yeah.
0: 않죠. It's okay. You know? 오케이.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Pick up the kids after work.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3: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0: Alright, 다음은요. A is missing B. 없어진 겁니다. 그죠? 갑니다. 그 셔츠는 단추가 없어졌어. 그 셔츠는 단추를 그리워하고 있어.
1: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0: There you go. 그 차는 바퀴들이 그것의 wheels가 없어졌어.
1: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0: Wheels, yes.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 개 없어졌어요. 자, 그 손잡이는 뭐 부러진 상태예요?
1: The handle is broken.
0: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wheel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1: And it is missing one wheel.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2: I just picked up my suitcases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3: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내걸!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4: Uh-huh.
1: Oh,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4: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Okay.
4: Okay, sorry. Sorry.
1: Oh, my suitcase.
0: Yes.
1: 와우.
0: 아, 이렇게 깔끔하게 금요일 마무리하네요.
1: 그러게요.
0: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먹는 거 맞췄어 라는 문장이었죠? I'm done eating.
0: There you go. 결국 나 다 먹었어. 이런 뜻이 되겠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Pick up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내 티켓을 오늘 찾아와.
1: 오.
0: Okay? 너의 티켓을 오늘 찾아와.
1: Yeah.
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주말에 푹 쉬시면서 조금씩 리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어제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 했는지 아침에 눈을 떴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네요. 나 허리가 너무 아파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My back is too painful. 같은으로 생생한 표현 확인해 볼게요.
1: Are you still sleeping, Kevin? Wake up!
2: Oh, Christine. My back is killing me. My back is killing me. My back is killing me. I need some rest today.
1: Oh no, what's wrong? Did you hurt yourself?
2: No, actually I'm doing 투잡 these days.
1: 투잡? What kind of company is 투잡?
2: No, I mean I have two jobs.
1: Oh, you mean moonlighting? Why are you doing this? Aren't you already busy?
2: I have to pay my tuition and I don't have enough money.
1: Oh, why didn't you tell me earlier? I can help you.
2: Really? Thanks, Christine. I'll pay you back. Should I give you my account number?
1: Hold on. Let me get my phone.
2: She fell for my trick. It's payback. Where is she?
1: Kevin, you need to practice your acting. I'm going to meet up with a friend. Get plenty of rest.
2: Oh, do I need to sign up for an acting class?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은 뭔가를 하기 싫거나 어디 가기 싫어서 꾀병 부린 적 있으신가요? 저도 아주 아주 어릴 적에 학원에 가기 싫어서 시험 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막 배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린 적이 있기는 있는데요. 나중에 멀쩡하게 잘 놀아서 들통이 나고 혼나고 그랬습니다. 오늘 케빈도요, 뭔가 꾀병을 부리고 있어요. 케빈은 무엇 때문에 지금 꾀병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꽉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해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케빈. 왜 그러고 있나 봤더니 크리스틴, 나 허리가 너무 아파 라고 하네요. 나 허리가 너무 아파. 오늘의 한 문장이죠. 어떻게 말한다고요? My back is killing me. My back is killing me. 어디 어디가 아프다라는 말은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너무너무 아플 때는 My back is killing me 쓸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요, my, 나의 back, 허리가 신체 부위 넣으시면 되겠죠. is, 어떠어떠하다, 무엇무엇이다, killing,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kill은 죽이다 라는 뜻이죠. 죽이고 있는 me, 나를.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아, 나 죽겠네 이런 느낌이 바로 My back is killing me가 되는 것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back 대신에 다른 신체 부위 넣어서 얼마든지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말해볼게요. My back is killing me. 좋아요. 노란 부분 강조해서 My back is killing me. 좋습니다.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픈 거야? 다쳤어? 물어봤더니 아, 내가 사실은 투잡을 뛰고 있거든. 투잡? I mean, I have two jobs. 직업이 두 개. 아, 부업이죠. 크리스틴이 아하, 문라이팅 하는 거구나 라고 고쳐줬습니다. 우리 직업, 원래 본업 말고 또 하나의 부업을 하면 job이 두 개라서 two job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moonlight 한다고 합니다. 달빛을 받으면서 일하는 건가요? moonlight 하면은 부업을 하다, 투잡을 우리말로는 뛰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동사고요. 여기에 ing 붙여서 moonlighting 하면은 투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미 바쁜데 왜 일을 더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아,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대요. 띠르리. 뭔가 슬픈 이야기를 나눴죠. 이 말에는 크리스틴이 아, 진작 말하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흔쾌히 얘기를 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크리스틴 랩탑 사라고 케빈이 돈을 보태주더니 오늘은 크리스틴이 케빈의 등록금을 보태주려나 보네요. 너무 진한 우정입니다. 그쵸? 이 말을 듣자마자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I'll pay you back. I'll pay you back. 내가 꼭 갚을게 라고 약속을 하네요. pay는 지불하는 거고 back은 다시 하는 거죠. 즉 빌렸던 걸 되갚는 걸 payback이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누구누구에게 이미 빌렸던 무언가를 갚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I'll pay you back tomorrow 라고 하면 나 내일 너한테 돈 꼭 갚을게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Did he ever pay you back? 그가 너한테 빌린 돈 갚기는 했어?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Pay back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계좌번호 그러면 알려줄까? 케빈이 얘기를 했더니 잠깐만 나 폰 갖고 올게. 요즘에는 다 모바일 뱅킹 하니까요. 갑자기 케빈의 얼굴에 악마의 웃음이 번집니다. 무슨 일이죠? 하하, she fell for my trick. It's payback. 무슨 뜻? 하하, 속았지. 복수다. 아, 지난 에피소드에서 케빈이 랩탑 사라고 준 돈, 크리스틴이 랩탑 고장 났었는데 다시 켜졌잖아요. 사용하지 않고 비상금으로 넣어두었죠.

그거를 안 케빈이 복수하는 건가 봅니다. 그래도 좀 너무한데요? Fall for 이라는 표현 사용됐죠. 속임수에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Don't fall for it. 그거 속아 넘어가지 마. That's a lie. 거짓말.

걸뭐 빌렸던 거 고마운 것만 갚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서러웠던 거, 당했던 거 갚아주는 거, 복수. 그것도 payback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It's payback 또는 it's payback time이라고 하면 복수할 때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크리스틴이 오지 않죠? 대신 문자가 옵니다. 케빈, 너 연기 연습 좀 해야 되겠더라. 나는 친구 만나고 올 테니까 아프니까 잘 쉬어. 케빈의 계략을 이미 알고 있었던 크리스틴입니다. 케빈은요, 크리스틴 속이려면 연기 학원 등록이라도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 문장 이제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나 허리가 너무 아파. My back is killing me. 그런데 이런 꾀병을 나타내는 또 재미난 표현이 있거든요. Swinging the lead. 걔 꾀병 부리는 거야. She's swinging the lead.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신나게 놀 때는 쌩쌩하더니 장난감 정리하자고 하니까 아프다며 들어 눕는 조카. 얘 꾀병 부리는 거야. 어떡해요? She's swinging the lead. She's swinging the lead. 그런가 하면 엄살 부리지 마라는 표현도 있네요. Don't be such a crybaby. 징징징. Don't be such a crybaby.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장난치다가 살짝 건드렸는데 배가 아프다고 우는 동생. 야, 엄살 부리지 마. 어떡해요? Don't be such a crybaby. Don't be such a crybaby. Good. 이번 시간에는 통증, 꾀병, 엄살 같은 표현들을 카툰을 통해 배워봤습니다. 재미난 표현이 많았죠?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과 생생한 영어로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나와요. 우리 기분 좋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자꾸만 웃음이 실실 입가로 새어나오는 느낌 있죠? 얼굴에 웃음이 계속 묻어있다고 할까요? 오늘 케빈의 어머니도 웃음을 참으실 수가 없나 봅니다. 너무 좋아서 춤까지 추시는데 무슨 일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해봐요. 케빈 엄마가 춤을 추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케빈은 엄마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하, 알고 있어? 싱글벙글하고 계시지? 싱글벙글하고 계시지?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She is all smiles. She's all smiles. 이 표현은요, she's 그녀는 무엇무엇이다 또는 어떠어떠하다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all은 온통이라는 뜻입니다. smiles는 미소. 온통 미소뿐인 게 뭐예요? 맞아요. 싱글벙글 내내 웃고 계신 모습을 she's all smiles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말해볼게요. she's all smiles. 모아서 한 번 더요. She's all smiles. 네, 우리 엄마 지금 싱글벙글하고 계시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요. I know she's super happy right now. 지금 기분이 엄청 좋으실 거야. 뜸을 들이는 케빈입니다. 기분이 엄청 좋다고 할 때 super happy라고 했잖아요. 이 super이라는 말이 매우 뭐뭐한이라는 부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It's super cold today. 오늘 진짜 춥다. 또는 You guys have been super helpful. Thank you. 정말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요. super이 꾸며줄 수 있다는 거 잘 봐주시고요. 자, 이제야 말해주네요. 무슨 좋은 일 있었어? 하하, 엄마가 친구분들하고 개 모임을 하시나 봐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차례가 돌아오는데 이번에 엄마가 갯돈을 받으시는 날. 그래서 엄마가 기분이 엄청 좋으신 거죠. 크리스틴이 이 개 모임 얘기를 듣더니 That sounds like a great idea. 아이디어 좋은데 우리도 해보자 라고 하네요. 이렇게 sound를 사용하며 뭐뭐처럼 들린다, 즉 뭐뭐인 것 같다라는 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that sounds good 또는 that sounds perfect 이렇게 좋은데, 완벽한데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의견, that sounds painful, that sounds terrible, 아플 것 같은데, 끔찍한데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가 딱 소리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큰 건 못하고 그럼 돈 모아서 여행 가는 여행계를 하자고 케빈이 제안을 하고요. 아, 그러면 이제 여행계 할 거니까 어디 가지? 시작도 안 했는데 어디로 여행을 갈지 또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눕니다. 지난번에는 제주도 둘이 갔었잖아요. 이번에는 How about going to the East Sea? 동해 가면 어때? 라고 했네요. 그런데요, 케빈의 집에서 동해까지는 그냥도 갈 수 있는 거리인가 봐요. 아, 그냥 기다리지 말고 지금 가자! Right now? 지금 당장요? 내일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여행이 꼭 이렇게 계획 세워서 마음 잡고 몇 박 며칠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케빈이 원하는 건 당일치기. 당일치기는 맞아요. 잠 자지 않고 하루 만에 뚝딱 다녀오는 여행을 당일치기라고 합니다. 당일치기, a one-day trip.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네요. A one-day trip. One day는 하루죠. Trip은 여행이죠. 하루 만에 갔다 오는 여행, 당일치기 여행, a one day trip입니다. 여행계 하지도 않고요. 두 사람은 맘만 먹으면 이렇게 뚝딱 갈 수 있는데 굳이 개모임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케빈과 크리스틴 동해에 가서도 즐거운 추억 많이 쌓고 오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싱글벙글하고 계시지? 싱글벙글하고 계시지? 여기에 주체는 엄마입니다. 주어가 she가 되겠죠? She's all smiles.
She's all smiles. 자, 그러면 비슷한 표현 우리 배워볼게요. 아, 나 웃음이 멈추질 않아. 즉, 나는 웃는 것을 멈추지 못하겠다.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I can't stop smiling. I can't stop smiling. 한 번 더요. I can't stop smiling. 나 웃음이 멈추질 않아. 정말 기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상황 속에서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좋아하던 남학생에게 고백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서 자꾸만 웃음이 새어나와요. 어떡하지? 나 웃음이 멈추지가 않아. 어떻게 말한다고요? I can't stop smiling. I can't stop smiling. 또 다른 표현 있습니다. 너 좋은 일 있지? 활짝 웃고 있잖아. 웃다라는 표현으로 smile도 쓸 수 있지만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You're beaming. You're beaming. Beam은 얼굴에서 빛이 촥 나오는 것처럼 환하게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하루 종일 싱글벙글인 친구. 무슨 좋은 일 있는 게 분명한데 말을 안 꺼내네요. 너 뭐 좋은 일 있지? 웃고 있잖아. 어떡해요? You're beaming. You're beaming. Good. 이번 시간에는 기분 좋은 미소에 관한 표현 배워봤습니다. She's all smiles. I can't stop smiling. You're beaming.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도 beaming 하고 계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오늘은 우리 집 대청소 날. 가족 한 명 한 명 다 맡은 일이 있다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 뭘 해야 하는지 다들 알지? 뭘 해야 하는지 알잖아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You know your job?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This is so exciting. We haven't had a party in a long time.
2: Why are you just standing there? You know the drill. You know the drill. You know the drill.
1: Drill? Do we need a drill? I'll get it for you.
2: No, no. You know what you're supposed to do. Don't just stand there. Do something.
1: Right, right. I have to get the cake we ordered for my mom.
2: Don't forget, it's the special three-tiered cake that I ordered myself.
1: I already know that. You always make the best choices. All the food that my mom loves, beef, Kristen's mashed potatoes, Caesar salad, wow, I'm getting hungry.
2: Don't you dare touch the food until she gets here. Oh, she's here. Is the cake ready, Kevin?
3: Surprise!
2: Oh my, what a surprise. Happy birthday, Miss Kim.
1: Oh my.
2: Thanks to you, I can have all the cake that I want. From my face, my arm. Yummy, yummy.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1.0의 닉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자주 하는 일, 익숙한 일은 내 몸이 알아서 척척 움직이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 화재 대피 훈련이나 지진 대피 훈련도 몸에 척척 익힐 수 있도록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련의 절차를 가진 일들을 drill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케빈이 실수 없이 수행해야 할 드릴 미션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합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해요. 파티 준비에 분주한 두 사람. 오늘은 케빈 어머니의 생신입니다. 파티 준비 얼마만인가요? We haven't had a party in a long time. 파티한 지 진짜 오랜만이다. 자, 이렇게요. 오랜 동안 뭐뭐 해오지 않았다. 뭐뭐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할 때는 haven't 그리고 pp 동사의 과거 분사형 사용합니다. 문장에서 이렇게 쓰여요. We haven't been here since we were kids. 어릴 적 이후로는 여기에 와보지 않았다. 어릴 적 이후로는 처음이다 라는 뜻이고요. They haven't seen each other for so long.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했다. 즉,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크리스틴은 바쁜데 케빈은 왜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는 거죠? 아니, 너 뭐 해야 하는지 알잖아. 네 일 해야지. 뭘 해야 하는지 알잖아.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 know the drill. You know the drill입니다. You, 너는, know, 안다, the, 그, drill. drill이 바로 절차, 반복 동작이잖아요. 늘 하던 거 너 알잖아, 할 수 있잖아. You know the drill. 자, 그러면 함께 말해볼게요. You know the drill. 좋습니다. You know the drill. 그래요. 아니, 너 뭐 해야 되는지 알잖아.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 서 있지 말라고. 오늘 케빈이 해야 될 일은요. 특별히 주문한, 엄마를 위해 주문한 케이크를 가져오는 겁니다. 크리스틴이 케빈 어머니를 위해서 3단 케이크를 주문을 했거든요. 자, 우리 크리스틴이 항상 이렇게 안목이 높아가지고요. 아주 좋은 선택만을 하나 봐요. You always make the best choices. 막 축혀 세워주고요. 자, 케이크도 픽업을 해왔고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한 상을 봤더니 I'm getting hungry. 배가 갑자기 고파지는 케빈. 혹시나 케빈이 음식에 손을 댈까봐 크리스틴이 경고합니다. Don't you dare touch the food until she gets here. 어머니 오실 때까지 음식에 손댈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경고하는 문장이 don't you dare입니다. 꿈도 꾸지 마, 생각도 하지 마. Don't you dare lie to me.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마. 또는 don't you dare take it from me. 내 거 가져갈 생각 꿈도 꾸지 마. 아주 위협적이죠. Don't you dare. She's here. 어머니가 오셨나 봐요. 케이크도 준비됐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 들어오시는데 surprise! 짜잔! Oh my, what a surprise! 정말 놀라신 것 같죠? 이렇게 강조하고 감탄하는 문장이 what a입니다. What a surprise! 아이고 깜짝이야, 정말 놀랐네. What a relief! 아는 문장이죠? 정말 다행이다. What a mess! 정말 엉망진창이구나. What a night! 정말 멋진 밤이야.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Very만 쓰지 마시고 이렇게 what a 문장으로 나타내 보세요. 자, 이제는 케이크를 가지고 크리스틴이 Happy birthday, Mrs. Kim!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하고 가는데 어떡하죠? 발이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상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Oh my! 어떡해요. 케빈 어머니가 케이크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래도 화내지 않고요. 아유, 니 덕분에 맛있는 케이크를 온몸으로 먹어보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기분 좋게 넘기시는 케빈 어머니시네요. 휴,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뭘 해야 하는지 알잖아. You know the drill. You know the drill. 자, 연장선상에서요. 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내가 다 안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Read between the lines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행간을 읽는다 라는 뜻이에요. I can read between the lines. I can read between the lines. 말 안 해도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다 안다.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가 뭔가 어려운 부탁이 있는 것 같은데 말만 자꾸 빙빙 돌리면서 얘기를 꺼내지 못하네요. 아이, 우리 사이에 척하면 척이지. 나, 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아. 어떡해요? I can read between the lines.
I can read between the lines.

0: 그런가 하면 너 내 말 듣고 있지? 이해했지? 하고 물어보는 표현도 있습니다. Are you with me? 너 나랑 함께 있니? 라는 뜻이죠. Are you with me?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조별과제 준비 중. 내가 조장이라서 할 일을 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런데 다들 집중을 못하는 것 같네요. 내 말 듣고 있지? 이해했지? 어떻게 말한다고요? Are you with me? Are you with me?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요, drill, 반복적인 일 또는 절차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너 뭐 해야 되는지 착착 알잖아. You know the drill 이라는 표현 또 배워봤습니다. 주어만 바꿔서 I know the drill,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신 있는 일에는 꼭 사용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C빨간 불길로 뒤덮인 도로.
2: 한 뿌리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3: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4: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행할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0: 티켓이 생겼다고 전화를 했는데 내가 못 받아서 다른 친구랑 가기로 했대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가수인데 기회를 놓쳤어. 기회를 놓쳤어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 lost the opportunity. 같은으로 더 생생한 표현 알아볼게요.
1: 아, I'm in big trouble. What am I going to do?
2: Huh? What's the matter, Kevin?
1: I forgot today was the deadline for my job application. I really want to work for this company.
2: Oh, what time is your deadline? You just found out about this?
1: 6 o'clock. I thought it was tomorrow.
2: It's 5:57 right now.
1: Oh, Christine, I'm so stupid. I missed the boat. It's all over.
2: Kevin, you'll get another chance. Listen, let's have dinner. Dinner is on me. I have to use a meal coupon that expires today.
1: Really? Thanks. Wait, the coupon expired yesterday, the 7th.
2: Huh? What are you talking about? Look at the calendar. Today is the 7th.
1: What? It's not the 8th? Wow. Whew. What a relief. The deadline is the 8th. I still have a chance. I thought today was the 8th.
2: Thank goodness. Since you scared me so much, you should buy dinner.
1: But you should use your coupon before it expires.
2: Oh, yeah.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혹시 중요한 행사의 날짜나 시간을 착각해서 낭패본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카툰에서는 케빈이요. 입사 지원서 제출일을 착각해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일인데 이 소동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볼게요. 우와! 케빈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일까요? What's the matter, Kevin? 아니, 무슨 일이야, 케빈? 자, 이렇게 상대방에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을 때 무슨 일이야 물어보는 표현이 What's the matter?도 있고요. What's wrong?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세상에, I forgot today was the deadline for my job application. 무슨 뜻이요? 회사 지원서 마감일이 오늘이라는 걸 잊었어. 딴딴딴. 엄청난 일이죠. 자, 이렇게 마감일, 기한, 마감 뭐 일자, 시간 이런 표현을 우리말도 데드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영어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Deadline. Deadline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약간 비슷한 뜻인데 due date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첫 소리가 d로 똑같죠. due date는 만기일, 또 납기일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뭐 임신을 했다라면 예정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deadline, due date 함께 알아두세요. 아니, 그렇게 가고 싶었던 회사면 잘 좀 챙기지 그랬어요. 크리스틴도 같이 당황해서, 아니, 몇 시가 마감인데 몇 시가 지금 알게 된 거야? 마감은 6시입니다. 근데 지금 몇 시게요? 5시 57분. 낼 수 있는 확률이 없겠죠.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나 했더니 내일이 마감일인 줄 알았대요. 아유, 어떡해요. Christine, I'm so stupid. 나 바본가 봐. 기회를 놓쳤어. 기회를 놓쳤어.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I missed the boat. I missed the boat 입니다. 나는 I missed, 놓쳤다. The, 그, boat, 배를. 배를 놓쳤다. 이 배가 의미하는 게 바로 기회가 되겠죠. 우리말도 막차 떠났어, 버스는 이미 떠났어 이런 말 하는 것처럼요. I missed the boat, 나는 기회를 놓쳤다. 함께 말해 볼게요. I missed the boat. I missed the boat. 나 기회를 놓쳐버렸어. It's all over. 다 끝장이야. 자괴감에 빠진 케빈을 달래주려고요. 크리스틴이 어떻게 내가 저녁 사줄게 기분 풀어. I have to use a meal coupon that expires today. 오늘 마침 딱 써야 되는 쿠폰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까지 써야 되는 거 오늘 만료된다는 뜻이잖아요. expire, 만료되다 라는 단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Your passport will expire soon. 당신의 여권은 곧 만료됩니다. 날짜가 딱 마감이 된다는 거죠. My driver's license has expired. 내 운전면허증 만료됐었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죠. 다행이다. 케빈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잠깐만 쿠폰이 어제까지인데 7일. 7일 어제까지잖아. 아니 무슨 말이야. 달력 봐봐. 오늘 today is the 7th. 오늘이 7일이잖아. 그러니까 오늘까지지. What? It's not the 8th? 오늘 8일 아니야? 그렇다면 입사 지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네요. 야호! 기분이 다시 좋아진 케빈. 케빈 때문에 10년 감수했으니까 크리스틴이 안 되겠다. 오늘 저녁은 네가 사야 되겠어. 아직 기회 남았으니까 좋은 일이기도 하고 너 때문에 내가 놀랐으니까 말이야. 네가 밥 사. 그런데 you should use your coupon before it expires. 쿠폰 다 되기 전에, 날짜 되기 전에 사용하는 게 좋을 텐데. 하하하.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유, 케빈 너무 다행이죠?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기회를 놓쳤어. I missed the boat. I missed the boat. 비슷한 표현으로 내가 기회를 날려버렸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불면 날아가겠죠? I blew it. 불었다 라는 뜻입니다. I blew it. I blew it. 기회를 날려버렸어.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오늘 중요한 면접이 있었는데 전철을 반대로 타는 바람에 지각을 해버렸어요. 내가 기회를 날려버렸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I blew it. I blew it.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 망했어. 우리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나 망했어도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I'm totally screwed. I'm totally screwed. 완전히 망했다. 자,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써볼까요? 며칠간 밤새워가며 완성한 과제를 강아지가 다 물어 뜯어놨어요. 어떡하지? 나 망했어. 난 망했어. 어떡해요? I'm totally screwed. I'm totally screwed. Good job. 이번 시간에는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내가 기회를 놓쳤어? I missed the boat. Boat 기억하시면 좋겠죠? I missed the boat. 그리고 날려버렸다. I blew it. And I'm totally screwed. 다 망했다. 이런 표현들 다 배워봤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할 일 없으셨으면 좋겠지만 알고 있는 건 중요하겠죠. 배운 표현들 여러 번 말해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그리고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나 대신 중요한 은행 일을 봐주기로 한 동생. 저녁이 되어서 은행 잘 다녀왔냐고 물어봤더니 바빠서 깜빡했대요. 뭐라고? 라고 소리를 치려던 찰나 농담이지롱. 에? 뭐야? 나 놀린 거야? 날 놀린 거야?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You played with me?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Kevin, you're still watching that?
2: Yep, this is the last season.
1: Didn't you say there were 7 seasons? You watched all of them?
2: I couldn't stop watching. It was so much fun.
1: Kevin, have you ever heard of the expression couch potato?
2: Potato? Is it a new potato chip? I was getting a little hungry.
1: Oh, it's really tasty. If you look closely, you can find it in your home.
2: I can find it here? Where is it? Christine, I can't find any potato chips. Where did you see it?
1: It's there!
2: Here?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In America, a couch potato is a person who is very lazy.
2: What? You are teasing me.
1: You should thank me. You finally came out of your room. I'm going to work out. See you later. Bye.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요즘 즐겨보는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시리즈물 있으신가요? 저는 뭐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 완결 날 때까지 멈출 수가 없어서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리즈물은 정말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이 일이 바로 케빈에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케빈이 뭔가 재밌는 드라마에 빠져서 며칠 동안 침대, 랩탑과 한몸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케빈을 침대에서 번쩍 나오게 한 한마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합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배워봐요.

침대에서 랩탑을 들고 있는 케빈을 보며 크리스틴이 깜짝 놀랍니다. Kevin, you're still watching that? 뭐야? 너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 하하, 지금 last season, 마지막 시즌을 보고 있다고 하네요. Didn't you say there were 7 seasons? 너 그거 시즌 7까지 있다고 하지 않았어? 뭐뭐 하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요. Didn't you say? 너 말하지 않았니? 말 그대로죠. Didn't you say? 입니다. Didn't you say you knew her? 너 그 여자 안다고 하지 않았어? 또는 Didn't you say they liked chocolate? 너 그 아이들이 초콜릿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요. 상대방이 먼저 했던 말을 확인하는 말 Didn't you say? Didn't you s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시즌 7까지 있는 시리즈의 마지막 시즌을 보고 있으면 적어도 며칠 동안은 침대, 랩탑과 한몸이 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케빈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었다. Well, that happens.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케빈에게요. 크리스틴이 이렇게 물어보네요. Kevin, have you ever heard of the expression couch potato? Couch potato라는 말 들어봤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케빈이 potato? Potato chip? 감자칩인가? 안 그래도 나 좀 배 좀 고팠는데. 아유, 케빈, 이거 드라마 보느라고 밥도 제대로 안 먹었나 봐요. 카우치 포테이토 감자칩인가? 맛있겠다. 그랬더니 크리스틴이요. 진짜 맛있어. 여기 잘 찾아보면 집에도 있을걸? 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크리스틴 미소가 조금 수상쩍긴 하죠. 자, 그 말을 듣고는 케빈이 I can find it here. 여기에 있다고? 하면서 우다다다다 달려나가네요. 우리 크리스틴 얼굴 웃음 좀 보세요. 뭔가 짓궂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케빈이 그 감자칩, couch potato라는 감자칩을 찾아서 막 둘러보고 둘러보다 주방까지 왔는데도 찾을 수가 없죠. 아니, 크리스틴, couch potato라는 감자칩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크리스틴 대답이요. It's there. 거기 있잖아, 거기. 바로 거기.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In America, a couch potato is a person who is very lazy. 미국에서는 게으른 사람을 말할 때 couch potato라고 부르거든. Uh-oh. 이 couch라는 표현은요, 소파입니다. 그래서 couch potato라는 말은요, 소파에 앉아서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감자칩만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으른 사람을 couch potato라고 하는 거죠. 감자칩 이름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발끈하는 케빈. 뭐야? 날 놀린 거야?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날 놀린 거야? 어떡해요? You were teasing me? You were teasing me? 입니다. 이 문장 잘 보시면 원래는 의문문이 아닌데 그냥 끝을 올려서 의문문을 만들었어요. You, 너, 뭐뭐였어? Were. 그리고 teasing이 바로 놀리고 있는, 그리고 me, 나를. 너 나를 놀리고 있는 거였니? 라는 뜻이겠죠. You're teasing me? 함께 말해볼게요. You were teasing me. You're teasing me? 너 나 놀린 거야? 라고 우리 케빈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크리스틴 아랑곳하지 않죠? You should thank me.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네요. 사실 크리스틴 아니면은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겠죠. 자, 이렇게 should가요. 뭐뭐 해야 돼, 뭐뭐 하는 게 좋겠어, 좋을걸. 이렇게 충고, 조언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You should take your dog to the vet. 당신의 개를 수의사에게 데리고 가는 게 좋겠어요. 또는 should we call him? 우리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할까요? 충고나 조언, 뭐뭐 해야 한다, should 기억해 주세요. 정말로 말 그대로 케빈은 크리스틴에게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요, 침대에서 이 랩탑과 함께 뒹굴면서 couch potato, 감자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 재미난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날 놀린 거야? You're teasing me? Tease, 놀리다라는 표현 대신에 make fun of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나 좀 그만 놀려. Stop making fun of me. Stop making fun of.

me.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침에 급해서 누나 양말을 신고 왔더니 친구들이 놀려요. 야, 그만 놀려. Stop making fun of me. Stop making fun of me. 그런가 하면 놀리다라는 표현 중에 pull my leg도 있습니다. 그만 놀려. Stop pulling my leg. Stop pulling my leg. 역시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미용실에서 깜빡 졸았더니 머리가 엉망이 됐네요. 친구들이 나만 보며 킥킥 웃습니다. 얘들아, 그만 좀 놀려. 어떡해요? Stop pulling my leg. Stop pulling my leg. Good. 이번 시간에는요, 놀리다라는 표현, tease, 그리고 make fun of 누구누구, pull 누구누구의 leg, 다리를 이렇게, 이런 놀리다라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나고 유용한 카툰 영어로 만나요. 안녕!

0: 네, we will create. 우리가 방해를 할 거니까 빨리 도망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이라 여기에서는 막 불평하죠. 아니, 서점을 갈 거야, 우리 다음에.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출발을 하고 싶은데, 자, 엔진. 자, 차, 엔진이 문제가 생기네요. Oh no! Let's continue reading. The door won't shut. Move over, Harry. Oh, we're going to be stranded
1: and blown to pieces.
0: I know. Flip the bonnet, Dad.
1: No point. I wouldn't know how to fix it.
0: Please, Dad, just flip it. Creak.
1: Oh, it started.
0: That energy bolt must have charged the battery.
1: Good boy, Shinoi.
0: Quick, enter a destination. Okay, 자, 우리 Shinoi 아이디어 때문에 이 energy bolt가 차 배터리를 충전을 했어요. Alright, Shinoi. Good job, Shinoi. 자, 여기에서 이제 아빠,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해요. We're going to be stranded. So, that is our second vocabulary word. To be stranded. 자, 발이 묶이다. So, 여기에서 우리는 발이 묶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구를 못 가고 여기 있을 거야. 어떻게 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빠도 걱정하죠? Yeah, and blow blown to pieces. 우리는 산산조각 날 거야. 네, 이렇게 걱정을 둘 다 하는데, 자, 여기에서 시노이가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자, flip the bonnet, Dad.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bonnet는 친구들, 뭐, 이 차 bonnet인데 아마 뭔지 모를 거예요. 그 차 앞에 뚜껑이에요. 영어로 hood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hood. The car hood인데 뚜껑이에요. 그거를 이제 열어. 이제 아빠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stop and think를 잠깐 봐요. What do you think Dad will do next? 자, 아빠가 다음에 뭐를 할까요? 네, 아마 이 뚜껑을 열겠죠. 그렇지만 아빠는 나 이거 열어도 내가 이거 고칠 수가 없어. 근데 신호이가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딱 energy bolt, it hits the car and it charges the battery. So Bug says that energy bolt must have charged the battery. 자, 이 energy bolt가 이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now 빨리 destination. 자, 우리 목적지를 입력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죠. All right, let's read on to the next page.
2: Location, home. You have reached your destination.
0: Oh, that was eventful.
1: I'm going to have to get this back in the garage for a good fixing.
0: It's going to need a good wash, too.
1: Maybe time to get rid of this heap of junk. Hey, this heap of junk just got us to the moon and back.
0: You can't argue with that.
3: 네, 이제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시노이가 that was eventful 이렇게 말을 하는데 eventful is our third vocabulary word. 자, 다사다난한. 오케이. So many things happened.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eventful. Oh, that was crazy. Oh my goodness.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일이 있었죠? 네, adventure. 그래서 이제 아빠는 이거 차를 고쳐야 되고 또 엄마가 그러는데 maybe time to get rid of this heap of junk. 자, heap of junk는 쓰레기 더미인데 이 차가 친구들 알죠? 오래된 차예요. 그래서 엄마는 자꾸 버리고 싶어해요. 근데 아빠는 아니 무슨 말이야? 아니 이 그 오래된 쓰레기 같은 자동차가 우리 달에 가게 했고 또 다시 돌아왔잖아. 이렇게 말을 하죠. Alright, so good car. All right. 여기서 stop and think 잠깐 볼까요? What did Myra think the car needed? 자.

Myra는 차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She said, it's going to need a good wash too. 자, wash는, 네, 여기에서는 세차예요. Car wash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lright, that is the end of the story. So, lunar launch. 달까지 가고 공격도 받고, 아, 드디어 이 차가 좀 오래됐지만 안전하게 집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Alright, I hope you enjoyed the story and I will come back with another great adventure next time. See you next time, everyone. Bye.

0: I thought it was too tough to break open. It is. Maybe we should call someone. You're right. Call to action. Chaos Crew! 자, 운석이 부서지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부서질 수 없다고, 너무 단단해서. 근데 여기에서 가스가 또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그러는데 부서지는 소리. Crack! 이렇게 소리가 나요.
1: There's a problem. So if there's a problem, you have to call the chaos crew.
0: 자, 오늘은 누가 등장을 했을까요? 네, 여기 보면은 Laszlo and Salama have appeared.
1: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2: We received a distress signal.
0: That's right, Laszlo. From us. Look.
3: Hey there, Salama.
4: The distress signal wasn't from you, Shinoi. It was from the meteorite.
5: Scanning in progress.
6: Whoa!
5: Whatever was inside of the meteorite breaks out.
7: It's an interstellar transport craft.
0: A spaceship? A teeny tiny spaceship.
8: Follow that spaceship.
0: Okay. 자, we received a distress signal. 우리가 이 distress signal, that's our vocabulary word, 조난 신호죠. 네, 이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1: the distress signal wasn't from you, Shinoi. It was from the meteorite.
0: 자, 운석에서 이 신호가 온 거예요. 오,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meteorite, it breaks open, finally. 이제 open 했는데, 자, 뭔가 거기에서 나와요. Something comes out. 그리고 삥, 삥, 삥, 삥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딱 보면은 a teeny tiny spaceship 이렇게 말하는데 친구들 tiny는 아주 작은. 근데 거기에다가 teeny 하면은 teeny tiny 하면은 아주 아주 작은 우주선입니다. 오, 오케이. 자, 참 궁금해요. 이 spaceship, this teeny tiny spaceship. 이게 그 안에 누가 있을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26강이고요.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를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같이 알아봅시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물건을 손으로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볼까요? 부드러운 느낌? 딱딱한 느낌, 축축한 느낌, 건조한 느낌 등이 들죠. 오늘은 촉감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물건을 만졌을 때, 손으로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같이 한번 그림을 보면서 말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물건은 만졌을 때 뭔가 굉장히 부드럽고 푹신푹신할 것 같지 않나요? 또 두 번째 물건, 돌은요, 손으로 만졌을 때 굉장히 딱딱할 것 같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메마른 땅을 한번 보세요. 만졌을 때 굉장히 물기가 없고 메말라 있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자, 이러한 촉감들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 강의가 끝나고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영어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soft. soft. 부드러운이에요. 쌤은 soft라는 단어를 보면 이 soft ice cream이 생각나는데요. soft ice cream. 한 입 베어 물면 어때요?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creamy 하잖아요. 이러한 soft ice cream의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soft, 부드러운 의미를 잘 떠올리면서 우리 오른쪽에 스펠링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soft, S-O-F-T, soft.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예문을 보면서 빈칸 넣기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This cake is sweet and soft 이렇게 말했어요. 이 케이크는요, sweet and soft니까 달콤하고 어때요? soft, 부드러워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My pillow feels very soft. pillow는요, 베개입니다. 나의 베개가 어떤 느낌이 나요? 아주 부드러운 느낌, 매우 부드러운 느낌이 나겠죠? 이렇게 soft라는 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드러운 건 soft인데 딱딱한 건 뭐라고 할까요? 딱딱한 건 hard. hard. 이렇게 말합니다. 자, hard 한번 써볼게요. 스펠링은 H-A-R-D.

R, D. 읽어볼까요? Hard. Hard는 뜻이 굉장히 많은 단어 중 하나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체가 딱딱한, 그리고 어려운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열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뭔가 강도가 다 높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딱딱한 것도 되고요. 우리 문제가 딱딱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의 강도가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라는 의미도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 보면서 어떤 의미로 이 hard가 쓰였는지 말해 볼게요. 첫 번째. This cookie is hard but delicious 라고 했어요. 이 쿠키는 hard 하지만 맛있다. 쿠키가 식감이 어떤 거예요? 딱딱한 거죠. 이 쿠키는 딱딱하지만 맛있다. 자, 두 번째 예문 볼 건데요. 이 hard는 어려운이라는 의미도 있죠. It is hard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자, get up early라는 건요,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뭐하다? 어렵다가 되는 거죠. Hard는 어려운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쓰였습니다. 자, 여러분, hard의 마지막 의미, 우리 열심히라는 뜻 기억나시죠? 하나 더 볼게요. We studied hard and we passed the exam. 우리는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공부했어요? Hard.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passed the exam이니까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hard의 세 가지 의미는 자주 등장하니까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이어서 dry인데요. 이 dry는 건조한 혹은 마른이라는 의미로 뭔가 물기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날씨 표현에도 자주 쓰이는데요. 비가 안 오는 건조한 날씨를 우리가 dry weather이라고 합니다. dry weather. 자, 그러면 비가 오는 습한 날씨, 반대말은 뭘까요? 이건 wet. wet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wet weather이라고 하면 됩니다. wet weather은 비가 오는 습한 날씨고 dry weather은 건조한 날씨예요. 자, dry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스펠링 바로 외워서 써볼게요. D R Y 자, 이렇게 써주셨나요? 그럼 우리 같이 예문 보겠습니다. I have dry skin 이라고 했는데요. 자, dry skin은 어떤 피부일까요? 건조한 피부가 되겠죠? 건조한 피부예요. 뭔가 촉촉한 게 아니라 건조한 겁니다. 자, 그리고 your shirt is dry now 라고 했어요. 너의 셔츠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다 말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세탁하고 축축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 말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단어들을 그림과 함께 복습해 볼까요? 자, 만졌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푹신하고 이런 느낌을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해주면 될까요? S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soft라고 합니다. 반대로 뭔가 굉장히 딱딱한이라는 단어는요? 네, hard입니다. 그리고 물기가 없이 이렇게 메마르고 건조한 건 영어로 뭐라고 하죠? dry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운 이 단어들과 함께 배웠던 표현들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꼭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도 단어 암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트앤 영란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27강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특성들을 영어로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봅시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나요? 책을 읽을 땐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좋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땐 왁자지껄하고 시끄러운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죠. 오늘은 분위기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를 알아봐요.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나요? 자, 가장 왼쪽 그림을 보면요. 도서관이 나와 있죠. 도서관에서는 우리 정숙합니다.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가 나오겠죠. 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바다가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자, 이런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오른쪽을 보면 우리 친구들의 교실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뭔가 즐거운 그런 분위기가 나와 있네요. 자, 이런 표현들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우리 오늘 강의 집중해서 들어보고 마지막에 이 단어들을 여러분이 직접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요. Q-U-I-E-T. Quiet. Quiet. 조용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면서 Shh, be quiet 하면 조용히 해 이런 의미죠. Quiet라는 건 조용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자, 의미를 잘 생각하고 이 스펠링을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Q-U-I-E-T 바로 외워서 오른쪽에 쌤이랑 같이 써보겠습니다. Q-U-I-E-T 읽을 때는 quiet. 자, 반대말도 알아둘게요. 반대말은요, loud. 여러분, loud를 한번 발음해 볼까요? loud. 입이 크게 벌어지죠? 소리가 큰 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예문 볼까요? Please be quiet here.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달라는 걸까요? 조용히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 더. Our classroom is very quiet 하면 우리의 교실이 매우 조용한 거겠죠? Quiet 하면 조용한 기억하셨나요? 바로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C

calm, calm입니다. 이 calm은 고요한 혹은 침착한이라는 의미고요. L은 거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calm 이렇게 읽어요. 자, 스펠링을 기억하시고 쌤이랑 같이 오른쪽에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calm, C A L M. calm은 뭔가 업다운이 많이 없고 고요하고 침착한 그런 분위기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표현 하나만 알아둘게요. peaceful. 여러분, peace라고 하면요, 평화거든요. 뒤에 full을 붙이면 peaceful, 평화로운이라는 단어예요.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The sea is very calm and peaceful. 바다가요, 매우 고요하고 평화로운 거죠? calm이라는 건막 파도 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한 겁니다. 하나 더. Please keep calm and wait for your turn.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wait for your turn이라고 하면 당신의 차례를 기다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세요? Keep calm이라고 했으니까 침착하게 기다리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alm의 의미 기억하셨죠?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noisy가 나와 있네요. noisy, 시끄러운인데요. 이 단어는 이 noise라는 표현에서 나왔어요. noise라는 거는 소음이거든요, 소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겠죠, 소음이. 이 소음에서 나와서 noisy 하면 시끄러운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noisy. 우리 같이 한번 써볼까요? N-O-I-S-Y. 네, 써볼게요. N-O-I-S-Y 하면 noisy, 시끄러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보면서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This city is very noisy라고 했어요. 이 도시는요, 매우 뭐해요? 시끄러운 거죠. 이 도시는 매우 시끄럽다 할 때, 이 noisy를 쓸수 있습니다. 하나 더. It's noisy outside. 무슨 의미일까요? outside라는 건 밖이죠, 바깥. 밖이 굉장히 noisy, 시끄럽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noisy는 조용하지 않고 시끄러운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이 분위기와 관련된 표현들 그림을 보면서 복습해 볼까요? 도서관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우리 조용한이라는 단어는 Q로 시작해요. quiet, quiet. 자, 바다가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자, 고요한 분위기는 우리 뭐라고 하죠? calm. calm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시끄러운 이 교실의 분위기. 뭐라고 영어로 말할까요? N으로 시작하는데요. 네, 그렇죠. noisy. noisy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세 개의 단어와 함께 배운 표현들 오늘 꼭 기억해 보시고요. 여러분은 체크리스트와 함께 오늘 배운 표현들 꼭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표현들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린파파 정경입니다. 오늘도 영어 원서를 통해서 글을 쭉 즐기면서 어휘와 문법과 영어 쓰기까지 할 준비 되셨나요? 오늘의 이야기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Curious Tiger의 바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호랑이, 아기 호랑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할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접속사 that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 that이 무엇인지 한번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그러면 글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림을 보면서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해보는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원숭이가 나무 위에 있어요. 호랑이가 원숭이를 잡아먹으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기 호랑이가 질문을 하려는 것일까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그림 넘어가니까 뒷모습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슴을 사냥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마지막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숲 같아 보이지 않아요. 나무가 다 베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뭔가 아기 호랑이가 먹이를 찾는 데 실패를 했거나 뭔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림부터 한번 보고 글을 만나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요. 몰입도 더 잘 된답니다.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공유해볼 영어 팁 한 가지. 오늘은 구동사 접근하기입니다. 구동사에 접근하는 방법,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수거 단어장이나 혹은 수거를 정리해서 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외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수가 너무 많거든요. 동사만 해도 그냥 영어 단어만 해도 너무 많은데 거기에 수거까지 외운다고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맥락 속에서 글을 읽으시면서 요 동사에 요 전치사가 붙으니까 거기에 무엇을 대야 되냐면 맥락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가 되는구나를 파악하는 것을 연습하시면은 처음 보는 구동사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강의 중에 여러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을 바로 읽기 전에 우리 글을 먼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Once again, Teo stayed behind. He asked the macaque, who was called Mitu, What are you eating?
2: I'm snacking on some fruit before bedtime. replied Mitu.
1: She felt perfectly safe high up in her tree.
2: Try to keep up, said Tara, as Teas joined his family again.
1: Quiet now, said Mother Tiger. Can you see a spotted deer? Tigers love eating deer.
3: Teas was bursting with questions to ask the deer, so he hung back. The deer could tell that Teas was not hungry. He said his name was Devam and that he liked to nibble leaves. Teas had learnt so much from asking questions. I have something else to show you, said Mother Tiger. She took the cubs to a part of the forest where there were no longer any trees. Teas could not believe what he saw.
4: What's happened to the trees?
3: They have been chopped down, replied his mother.
4: But why? asked Teas.
3: To make room for other things, said his mother.
0: The Curious Tiger,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Once again, Teas stayed behind. 다시 한번, Teas는 뒤에 처졌어요. 뒤에 남겨졌어요. 지금 Teas가 계속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거죠. He asked the macaque. 마카크 원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편의상 원숭이라고 하겠습니다. He asked the macaque, 그 원숭이에게 물었어요. Who was called Mitu?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은 Mitu였어요. What are you eating? 너 뭐 먹고 있는데? 뭐 먹고 있을까요? I'm snacking on some fruit before bedtime, reply me too. I'm snacking on, snack on 이라고 하면 가벼운 식사를 하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가볍게 식사를 하는 중이야. On some fruit, 어떤 과일을 먹고 있어. Before bedtime, 자기 전에, reply me too. Me too가 대답했어요. 역시 자기 전에 배가 고픈 건 사람만이 아니네요. 원숭이도 그런가 봐요. She felt perfectly safe high up in a tree. She felt, 이 원숭이는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High up in a tree, 그녀의 나무 높은 곳에서. 자, 이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원숭이 입장에서 호랑이와 바로 옆에 있으면은 오,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 나의 자리, 즉 나무 높은 곳에 있으니까 아, 나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일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she felt perfectly safe, 완전히, 온전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Try to keep up, said Tara. 테라가 이야기했어요. Try to keep up. Keep up 하면은 여기에서 따라가다, 수준을 유지하다. 자, 오늘의 tips for students가 바로 구동사에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구동사라고 할 수 있어요. 동사를 포함해서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 있는데요. 즉, 여러 개의 단어로 된 표현이 있는데 뜻이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수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맥락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죠? 테아스가 뒤쳐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테라, 그 여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Try to keep up. 자, 그러면 이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keep, keep은 유지하다, up은 위에 라는 뜻이죠. 그럼 위에 유지하다, 이 각각의 단어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위에 유지하다, 뭔가 위로 가장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테아스는 뒤처진 상태죠. 그래서 아, 잘 따라와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keep up이 따라가다, 어떤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여기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는 발맞추어 가자, 뒤처지지 말고 잘 따라가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아, 우리 잘 따라오도록 노력해 라는 것이죠. 잘 따라왔네, said Tara. Tara가 이야기했어요. As Teas joined his family again, 뭐 할 때? Teas가 그의 가족을 다시 합류했을 때. Quiet now, said Mother Tiger. 그리고 이제 조용해, 이제 조용. 엄마 호랑이가 이야기했어요. Can you see a spotted deer? Spotted라고 하면은 아, 몸에 점이 찍혀 있는 혹은 얼룩무늬가 있는 이란 뜻이에요. 이게 실제로 spotted deer이라고 하면은 사전을 검색해 보시면은 엑시스 사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편의상 점무늬가 있는, 점박이 무늬가 있는 사슴 혹은 사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사슴이 보이니라고 묻는 거예요. Tigers love eating deer. 호랑이들은 사슴을 먹는 걸 좋아해. Teas was bursting with questions. Teas는 또 이 말을 들으니까 bursting 막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뭐가 터져나오고 있었냐면 질문할 거리들이 막 생기고 있었어요. To ask the deer, 사슴에게 물어볼. So he hung back.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Hung back이라고 하면 원래 hung은 hang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hang, hung, hung이거든요. 말이 웃기죠. Hang, hung, hung. 이렇게 3단 변화인데요. 자, 이것도 구동사 다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hang이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걸려있는 거예요. 뭐 옷을 어디에 걸어두는 거죠. 걸려있는데 백은 뒤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단어 의미는 아시겠죠? 행은 걸려, 걸어두는 것이고요. 걸려있는 것이고

0: 맥은 뒤에. 근데 맥락은, 아, 질문이 또막 생각이 났어요, 테아스가. 그러니까 다시 뒤에 걸려 있는 것이죠. 여기서 뒤에 걸려 있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뒤에 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맥락과 그 단어 의미를 온전하게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면은, 아, 구동사를 조금 더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The deer could tell that Teas was not hungry. 근데 사슴이 가만히 보니까 could tell. Tell은 말하다도 되지만 알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deer는 알수 있었어요. 무엇을 알수 있었냐면 Teas가 배가 안 고픈 걸알수 있었어요. 무엇을 보고 알았겠어요? 배를 보니까 배가 이렇게 불룩 나와 있었겠죠. 아, 배가 안 고픈 것 같은데? 라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He said his name was Divum. 그리고 그는 이야기했어요. 그의 이름이 Divum이라고 이야기했고, and that he liked to nibble leaves. 그리고 나서 그는 like to nibble leaves. 나뭇잎을 이렇게 냠냠냠냠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 있는 이런 that 같은 거.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 한번 쫙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hat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fun reading grammar.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접속사 that. 의미는 뭐뭐라는 것. 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He said that the story was true. 그는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했냐면 말하는 내용을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대상을 이야기하는 걸 목적어라고 표현하죠. That the story was true. He said 그가 말하는 내용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장을 묶어주는 그 대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That the story was true.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딱 묶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he said도 하나의 문장이고요. 그 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 the story was true 이렇게 또 다른 문장이 얹혀 있을 때, 이럴 때 이렇게 that으로 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문 한번 볼까요? It is true that he is smart. It is true. 사실이다. 무엇이 사실이냐면 she is smart. 그녀가 똑똑하다라는 것, 똑똑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요거는 무엇이냐면 이 문장 제일 앞에 있는 it이 가짜 주어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주어는 무엇이냐면 that she is smart예요. 그러면 that she is smart가 주어가 너무 기니까 문장 제일 끝으로 이동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원래 문장은 it is smart, it is true인데 거기 안에 it 대신에 that she is smart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의 주어, 하나의 문장 요소 안에 문장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that 으로 시작하는 이런 것을 넣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that she's smart is true. 이게 원래 문장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He said that his name was Divum and that he liked to nibble leaves. 자, 원래는 여기에 he said 다음에 that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문장에. 그래서 he said that, he said that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다라는 의미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글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1: Once again, Teias stayed behind. He asked the macaque, who was called Mitu, "What are you eating?"
2: "I'm snacking on some fruit before bedtime," replied Mitu. She felt perfectly safe high up in her tree. "Try to keep up," said Tara, as Teias joined his family again. "Quiet now," said Mother Tiger. "Can you see a spotted deer? Tigers love eating deer."
1: Teias was bursting with questions to ask the deer, so he hung back. The deer could tell that Teias was not hungry. He said his name was Divum, and that he liked to nibble leaves.
0: 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Teas had learned so much from asking questions. Teas는 계속 배우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배우고 있냐면 from asking questions. 질문을 많이 함으로써 had learned so much.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어요. I have something else to show you. 너에게 보여줄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단다. said Mother Tiger. 엄마 호랑이가 이야기하셨어요. 무엇일까요? She took the cubs to a part of the forest.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그녀는 데리고 갔어요. 그 아기 호랑이들을 데리고 갔죠. 어디로 데리고 왔냐면, a part of the forest. 숲의 일부분으로 데리고 갔어요. Where there were no longer any trees. 그런데 거기에는 were no longer, 더 이상 어떠한 나무도 없었어요. 나무가 이렇게 없는 곳이죠. 그림에서

0: 보면 아실 수 있죠. Teas could not believe what he saw. Teas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 나무 다 어디 갔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What happened to the trees? 나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They have been chopped down, replied his mother. 그 나무들은 have been chopped down. 어떻게 되었냐면 베어버려진 것이죠. 아, 전부 다 베어냈단다. replied his mother. 그의 엄마가 대답했어요. But why? 근데 왜 엄마? As Teas가 말했어요. To make room for other things.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make room for. 이것도 하나하나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make는 만들다. room은 공간 혹은 방이죠. 그러면 다 여기 있는 for는 뭐뭐를 위해서. 그러면 공간을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만들다. 그래서 공간을 마련하다. 그래서 이것을 묶으면 양보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내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Said his mother. 아, 이제 테아스는 또 이 다음에는 어떤 궁금증을 가지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읽은 글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 Teas had learnt so much from asking questions. I have something else to show you, said Mother Tiger. She took the cubs to a part of the forest where there were no longer any trees. Teas could not believe what he saw. What's happened to the trees? They have been chopped down, replied his mother. But why? Asked Teas. To make room for other things, said his mother.
0: 오늘도 주옥 같은 단어들이 참 많았었죠. 오늘은 구동사 위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 단어 복습하는 이 부분을 들으실 때 그 구동사 하나하나의 의미, 단어 의미와 그 다음에 그 예문 속에서의 그 흐름까지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Keep up. Keep up. Try to keep up, said Tara, as Teas joined his family again. Spotted. Spotted. Can you see a spotted deer? Hang back. Hang back. Teas was bursting with questions to ask the deer, so he hung back. Chop down. Chop down. The trees have been chopped down, replied his mother. Make room for. Make room for. To make room for other things, said his mother.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동사 접근하기입니다. 본문에서 강의 중에 구동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동사는 여러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동사가 있고 그런데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수거를 학창시절에 많이 외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워봐야 실제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진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봤을 때 온전히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냐 하면 바로 그 맥락 속에서 많이 접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 동사를 포함해서 그 안에 있는 전치사의 의미들을 좀 연결해서 그 맥락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구동사 쭉쭉쭉 나열하고 학생들에게는 어떨 때는 시험을 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퀴즈처럼 내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와야 됩니다. 처음부터 외워서 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읽어보고 맥락 속에서 구동사를 접근한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정리해서 알아가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효린파파였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바이바이.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4: 내 꿈은 의사입니다.
5: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여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요린파파 성경입니다. 매일매일 저와 책 읽고 계시죠? 책을 읽으면서 우리 내용도 알게 되고요. 흐름을 느끼는 방법도 알게 되고요. 단어의 폭 그리고 어휘의 여러 가지 의미들도 알게 되고요. 많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글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한번 느껴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도 읽어볼 책은 바로 The Curious Tiger이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오늘 다뤄볼 Fun Reading Grammar는 바로 조동사입니다. 이 조동사가 무엇이며 위치는 어떠며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바로 글을 읽어보기 전에요. 그림을 보면서 아,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엄마 호랑이와 옆에 아기 호랑이 두 마리가 있네요.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제 생각은 테아스가 질문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많잖아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여기 보니까 또 테아스가 수영을 하고 있네요. 그 옆에 보니까 수달 같아 보이는데요. 이 수달을 잡아먹으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질문을 하려는 것일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아, 그 다음 보니까 개한테 갔어요. 우리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있죠. 개한테 갔는데 개한테 물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개한테 뭔가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대화가 오갈까요? 호랑이와 개 사이의 대화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쭉 한번 그림을 보니까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올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공유해볼 영어 팁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하나의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래서 맥락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단어에 아주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각각 다 외우지 못해요. 저도 다 못 외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이냐면은 그 단어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딱딱딱 접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글 속에서 그 다음에 듣기 속에서 혹은 어떤 영상 속에서 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맥락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맥락이라는 것은 바로 그 흐름인 것이죠. 어떤 배경이 있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습관을 길들여 놓으시면은 실제로 정말 필요할 때는 사전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사전을 찾지 않아도 어떨 때는 단어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가 우리가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의미하게 좀 더 와닿아요. 아, 내가 이런 글을 읽다가 이런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 이렇게 탁 알게 되는 그런 유레카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맥락 속에서 단어의 의미 파악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보고 습관화해보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글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글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Mother Tiger continued, Because there is no forest here anymore, there are no wild boars, no macaques, and no spotted deer.

0: There's no food or shelter for them.
1: We can't stay here either, can we? Said Teyas. There are no animals for us to eat.
0: It was time to head back into the forest. Teyas needed cheering up, so Mother Tiger took the cubs swimming. All tigers love swimming.
2: Race you to the river,
0: shouted Tara, who was almost there already.
1: Splash!
0: In the river, Teyas met an otter. He could not stop himself asking another question.
2: What do you like to eat?
3: I especially like eating crabs, replied Aditi the otter, who was a much better swimmer than any tiger.
2: If otters eat crabs, what do crabs eat?
0: Teyas asked his mother.
3: Why don't you ask one? Replied Mother Tiger.
0: So Teyas swam over to the soggy, muddy bank to find some crabs. The crabs sank back into the mud when they saw Teyas, but Chotti, a brave fiddler crab, nipped Teyas's paw and said,
2: I nibble on dead animals, which keeps the river clean.
4: 자, 오늘은 이 아기 호랑이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Mother Tiger continued. 엄마 호랑이가 계속했어요. Because there is no forest here. 왜냐하면, 뭐가 왜냐하면? There is no forest here. 여기에 숲이 없기 때문에. Anymore. 더 이상 여기에 숲이 없기 때문에. There are no wild boars. 뭐가 없냐면, No wild boars. Boar 하면은 멧돼지였거든요. 그럼 wild boar, 야생 멧돼지 혹은 멧돼지라 하겠습니다. No macaques, 멧돼지도 없고, 마카크 원숭이도 없고, and no spotted deer, 이런 점박이 무늬가 있는 사슴도 없어요. As가 무슨 뜻일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대표적인 뜻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As는 뭐뭐로서, 뭐뭐 하면서 혹은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수많은 뜻이 있는데 대표적인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There is no food or shelter for them. 거기에 there is 뭐뭐가 있다 없다. No food, 음식이 없다. 음식과 shelter 하면은 아 피난처, 주거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피난처나 주거지, 주거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없다? 음식도 없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뜻을 띄워드렸지만 아 피난처와 주거지, 피난처 혹은 주거지 그리고 음식이 없을 때 그래서 이게 없을까요? 이런 동물들이 없을까요? 혹은 이런 피난처와 주거지 그리고 음식이 없음으로써 혹은 없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잘 어울리죠? 그렇죠. 없기 때문에가 가장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런 음식이나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이 숲에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For them, 그들을 위해서요. 자, 넘어가 볼게요. We can't stay here either, can we? 그러면 여기에 우리도 못 지내겠네요, can we? 그렇죠? said Teyas. 테야스가 말했어요. 그런 다른 동물들이 못 지내니까 우리도 못 지는 거 아니네요. There are no animals for us to eat. 거기에 there are는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죠. No animals, 동물이 없다. For us to eat, 우리가 먹을 동물이 없어.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It was time to head back into the forest.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Head back, 돌아가다. Into the forest, 숲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Teyas needed cheering up. 이제 테야스가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태무루 간 거죠. 심으루 간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좀 띄워줘야 되겠죠. 아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퐁퐁퐁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테야스는 이렇게 아 뭔가 기분이 좋은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So 그래서 Mother Tiger took the cub swimming. 그래서 엄마 호랑이가 took the cub swimming. 그 아기 호랑이들을 수영하러 데리고 갔어요. All tigers love swimming. 모든 호랑이들은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Race you to the river, shouted Tara. Tara가 이야기했어요. 저 강까지 우리 경주하자, 시합하자,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다 똑같죠. 치사한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Who was almost already there? Who was

0: almost there already. 근데 거기에 이미 거의 도착해놓고는. 근데 테라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경주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플래시, 첨벙이라고 하면서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꿀꿀한 테야스를 위해서 가족들이 수영도 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질문은 계속해서 테야스 머릿속에 맴도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우리 글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 Mother Tiger continued, "Because there is no forest here anymore, there are no wild boars, no macaques, and no spotted deer, as there is no food or shelter for them." "We can't stay here either, can we?" said Teyas. "There are no animals for us to eat." It was time to head back into the forest. Teyas needed cheering up, so Mother Tiger took the cubs swimming. All tigers love swimming. "Race you to the river!" shouted Tara, who was almost there already. Splash!
0: 테야스가 이제 방금까지 좀 우울해했었는데요. 과연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계속 보도록 할까요? In the river, Teyas met an otter. 강 안에서 테야스가 만났어요. 뭘 만났냐면 otter. otter 하면은 수달입니다. 수달 한 마리 만났어요. He could not stop himself asking another question. 근데 그는 could not stop. 멈출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아, 이 질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 또 묻고 싶다. 또 묻고 싶다.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중지할 수가 없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중지할 수가 없었냐면 asking another question.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이것을 우리가 조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동사에 대해서 fun reading grammar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un reading grammar. 오늘은 조동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조동사 할 때 조자가 도울 조자입니다. 우리 한자는 다 쓸 줄 아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좋죠? 자, 그리고요. 도와주는 동사인 거예요. 도와주는 동사. 그러니까 동사는 아닌데 동사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동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종류는 어떤 게 있냐면 can도 있고요, may도 있고요, will도 있고요, must도 있고요, do도 조동사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아주 많은 조동사들이 있어요. 이런 조동사들이 있고요. 조금 이따 예문 보시면 아, 이게 조동사구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위치는 동사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은 조동사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넘어갑니다. 예문을 한번 보면요. You can go there alone. 너는 거기에 혼자 간다. 근데 여기에 can을 넣어서 의미를 좀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죠. You can go there alone. 너는 거기에 혼자 가도 좋다. 허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can을 썼는데 여기는 허락을 의미하는 can이에요. 자, 그런데 go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can, 조동사 바로 다음에 go가 나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can, can이 시제를 표현합니다. 즉, 조동사가 있다면 조동사에서 모든 시제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 go는 동사 원형이 항상 쓰이고요. can이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We should follow the rules. 우리는 만약에 should가 없다면 we follow the rules. 우리는 규칙을 따른다 이지만 그런데 should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we should follow the rules. 우리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더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should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어디에 집어넣냐면 아무데나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follow라는 동사 바로 앞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should에 시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hould 바로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동사가 기본적으로 조동사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아셨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he could not stop. 그럼 여기 뒤에 있는 stop은 동사 원형이고 그 앞에 could가 쓰인 것이죠. 계속합니다. What do you like to eat? 닌 뭘 먹는 걸 좋아해? 닌 뭐 먹어? I especially like eating crabs. 지금 그 아기 호랑이와 그 다음에 수달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수달아, 니는 뭘 먹는 걸 좋아해? I especially like eating crabs. 나는 개 먹는 거 좋아하는데 reply Oditi, the otter. 근데 이 otter, 수달의 이름이 Oditi, Oditi였어요. Oditi라는 수달이 대답했어요. 근데 who was a much better swimmer than any tiger. 그런데 이 수달은

0: was a much better swimmer. 훨씬 더 수영을 잘하는 동물이었어요. than any tiger. 그 어떠한 호랑이들보다도 훨씬 더 수영을 잘하는 그런 동물이었어요. If otters eat crabs, what do crabs eat? 그러면 만약에 수달이 개를 먹으면 개는 뭘 먹지? 라고 또 물었어요. 이제 이 질문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Tess asked his mother. Tess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Why don't you ask one? 네가 가서 걔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어때? Reply mother tiger. 그래서 엄마가 대답했어요. So Taya swam over to the soggy. Soggy라고 하면은 질퍽한, 흠뻑 젖은. 지금 여기 사진에 보니까 뭔가 생각만 해도 찝찝한 그런 질척한, 맞죠? 흠뻑 젖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Taya는 swam over, 수영해서 갔어요. 어디로 갔냐 하면 to the soggy muddy bank. 아주 흠뻑 젖은 그리고 진흙이 많은 bank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뚝 강가 은행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의 Tips for Students에 나왔던 하나의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 맥락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들었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뱅크는 은행이죠. 저도 그래요. 뱅크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은행이다. 그런데 뱅크에는 또 다른 뜻이 많습니다. 뚝이나 강가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질척한, 흠뻑 젖은, 그리고 진흙이 많은 은행, 홍수가 난 게 아니라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은행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자연 속에서는 강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아스는 아주 질척하고 진흙이 많은 강가로 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개를 찾기 위해서. The crabs sank back into the mud. 근데 개가 이렇게 있다가 호랑이가 오네? 이렇게 숨는 거죠. 그래서 개가 다시 그 진흙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When they saw Teas, 테아스를 보고 나서. But Chotty, a brave fiddler crab. Fiddler crab이라고 하면 농개입니다. 농개. 아주 용감한 농개인 Chotty가 nipped. nip 하면은 크크 이렇게 꼬집는 거예요. 꼬집었어요. Teas's paw. Teas의 손을 크 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말했냐면은 and said, I nibble on dead animals. 나는 죽은 동물을 먹고 살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which keeps the river clean.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강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줘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일단은 테아스의 그런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좀 풀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읽어봤던 것을 우리 글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1: In the river, Teas met an otter. He could not stop himself asking another question.
2: What do you like to eat?
3: I especially like eating crabs, replied Aditi the otter, who was a much better swimmer than any tiger.
2: If otters eat crabs, what do crabs eat?
3: Teas asked his mother. Why don't you ask one? Replied Mother Tiger. So Teas swam over to the soggy, muddy bank to find some crabs. The crabs sank back into the mud when they saw Teas, but Chotty, a brave fiddler crab, nipped Teas's paw and said,
2: I nibble on dead animals, which keeps the river clean.
0: 자, 오늘도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단어를 보았는데 우리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4: As he was tired, he soon fell asleep. Shelter. There is no food or shelter for them. Soggy. They squelched over the soggy ground. Bank. Tejas swam over to the soggy, muddy bank to find some crabs. Nip. A brave fiddler crab nipped Tejas's paw.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단어의 다의성과 맥락의 중요성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배 같으면은 과일 배도 있고 이 배도 있고요. 타고 다니는 배도 있고 많아요. 근데 이거를 아주 쉬운 수준에 있어서는 그냥 습득하고 학습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영어 단어는 정말 많은 뜻이 있는 그런 단어들도 있어요. take 같은 경우만 해도 수십 개의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단어는 기본적으로 많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들을 다 외우려고 우리가 시도하기보다는 글을 읽으면서 혹은 들으면서 그 맥락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미를 생각할 겨를이 있는 것이죠. 왜? 그 글 속에 있고 맥락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훨씬 더

학습자가 단어를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단어를 많이 외우게 하기보다는 정리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처음에 접할 때는 글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의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www.ebse.co.kr 혹은 EBSE 앱에서도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안녕하세요. 365 영어 다이어리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목 선생님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 그 과목이 절로 좋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성적도 함께 향상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우리를 늘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 헬렌은 어떤 선생님을 가장 좋아하는지 헬렌의 다이어리부터 함께 넘겨볼게요.
1: 오늘 수학시험에서 처음으로 A를 받았다. 이것은 모두 수학 선생님이신 윌슨 선생님 덕분이다. 나는 수학을 싫어했지만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다. 선생님은 수학과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신다. 윌슨 선생님이 우리 수학 선생님이셔서 너무 감사하다.
0: 네, 수학 선생님이신 윌슨 선생님을 가장 좋아한다라는 헬렌의 다이어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영어로 옮겨볼까요?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수학 시험에서 처음으로 A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렇게 A를 받다, A 학점을 받다 라고 했을 때에는요. Get an A. Get an A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과목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수학 과목이라고 했어요. 수학이 영어로는 math, math이고요. 길게 표현하자면 mathematics, mathematics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처음으로 A를 받았어요. I got my first A. I got my first A. 오늘 수학 시험에서 말이에요. On the math test today. On the math test today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요, 오늘 처음으로 수학 시험에서 A학점을 받았습니다.
2: I got my first A on the math test today. I got my first A on the math test today.
0: 그러면서 헬렌은 이것이 다 누구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수학 선생님이신 윌슨 선생님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누구누구의 덕분이다. 덕분은 감사를 표시하는 말이죠. 그래서 thanks 라는 표현을 함께 쓰셔서요. Be all thanks to. Be all thanks to 해주시면 모두 누구누구의 덕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0: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어를 한번 옮겨보자면 이것은요, 다 윌슨 선생님 덕분이에요. This is all thanks to Miss Wilson. This is all thanks to Miss Wilson. 윌슨 선생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수학 선생님이시랍니다. My math teacher. My math teacher 해주시면 되겠죠? 이 모든 것이요, 다 수학 선생님이신 윌슨 선생님 덕분입니다.
1: This is all thanks to Ms. Wilson, my math teacher. This is all thanks to Ms. Wilson, my math teacher.
0: 네, 그러면 우리 헬렌은 처음부터 이렇게 수학을 잘했나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수학을 참 싫어했었는데 우리 윌슨 선생님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예전에는 이러이러했다,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할 때에는 used to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예전에는 싫어했었다라고 했으니까 used to hat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윌슨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꿔 놓으셨대요. 그래, 이렇게 우리 모든 것이 다 달라지다 라고 했을 때 difference, 차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셔서요. make all the difference 라고 하시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냈다, 즉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 저는 예전에는 수학을 싫어했었어요. I used to hate math. 그런데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But she has made all the difference.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예전에는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선생님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1: I used to hate math. But she has made all the difference. I used to hate math, but she has made all the difference.
0: 자, 그러면서 우리 윌슨 선생님께서는 수학이라는 과목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이유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무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마음을 쓰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요, care about 이라고 하고요.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 수학 과목을 일컬을 때는요, subject 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선생님은요, 수학이라는 과목과 학생들을 정말로 좋아하세요. She really cares about the subject and her students. She really cares about the subject and her students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과목, the subject는 앞에 나왔던 수학을 지칭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수학이라는 과목과 학생들을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1: She really cares about the subject and her students. She really cares about the subject and her students.
0: 그러면서 헬렌의 다이어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윌슨 선생님이 우리 수학 선생님이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감사하는, 고마운 이라는 감정을 영어로는요, grateful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윌슨 선생님이 나의 수학 선생님으로 계셔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생긴 거죠. 자, 우리 무엇무엇으로 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as란 표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옮겨보자면 저는요, 너무나 감사해요. I feel so grateful. 선생님이 저의 수학 선생님이어서요. To have her as my math teacher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윌슨 선생님이 제 수학 선생님이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 I feel so grateful to have her as my math teacher. I feel so grateful to have her as my math teacher.
0: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수학 선생님이신 윌슨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득 담은 헬렌의 다이어리 함께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공부한 내용 잘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헬렌의 다이어리 화면으로 다시 만나볼게요.
1: I got my first A on the math test today.

0: This is all thanks to Ms. Wilson, my math teacher. I used to hate math, but she has made all the difference. She really cares about the subject and her students. I feel so grateful to have her as my math teacher.
1: 네, 표현 하나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열심히 잘 들으셨나요? 이제 우리 잭의 다이어리 함께 할 텐데요. 잭은 이번에 과학 과목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잭의 다이어리 바로 만나볼게요.
2: "오늘 과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것은 모두 과학 선생님이신 테일러 선생님 덕분이다. 나는 과학을 싫어했지만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다. 선생님은 과학과 학생들에게 헌신하신다. 테일러 선생님이 우리 과학 선생님이셔서 너무 감사하다."
1: 네, 우리 잭이 과학 과목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과학 선생님 덕분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문장부터 영어로 함께 도전해볼까요?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만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점수이잖아요. 그래서 perfect score 라는 표현 사용하셔서 get a perfect score. Get a perfect score 라고 하시면 만점을 받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우리 과학은 science이니까 이제 영어로 같이 옮겨보자면 저는요, 과학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만점을 받았어요. I got a perfect score. I got a perfect score. 오늘 과학 시험에서 말이에요. On my science test today. On my science test today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요, 오늘 과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3: I got a perfect score on my science test today. I got a perfect score on my science test today.
1: 자, 그러면서 우리 잭은요, 이 모든 것이 다 테일러 선생님 덕분입니다 라고 해서 공을 우리 선생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다 누구 덕분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be all thanks to 라는 표현 앞에서 공부했던 건 잘 기억하고 계실 것 같고요. 자, 누구 덕분이라고요? 과학 선생님이신 테일러 선생님 덕분이래요. 자, 영어로 표현하자면 Mr. Taylor, my science teacher. Mr. Taylor, my science teacher 이고요. 이때 콤마를 중심으로 해서 Mr. Taylor라는 인물과 나의 과학 선생님, my science teacher가 동일인이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다 과학 선생님이신 테일러 선생님 덕분입니다. This is all thanks to Mr. Taylor, my science teacher. This is all thanks to Mr. Taylor, my science teacher. 이 모든 것이요, 과학 선생님이신 테일러 선생님 덕분이에요.
3: This is all thanks to Mr. Taylor, my science teacher. This is all thanks to Mr. Taylor, my science teacher.
1: 자, 우리 잭 역시 처음부터 과학을 잘했던 건 아니래요. 예전에는 과학을 싫어했었지만 우리 테일러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꿔놓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 모든 것이 다 바뀌다 라고 했을 때 앞에서는 make all the difference 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바꾸었다. change everything. change everything 이란 표현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자면 저도 예전에는 과학을 싫어했어요. I used to hate science. I used to hate science. 그런데요, 선생님께서 모든

0: 것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But he has changed everything. But he has changed everything.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과학을 싫어했는데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1: I used to hate science, but he has changed everything. I used to hate science, but he has changed everything.
0: 자, 잭이 이렇게까지 선생님을 존경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테일러 선생님은요, 과학이라는 과목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 바쳐서 헌신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우리 헌신하다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요, be dedicated to. be dedicated to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영어로 옮겨보자면, 선생님께서는요, 헌신하세요. He is dedicated to. He is dedicated to 과학이라는 과목과 학생들에게요. The subject and his students. The subject and his students가 되겠고요. 이때 the subject는 앞뒤 문맥상 과학 과목을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유추하실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은요, 과학 과목과 학생들에게 헌신하십니다.
1: He is dedicated to the subject and his students. He is dedicated to the subject and his students.
0: 테일러 선생님이 저의 과학 선생님이라니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진짜 복받았어요 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이렇게 축복받은, 복받은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요 blessed, blessed란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영어로 한번 옮겨보자면 저는 너무나 복받았어요. I'm so blessed. I'm so blessed. 선생님을 저의 과학 선생님으로 갖게 되다니, 선생님을 저의 과학 선생님으로 모시게 되다니. To have him as my science teacher. To have him as my science teacher가 되겠죠? 저는 선생님이 저의 과학 선생님이시라니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1: I'm so blessed to have him as my science teacher. I'm so blessed to have him as my science teacher.
0: 네, 이렇게 해서 과학 선생님께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득 담은 잭의 다이어리 함께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한 내용들 하나하나 떠올리시면서요. 우리 잭의 다이어리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1: I got a perfect score on my science test today. This is all thanks to Mr. Taylor, my science teacher. I used to hate science, but he has changed everything. He is dedicated to the subject and his students. I'm so blessed to have him as my science teacher.
0: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요, my teacher, 나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be all thanks to, 다 누구누구의 덕분이다 라든지요, care about, 무엇무엇에 마음을 쓰다 같은 유용한 표현들이 등장했었죠. 자, 이런 표현들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이번에는 여러분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작성해보는 시간입니다. My own diary, 우리 화면으로 함께 볼까요?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또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선생님에 대한 여러분의 감동적인 이야기 우리 365 영어 다이어리 게시판에서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는 매일매일 쓸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일어나! 라는 표현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6. Daily Expressions. I can ask someone to wake up.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일어나! 라는 표현을 배워보기 전에 우리 웜업부터 한번 해볼까요? Oh, look! It's morning and evening. 아침과 저녁 상황이네요. 우리 아침에는 일어나! 라는 표현을 쓸 테고 밤에는 잘 자! 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쵸? 우리 친구들 그런 표현들 엄마 아빠랑 잘 하나요? 오늘 배워서 영어로 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쵸? What do you say in the morning? 아침엔 어떤 표현을 쓸까요? And what do you say in the evening? 저녁 때는 어떤 표현을 쓸까요?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Wake up, sleepyhead.
1: I'm still sleepy.
2: Come on, wake up.
1: 10 more minutes, please.
0: 자, 그럼 오늘 공부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맨 처음에 이 표현을 쓰죠. Wake up, sleepyhead. Wake up, sleepyhead. 라고 했어요. 자, wake up 자체가 일어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wake up 입니다. 그래서 그냥 wake up 까지만 해도 일어나 라는 표현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Wake up. Wake up. 잘했어요. Sleepyhead는 뭘까요? 자, sleepy는 졸린이라는 표현이고 head는 머리거든요. 생각해봐요. 우리 아직도 못 일어날 때 몸은 일어났지만 여전히 자고 있는 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잠꾸러기를 sleepyhead라고 재밌게 부르는 거예요. Wake up, sleepyhead라고 하면 잠꾸러기 어서 일어나 라는 말이겠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Wake up, sleepyhead. Wake up, sleepyhead.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일어나라고 했더니 I'm still sleepy 라고 대답을 했어요. Still 이라고 하면 여전히, 아직도 라는 뜻이거든요. Sleepy는 졸린 이라는 표현이에요. Sleep가 잠 혹은 자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거기에 Y를 붙여서 졸린 이라는 표현이 됐죠. I'm still sleepy. 저 아직도 졸려요. 이 표현이네요. 같이 한번 우리 졸린 상태다. 아침에 막 일어났어요. 그 상태이다 라고 상상하면서 해볼까요? I'm still sleepy. 한 번 더. Oh, I'm still sleepy. 자, 아직도 졸리다고 했는데 하지만 일어나야 되겠죠. 자, I'm still sleepy. 요거를 좀 응용해 볼까 해요. I'm still, 나는 여전히 라는 의미고 어떤 상태다 라는 말을 해볼게요. 아, 나 밥도 먹었는데 아직도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hungry이죠. I'm still hungry. 연습해 볼까요? I'm still hungry. 밥을 먹었는데도 I'm still hungry. 그럴 때 많죠? 아, 분명히 내가 감기 걸려서 약을 먹었는데 여전히 아픈 느낌이에요. 나 여전히 아파요. I'm still sick 라고 하면 돼요. sick가 아픈이라는 뜻이거든요. 요것도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I'm still sick. Good job. 아니, 옷도 다 껴입었는데 저 아직도 추워요. I'm still cold 라고 하면 되겠죠? 이것도 연기해볼까요, 여러분? 아이고, 추워라. I'm still cold. 네, 그렇게 연습하면 됩니다. 아니, 미안하다고 했는데 난 아직도 화가 나 있어. I'm still angry 라고 하면 되겠죠? Angry가 화가 난이라는 표현이니까요. 자, 같이 연습해 볼까요? 나 아직도 화났어. I'm still angry. I'm still angry.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I'm still 다음에 나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단어들을 넣을 수 있겠죠. 자, I'm still sleepy 라고 했더니 Come on, wake up 이라고 했어요. Wake up은 이제 알겠죠? 일어나 라는 말이고 Come on은 어서 이렇게 누군가를 부추길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어서 일어나. Come on, wake up.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Come on, wake up. 주말인데 아빠 같이 놀아요. 어서 일어나세요. Come on, wake u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Come on, wake up. 이 표현도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근데 아직도 피곤해. 그래서 10 more minutes, please. 라고 했어요. 10 more minutes, please.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의 please는 공손함의 please일까요? 자, 말투에서 조금 다르죠, 그쵸? 일단 10 more minutes부터 한번 볼게요. more는 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minutes은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10 minutes라고 하면 10분이라는 뜻인데 10 more minutes니까 지금까지 잤지만 10분만 더 잘게 라는 말이에요. 10 more minutes. 여기까지만 일단 연습해 볼까요? 10 more minutes. 10 more minutes. 잘했어요. Please. 이거는 여기서는 진짜로 제발요 라는 말이에요. 공손함을 나타내는 please가 아닙니다. 애원하는 거죠. 자, 그 마음 상태를 우리 한번 해볼까요? 10 more minutes, please. 10 more minutes, please. 네, 그래서 이 경우는 please가 애원하는 please다.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힘들 때 많죠? 그럴 때 wake up, sleepy head. I'm still sleepy. 10 more minutes, please. 뭐 이런 표현들 잘 기억해서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2: Wake up, sleepyhead.
1: I'm still sleepy.
2: Come on, wake up.
1: 10 more minutes, pleas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네요. 자, 아침과 저녁 상황이었어요. Let's start with the morning time. 우리 아침 시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침에 깨울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Wake up! 그런데 잠꾸러기까지 붙이면 Wake up, sleepyhead! 가 되겠네요. 엄마가 귀엽게 아들을 깨울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Wake up, sleepyhead! Wake up, sleepyhead! 아마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잠꾸러기란 말 이 말 엄마 아빠한테도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습니다. 귀엽게 장난칠 때는 괜찮겠죠. 그런데

약간 건방지게 하면 안 되고 귀엽게 하셔야 돼요. 알았죠? Wake up, sleepy head.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Wake up, sleepy head. 네, 잘했어요. 왜 제가 부끄럽죠? 자, 어찌됐건 Wake up, sleepy head. 잠꾸러기, 어서 일어나. 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나 졸려. 라고 할 때는 I'm sleepy. 라고 하면 된다고 했죠.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 졸려. I'm sleepy. I'm sleepy. 맞아요. 근데 나는 여전히 잠이 든다. 뭐 잠이 계속 와요. I'm still sleepy. 라고 했었죠. 그런데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It's time to go to school. It's time. Time이라는 표현이 시간이잖아요. It's time to go 라고 하면 가야 할 시간이야 라는 뜻인데 어디에 가야 할 시간이라고요? 8시네요. 빨리 학교 가야 돼요. It's time to go to school.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학교 갈 시간이야. It's time to go to school. 다시 한번. It's time to go to school. 잘했어요. 아침에 빨리 학교 가야 되니까 wake up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okay 하고 일어나야 되겠죠. 자, 학교 잘 갔다가 왔어요. 이제 밤이 됐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침대에 누워서 엄마 아빠에게 인사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잘 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영어로는 good night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good night 같이 한번 해볼까요? Good night. Good night. 잘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맨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인사말들이 있었거든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이런 표현들 생각났죠? 그때 시간별로 아침일 때는 good morning, 오후에는 good afternoon, 저녁 시간대는 good evening을 쓴다고 했는데 good night는 잠잘 때만 쓰는 거예요. 나이트가 밤이라서 뭐 8시, 9시는 good night 이렇게 쓰나? 아니에요. 인사말이 아니고 이건 진짜 잘 때 쓰는 잘자밖에 안 됩니다. good night가 그런 의미로 쓰인다. 기억해 주시고 뒤에 누구한테 말하는지 호칭도 넣을 수 있겠죠? 엄마한테 말해볼까요? 엄마 잘 자요. good night, mom. 잘했어요.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Good night, Dad. 네, 아침 저녁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보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침에 쓸 수 있는 wake up 그리고 저녁 때 잘 때 쓸 수 있는 good night까지도 우리가 연습해봤어요. 이 표현들 많이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start the chant. Wake up, sleepy head. Wake up, sleepy head. It's time to go to school. It's time to go to school. I'm still sleepy. I'm still sleepy. I'm still hungry. I'm still hungry. I'm still angry. I'm still angry. I'm still cold. I'm still cold. Good night, Mom. Good night, Dad.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someone to wake up. 누군가에게 wake up, 일어나 라는 말 할 수 있죠. 그래서 check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wake up, 일어나 라는 표현도 배워봤고요. 잠꾸러기, sleepyhead.

0: 멘트도 배웠다는 거 기억 많이 해주시고 많이 써주셔야 돼요. 전 다음 시간에 볼게요. 바이바이.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2: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풀리랑 꼭꼭.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치하다 라는 표현을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16. Daily Expressions. I can ask someone to brush their teeth.
0: 자, 본격적으로 양치를 하다라는 표현을 배우기 전에 우리 함께 warm-up부터 해볼까요? Oh, look at the picture. It's inside the bathroom. 네, 욕실 아니네요, 그쵸? 오, 저기 보니까 아들은 하품을 하면서 오고 있어요. I think it's the morning. 아침인 것 같네요, 그쵸? 아빠는 he's brushing his teeth. 아빠는 양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아이도 같이 양치를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칫솔을 주고 계시네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아이에게도 양치하다라는 표현을 알려줘야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죠? 그럼 빨리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1: Brush your teeth.
2: I'm sleepy.
1: We don't want sugar bugs.
2: Okay.
1: Good girl.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시작해볼까요? 처음부터 이 말을 쓰네요, 그렇죠? Brush your teeth라고 했어요. 이게 양치해, 양치하세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일단 brush가 칫솔질을 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Brush 자체는 이렇게 칫솔질을 하다 라는 뜻도 됐지만 칫솔의 그 솔 있죠, 솔. 솔도 brush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칫솔질을 하다 brush이고요. teeth는 뭘까요? 자, teeth는 이라는 뜻인데 여러 개, 즉 복수를 teeth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 치아 하나는 어떻게 말할까요? tooth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불규칙하게 변해요. tooth, teeth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tooth에 s를 붙여서 tooths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tooth하고 teeth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th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람 소리거든요.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를 껴놓고 그리고 쓰라고 하는 것처럼 바람을 내뿜는 소리예요. 이렇게 teeth, tooth. 네, 제가 좀 과장되게 했지만 그렇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So brush your teeth 라고 하면 너의 치아를 닦으렴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양치하다 라는 의미가 돼요. 자,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잘했어요. 그런데 막 일어나서 I'm sleepy. 자, 이 표현은 기억나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표현이에요. Sleepy가 피곤한, 졸린 이런 표현이거든요. 졸려. I'm sleep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양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0: We don't want sugar bugs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단 sugar는 설탕이라는 뜻이고요. bug는 벌레인데 bugs, s를 붙여서 벌레들 이렇게 복수로 나타냈죠. 자, 원래는 우리 충치를 뭐라고 하냐면요. cavity라고 해요. 근데 이 cavity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하죠. 그래서 재미있게 아이들과 사용할 때 부모님들이 주로 cavity라는 말 대신에 sugar bugs, 설탕 같은 단 거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입안의 세균, 뭐 요거를 이제 sugar bugs라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귀여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표현은 cavity, 이렇게 표현하지만 We don't want sugar bugs. 우리 충치 생기는 거 싫잖아. 요런 표현이겠네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We don't want sugar bugs. We don't want sugar bugs. 잘했어요. 이렇게 we don't want 다음에는 원치 않는 것을 넣어서 아, 우리 이거 원치 않잖아요. 이런 말을 할수 있어요. 자, 방금 전에는 sugar bugs가 들어갔는데요. 예를 들어 We don't want scary stories 라고 할수 있어요. Scary는 무서운 이라는 표현이고요. Stories는 이야기들, story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이야기 싫어요. 원치 않아요. 이런 말이겠죠. 밤에 무서운 얘기 해줄까? 그럴 때, We don't want scary stories. 이렇게 말하면 돼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We don't want scary stories. We don't want scary stories. 잘했어요. 또, We don't want mean words. 이런 표현도 쓸수 있는데요. mean이라고 하면 못된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words는 말이라는 뜻인데, word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고요? 단어라는 뜻이에요. 자, 단어들이 모여서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words가 말이라는 뜻이 됩니다. mean words는 못된 말 하면 안 되지. 요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못된 말 원하지 않아요. We don't want mean words. 요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We don't want mean words. We don't want mean words. 잘했어요. 자, we don't want sugar bugs 라고 했더니, okay.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양치를 했겠죠. 그래서, good girl. 여자아이니까, 우리 착한 아이. 이렇게 good girl.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good girl. 착한 여자아이한테 쓰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는 남자아이한테 쓰는 거 우리 배웠었죠. good boy였어요, 그때는. 자, good girl.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해주면 기분이 아주 좋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 여러분, 양치하다 뭐였죠? Brush your teeth. 네, 상대방에게 양치하세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we don't want sugar bugs. 그 다음에 good girl. 이런 표현들 잘 기억이 남아야 돼요.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Brush your teeth.
2: I'm sleepy.
1: We don't want sugar bugs.
2: Okay.
1: Good girl.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입니다.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자, 그림을 다시 보면 We're inside the bathroom. 자, 화장실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오니까 아빠가 계세요. Good morning, Dad. 이렇게 인사를 할수 있겠죠? 자, 아침에 아빠를 보면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Good morning, Dad. 잘했어요. 자, Good morning, Dad. 했더니 아빠는 Good morning, son.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Son은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Good morning, son. 네,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호칭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죠. 자, Good morning, so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양치하고 계시잖아요. brush your teeth. 칫솔을 주시면서 이를 닦으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를 닦으세요, 양치하세요. 영어로 다시 한번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teeth는 여러 개를 뜻하는 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너무 졸리니까 양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I don't want to brush my teeth. 어? brush your teeth에서 my teeth로 바뀌었죠. 왜냐? 내 이를 닦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I don't want to brush my teeth. 저 양치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인데 요거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I don't want to brush my teeth. I don't want to brush my teeth. 잘했어요. teeth의 마지막 th 발음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빠가 We don't want sugar bugs 라고 말씀하셨네요. 우리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죠? sugar는 설탕, bug는 벌레인데 비유적으로 충치를 이렇게 단 거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세균, 뭐 그런 표현으로 sugar bugs를 쓴다고 했죠. 바로 요런 아이들이죠. 보니까 너무 싫어요. 그렇죠? 요 말이 절로 나오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We don't want sugar bugs. We don't want sugar bugs. 양치 잘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Okay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I'll brush my teeth. 여기까지 일단 먼저 볼게요. I'll brush my teeth 라고 하면 양치할게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의 치아를 닦는 거기 때문에 brush my teeth 라고 해야 되는 거죠. I'll brush my teeth. 그런데 뒤에 더 있어요. and가 나왔죠. and는 그리고 뭔가를 더 할 때 더 많은 말을 추가로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brush my teeth and 뒤에 뭐예요? wash my face. wash는 씻다 라는 뜻이고 face는 얼굴이거든요. my face니까 나의 얼굴이죠. 그래서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할게요 라는 말이네요. 정말 good boy네요. 그렇죠? 자, 이것도 우리 좀 길지만 연습 같이 해볼까요? I'll brush my teeth and wash my face. 다시 한번 I'll brush my teeth and wash my face. 우리 친구들은 brush your teeth, wash your face 잘 하죠? 네, 그렇게 믿을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양치하다. Brush your teeth. 양치하세요. 이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It i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Woohoo! All right. Let's start the chant.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I'm sleepy. Oh, I'm sleepy. We don't want sugar bugs. We don't want sugar bugs. We don't want scary stories. We don't want scary stories. We don't want mean words. We don't want mean words. Good girl. Good girl.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someone to brush their teeth. 누군가에게 양치하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다? Check. 뭘죠? brush your teeth.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brush your teeth라는 표현도 배워봤고요. 근데 많이 안 사용하면 금방 까먹어요. 여러분 많이 사용해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런쌤이에요. 이번 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샤워를 한다 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16. Daily Expressions. I can say that I'll take a shower.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웜업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Oh my! 어머나! 저희 보니까 우리 친구가 강아지 산책을 같이 갔다 왔나 봐요. 그쵸? But both of them are so dirty. 둘 다 왜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도대체 뭘 하고 온 거죠? 재밌게 놀았나 봐요. 그죠? 아, 맞아요. 저도 엄마처럼 이렇게 샤워라구나 거품 목욕을 하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Yeah, if I was the mom, I would tell them to take a shower.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저 친구에게 샤워 좀 해 라는 말 할 수도 있고 또 저 친구가 나 샤워할 거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 샤워하다? 샤워 영어인 것 같은데? 아닌가?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표현인지?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You are so dirty.
2: I'm gonna take a shower.
1: Good. Off you go.
2: All right, Dad.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너 너무 더럽다. You are so dirty.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Dirty가 더러운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dirty. 발음할 때는 저 T 발음을 좀 약하게 하죠. 그래서 water가 water가 되는 것처럼 저 T 발음은 real과 비슷하게 혀가 입천장에 살짝 닿아 떨어지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Dirty, dirty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그리고 앞에 so가 붙었잖아요. so는 어떤 상태를 좀 더 강조를 해줄 때 말하는 단어예요. 너무 더러운데 어떻게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 이럴 때 쓰는 거죠. You are so dirty. 같이 해볼까요? 놀랐어요. You are so dirty. You are so dirty.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m gonna take a shower. 아, dirty 한 거 우리 친구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I'm gonna take a shower. 자, I'm gonna는 I'm going to인데요. going to를 빠르게 발음하다 보니까 going to, going to, going to, going to, going to, going to, gonna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gonna로 줄여서 일상 대화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I'm gonna. 물론 I'm going to take a shower라고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줄여서 I'm gonna가 훨씬 더 간결하잖아요. 그래서 말할 때는 이렇게 많이 써요. Take a shower는 샤워를 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shower가 샤워 맞네요. 그쵸? 발음이 약간 달라요. shower, shower 높낮이가 있죠. Take a shower라고 했는데 샤워는 우리가 셀 수 있잖아요. 몇 번 하는지. 나 샤워 한 번 하고 또 저녁 때도 하면 오늘 두 번 했어. 이렇게 말하듯이 take a shower는 지금 내가 한번 할게 라는 의미로 take a shower 라고 해요. 어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자, I'm gonna take a shower. 이 표현이 그러니까 나 샤워할 거야 라는 말이죠.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m gonna take a shower. I'm gonna take a shower. 잘했어요. 자, I'm gonna take a shower 라고 했는데 take a shower 대신에 어떤 내가 미래에 할 행동을 넣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저 학교 갈 거예요. I'm gonna go to school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한번 큰 소리를 해볼까요? I'm gonna go to school. I'm gonna go to school.

0: 그쵸? 저 아침 먹을 거예요. I'm gonna eat breakfast. I'm gonna eat breakfast.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또, 나 영어 공부할 거예요. I'm gonna study English. I'm gonna study English. 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은 뭐다 study English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저제 방을 치울 거예요. I'm gonna clean my room. I'm gonna clean my room.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I'm gonna 뒤에는 내가 앞으로 할 행동에 해당하는 표현을 넣어주면 돼요. 자, I'm gonna take a shower 라고 했더니 good, off you go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good는 뭐 좋아 이런 표현이고 off you go 이 표현은 뭘까요? Off you go 라고 하면 어서 가 라는 말이죠. 그래서 방금 하려고 한 행동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어서 와서 해. 어서 어서. 약간 요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거죠. Off you go. 지금 시간 지체할 시간이 없어. Off you go. 어서 가. 요런 표현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Off you go. Off you go. 자, 요렇게 말을 했더니 All right, Dad.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Alright, 이거는 알았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알겠습니다. 누구한테? Dad, 아빠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요. 우리 배웠던 거 있었죠? I'm gonna take a shower. Take a shower라는 거. 빠뜨리면 안 돼요. 그거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거 잘 기억하면서 대화 다시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1: You are so dirty.
2: I'm gonna take a shower.
1: Good. Off you go.
2: All right, Dad.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이에요. Look at the picture again. 자, 그림을 다시 보니까 엄마가 굉장히 놀랬어요. 왜냐? 저기 있는 저 아이와 강아지가 너무 더러워서요. 그래서 Oh my! You are so dirty!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Oh my! 이거는 놀랐을 때의 감탄사예요. 감탄사. Oh my!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Oh my God! 알고 있죠? 네, 그 앞부분만도 얘기해도 돼요. 뒷부분 빼고 Oh my! 이렇게요. You are so dirty. Dirty가 더러운이라는 표현이었잖아요. So dirty니까 너무 더러워요. 뭐 이런 표현이에요. 자, 같이 우리 엄마가 된 것처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Oh my, you are so dirty. Oh my, you are so dirty. 그쵸, 잘했어요. 자, 이유가 뭐였어요? Yeah, I went for a walk 라고 했네요. Yeah 라고 하면 맞아요 그래요 저 더러워요 라는 말이죠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I went for a walk go for a walk가 산책하러 가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go 라는 표현이 가다 라는 뜻인데 갔었어 갔다 뭐 과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go가 went로 바뀌어요 그래서 I went for a walk라고 한 거죠. A walk는 산책 한 번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산책도 한번 갔다 오고 뭐 기간 그 시간에 상관없이 한번 갔다 오고 뭐 두 번 갔다 오고 여러 번 갔다 올수 있잖아요. 셀 수 있기 때문에 a walk라고 하는 거죠. 네, 저 산책 갔다 왔어요. 같이 한번 해 볼까요? Yeah, I went for a walk. Yeah. I went for a walk 라고 말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착하게도 자기가 더러운 걸 알고 I'm gonna take a shower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자, 이 표현 우리 배웠던 표현이에요. 나 샤워할 거예요 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m gonna take a shower. I'm gonna take a shower. 그쵸? 잘했어요. 그래서 샤워는 요렇게 요렇게 목욕을 하는 모습, 그 샤워하는 모습, 알고 있죠, 그쵸? 네, so I'm gonna take a shower. 위에서

0: 빗방울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그렇게 씻는 거를 shower 한다고 하는 거죠. A shower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I'm gonna take a shower. 잘했어요. 그런데 샤워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아, 샤워하지 말고 거품 목욕을 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품 목욕은 bubble bath라고 합니다. bath가 목욕이고요. bubble, 거품이라는 뜻이죠. take a bubble bath. 이 경우도 앞에 어가 붙네요. 같이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거품 목욕해. take a bubble bath. take a bubble bath. 자, bubble bath는 요런 거죠. 그래서 우리 강아지도 bubble bath를 할 수 있고 사람도 bubble bath를 할 수 있겠네요. 저도 그냥 목욕보다는 이렇게 거품 목욕이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러면 우리 둘이 같이 거품 목욕해도 돼요? Can we take a bubble bath together? 이렇게 물어봤어요. Together가 함께라는 뜻이에요. Take a shower처럼 bath도 take a bath였잖아요. 뭐 거품 목욕이니까 take a bubble bath고 이 경우도 목욕 한 번, 두 번 할 수 있으니까 어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함께 bubble bath를 해도 돼요? Can we take a bubble bath? 이렇게 물어봤죠.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Can we take a bubble bath together? Can we take a bubble bath together? 잘했어요. 엄마는 당연히 빨리 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sure, off you go. 어서 가서 해. 이렇게도 말씀하셨고요.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Sure, off you go. Sure, off you go. 잘했어요. 자, 그래서 take a shower, take a bubble bath. 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It's time for volume up. Are you ready? All right. Let's start with the chant. You are so dirty. You are so dirty. I'm gonna take a shower. I'm gonna take a shower. I'm gonna eat breakfast. I'm gonna go to school. I'm gonna study English. I'm gonna clean my room. I'm gonna take a bubble bath. Good, off you go. Good, off you go.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ll take a shower. 여러분, 저 샤워할 거예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죠? Check! 영어로 뭐였죠? I'm gonna take a shower. 꼭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공부 마쳤는데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때 봐요. Bye bye.
1: Cyber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옷을 입어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6. Daily Expressions. I can tell someone to put his or her clothes on.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look! The young girl is done with her shower. 저 어린 아이가 보니까 샤워가 끝난 것 같아요, 그쵸? She's all clean now. 이제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엔 뭘 해야 되겠죠? 아하, 엄마가 옷을 입으라고 하시네요, 그쵸? 옷을 생각하고 있어요. They look like cute PJs. 너무 귀여운 파자마 같이 생겼네요, 그죠? 자, 옷을 입어라. 이 표현 우리 배워봐야 되겠네요, 그쵸? 그럼 빨리 오늘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1: I'm done with my shower.
2: Great. Put your clothes on.
1: What should I wear?
2: Your favorite clothes.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옷을 입으세요라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I'm done with my shower 라고 얘기를 먼저 했죠. I'm done with my shower. 이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일단 my shower, 내가 한 샤워이기 때문에 my shower라는 표현을 써요. I'm done with my shower는 나, 내 샤워 끝났어요 라는 표현이죠. 샤워 다 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이 표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m done with my shower. I'm done with my shower. Good job. I'm done. 이 표현을 써서 I'm done with 뭐뭐. 내가 한 것, 그거 다 끝났어요. 이 표현 한번 연습해볼게요. 자, my shower 대신에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I'm done with my lunch. 저 점심 다 먹었어요 라는 표현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My lunch는 내가 먹은 점심 식사겠네요, 그죠? I'm done with my lunch. 같이 해볼까요? I'm done with my lunch. I'm done with my lunch. 숙제, 제 숙제 다 끝냈어요. I'm done with my homework 라고 하면 되겠죠? I'm done with my homework. 이것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I'm done with my homework. 잘했어요. I'm done with my chores 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데요. Chores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chore가 심부름 뭐 이런 표현이에요. 아니면 집안일, 내가 해야 하는 자질구레한 일들 있잖아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책을 꽂아놓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chore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여러 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chores, 엄마가 하라고 하신 심부름, 내가 해야 하는 심부름 다 끝났어요 라는 말인 거죠. I'm done with my chores. 연습해 볼까요? I'm done with my chores. I'm done with my chores. 잘했어요. So I'm done with 뭐뭐라는 표현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So I'm done with my shower 라고 했더니 Great! Put your clothes on. 이렇게 말을 했죠. 자, put on이라는 표현이 입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이 입다지 쓰다 뭐 아니면 귀걸이를 뭐 걸다 팔찌를 하다, 몸에 하는 건 다 put on을 쓸 수 있어요. 향수도 몸에 뿌리잖아요. put on을 씁니다. 그래서 put on은 지금은 입다라고 우리가 외우지만 그렇지만 몸에 하는 거는 다 put on을 쓸 수 있다. 요거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put your clothes on이라고 했으니까 너의 옷을 입어라는 말이겠죠. 근데 여기서 clothes가 옷이라는 뜻인데 뒤에 S가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Clothes 자체가 그냥 옷이라는 뜻이고요. Cloth는 천이나 옷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es를 붙여서 복수로 만든 거는 이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clothes 자체가 옷이다. 그냥 이렇게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옷을 입으세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Put your clothes on. Put your clothes on.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내가 뭘 입어야 하지? What should I wear? 이렇게 또 물어봤죠. Wear가 입다인데 잠깐만요. 우리 방금 입다 배우지 않았나요? 그쵸. Put on하고 wear는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앞에서 put on을 썼다. 그럼 그 다음번에는 wear를 쓰고 그 다음엔 put on을 쓰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는 게 좋아요. 영어에서는 똑같은 표현을 계속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표현들도 많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Put on과 마찬가지로 wear도 몸에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wear를 쓸 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화장도 wear 혹은 put on, 몸에 하는 거니까. 그리고 로션 바르는 것도 wear, put o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제가 뭘 입을까요? 영어라면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wear?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at should I wear? 잘했어요. 그럼 What should I 뒤에 할 행동을 넣는 연습도 한번 해볼까요? What should I wear?가 들어갔었잖아요. wear 대신 다른 행동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할까요? 라고 할 때는 하다 라는 뜻에 do를 넣어주면 돼요. What should I do? 이것도 따라 해볼까요? What should I do? 제가 뭘 먹을까요? What should I eat? eat만 넣어주면 되겠죠? 이것도 큰 목소리로 What should I eat? 잘했어요. 제가 뭘 살까요? 사다 라는 표현은 buy 라는 표현을 씁니다. What should I buy? What should I buy? 제가 뭘 가져올까요? 가져오다는 bring을 쓰거든요. What should I bring? What should I bring? 네, 그래서 what should I 다음에 할 행동을 넣어주면 돼요. 제가 뭘 할까요? 뭘 먹을까요? 이렇게 행동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것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what should I wear? 라고 했더니 Your favorite clothes 라고 했죠. Favorite clothes는 가장 좋아하는 옷이라는 뜻이죠. Your favorite clothes.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습니다. 이제 다시 들으면 어떤 말인지 확실히 알겠죠? 다시 한 번 더 대화 들어볼게요.
1: I'm done with my shower.
2: Great. Put your clothes on.
1: What should I wear?
2: Your favorite clothes.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Oh, she's done with her shower. 우리 친구가 샤워 다 끝났었죠? 그래서 I'm done with my shower.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이거 따라해볼까요? I'm done with my shower. I'm done with my shower.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엄마가 put your clothes on. 옷을 입으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것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Put your clothes on. Put your clothes on. 잘했어요. Clothes는 그냥 옷이라는 표현이다. 기억나시죠? 자, what은 무엇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물어볼 때는 what으로 시작하는 질문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질문이죠. What should I wear? 제가 뭘 입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What should I wear?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wear? 답은 Your favorite clothes 였잖아요. 그쵸? Your favorite clothes. 네, 여기까지는 잘 기억이 나죠? 자, 이제 엄마는 지금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녁 식사를 요리하고 계셨나 봐요.

I'm done with cooking dinner. 라고 하셨네요, 그쵸? I'm done with cooking dinner. 자, 우리 아까는 I'm done with my shower라고 했는데, 그거는 내가 씻는 거니까. 근데 요리, 저녁 식사 요리하는 건 여러 명이 같이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my라는 표현 쓰는 게 어색해요. I'm done with cooking dinner. 저녁 식사 요리하는 거 끝났어요. 다 했어요. 라는 뜻이죠. 요거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I'm done with cooking dinner. I'm done with cooking dinner. 잘했어요. 자, 아까는 what으로 시작하는 질문을 했다면, 요번에는 where라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where는 어디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what should I wear였잖아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Where should I sit? Where should I sit? sit는 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앉을까요? 라는 말이겠네요. 그죠?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Where should I sit? Where should I sit? 잘했어요. 그러면 답은 뭘까요? Your favorite seat. seat는 좌석이라는 뜻도 되고요. 여기서는 의자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의역하면 그래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 거기에 앉아라는 의미겠죠. Your favorite seat.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Your favorite seat. Your favorite seat.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Put your clothes on 이라는 표현을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I'm done with 뭐뭐. 나 뭐뭐가 다 끝났어요. What should I wear? 제가 뭘 입을까요? 이런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let's start the chant. I'm done with my shower. I'm done with my shower. I'm done with my lunch. I'm done with my homework. I'm done with my chores.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eat?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buy? What should I bring?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put his or her clothes on. 누군가에게 옷을 입으세요 라는 말을 할수 있다인데 여러분 할수 있죠? Check! Put your clothes on.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지만 오늘 배웠던 모든 표현들 여러분 많이 많이 사용해 보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양치하자, 옷을 입어요 이런 표현들이었는데 다 같이 한번 쭉 복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6. Daily Expressions. I can tell someone to wake up, brush their teeth, take a shower, and put their clothes on.
0: 자, 복습하기 전에 우리 warm-up부터 같이 해볼까요? Look! This boy is doing different things. 자, 이 아이가 지금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나요? 아, 저 끝에서는 아침에 일어나고 있네요. 우리 잠꾸러기 sleepy head 기억나죠? Wake up sleepy head. 자, 그 다음에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양치를 해야 되겠죠. So he's brushing his teeth. And then he's taking a shower. 샤워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엔 또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나온 것들 다 우리 영어로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복습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듣고 올까요?
1: Today's topic. Tell someone to wake up, brush their teeth, take a shower, and put their clothes on.
0: 자, 우리 친구들 복습할 준비 됐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한번 복습해 볼 텐데 말하기 주제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좀 길긴 하지만 차근차근 볼까요?
2: Tell someone to wake up, brush their teeth, take a shower, and put their clothes on.
0: 다 우리 배웠던 것들이에요. Tell someone,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2: To wake up,
0: 일어나라고.
2: Brush their teeth, 양치를 하라고. Take a shower,
0: 샤워를 하고.
2: And put their clothes on,
0: 그리고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큰 목소리로 그럼 복습할 때 따라해 주세요. 자, 우리 이 표현 배웠었죠? 잠꾸러기 일어나! Wake up, sleepy head! 였었어요. Wake up이 일어나다인데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잠에서 깨서 일어나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Sleepy head가 귀엽게 잠꾸러기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잠꾸러기 일어나!
2: Wake up, sleepy head.
0: 네, 이 표현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잠꾸러기는 여전히 잠이 오고 있는 상태였네요.
2: I'm still sleepy 라고 했는데
0: still 이라는 표현이 아직도, 여전히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sleepy는 졸린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졸려, 난 아직도 졸려 이런 말인 거죠. 같이 해볼까요? 자, 아침이에요. 나 아직 안 깼는데 너무 졸려.
2: I'm still sleepy. I'm still sleepy.
0: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I'm still sleepy처럼 I'm still 뒤에 어떤 상태를 얘기해주면 난 아직도 이런 상태야 라는 말이 되죠. 예를 들어서
2: I'm still hungry.
0: 나 아직도 배고파 라는 말이네요. 이거 크게 한번 해볼까요?
2: I'm still hungry.
0: 잘했어요.
2: 난 아직도 아파. I'm still sick
0: 라고 하면 되죠. sick가 아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큰 목소리로
2: I'm still sick.
0: Good job. 난로 앞에 앉았는데 아직도 춥네.
2: I'm still cold.
0: 이것도 큰 목소리로 잘했어요. 나 아직도 화가 나.
2: I'm still angry.
0: Very good. I'm still 어떤 상태를 말하는 단어를 넣어주면 내가 아직도 이런 상태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I'm still sleepy 라고 했을 때 come on, wake up 이라고 했죠. 이 come

아니, 어서! 이렇게 남을 부추길 때 쓰는 표현이에요. Come on, wake up! 어서 일어나!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Come on, wake up! 잘했어요. 우리 10분만 더, 저 10분만 더 자면 안 될까요? 라는 말도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여기서 more가 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 minutes라고 하면 10분이라는 뜻인데 10 more minutes라고 해서 10분만 더라는 뜻이고 여기서의 please는 공손함의 표현이 아니라 제발이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죠. 네, 10분만 더 자게 해주세요. 제발. 영어로 하면 10 more minutes, please. 잘했어요. 자, minute이라는 단어가 분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s를 붙였죠. 그 이유는 10이 10이니까. 1보다 더 큰 숫자가 올 때는 무조건 복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minutes라고 한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양치하세요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Brush your teeth. 어서 너 양치해. 이런 말이었죠. Brush가 칫솔질을 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거 기억하면서 양치하세요. 영어로 하면 Brush your teeth. 맞아요. Brush your teeth. 자, teeth는 이라는 뜻인데 이 여러 개의 이를 나타낼 때는 teeth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여러분 혹시 딱 치아 하나를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요? 바로 그쵸. tooth였죠? 그래서 요거는 단수 복수가 불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요거는 잘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brush your tooth라고 하면 치아 하나만 칫솔질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아니죠. teeth 다 해야 되니까 brush your teeth라고 한 거고요. I'm sleepy. 요거 우리 방금 했던 거네요, 그쵸? Sleepy가 피곤한, 졸린 요런 의미예요. 나 너무 졸려. 예, I'm sleepy 기억나죠? We don't want sugar bugs. 하지만 치카치카 양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We don't want sugar bugs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sugar가 설탕이고 bug는 벌레라는 의미예요. 설탕벌레라는 거는 사실 없죠. 그런데 원래 충치라는 단어가 cavity라는 좀 어려운 단어라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설탕이나 뭐단 거를 먹고 생기는 충치 등을 뭐 거의 세균들을 sugar bugs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귀엽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we don't want sugar bugs. 이 표현 기억나시죠? 자, we don't want sugar bugs처럼 we don't want 뭐뭐가 오면 그 원치 않는 것이 오면 그 원치 않는 거 우리 원하지 않잖니?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이야기 싫어요. 원치 않아요. We don't want scary stories 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나쁜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못된 말들을 mean words 라고 해요. 그래서 We don't want mean words 이렇게도 쓸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랬더니 피곤하지만 오케이, 나 양치할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good girl이라고 했는데 요 good girl은 착한 여자아이에게 쓰는 표현이죠. 잘했어요라고 할 때요. 남자의 경우는 good boy라고 하겠죠. 자, 이제 you are so dirty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자, dirty는 더러운이란 뜻이죠. 그래서 너 너무 더럽다. 왜 산책하고 온 친구 있었잖아요. 강아지랑. 그 그림 기억나죠? 네, 그때 썼었는데 you are so dirty 이렇게 말할 수 있죠. so가 너무라는 뜻으로 그냥 you are dirty라고만 해도 너 더러워라는 의미인데 so가 들어가서 한번더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I'm gonna take a shower. 내가 더러운 상태인지 알고 우리 친구가 나는 샤워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자, I'm gonna 라고 했는데 사실 gonna 라는 말은 뭐 사전에 찾아보면 있기도 해요.
going to를 줄인 표현이 gonna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0: 영어에서 사람들이 말하다 보니까 going to, gonna, gonna, gonna, gonna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한 거라고 말했죠. 자, 그런데 그 뒤에 take a shower라고 나왔는데 샤워를 하다라고 할 때는 take를 씁니다. Take a shower.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I'm gonna 다음에 할 행동을 넣을 수도 있어요. I'm gonna go to school. 나 학교에 갈 거예요. I'm gonna eat breakfast. 저 아침 식사 먹을 거예요. I'm gonna study English. 저 영어를 공부할 거예요. I'm gonna clean my room. 제 방을 청소할 거예요. 요런 문장들을 또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Good. Off you go. 알아서 샤워한다 그러니까 good, 좋아. Off you go 라고 했는데 요 off you go가 어서 가 요런 뜻이었습니다. Alright, Dad. 알겠어요, 아빠. 라는 말이죠. 그래서 alright가 알았어요 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I'm done with my shower. 나 샤워 끝났어요 라는 말이죠. 자, 샤워하러 들어간 친구가 이제 끝이 났네요. 그죠? 자, my shower라고 한 이유는 내가 한 샤워이기 때문에 my shower예요. 그리고 I'm done with 뭐뭐라고 하면 내가 뭐뭐 끝났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을 뒤에 넣어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I'm done with my lunch. 저 점심 식사 끝났어요. 점심 다 먹었어요 라는 뜻이고요. I'm done with my homework. 저 숙제 다 끝났어요 라는 의미죠. I'm done with my chores. Chores는 심부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심부름 다 끝냈어요 라는 의미로 이렇게도 써봤습니다. Great! Put your clothes on. 좋아! Put your clothes on 이라고 했는데 Put your clothes on은 옷을 입으세요 라는 뜻이었고요. What should I wear? 내가 뭘 입죠?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서 put on 하고 요 wear가 같은 의미로 입 라는 뜻이에요. 요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what should I 다음에 내가 할 행동도 넣을 수 있었어요. What should I wear 대신에 what should I do? 제가 뭘 할까요? What should I eat? 제가 뭘 먹을까요? What should I buy? 제가 뭘 살까요? What should I bring? 제가 뭘 가져올까요? 라는 의미의 표현들이었죠. 자, 뭘 입을까라고 했더니 your favorite clothes. 네가 가장 좋아하는 옷.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자, 이 표현도 이제 다 기억나죠? 그럼 우리 다시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일어날 때 잠꾸러기 일어나! Wake up, sleepyhead!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어서 양치해! 어떻게 얘기했죠? Brush your teeth! 그 다음에 해야 할 거는? 네, 씻어야죠. Take a shower! 저 샤워할 거예요. I'm gonna take a shower!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옷을 입으세요. Put your clothes on. 이런 표현도 있었죠.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복습 잘했고요. 이제 원어민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도 잘 듣고 큰 목소리로 따라해주세요.
1: Wake up, sleepyhead. Brush your teeth. Take a shower. Put your clothes on.
0: Tamkan!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wake up, 일어나라, brush their teeth, 양치해라, take a shower, 샤워하세요, and put their clothes on, 옷 입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였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복습 쭉 해봤는데 이 표현들 오늘 한 번쯤은 여러 상황에서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2: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우리 친구들 잘 있었어요? 쌤 안 보고 싶었나요? 쌤은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자, 얘들아, 오늘도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6. Belongings. Monday. Is this your bag? I can ask if it belongs to someone.
0: 우리의 첫 코너, Look and Talk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까? 사람이 주인공일까? 동물이 주인공일까?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확인해 볼게요. Here we go. 짜잔! 동물이었어요, 얘들아. Animals. Animals 중에서도 monkeys네요. 자, 일단 이게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일단 원숭이 두 마리가 보여요. I see two monkeys. 그리고 왼쪽 원숭이는 손에 banana, 바나나를 들고 있어요. The monkey on the left is holding a banana. 그치, 원숭이는 바나나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좋아하는 걸까? 근데 항상 원숭이 하면 바나나가 떠올라, 그쵸? Monkey and banana, they always go together, right? 자, 근데 바나나 맛있죠?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는 이렇게 입맛을 다시고 있어요. 저 바나나가 먹고 싶은가 봐, 그쵸? The monkey on the right seems very hungry. He's hungry for bananas. 그쵸? 바나나가 먹고 싶어가지고 입맛을 다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생각풍선 안에 다른 monkey가 있어요. 근데 저 monkey는 maybe it's his brother or his dad. 어떤 monkey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형 아니면 아빠일 것 같은 선생님의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따 dialogue에서 확인해 볼 텐데 오늘은 어떤 영어 표현을 배울 거냐면 이거 넣고요 라고 하는 영어 표현 쌤이랑 배워볼게요. 우리 친구들 지금은 dialogue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Is this your bag?
2: No, it isn't.
1: Then whose is it?
2: I think it belongs to Jiwon.
0: 잘 들어봤어요, 얘들아.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가져볼게요. 방금 들어본 dialogue 쌤이랑 같이 디테일하게 살펴보자. 짜자잔! Key expressions. 오늘의 첫 표현은 Is this your... One more time. Is this your... 나왔어요. 물음표 나왔습니다. 자, is this your 다음에 어떠한 물건이 나오잖아? 그렇다면 이거 너 거야? 라고 하는 문장이 됩니다. 왜? 우리 친구들 이거 진짜 많이 쓰잖아. 이거 너 거야?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너 거야? 라고 많이 하죠. 그때 쓸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겠지? 자, is this your... 해볼게요. 시작! Is this your... 선생님, 한 단어씩 해주세요 라고요. 쌤이랑 해볼게요. Is this... 자, 혓바닥 실뜨기 기억하지? This... Your... 자, 얘들아, your 할 때 your 아니지. your 하지. 근데 요 소리를 내줘야 돼. your. Is this your? your이 아닙니다. 요 소리를 내주면은 더 자연스러워요. your. Okay? 자, is this your? 한번 예문 보자. 짜라라. Is this your bag? One more time. Is this your bag? 조금 더 빨리 하면 Is this your bag? Is this your bag?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is this your bag? 무슨 뜻이야, 얘들아? Bag은 가방이잖아. 그래서

이거 너 가방이야? 라고 하는 거겠지? 그리고 가방 들고, 이거 너 거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one more time. Is this your bag?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Is this your bag? 좋아요. Is this your bag? 안 돼. 우리 친구들은 로봇이 아닙니다. 자, 음을 살려서. 자, 또 보자. 짜잔. 오, 자, 우리는 오늘은 또 다른 예문이 아니라 OX가 나왔어요. 이 뜻은. 자, 이 문장에 대해서 응, 맞아라고 하는 표현과 아니라고 하는 표현을 쌤이 알려줄게요. 자, Is this your bag? 라고 물어봤죠. 이거 너 가방이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응, 맞아라고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영어로 말하면 좋을까? 쌤이랑 해볼게요. 짜잔. 매우 간단, 심플합니다. 자, yes, it is 하면은, 응, 맞아,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yes, it is. yes, it is. 라고 할수 있어요. 그냥 yes, 라고 해도 되지만, 뒤에 it is 라고 붙여주는 센스를 한번 가져보세요. 자, is this your bag? 응, 맞아. yes, it is. 만약에 아니라면, 얘들아. 만약에 아니라면, no, it isn't. No, it isn't.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Isn't는 is not의 줄임말인 거 기억할 수 있겠죠? No, it isn't. No, it isn't. 좋아요, 우리 친구들. 이거 좀더 연습해 보자. 짜잔. 이번에는 Is this your pencil? One more time. Is this your pencil? 자, 우리 친구들, 쌤이랑 수업할 때도 보면은 연필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연필 잘 잃어버리잖아요. 그쵸? 뭐안 그런 친구들도 많지만. 자, Is this your pencil? 하게 되면 무슨 뜻? 이거 너 연필이니? 라고 하는 거겠죠. Pencil? Okay. 자, 다시 one more time. Is this your pencil? 이거 너 연필이야?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라고 하는 거겠죠? 쌤이 이 문장 하루에도 한 100만 번씩 한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 연필이 내 거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까랑 똑같아. Yes, it is. Yes, it is. 아니야, 내거 아니라면? No, it isn't. No, it isn't.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is this your?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Is this your? 하게 되면 이거 너 거니? 너의 물건이니? 라고 물어볼 때쓸수 있습니다. 자, 또 보자. 이번엔 새로운 표현이 왔습니다. Whose is it? Whose is it? 이거는 이거 누구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Whose is it? Whose is it? 많이 쓸수 있겠죠? 해볼까? Whose is it? Whose is it? 누구 거야? Whose is it? 자, 우리 연습해 볼게요. 짜잔. 자, 한 단어부터 첫 번째 단어는 whose 해볼까요? Whose? 우리 친구들 보면 whose 이런 친구들 있지. Whose 무슨 후추도 아니고 안 돼요. Whose? 자, 목구멍에서부터 바람을 슝 가져와서 whose 시작. Whose? 좋아요. Whose 안 돼. 자, 그 다음 단어 추가해서. Whose is? 친구들 잘해. Whose is? Whose is? 좋아요. 마지막 단어까지. Whose is it? Whose is it? 좋아요. Put together. Whose is it? Whose is it? Okay. Whose is it? 안 돼요. Whose is it? 마지막. Whose is it? 이거 누구 거야? 많이 쓸수 있겠지? 이거 굉장히 심플하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Whose is it? Whose is it?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It belongs to 나왔습니다. It belongs to. One more time. It belongs to. 살짝 생소한 단어가 나왔어요. 자, 얘들아, belongs to 하고 뒤에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누구누구 거에 속하다, 누구누구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누구 거야?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It belongs to, one more time. It belongs to, 조금 어렵지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쓰다 보면은 꼭 기억을 할수 있는 표현이니까 우리 친구들 쌤이랑 오늘 이거 확실하게 기억해 둘게요. It belongs to. 시작. It belongs to. 좋아요. belong 아니에요. belong 아니야. belong. belong. 새 입술 봐봐. belong. 오케이. 자, 예문에서 볼게요. 짜잔. It belongs to G1. 그냥 선생님 G1 너무 발음을 굴렸죠? It belongs to G1. 하게 되면은 이거

0: 지원이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Every time it belongs to 지원 하게 되면 이거 지원이 거야. 생각보다 간단하지? It belongs to 다음에 이거 누구 거야? 그 사람 그걸 갖고 있는 친구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It belongs to 지원. 좋아요. 자, 또 보자. 자, it belongs to you. 조금 더 쉬운 거 나왔어. It belongs to you 하게 되면은 이거 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it belongs to you 해볼까요? It belongs to you. 잘했어, 얘들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다이얼로그 살펴보죠. Is this your bag? 이거 너가 방이야? 아니. No, it isn't. 그러면 Then whose is it? 그렇다면 이거 누구 거야? 그랬더니 I think it belongs to 지원. 내 생각에 이거 지원일 것 같아. 라고 하는 대화였습니다. 쌤이랑 배운 표현들 꼭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의 카툰톡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던 그림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쌤 궁금합니다. 시작해볼게요. 짜잔! 오늘의 그림, 몽키, 두 마리의 몽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뭐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볼게요. 짜잔! 바나나를 들고 있는 원숭이가 말합니다. 이 바나나 너 거야? Is this your banana? Is this your banana? 라고 합니다. Is this your 하면은 이거 너 거니?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였죠? Is this your banana? 좋아요. 자, 그랬더니 이 오른쪽에 있는 몽키가 아유, yum. No, it isn't. 라고 합니다. 맛있겠다. 근데 아니야. 라고 합니다. One more time. Yum. No, it isn't. Yum. No, it isn't. 라고 합니다. 맛있겠다. 근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왠지 아쉬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바나나 들고 있는 원숭이가 그럼 이거 누구 거지? 라고 합니다. 누구 거지? 라고 할때 Whose is it? Whose is it? 동문장 쌤이랑 배웠지? 오케이? 그랬더니 입맛 따시는 원숭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아빠 거야. 라고 합니다. It belongs to Papa. It belongs to Papa. 자, Papa, 아빠를 원래 dad인데 Papa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It belongs to Papa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었군요. 저 바나나 쌤도 먹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다시 한번 볼게요. I can ask if it belongs to someone. 이게 누구 것인지 말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It belongs to. 사용해서.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쌤이랑 공부하느라 재밌었어요? 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내일 더 행복하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었나요? 쌤은 우리 친구를 봐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Week 16. Belongings. Tuesday. What's in your pencil case? I can say what's in my pencil case.
1: 우리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가볼게요. Here we go! 짜잔! 오,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오늘은 사물입니다. 오늘은 사물함들이 이야기를 하네요. 일단 교실에 있어요. It's a classroom. It's a classroom. 그리고 저 사물함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locker라고 합니다. Locker, locker. Lock가 잠그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locker 하면은 사물함이란 뜻이 돼요. 왜냐면 우리 사물함 잠그고 다닐 때도 있잖아요. Locker. 근데 사물함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The lockers are talking. The lockers are talking to each other. 너무 재밌다, 그치? 실제로 만약에 우리 교실 뒤에 있는 사물함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일단 the yellow locker가 무엇이 안에 있어요? What do you see inside the yellow locker? Let's go ahead and talk. 자, 일단 gym jacket이 있어요. I see a gym jacket. 그리고 그 옆에 저 그 풀이 있네요. A glue stick.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연두색 색연필이 있습니다. A green color pencil. 그쵸? The left locker has a gym jacket. 그 다음에 뭐예요? A glue stick and a green color pencil. 그쵸?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저 green locker 안에는 scissors, a marker. 그 다음에 저 형광펜. 뭐예요? 형광펜? Highlighter가 있습니다. The right locker, the green locker, has scissors, a marker, and a highlighter.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왠지 너 사물함 안에는 뭐가 있어? 이런 것 같지 않나요? 자세한 내용은 쌤이랑 이따 Cartoon Talk에서 확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2: What's in your pencil case?
0: I have some pencils and an eraser.
1: 그 다음은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dialogue 쌤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짜자잔! Key expressions. 오늘의 첫 표현은 What's in your... What's in your... 이거 무슨 뜻일까? 너의 뭐뭐 안에는 무엇이 있니?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필통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할 때가 있고 뭐 친구 뭐 주머니 안에 뭐 사탕 소리가 난다면 뭐 있는지 궁금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패턴이에요. What's in your... 너의 뭐뭐 안에는 무엇이 있니? What's in your... 자, 예문에서 한번 또 볼게요. 예문으로 짜잔! What's in your pencil case? One more time. What's in your pencil case? 자, pencil case는 필통입니다. 혹시 쌤 같은 친구가 있나요? 쌤은 어렸을 때 맨날 친구들 필통 안에 무엇이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 왜냐면 어떤 샤프, 어떤 연필, 어떤 지우개가 있는지 매우 궁금해서 맨날 친구들이랑 필통 열어서 막 구경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있나요? 자, 그래서 What's in your pencil case? 하게 되면 너 필통 안에 무엇이 있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What's in your pencil case? Hey, what's in your pencil case?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너 필통 안에 뭐 있어? 새로운 샤프 있어? 라고 할 때 쓸 수 있겠죠? 자, 또 보자. What's in your locker? What's in your locker? 쌤이 locker 아까 무슨 뜻이었지? 아까 쌤이 방금 오늘의 그림에서 알려줬는데 자, locker는 사물함입니다. 그래서 what's in your locker? 하게 되면 너 사물함에 뭐 있어? 내 사물함에는 무엇이 있니? 라고 할 때 쓸 수 있겠죠? What's in your locker? What's in your locker? 할 때 쓸 수 있겠죠? 많이 쓰이겠죠? 자, 그 다음은 짜잔! What's in your bag? What's in your bag? 너 가방에 뭐 있어? 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 친구들 중에 굉장히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또는 소풍 갈 때 무슨 간식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너 무슨

가져왔어? 너 무슨 가방 안에 무슨 간식 가져왔어? 라고 할 때도 What's in your bag? 너 가방 안에 뭐 있어? 라고 할때쓸수 있겠죠? Hey, what's in your bag? What's in your bag? 좋습니다. 자, 뭐 필통에 뭐가 들었어? 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쓸것 같아서 선생님이 준비해봤어요. What's in your pencil case? 기억할 수 있겠죠? What's in your 하면은 너의 안에는 너의 뭐뭐 안에는 무엇이 있니?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인가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쌤이 좋아하는 거 가득 나왔어요. 자, stationary items. 자, stationary 하게 되면은 문구라는 뜻입니다. 쌤은 어렸을 때 문방구 이런 문구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맨날 문방구 갔어요. 우리 친구들도 요즘 문방구라고 표현하나요? 아니면 선생님이 너무 올드한 단어를 쓰는 걸까요? 자, stationery items 하게 되면은 문구류 아이템들입니다. 이런 학용품들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서 쌤이 준비해봤어요. 자, 학용품 영어로 stationery items 쌤이랑 한번 보자. 일단 필통은 영어로 뭐지? 쌤이 알려줬는데 pencil case죠. Pencil case. 따라해보자. 시작. Pencil case. Pencil case. 좋아요. 그 다음에 가위는 아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 가위는 싹둑싹둑 scissors. Scissors. 그쵸. 왜냐면 우리 가위 쓸때두 손가락 다 넣잖아요. 그쵸. 그래서 S 복수형으로 씁니다. Scissors. 왜냐면은 소한 손가락으로 가위 쓸수 있어 없어? 못 써요. 그래서 scissors 복수형이 됩니다. Scissors. 시저스 아니고 scissors. 좋아요. 그 다음에 풀이 있네. 자, 풀 중에도 이렇게 고체형으로 된풀 있지요. 그거는 glue stick라고 합니다. Stick, glue stick. 우리 친구들 glue stick. 좋아요. 이건 뭘까? marker. marker네요. 우리는 사인펜으로 알고 있죠? 사인펜을 marker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marker. Marker. 좋아요. 너무 재밌다. 쌤은 이런 문구류가 굉장히 좋거든. 자, 또 보자. 이거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 우리 친구들. 이거 많이 쓰잖아. 샤프입니다. 샤프가 영어로 뭘까? 얘들아, 마음의 준비를 해. 굉장히 길고 어려워요. 짜잔. Mechanical pencil. 어렵다. 그렇지만 잘 따라해봐. Mechanical pencil. Mechanical pencil. 그냥 연필은 pencil인데, 샤프는 mechanical pencil라고 합니다. 어렵지, 그치? 자, 우리는 샤프라고 하는데, 자, 다시 해볼게요. Mechanical pencil. Mechanical pencil. Mechanical 아니고 mechanical pencil. 좋아요. 자, 어렵지만 꼭 기억해두자. 그 다음에 얘들아, 샤프 쓸 때, 샤프 심이라 그러죠? 샤프 심은 또 뭐라고 할까? 궁금하지? 짜잔! Pencil lead라고 합니다. One more time. Pencil lead. 우리 왜 연필 심도 pencil lead라고 할수 있어요? 샤프 심도 그냥 lead라고 많이 표현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teacher, 이거 lead만 lead라고 발음하잖아요. 맞아요. lead라고 원래 발음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lead, 연필 심할 때 lead는요, lead는요, 납이란 뜻이거든, 납. 그래서 납은 영어로 lead로 읽어요. 그래서 lead라고 읽기 lead가 lead라고 읽힐 때도 있지만 여기 연필심, 샤프심을 뜻할 때는 lead라고 읽힙니다. 이거 lead라고 하면 안 돼요. lead, lead, pencil lead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형광펜 뭘까요? 쌤이 아까 알려줬는데 highlighter. 하이라이터. 쌤은 형광펜도 굉장히 좋아해. 색색깔로 쓰는 거 좋아했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한글로 말할 때랑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바로 스테이플러. One more time. 스테이플러.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스테이플러. 좋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I have. 이거는 조금 쉽죠. 나는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인데 방금 배워본 단어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보자. 쪼종. I have a mechanical pencil. 우리 친구들 어려운 단어지만 굉장히 많이 쓰는 샤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더 해볼게요. I have a mechanical pencil. Mechanical pencil. 나는 샤프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문장이겠죠. 또 볼게요. 오! 나는 형광펜을 가지고 있어요. I have a highlighter. 이렇게 사용할

0: 있겠죠? 자, mechanical pencil, highlighter 이두 단어라도 꼭 기억해 두자. 많지만 몇 개라도 꼭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짜잔. 자, 그럼 다이얼로그 한번 볼게요. What's in your pencil case? 내 필통엔 뭐가 있어? What's in your pencil case? 그랬더니 나는 연필들 조금 있고 그리고 지우개 하나 있어. I have some pencils and an eras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다이얼로그였군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이었습니다. 우리의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볼게요. 짜잔! 락커들이 대화를 하고 있어. 무슨 대화인지 쌤이랑 보겠습니다. 짜잔! 왼쪽 사물함이 대화를 시작하네요. 너 사물함에는 뭐가 있어? What's in your locker? What's in your locker? 쌤이랑 What's in your? 배웠죠? 내 안, 뭐뭐 안에는 무엇이 있어? What's in your locker? 자, 그랬더니 오른쪽 사물함이 내 사물함에는 가위, 마커, 그리고 형광펜이 있어. 라 그럽니다. I have scissors, a marker, and a highlighter in my locker. 우리 배운 단어들 많이 나왔죠? 좋아요. 자, 그랬더니 오른쪽 사물함이 또 말해요. 너는 What about you? 내 사물함에는 뭐가 있어? 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왼쪽 사물함이 운동복이랑 풀 그리고 색연필 하나 있어? 라고 하네요. I have my gym jacket, a glue stick, and a color pencil. 사물함들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대화였군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가 됐죠?
1: Singing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s in my pencil case. 나는 내 필통에 무엇이 있는지 말을 할수 있다. 있다 없다? 이다!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즐거웠나요? 자,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했기를 바라면서 쌤이랑 내일 또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1: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나요? 보고 싶었어요? 자, 쌤이랑 오늘 즐겁게 영어 공부 함께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0: Week 16. Belongings. Wednesday. Whose notebook is this? I can ask whose it is.
1: 우리의 책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매우 궁금하네요. 쌤이랑 확인해 볼게요. Here we go. 짜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동물들이 나왔어요. 귀여운 동물들이네요. 그쵸? We have animals in the picture. 자, 근데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쌤이랑 보자. 원숭이가 보여요. Monkey. 그 다음에 하마가 영어로 뭐지? 그치 그치 hippo라고 할 줄 알았어요. 자 hippo 맞지만 원래 hippo는 어떤 단어냐면 hippopotamus입니다. 어렵지? hippopotamus, hippopotamus. 근데 너무 길어서 hippo라고 많이 하죠. So we see a monkey and a hippopotamus.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코끼리네요. 코끼리는 elephant. 알지 얘들아? 자, we have elephant too. We have an elephant too. 그 다음에 얘 뭐예요? 펭귄. 귀여운 펭귄이야. 펭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실제로 봐도. 그쵸? 자, 펭귄도 있습니다. 그래서 we have a monkey, a hippopotamus, an elephant, and a penguin. 자, 근데 얘네 어디 있어요? 그렇지. 수영장에 있네요. They are at the swimming pool. 근데 저 monkey랑 hippopotamus랑 그 다음에 요 elephant는 they're in the water. 그쵸? 물속 안에 있는데 펭귄은 따다다다다 하면서 막 뛰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The penguin is running. And I don't know why. 왠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 elephant가 he is pointing at the penguin, right? 이렇게 펭귄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히포파라머스는 지금 goggles를 들고 있고요. 고글을 들고 있고. 자, 자세한 내용은 쌤이랑 이따가 cartoon talk에서 확인해 볼 텐데 우리 친구들은 dialogue 먼저 들어보고 오세요.
0: Whose notebook is this?
2: It's not mine.
0: It has a robot sticker on it.
2: Then it must be Minho's.
1: 자, 우리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방금 들어본 dialogue 쌤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짜자잔! Key expressions. 오늘의 첫 표현은요. Whose is this? One more time. Whose is this? 얘들아,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whose is it? Whose is it? 이거 누구 거야?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통문장 쌤이 알려줬어요. 자, 굉장히 비슷하죠? 이거는 물건을 넣어서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거 누구 거야? 이거 할 때 그 물건을 넣어주면 됩니다. Whose is this? 자, 일단 한번 발음 먼저 쌤이랑 해볼게요. Whose is this? This. Whose is this? Whose is this? 좋아요. 자, 쌤이랑 한번 예문 보자. 빠밤. 물건을 넣으면 된다 그랬지. 저 물결에. 자, 이번에는 notebook부터 시작해 볼게요. Whose notebook is this? Whose notebook is this? 자, 우리가 말하는 노트북이죠. 노트북 하면 그 컴퓨터 노트북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컴퓨터 노트북은 랩탑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노트북은 공책이란 뜻이에요. 우리 외국 갔을 때 이제 노트북 진짜 컴퓨터 노트북 말할 때 노트북이라고 하면은 안 돼요. 자, 노트북은 공책입니다. 그래서 whose notebook is this? 하게 되면 이 공책 누구 거야? 라고 하는 문장이 돼요. 자, 함께 해볼게요. Whose notebook is this? 해볼까요? 시작! Whose notebook is this? 좋아요. 자, whose is this? 사이에 물건을 넣어줬어요. 그렇다면 이거 누구 거야? 라고 하는 문장이 완성되죠. 자, 또 볼게요. 빠밤. 또 볼게요가 아니라 자, whose notebook is this? 했을 때 이거 내 거야?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짜잔! It's mine!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책이 내 거라면 It's mine 하면 돼요. Mine이 바로 나의 것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거 내 거야 한다면 It's mine. It's mine. It's mine. 해볼까? 시작! It's mine. It's mine. 좋아요. 근데 이 공책이 내게 아니다. 내거 아닌데? 라고 한다면, 짜잔! It's not mine. It's not mine. It's not mine.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거 같이 해볼까요? 시작! It's not mine. It's not mine. 좋아요. 자, whose is this? 이거 누구 거야? 라고 할때쓸수 있는 거. 자, 쌤이랑 더 연습해 보자. 빠밤. Whose backpack is this? Whose backpack is this? 이거 무슨 뜻일까요? Backpack은 뭐야? 맞아요. 책가방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책가방 누구 거야? 라고 할때 이렇게 쓰면 되겠죠? Whose backpack is this? 해볼까? 시작! Whose backpack is this? 좋아요. 만약에 이 가방이 내 거다라고 할때 어떻게 말한다고? 자, 나의 것. Mine이었죠? 그래서, 짜잔. It's mine. It's mine. Oh, it's mine. 라고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 책가방이 내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짜잔. It's not mine. 하면 되겠습니다. It's not mine. Oh, that's not mine. It's not mine. 좋아요, 우리 친구들. Okay. 자, 그럼 하나 더. Whose pencil case is this? Whose pencil case is this? Pencil case 무슨 뜻? 그치, 필통이죠? 그래서, 이 필통 누구 거야? 라고 할 때, Whose pencil case is this? Whose pencil case is this? 라고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 필통이 내 거라면, 짜잔! It's mine! 라고 하면 되겠죠? Oh, it's mine! It's mine! 만약에 내게 아니라면, Oh, it's not mine! It's not mine.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it must be, 알려줄게요. 일단, must be를 우리 친구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must be, 하면은, 분명히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it must be, 하게 되면은, 그거 분명히 누구일 것이다. 그거 누구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 예문에서 함께 볼게요. 짜잔. It must be Minho's. One more time. It must be Minho's.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일까? 그거 민호 걸 거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One more time. It must be Minho's.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름만 넣어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 must be Ji-yoon's. One more time. It must be Ji-yoon's. 이러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우리 친구들 똑똑해요. 이거 지윤이 걸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it must be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건 누구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표현인 거꼭 기억하세요. 좋아요. 자, 그럼 쌤이랑 다이얼로그 볼게요. 오늘 조금 길어, 그치? 자, 처음부터 Whose notebook is this? One more time. Whose notebook is this? 이거 무슨 뜻이지? 이 노트북, 컴퓨터 노트북이 아니라 공책이죠? 이 공책 누구 거야? 그랬더니, 내거 아니야. It's not mine. It's not mine. 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It has a robot sticker on it. Oh, it has a robot sticker on it. 이 공책에 여기 로봇 스티커가 있는데, 이랬더니, 누구인지 추측을 합니다. Oh, then it must be Minho's. Then it must be Minho's. 아, 그러면 그거 민호 걸 거야 라고 합니다. 민호가 로봇을 좋아하나? 자,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 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Cartoon Talk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의 그림은 아까 동물들이 스위밍풀, 수영장에서 대화를 나눴었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쌤이랑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일단, monkey, hippopotamus, 그 다음에 elephant가 물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hippopotamus is holding the swimming goggles, right? 저물 안경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쌤이랑 보겠습니다. 짜잔! 하마가 대화를 시작해요. 이 수영복을 누구 거지? 라고 합니다. Whose swimming goggles are these? One more time. Whose swimming goggles are these? 자, 얘들아, 쌤이랑 아까 배웠듯이 whose is this? 하게 되면은 이거 누구 거지라고 할때쓸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수영 고글을 말합니다. 쌤이 예전에 알려줬듯이 안경을 뜻할 때는 복수형이 된다? 왜냐면 우리 눈이 두 개고, 안경

0: 썼을 때 알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안경, 뭐 수영, 고글, sunglasses 다 복수형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whose is this에서 whose are these로 바뀌었어요. is는 are로, this는 these로. 그래서 이 수영복을 누구 거지? 할 때 whose swimming goggles are these라고 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우리 친구들 이해 잘 되고 있죠? 자, 그랬더니 코끼리가 내건 아닌데라고 합니다. 왜냐면 코끼리는 지금 물안경을 보니까 쓰고 있네, 그쵸? 그래서 they're not mine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거 내거 아니야라고 할때 it's not mine으로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복수형, 이번엔 복수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They're not mine이 되겠습니다. It는 they로, is는 are로. 그래서 they're not mine. They're not mine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코끼리가 그럼 그거 펭귄 건가 보다라고 합니다. Then they must be the penguins. Oh, then they must be the penguins. 아, 저기 보니까 펭귄이 막 달려오잖아, 그쵸? 물안경을 찾으러 달려오나, 그쵸? 자, they must be 하게 되면은 그건 누구 걸 거야? 라고 하는 추측의 표현이었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런 내용이었던 거 추측 잘 했었나요? 쌤이랑 잘 이야기해보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왔지?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whose it is. 자, 이게 누구 건지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쌤이랑 배운 표현들로 할수 있겠죠? 우리 친구도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요. 쌤이랑 영어 공부하는 거 재밌었지? 그럼 내일 또이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Butterfly.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었나요? 자,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지?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6. Belongings. Thursday. Is that my eraser?

0: I can check if it is mine.
1: 우리의 찾거나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궁금하지? 안 궁금하다고 궁금한 거 다 알아요. 자, 쌤이랑 한번 확인해 볼게요. Here we go. 짜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은 귀여운 고양이 두 마리가 있네요. 우리 친구들 고양이 좋아해요? Do you like cats? I think cats are very cute. 고양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쵸? 자, I see two cats today. One is white and the other is gray. 한 마리는 하얀색 고양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마리는 회색이네요. 그쵸? 둘 다 너무 귀여워. 그리고 저 회색, the gray cat is holding a toy, a fish toy. 저 회색 고양이가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여요? 붕어빵 장난감 같지 않아요? he's holding a fish toy, 붕어빵 toy. 그리고 그 붕어빵 toy에는 빨간색 하트 가 그려져 있네요. There is a red heart on it. 그쵸? 근데 이 두 마리의 고양이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 fish toy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매우 궁금한데요. 컨셉이랑 이따 확인해보자. 자, 우리 친구들은 dialogue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2: Is that my eraser?
0: I'm not sure. Is yours blue?
2: Yes, and it has a star on it.
0: Then yes, this is yours.
1: 잘 들어봤어요. 자, 이번 코너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dialogue를 우리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짜잔! 자, key expressions. 오늘의 첫 표현은요. Is that my, One more time. Is that my, 이건 무슨 뜻일까?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거는 내 뭐뭐니?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물건이 내 건지 확인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Is that my, 저거 내 거야? 라고 할 때. 자, 예문에서 볼게요. 짜잔! Is that my eraser? 하고 되면 무슨 뜻이야? 저거 내 지우개야? 라고 하는 겁니다. One more time. Is that my eraser? Is that my eraser? 자, 지우개죠, eraser는. 네, 이레이저라고 우리 친구들 많이 발음하더라고요. 이레이저, 이레이저 절대 아닙니다. 이레이저 선생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one more time. Eraser 라고 발음해볼게요. Eraser. 잘했어요. One more time. Eraser. 자, 쓰쓰쓰 소리를 강렬하게. Eraser. Eraser. 좋아요. 자, 그래서 Is that my eraser? 하게 되면은 저거 내 지우개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내 지우개인가? 라고 할 때 우리 왜 내 물건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왜냐면은 비슷한 물건이 참 많으니까. 그래서 저거 내 지우개인가? 라고 할 때 Is that my eraser? Is that my eraser?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Is that my 뒤에 물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예문. 빠밤. Is that my jacket? One more time. Is that my jacket? Is that my jacket? 하게 되면 자켓은 우리가 추울 때 이렇게 걸치는 자켓이죠. 저거 내 자켓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One more time. Is that my jacket? Is that my jacket? 좋아요. 자, 또 하나 보자. 짜잔. Is that my water bottle? One more time. Is that my water bottle? 자, water bottle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이지? 물통입니다. 뭐 텀블러라고 하는 그 물통이죠. 그래서 저거 내 물통인가? 라고 할 때 쓸 수 있겠죠? Is that my water bottle? 뭐 예를 들어서 내 물통인데 다른 친구가 막 벌컥벌컥 마시고 있다. 저거 내 물통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Is that my water bottle? One more time. Is that my water bottle? 자, 마지막은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자. 시작! Is that my water bottle? 좋아요. 좋아요. 끝에 물음표가 있으니까 눅 올려줘야 돼요. 음을. 좋아요. Is that my 하면은 저건 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인 거 잊지 마세요. 짜잔! 그리고 I'm not sure가 나왔어요. I'm not sure. 무슨 뜻일까? 나는 확실치 않아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이모티콘이 가득한데요. 선생님이 확심의 정도, 확실의 정도를 뜻하는 문장들을 쓰

의미 소개시켜 줄게. 자, 일단 I'm not sure 하면은 확실치 않아란 뜻이었죠. 자, 보자. X가 나와 있어요. 확실하지 않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짜잔. I don't know. I don't know. 정말 나 모를 때 I don't know 라고 할 수 있겠죠. I don't know. 몰라. I don't know. 오케이. 자, 그러면 확신의 정도가 레벨 1. 뭐라고 할까요? 짜잔. I'm not sure. 오늘의 표현이 나왔네요. I'm not sure. 확실하지 않을 때. I'm not sure. 그 다음에 조금의 확실성이 있을 때는 짜잔. Maybe. 아마도란 뜻입니다. 조금 확신은 하는데 확실치는 않아. 그치? Maybe. Maybe. 잘 모를 때는 maybe라고 하면 되겠죠? Maybe. 자, maybe. Okay. 자, 그 다음에 확신의 레벨 또 1, 2, 3, 4. 네, 4단계를 볼게요. 4단계는 짠! I think so. Oh, I think so. 좀 들어보지 않았어? 그런 거 같아. 라는 뜻입니다. 조금의 확실성이 레벨이 높아졌어요. I think so. 그런 거 같아. I think so. 자, 그 다음에 정말 확실할 때는 짜잔! Yes. I'm sure 라고 합니다. 확신이 가득 찰 때, Yeah, I'm sure. I'm sure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신의 레벨이 점점 높아졌죠. I don't know. I'm not sure. Maybe. I think so. Yes, I'm sure. 선생님 눈빛에서 이 확신이 가득하죠?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요. Is yours? Is yours, 입니다. 자, yours는 너의 것이야. 그래서 is yours, 하게 되면은 너의 것은 뭐뭐하니? 너거 뭐뭐하니? 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에서 함께 볼게요. 짜잔! Is yours blue? Is yours blue? 무슨 뜻일까? 너 파란색이야? 너거 파란색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거 파란색이야? Is yours blue? Is yours blue?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또 다른 거. Is yours new? Is yours new? 자, new는 뭐예요? new가 아니야. new야, new. 자, new는 새로운이란 뜻이죠. 그래서 is yours new 하면 너거새 거야? 새 거야? 라고 하는 거겠죠? 너거새 거야? Is yours new? Is yours new?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또. Is yours broken? 이거 많이 쓸것 같아. Is yours broken? Broken은 고장난 것입니다. 그래서 너거 고장났어? Is yours broken? 너거 고장났어? Is yours broken? 많이 쓸것 같아. 그쵸, 우리 친구들? 자, 그래서 is yours, 하게 되면은 너건 뭐뭐니? 라고 할때쓸수 있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의 물건이 맞는지 확인할 때이 특징들을 넣어서 말을 하면 너무 좋겠죠? 자, 오케이. 그럼 우리 한번 다이얼로그 살펴볼게요. Is that my eraser? 저거 내 지우개야? 그랬더니, I'm not sure. Is yours blue? 라고 합니다. I'm not sure 하게 되면 확신성이 좀 떨어져요. 그쵸? 그래서 나잘 모르겠어. I'm not sure. 확실할 수 없어. 확신할 수 없어. 그리고 Is yours blue? 너거 파란색이야? 라고 합니다. Is yours blue? 했더니 Yes, and it has a star on it. Yeah. And it has a star on it. 그리고 거기에 별이 그려져 있어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Then yes, this is yours. Then yes, this is yours. 그렇다면 맞아. 이거 너 거야라고 하네요. 아, 그 지우개가 파란색이고 이제 별이 있으니까는 내 거라는 걸 확신하네요. 아, 오케이.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카툰 톡 타임. 아까 고양이 두 마리가 뭔가 이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대화인지 너무 궁금해요. 쌤이랑 보러 갈게요.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We have a white cat and a gray cat. 그쵸? 그리고 gray cat, a gray cat is holding a fish toy. 붕어빵 토이를 들고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쌤이랑 보러 갈게요. 짜잔! 아, 하얀 고양이가 대화를 시작하네. 그거 내 물고기 장난감인가? 라고 하네요. Is that my fish toy? Is that my fish toy? 잃어버렸었나 봐. 그래서 그거 내 물고기 장난감인가?
Is that my fish toy?

0: 라고 물어봅니다. Is this my? 우리 배웠었죠? Is this my? Is that my? 저거 내 몸은이? 라고 할때쓸수 있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랬더니 회색 고양이가, 그래? 아마도 너거 갈색이야? 라고 합니다. Is it? Maybe. Is yours brown? 이라고 하죠. 자, maybe라고 하면 아마도라 그래서 확실하지 않을 때쓸수 있는 표현인 거죠. 아마도 근데 너거 brown 갈색이야라고 합니다. 저 fish toy가 붕어빵이라 색깔이 이제 갈색이죠. Is yours brown? 너거 갈색이야? Is yours brown? 너거 뭐뭐니?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도 나왔죠. 자, 그랬더니 흰색 고양이가 Yes, and it has a red heart. Yeah, and it has a red heart. 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하트가 있어. 라고 하네요. 그러면 하얀색 고양이일 것 같아. 그거 거야. 그치? 그랬더니 회색 고양이가, 그럼 이거 너 건가 보다. 라고 하고 끝나네요. Then I guess this is yours. Then I guess this is yours. 라고 합니다. 하얀색 고양이가 저 붕어빵 장난감을 잃어버렸었나 봐요. 여기까지가 카르튼 톡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check if it is mine. I can check if it is mine. 이게 내 건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It's mine. Is this yours? 이렇게 is this my 패턴 쌤이랑 했었죠? 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오늘도 재밌게 영어 공부했나요? 내일은 더 재밌게 쌤이랑 공부해볼게요. 그렇다면 내일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 너무 신나지? 오늘은 기다리던 금요일이잖아요. It's Friday! 자, 이 행복한 기분을 가지고 쌤이랑 오늘 재밌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6 Belongings. Friday. Write about a lost and found item. I can write about a lost and found item.
0: 얘들아, 오늘 금요일이잖아. 금요일은 쌤이랑 글쓰기, 라이팅 하는 날입니다.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쌤이랑 배운 표현들 있지요? 그걸 가져다가 멋지게, 그렇지만 어렵지 않은 글을 한번 완성시켜볼게요. 자, 오늘은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 Write about a lost and found item. One more time. Write about a lost and found item. item. 얘들아, 좀 생소한 단어가 나왔어. lost and found. 무슨 뜻일까? 일단, lost는 잃어버린이란 뜻이고요. found는 발견된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합쳐서 lost and found 하게 되면은 분실물이란 뜻이 됩니다. 분실물 센터라 그러지요. 그것도 lost and found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분실물 센터에서 발견할 법한 물건 또는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글쓰기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디어를 우리 짜잔! look and talk에서 얻어볼게요. 오늘 그림 궁금하죠? 쌤이랑 보러 갈게요. 짠!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딱 여기 써져 있잖아.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Lost and found. 좋아요. 분실물 센터 자체를 그냥 lost and found라고 우리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자아이가 이 분실물 센터에서 물건을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물건이 있나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음표 question marks가 띠용띠용띠용 있는데 자,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그림에서 얻어볼게요. 짜란! Oh, pencils and erasers. One more time. Pencils and erasers. 쌤이랑 배웠잖아, 그치? 자, 연필들과 erasers. 지우개들이 있네요. 자, 그림에 보니까 지금 연필들이랑 저기 지우개들이 있어요, 그쵸? 원래 연필들이랑 지우개들은 발이 달렸단 말이 있어, 얘들아. 그래서 맨날 우리도 잃어버리잖아요? 자, pencils and erasers를 가지고 우리 한번 문장을 만들어볼게요. 짜잔! I have, 우리 알 것 같아. I have, 쌤이랑 배웠죠? 나는 가지고 있어요, 지요. Okay, 자, 여기에다가 pencils and erasers를 딱 넣으면 나는 연필들과 지우개들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pencils and erasers. 좋아요. 자, pencils and erasers, 쌤이랑 그 stationary items, 문구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배운 거지.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 이번에 또 이게 나왔네요. pencil case. One more time. pencil case. What's pencil case? That's right. 필통이죠. 쌤은 어렸을 때 필통 정말 좋아했어요. 맨날 필통을 이렇게 바꾸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일단 lost and found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저 핑크색 pencil case 보이죠? 그래서 pencil case도 갖고 있다 이런 문장을 완성할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짜잔! 오! Whose is this? 라고 물어봅니다. 얘들아, whose is this? 이것도 배웠는데. Whose 하게 되면 누구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Whose is this? 하면은 이거 누구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다가 물건을 딱 넣어주면 이 물건 누구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다 pencil case 넣습니다. 짠! Whose pencil case is this? One more time. Whose pencil case is this? 이 pencil case, 필통 누구 거야? 라고 쓸 수 있겠죠? 짜잔! 자, 아, 근데 필통에 지금 뭐라고 적혀있냐면 class 2라고 적혀있어요. 바로 2반이란 뜻이죠. 1반, 2반, 3반 할 때 그 2반. 자, 그래서 뭐라고 이 class 2 student를 어떻게 문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짜잔! 아, 맞아요. 우리 배운 표현 나왔죠? It belongs to를 사용해 볼게요. Belongs to 하게 되면은 뭐뭐에 속하다 또는 뭐뭐의 것이다 라는 뜻이

0: 된다고 쌤이랑 배웠을 텐데, 그쵸? 자, 그래서 it belongs to, 자, 저기 뭐라고 적혔다고? 2반이라고 적혔지? 그래서 a class to student를 넣어볼게요. One more time. It belongs to a class to student. 이것은 2반의 학생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쵸? It belongs to a class to student. Alright. 자, 그 다음에 missing 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missing 하게 되면 분실된 또는 없어진 이란 뜻입니다. missing, missing. Alright.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볼게요. Is your missing? 자, 지금 lost and found에서 지금 연필통, 필통이 있으니까는 너 혹시 필통 잃어버렸니?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자. 짜잔. Is your pencil case missing? 하게 되면은 너 혹시 pencil case, 필통 missing 잃어버렸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One more time. Is your pencil case missing? 좋아요. 자,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거 writing 읽어볼게요. Lost and found. Is this yours? 분실물. 이거 혹시 너 거니? I have pencils and erasers. 나는 연필들과 지우개들이 있어요. Whose pencil case is this? 이 필통 누구 거예요? It belongs to a class 2 student. 이것은 2반 친구 겁니다. 2반 학생 거예요. Is your pencil case missing? 혹시 너 필통 잃어버렸니? 라고 라이팅이 완성됐네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입을 크게 벌려서 따라해보세요.
1: Lost and found. Is this yours? I have pencils and erasers. Whose pencil case is this? It belongs to a class 2 student. Is your pencil case missing?
2: Culture Project.
3: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inventions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품들이 어떻게 발명된 것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It's interesting to learn how things are invented. 물건들의 발명률에 함께 알아볼까요? Let's start with the watch. 먼저 휴대용 시계를 알아볼까요? 주머니 크기에 갖고 다닐 수 있는 회중시계를 만들어낸 것이 손목시계의 시초입니다. 독일의 자물쇠 공이자 시계 제작공인 페터 헨라인이 16세기에 작은 부품들을 시계 몸통에 넣어 외출할 때 편하게 갖고 다닐 수 있도록 개발해놨습니다. A German locksmith invented the world's first portable pocket-sized clock. 그 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전쟁 중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보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손목시계를 개발한 곳이 널리 퍼졌다고 하네요. Soldiers began strapping their old pocket watches to their wrists. This is how the watch was invented.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Is this your watch?
4: Yes, it is.
3: Let's look at the next invention. 다음 발명품을 볼까요? What is this? It's a pencil.

0: 펜슬. 연필입니다. 연필은 1795년 프랑스의 화가 자크 콩테가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The modern pencil was invented in 1795 by a scientist and artist Nicolas Jacques Comte. 그림을 그릴 때 숯덩이가 자꾸 부서지는 불편함을 없애려고 도자기 접시에서 착안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흑연과 진흙을 섞어 고온에서 구워낸 연필심을 개발한 것이죠. 이것이 연필의 시초입니다. Pencil cores are made of graphite powder mixed with clay. This is how the pencil was invented. Is this your pencil?
1: No, it isn't.
0: Let's look at the next invention. What is this? It's an eraser. 지우개입니다. 엔지니어인 에드워드 네런이 지우개의 사용을 발견했어요. Edward Nern developed the first rubber eraser. 또한 영국의 화학자 조지프 프리스틀리도 우연히 연필로 쓴 글씨를 고무로 지울 수 있는 곳을 알아내 지우개를 널리 알렸다고 해요. Joseph Priestley described how to erase pencil marks. Is this your eraser?
1: Yes, it is.
0: Let's look at one more invention. Let's look at the paper cup. 종이컵은 종이로 만들어진 일회용 컵이죠. A paper cup is a cup that we can throw away. 대개 플라스틱이나 왁스로 코팅해 액체가 새진 않아요. 미국의 휴 모어가 생수 자동 판매 사업을 하는 형이 정수기에서 쓰던 도자기 컵이 자꾸 깨지는 바람에 사업이 어려워지자 물에 젖지 않은 종이컵을 생각해 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흥미로운 발명 유래를 알아보았는데요. We looked at how some everyday supplies were invented. 발명은 정말 멋진 창조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얘들아, 우리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보겠습니다. I can write about a lost and found item. 나는 분실물 물건, 아이템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수업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Writing 어렵지 않죠? 쌤이랑 차근차근 연습해보자. 자, 그럼 헌조도 너무 고생했고요. 우리는 또 월요일날 행복하게 보자. Bye-bye, butterfly!
3: 빨리 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할 수 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 하은쌤입니다. 오늘은 유닛 11 전치사와 접속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전치사를 함께 공부했는데요. 전치사라는 것은 어떤 명사의 앞에 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사랑 하나의

becaus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이 접속사라는 것도 이미 우리가 문장 속에서 자주 봤던 것들입니다. 이 접속사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바로 등위 접속사 그리고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경우에 어떤 접속사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38페이지 접속사의 개념과 역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접속사라는 거 접속해준다, 즉 연결한다라는 말인데요. 무엇을 연결하냐면 이러한 것들을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선생님의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속사는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줍니다. 예를 들면 beautiful and smart 이런 식으로요. 우리 아름답고 똑똑한 하은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때 우리가 and라는 접속사를 쓸 수가 있는데요. 뭐뭐와 그리고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렇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접속사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때는 특히 같은 품사의 단어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beautiful이라는 형용사, 그리고 smart라는 형용사, 이렇게 같은 품사를 연결했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접속사는요, 또 구와 구를 연결한대요. 이 구라는 것은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이게 뭐냐면 단어 두개 이상이 모인 것을 얘기합니다. 즉, 단어와 단어, 단어 두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로, 의미 단위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구라고 부릅니다. 단어보다는 조금 더큰 그런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read books or watch movies 하면 책을 읽다 또는 영화를 보다가 되겠는데, 자, 여기서 or는 또는 이란 뜻의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가 지금 무엇을 연결하고 있나요? 앞에 read books라는 구, 그리고 watch movies라는 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단어 두개 이상인 거니까 구인 것이고, 자, 여기서는 책을 읽다 또는 영화를 보다이니까 이 or가 동사구와 동사구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접속사는 무엇을 연결할 수 있냐면 절과 절을 연결할 수 있대요. 절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님이 계신 그 절이 아니고, 이 절이라는 것은요, 단어 두개 이상인 것인데, 주어 플러스 동사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구와 절은요, 이제 공통점이 단어 두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은 그 안에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면서 어떤 문장의 일부로서 쓰이는 것이다. 자, 그래서 보면, I like cats.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But, 그러나, he likes dogs. 하면 그는 강아지를 좋아한다 했을 때, 자, 이때 but은 그러나란 뜻의 접속사인데요. 무엇을 연결하고 있나요? 앞에 I like cats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 절, 그리고 he likes dogs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원래 어떤 한 문장 안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한 번씩만 나와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접속사를 중간에 쓰게 되면요. 그러면 그때는, 아, 주어 동사를 쓰고, 접속사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어 동사를 쓸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속사라는 것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접속사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접속사의 종류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자, 먼저 문법적으로 대등한 관계의 것들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와 그리고 주절과 그것에 종속된 종속절을 연결하는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 그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등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위치가 같다. 수준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무게가 똑같은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니라 대등한 두 가지를 연결하는 거. 그게 바로 등위 접속사가 되겠고요. 한편 종속 접속사란 무엇이냐? 이 종속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 다른 것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종속 접속사는 그 둘의 관계가 대등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그림. 그래서, 아, 이한 가지가 더 중요하고 나머지 하나는 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속 접속사는

관계는요, 보통은 이제 절과 절을 연결합니다. 왜냐면 이제 의미상으로 종속 관계에 있는 것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자, 그때 이더 중요한 절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문장의 주된 의미를 전달한다 해서 주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절을요, 종속절. 종속되어 있다라고 해서 종속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속절은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문장 내에서 주절을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문장 내에서 주절을 보충 설명해주거나 또는 이제 주절의 일부로서 쓰일 수 있습니다. 주절의 문장 요소 중에 일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부로서요. 자, 그래서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예문 보면 I stayed home and watch TV 했을 때, 자, 이때의 end는요, 등위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TV를 봤다, 이거든요. 자, 일단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대등한 두 가지를 연결합니다. 집에 머물렀다, 동사구인 것이고, 그리고 TV를 봤다, 동사구. 이렇게 구와 구를 연결하는 것이고, 또 의미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대등한 두 개의 활동을 연결하는 것이죠. 이 집에 머물렀다, TV를 봤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대등한 관계의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은 등위 접속사가 되겠고요. 그중 and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머지 두 예문은 종속 접속사 예문이 되겠는데요. When 하면 뭐뭐 할 때라는 뜻의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I stayed home. 나는 집에 머물렀다. 그 다음에 When it was raining 하면 비가 오고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이 문장에서 더 주된 정보, 주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절은 바로 I stayed home입니다. 이게 바로 주절인 거예요. 내가 집에 머물렀다. 자, 그리고 언제 머물렀냐? 이렇게 어떤 시간과 같은 어떤 부가적인 정보를 보충 설명해주는 절. 그게 바로 종속절이 되겠습니다. 나는 집에 머물렀다. 언제? 비가 오고 있을 때 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종속절이 되겠고요. 좀더 쉽게는 이 when이라는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절, 이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종속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장 보면요. 순서만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When it was raining, 비가 오고 있을 때, I stayed home. 나는 집에 머물렀다. 자,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When it was raining, 이게 종속절이고, I stayed home, 이게 주절입니다. 즉, 주된 내용을 전달하는 게 주절이니까, 아, 이렇게 주절이랑 종속절이라는 건그 위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 이제 주된 내용을 전달하는 게 주절이다. 그리고 뭔가 보충 설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종속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 또는 이제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이 절이 종속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접속사의 종류 등이 종속 접속사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이 각각의 경우에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등한 두 가지를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로 and, but, or, so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nd 같은 경우는 뭐뭐와 그리고 란 뜻으로 서로 대등한 것을 연결하여 정보를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I bought a pen and a notebook 하면 나는 펜한 개와 공책 한 개를 샀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뭐 단어 두 개니까 명사구 그리고 명사구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대등한 것을 연결할 때 and를 쓴다. 자, 그리고 but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란 뜻으로 서로 대조되고 반대되는 것을 연결해 줍니다. I like horror movies. 나는 공포 영화를 좋아한다. But, 그러나, she doesn't. 그녀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되는 상황을 연결해 줄 때는요, but을 쓰게 되겠고요. 이 예문에서는, 아, 절과 절이 연결되어 있네요. 자, 다음으로, or는요, 또는, 뭐뭐, 이거나라는 의미로, 둘 이상의 선택 사항, 선택지를 연결할 때 씁니다. 예를 들면, do you go to school? On foot or by bus 이렇게 나왔는데 on foot 하면 이건 도보로 걸어서란 뜻이고 by bus 하면 버스를 타고입니다. 너는 학교에 걸어서 가니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니 이렇게 어떤 두 가지 또는 둘 이상의 선택지를 연결할 때는 or를 써주고요. 자, 그리고 so는 그래서라는 뜻으로 결과를 더해줍니다. She broke her leg.
그녀가 그녀의 다리가 부러졌다. So

그래서 she is in hospital. 그녀는 병원에 있다라고 할 때, 자, 어떤 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한 결과를 이어주고 싶을 때는 우리가 so라는 접속사를 써서 결과를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등위 접속사 and, but, or, so가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종속 접속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 접속사라는 것은 종속 관계에 있는 것, 즉 대등하지 않은 두 가지를 연결하는 접속사다라고 했어요. 주절이 있겠고 종속절이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종속 접속사는 또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아, 부사절이란 말은 또 무엇인가? 선생님이 설명 드려볼게요. 자, 일단 주절, 종속절 이 둘은요, 위치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종속절이 먼저 나온 그런 문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종속절이 먼저 나오게 되면 이제 접속사 나오고 주어 동사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주절이 이어지게 되겠는데. 자, 그래서 이때 이 접속사가 들어간 이 절이 바로 종속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사절의 역할을 한다라는 건이 절이 통째로, 이 종속절이 통째로 부사의 역할을 해서 뒤에 오는 주절을 보충 설명해 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사라는 것은요, 문장에 다양한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종속절이 통째로 이제 이 주절을 보충 설명해 줄 때, 꾸며줄 때, 우리는 이것을 부사절이라고 보고, 그것을 이끄는 접속사를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를 더해줄 수 있느냐? 일단 먼저 시간의 의미를 더해주는 그런 접속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when이라고 하면 뭐뭐 할 때라는 의미죠. He always sings. 그는 언제나 노래한다. When he takes a shower, 그가 샤워할 때 언제나 노래한대요. 자, 이때는요, 그가 노래합니다. 자, 이게 주절이에요. 주어, 동사잖아요. 그 다음에 접속사가 이끄는 이 절이 바로 종속절이 되겠는데, 이 종속절이요, 마치 부사처럼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가 노래하는데 언제 노래하는지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when은 뭐뭐 할 때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자, 다음으로 before랑 after가 있습니다. 사실 이 before랑 after는요, 접속사 말고도 우리 전치사 단원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것이거든요. 우리 before class 이렇게 하게 되면 수업 전에가 되겠고 after school 하면 뭐 방과 후에가 되겠는데 이렇게 before랑 after는 어떤 명사의 앞에 오는 전치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 의미는 이제 같은 거겠죠. You should wash your hands. 너는 너의 손을 씻어야 한다. Before you eat 하면 너가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해서 before가 부사절을 이끌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after는 뭐뭐 한 후에가 되겠죠. After she finished her homework, 그녀가 그녀의 숙제를 끝낸 후에 she went to bed. 그녀는 잠자리에 들었다라고 해서 이 after도 시간의 부사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while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while은요, 뜻이 두 가지인데 일단 먼저 첫 번째 뜻은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He hurt his ankle. 그가 그의 발목을 다쳤다. While he was playing soccer, 그가 축구를 하는 동안에 라고 할 때, 아, 뭐뭐 하는 중에,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 할 때, 우리 while이라는 접속사를 써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들 살펴보았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의미를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유, 조건, 대조의 의미인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 because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으로 이유라는 그런 의미를 추가해 줍니다. I'm very happy. 나는 매우 행복하다. 이게 주절인 거죠. 그 다음에 왜 행복한지 이유를 추가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사절을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Because I passed the exam. 내가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행복하다 할때
because를 써줍니다. 자, 그리고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도 있습니다. if 하면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이에요. I will stay home. 나는 집에 머무를 것이다. If it rains tomorrow 하면 내일 비가 온다면 집에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부사절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while 같은 경우에 우리 아까 전에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두 번째 뜻은 뭐뭐인 반면

아니다. 그래서 이 while 같은 경우는 그 문장을 잘 읽어보고 문맥 속에서 알맞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예문 보면 While I like the city, my parents like the countryside. 이렇게 나와 있는데, city 도시이고, countryside 하면 시골입니다. 이때 why를 어떻게 해석하면 자연스러울까요? 나는 도시를 좋아하는 반면에 우리 부모님은 시골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 while은 두 가지 뜻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조건의 부사절 먼저 보면 우리 아까 전에 if는 조건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만약 뭐뭐라면. 그래서 이 if가 이끄는 부사절이 조건의 부사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는 집에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내가 미래에 집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할때 주절에는요, will이라는 미래 시제를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if가 이끄는 이 부사절을 보니까 내일 비가 온다면 내일 비가 온다는 것도 원래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will rain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영어의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왜 그런 거냐면,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이라고 말하는 건그 비가 온다라는 상황이 현실이 되었다고, 현재가 되었다고 전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제를 써주는 건데, 자,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냥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절에 if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그런 경우엔 그 내용이 아무리 미래의 일이라고 해도 현재 시제를 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간의 부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의 예문 살펴보면 We will eat dinner. 우리는 저녁을 먹을 것이다. 자, 이건 미래의 일이니까 주절에서는 이렇게 미래 시제를 잘 사용했어요. 그런데 When she gets home 하면 그녀가 집에 돌아올 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녀가 뭐뭐 할 때, 이제 그녀가 집에 돌아올 때라는 것도 어쨌든 미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시제로 will get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헷갈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함으로 이렇게 써준다. 즉, 어떤 문장에서 when이 나왔어요. 이 when이 뭐뭐 할 때라는 시간의 의미로 해석이 될 때는요. 그 일이 아무리 미래의 일이라고 해도 현재 시제를 써서 나타낸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사절이랑은 다른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는 종속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종속절은 접속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 그런 형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종속절이 통째로 부사의 역할을 해서 문장에 다양한 의미를 추가한다라고 했고요.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이 종속절이 통째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명사의 역할은 뭐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죠. 그래서 아,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이렇게 절이 통째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로 대표적으로 that이 있습니다. 해석은 또 명사처럼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어 자리에 들어간 명사절 한번 볼까요? That he lost the game. 그가 게임에서 졌다는 것은 is surprising, 놀랍다. 자, 그가 게임에서 졌다는 것, 이렇게 절 전체가 주어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 절을 명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that이라는 접속사 쓴다. 자, 다음 보면 보어 자리에도 우리 that절을 쓸 수가 있어요. The problem is, 문제는 무엇이다? 여기 is, 비동사 뒤 자리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 자리죠. 그 자리에 우리 that절을 썼네요. 그래서 문제는 My room is too small. 내 방이 너무 작다는 것이다. 라고 만들어주고 싶을 때, 그때 that이라는 접속사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이제 that절은요, 목적어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I think,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That she will forgive you. Forgive 하면 용서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녀가 너를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여기서는 think, 무엇을 생각한다라는 이 think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절을 써줬습니다. 이렇게 명사 역할하는 절을 넣어주고 싶을 때는 우리가 that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특히 이렇게 주어, 보어 자리에 오는 that은요, 생략이 안 되지만 목적어 자리에 오는 that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I think she will forgive you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접속사 정리했고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9페이지 5번에 1번 보겠습니다. 문맥상 알맞은 거 골라볼게요. He is tall and so handsome. 자, 이 경우에는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다.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뭐뭐 하고란 뜻의 and를 써야 되겠습니다. So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다음 2번 보면 Is she American? Or, but French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그녀는 미국인인가요? 아니면 프랑스인인가요?를 물어보는 문장이죠. 자, 이렇게 뭐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연결할 때는 우리가 or를 써줍니다. 또는 이란 뜻으로. 다음 3번 보면 she studied hard. 그녀가 열심히 공부했다. For the test. 시험을 위해서. 그다음에 or so she got a good score. 그녀가 좋은 점수를 얻었다. 자, 그녀가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얻은 거죠. 이렇게 결과를 연결해 줄때 so를 골라 주시고요. 다음 4번 보면 when 또는 if I was young, I believed in Santa Claus 이렇게 나왔습니다. believe in 하면 무엇무엇의 존재를 믿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는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이 경우에 when이 맞겠죠.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었다. 이렇게 when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번에요. 릴리의 아침 일과를 나타낸 그림을 보고 빈칸에 before, after, while 중 알맞은 것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뭐뭐? She washes her face. Lily jumps rope.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jump rope. 이거는 동사로 쓰여서 줄넘기 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빈칸에 뭘 넣어야 될까요? 지금 시간의 흐름을 보니까, 그녀가 세수를 하기 전에 그녀는 줄넘기를 한다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뭐 전에라는 뜻의 접속사, before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Lily listens to music. Lily는 음악을 듣는다. 뭐뭐 she has breakfast 할 때,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아침을 먹고 있네요. 아침을 먹는 동안에 음악을 듣는다라고 하려면 자, 이 중에서 동안에란 뜻을 가진 while 써주면 되겠습니다. While she has breakfast. 다음 3번 보면요. 뭐뭐 she finishes breakfast. Lily leaves home. 자, 릴리가 집을 떠난다는 거예요. 언제? 자, 아침을 다 먹은 후에가 되겠죠. 뭐뭐 이후에라고 하려면 after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After she finishes breakfast, Lily leaves home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번입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써볼게요. 1번에 만약 너가 배고프다면 부엌에 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다. You can eat snacks in the kitchen. 그 다음에 뭐뭐 you are hungry 나왔는데 자,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의미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빈칸에 알맞은 접속사는 if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If you're hungry. 다음 2번 보면 이 자료들은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요. These data, 이 자료들이요. Show, 보여준다. 그리고 뭐뭐라는 것을 이렇게 어떤 절 전체를요, 지금 어떤 자리에 넣고 싶은 거냐면, show의 목적어 자리에 넣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써야 되겠죠? These data show that temperatures are rising globally. 해서 온도가 오르고 있다는 것을, globally 하면 전 세계적으로라는 뜻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면요. 너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니? 아니면 영화를 보고 싶니? 할 때는요. Do you want to play computer games? 뭐뭐 watch movie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하고 싶어? 아니면 또는 이걸 하고 싶어? 이렇게 선택지를 연결할 때는요. or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접속사를 이용하여 같은 뜻을 가진 문장으로 바꿔 써볼게요.
1번에 보면 The baby was sleeping. 아기가 자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과거 진행이 쓰였습니다. So,

그래서 we kept quiet. 우리는 조용함을 유지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 because를 사용해서 어떻게 바꿨으면 될까요? 아기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히 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because 써주시고, 그 다음에 the baby was sleeping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기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함을 유지했다.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풀어볼게요. I ate a cheeseburger. 나는 치즈버거를 먹었다. And then 하면 그리고 나서 그 후에가 되겠습니다. I drank a cup of coffee 하면 나는 커피 한 잔을 마셨다라는 건데, 아, 지금 시간 순서가 내가 치즈버거를 먹고 그리고 나서 커피를 마신 거네요. 자, 그런데 우리 after를 사용해서 같은 뜻으로 한번 바꿔 써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I drank a cup of coffee. 이렇게 내가 한 잔의 커피를 마셨다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빈칸에 뭘 써야 되나요? 자, 나는 한 잔의 커피를 마셨다. 뭐한 이후에 내가 치즈버거를 먹은 이후에라고 해야 되니까 이때 after 써야 되겠네요. After I ate a cheeseburger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면요. Mike likes to go hiking. 마이크는 무엇을 좋아하냐면 go hiking. Hiking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라는 거예요. But 그러나 Jane prefers to stay indoors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prefer는요. 선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더 좋아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더 좋아하냐면요. To stay indoors 해서 실내에 머무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while을 사용해서 어떻게 바꿔 쓸수 있을까요? while도 반면에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대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while, 그다음에 Mike likes to go hiking. 자, 그래서 마이크가 하이킹을 가는 걸 좋아하는 반면에 Jane prefers to stay indoors. Jane은 실내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우리 while을 사용해서 대조되는 그런 내용을 연결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 모두 풀어보았고요. 오늘 마지막 뉴런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접속사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자, 1번에 나는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음악을 들었다라고 할 때요. I listen to music. 내가 음악을 들었어요.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의미로 빈칸에 어떤 접속사 써주시면 되나요? 문장 완성해 주시고요. 다음 2번 보면 나는 너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경우에 I think 다음에 think의 목적어 자리에 뭘 넣어주고 싶냐면 너가 좋은 학생이라고, 좋은 학생이라는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써주고 싶어요. 그때 우리 빈칸에 어떤 접속사 쓰면 좋을지 이두 개의 문장 완성해서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오늘 접속사 자세히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복습 꼭 해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리딩으로서 전치사와 접속사가 들어간 지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생생영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현재 시제와 비동사라고 하는 걸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현재 시제와 일반 동사라고 하는 친구를 같이 알아볼 거예요. 자, 오늘의 생생영어, 이번에도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햄버거를 좋아하시나요? 자, 이렇게 질문해요. 너는 햄버거를 좋아하니? 응, 나는 햄버거를 좋아해. 역시나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대화입니다. 이때 좋아하니, 좋아해에 해당하는 이 친구들을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 문장을 영어로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2쪽을 펴주시면 되고요. 유닛 2의 현재 시제와 일반 동사 첫 번째 포인트,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그림이 있고요. 이 아래에 예문이 있습니다. 자, 둘 다 뭐 하고 있는 것 같죠?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나는 매일 기타를 연주합니다. 그러면 연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도 해야 할 텐데요. 이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play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도 역시나 매일 기타를 연주한다고 해요. 이럴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말이 필요한데 이때는 plays라고 해요. 어? 연주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동일한데 앞에서는 play고요. 뒤에서는 plays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일반 동사는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비동사나 혹은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조동사와는 다르게요. 이걸 제외한 대부분의 동사를 말한다. 저기 밑줄 쳐주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저기 밑줄 치고 별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와 짝꿍이 되는 말이에요. 동사는 주어와 짝꿍이 되는 말인데 비동사가 쓰일 때가 있고 일반 동사가 쓰일 때가 있다. 일반 동사가 쓰일 때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줄 때 일반 동사라고 하는 친구를 써준다.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I eat an apple every day. 나는 매일 사과 한 개를 먹는다. 이때 먹는다가 동사이고요. 영어로는 eat이라고 말해요. 아하, 동작을 얘기해 주는 거죠. 먹는다, 먹다라고 하는 동작을 말해줍니다. 아래 볼까요? My classmates. 내 학급 친구들은요. 반 친구들은 like soccer, 축구를 좋아합니다. 자, 이때 이번에는 좋아한다. like이고요.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 동작이라기보다는 상태, 감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동사는 크게 동작이나 행동,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말들이고요. 주어와 짝꿍이 되는 말이다. 다음, 동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하나의 어떤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사는 드라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아하는 배우나 연예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연예인이 이제 스크린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 배우가 나온다고 해서 갔는데 1시간 혹은 1시간 반 동안 그 배우가 가만히 이렇게 서 있습니다. 혹은 앉아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그래도 계속 아,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영화관을 나와버릴 거예요. 자, 왜 그럴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니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다양한 동작이나 행동들 있죠? 그걸 우리는 동사를 통해서 나타낸다. 그래서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친구이고 영화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동사는 드라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드라마라고 하는 건 드라마, 명사인데 물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는 마치 드라마같이 우리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어떻게 하죠?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고 다른 인물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그걸 다 동사가 표현할 수 있다 이고요. 그래서 동사는 그만큼 중요한 친구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사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주어에 따라서 일반 동사 현재형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I나 we, you, 그리고 3인칭 복수인 they는 동사 원형, 사전에 나와 있는 동사의 원래 형태를 우리는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씁니다. 예문을 보면 I draw pictures. 나는요, draw는 그리다는 뜻입니다. 그림을 그려요. In my free time, 여가 시간에요. 그래서 I니까 draw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they 그들은요 do homework together 함께 숙제를 한대요. 아하 하다라는 뜻의 동사 do 역시나 they이기 때문에 그냥 do가 왔고요. 그 다음 cats 고양이들은요 sleep 잡니다. In sunny and warm places 해가 들고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잡니다. 이번에도 복수형이 왔으니까 sleep을 썼어요. 그러면 이러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교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주어가 3인칭 단수. 자, 이 3인칭 단수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3인칭은 나도 아닌 너도 아닌 제3자를 가리키는 거고요. 단수 복수할 때 이 단수는 한 명 혹은 한 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 예를 들어 he, she, it인 경우는요. 일반 동사의 현재형은 동사 원형에 s나 혹은 es

X를 붙여서 쓴다. 생생 포인트 나와있죠?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되고요.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여러분 같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일 때 현재 시제로 얘기하고 싶을 때는 동사 원형 뒤에 S나 ES를 붙이는데요. 대부분의 동사는 여러분들 표가 쭉 나와 있을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대부분의 동사는 동사 원형 뒤에 이렇게 S를 붙인다. 그래서 is and its, guess and gets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사 뒤에 S를 붙여주면 돼요. 어떨 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서 현재형으로 쓸 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CH나 SH, O, S나 X로 끝나는 동사 있죠? 네, 이런 친구들은 발음상의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 뒤에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E를 덧붙여줘요. 그래서 ES로 써준다. 그래서 watch는 watches. Finish는 finishes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자, 이 표를 다 외워야 하냐? 여러분들이 막 백지를 펴놓고 이거를 표를 막 그려가면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하게 연습하고 계속 영어를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수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이 표를 보고 아 이거 언제 다 외우나 싶은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다. 다음 자음과 Y로 끝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Y를 I로 바꿔주고요. 그 뒤에 ES를 붙여준다. 예를 들어 study. 자음, 그리고 Y로 끝났죠? 이럴 때 Y를 I로 바꿔주고 ES를 붙여준다. 다음 하나 있습니다. 불규칙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이 have, 가지고 있다란 뜻의 have는 불규칙으로 바뀌어서 have는 has로 바꾸어준다. 자, 이것도 연습하다 보면 쉽게 익힐 수 있다. 자, 이런 예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면요. He, Lucas, and a frog. 전부 다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bakes라든지, 혹은 does라든지, 혹은 has라든지, 주어에 맞춰서 동사 형태를 바꿔 주었다. 예문 하나만 보면, 그는요, bakes. bake는 굽다라는 뜻입니다. 굽습니다. cookies. 쿠키를요, on Sundays. 일요일마다 쿠키를 구워요. 주어에 맞춰서 s나 es를 붙여준다. 자, 그러면 이제 23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요. 1번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아, S나 ES 등을 붙이라는 거구나. 현, 동사의 현재형을 쓰세요. 자, 이거 여러분들 저랑 같이 풀 거지만, 처음 보는 친구들, 처음부터 아주 탁탁탁 정확하게 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연습하는 차원에서 같이 문제를 볼게요. 1번, C. 우리가 봤던 것 중에 딱히 특별한 상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는 S만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sees. 그 다음, 2번, dry. 자음과 Y로 끝나네. 그러면 Y를 I로 바꿔준다. 그래서 dries. dry는 말리다,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다음, 3번, enjoy. 즐기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Y로 끝나긴 한데, 앞에 모음입니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enjoys. S만 붙여주면 되고요. 4번, jump. jump. 마찬가지로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S만 붙여준다. jumps. 5번, cross. cross. S로 끝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S를 붙여준다. 그래서 crosses. 그 다음, 6번, brush. 이번에는 SH로 끝났습니다. 자, 이럴 때도 어떻게 한다? ES를 붙여준다. 그래서 brushe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음 2번. 괄호와 한 동사의 현재형을 빈칸에 써서 문장을 완성하래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했습니다. 자, 주의해야 할 것. 현재형이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1번. I up at 7 in the morning. 나는요, get up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 것 같아요. get up. 아침에 일어나는 겁니다. 오전 7시에, 아침에 7시에 일어납니다. 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원래 형태 그대로 get을 넣어주면 돼요. 다음 2번, Sarah. 사라라고 하는 사람이네요. 나도 아닌, 너도 아닌 제3의 대상, 한 명입니다. To school by bus. 아하, 학교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간다. 버스로 간다. 이번에는 3인칭 단수이니까 go 뒤에 뭘 붙여줘야 할까요? O로 끝나니까 ES를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Sarah goes to school. 학교를 갑니다. 버스로 가요. 그 다음 3번. They. 그들은요. Often. Often은 종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in the park. 그래서 공원에서 달린대요. 종종 달린다. 그러면 they often. They는 3인칭 단수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달립니다. 원래 형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4번. My uncle. 감이 이제 오시죠? 삼촌입니다. 삼촌,
한 명이죠. 그리고 나도 아닌 너도 아닌 제3의 대상. 그러니까 3인칭 단수이구나. Robots in the lab. Lab은 연구실이란 뜻이에요. 혹은 실험실. 그래서 연구실, 실험실에서 로봇들을 만듭니다. 자, 이때 make 뒤에 뭘 붙인다? s를 붙여서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밑줄 친 말을 바꿔, 주어진 말로 바꿔서 문장을 다시 쓰라고 하는데 Mr. Lee가 we가 되었습니다. 아, 문장의 주어가 바뀌는구나. Mr. Lee는요, goes to the gym every day. 체육관에 매일 갑니다. 이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이니까 goes를 썼는데 아래서는 we입니다. we는 우리, 3인칭 단수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We go to the gym. 우리는 체육관에 갑니다. 매일 가요. 그래서 every day 뒤에는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핵심은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go가 왔다. 자, 이런 식으로 2번 가보겠습니다. 수호와 제인은요, study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David로 바꿨어요. 어? 이번에는 3인칭 단수가 주어가 되었네요.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써준다? study 써주는데 이때 자음과 y로 끝났으니까 y를 i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뭘 붙여준다? es를 붙여준다. 그래서 David studies in the library. 뒤에는 똑같이 써주면 돼요. library,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도서관이란 뜻이죠. 다음 3번, 학생들은요, dance, 춤을 춥니다. at the school festival, 학교 축제에서요. 자,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금 딱 시즌이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장기자랑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가보신 적이 있을까요? 근데 주어가 복수에서 단수가 되었어요. 근데 리나라고 하는 3인칭 단수가 왔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쓴다? 자, 동사를 s나 es를 붙여주어야 하는데 dance 뒤에 뭐만 붙인다? s만 붙여주면 된다. 리나는 dances, 그 뒤에 똑같이 어디에서 춤을 춘다? 학교 축제에서 춤을 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그림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소진인가 봐요, 이름이. 근데 밤에 책을 읽고 있습니다. 소진은요, books every night. 매일 밤 책을 읽습니다. 좀 읽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소진은 3인칭 단수이죠. 이제는 알겠죠? 그럼 어떻게 쓴다? 자, read를 써주되, 뒤에 s만 붙여주면 됩니다. 소진 reads books every night. 2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가는 것 같죠? 상호와 미아는요, always, 항상 bikes to school.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자, 이번에는 3인칭 단수 아니죠. 3인칭이긴 하지만 상호와 미아 두 명이니까 복수입니다. 이럴 때는 단순하게 ride라고 하는 동사 원형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요. 다음 3번. 자, 이번에는 수영하고 있는 사람이 두 명이 보이네요. Mr. Park과 앤 그의 아들이요. His son in the pool on weekends. 주말마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거죠. 수영하다. swim입니다. 3인칭이긴 하지만 복수이니까 역시나 원형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4페이지로 가서요. 일반 동사 현재형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나는 중학생이다. 비동사를 활용하면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중학생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I'm not, not이라고 하는 부정 표현을 비동사 뒤에 써주었어요. 그럼 너는 중학생이니 물어볼 때는 의문문이죠. Are you a middle school student?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서로 바꿔주었다. 그러면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을 부정하거나 혹은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뭔가 규칙이 비슷합니다. 나는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I like chocolate. 그러면 나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 또 너는 초콜릿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 자, 지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반 동사 현재형의 부정문.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을 부정할 때는요, 필요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don't, do not이나 don't라고 하는 친구, 혹은 does not, doesn't입니다. 별표 칠게요. 자, 생생 포인트 오랜만에 등장했죠.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부정할 때는요, do가 필요한데 부정해야 하니까 뒤에 not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does는 언제 쓰일까?
he나 she, it과 같은 3인칭 단수가 올 때는 두가 아닌

does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동사 원형 앞에 써서 부정문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주어가 I나 you, we, they일 때는 do not을 써주고요. 뒤에 동사 원형을 써준다. 그리고 만약에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는 do 뒤에 es를 붙인 does가 와서 does not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자, 축약할 수 있습니다. 축약은 뭐 하는 거다? 말을 줄여서 하는 거다. 그래서 do not을 don't, 그리고 does not을 doesn't로 할수 있고요. 역시나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 그래서 동사 원형, 동사는 그대로 두고 그 앞에 필요한 말인 do not이나 does not을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do not인지 does not인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잘 왔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다. 자, 이 표현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별표 계속 쉬하고요. 예문 한번 간단히 볼게요. I don't get up late. 나는요, 만약에 don't가 없으면 get up late, 늦게 일어납니다란 말이 되는데 늦게 일어나지 않아요. 저 일찍 일어난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그럴 때 don't를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I don't get up late. 나는 늦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민수는요, doesn't exercise enough. exercise는 운동하다란 뜻, enough는 충분히란 뜻이에요. 민수는 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데 충분히 운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왜 doesn't를 썼을까요? 앞에 민수, 3인칭 단수가 문장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do not이 아니라 does not, doesn't를 써준 거다. 그 다음은 현재형의 의문문입니다. 자, 물어보는 건, 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순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주어가 왔는데, 자, 일반 동사는 무거운 친구입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대신 누가 움직인다? Do not does가 움직인다. 그래서 일반 동사의 현재형은요, 의문문을 만들 때 주어 앞에 do not does를 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래서 의문문 표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do not does를 맞춰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 Do I 혹은 do you 그 뒤에 동사 원형. 자, 만약에 he나 she, it과 같이 3인칭 단수가 주인공일 때는 does를 써준다. So does he, she, it 동사 원형을 써주면 되는 거야. 자,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야겠죠. 너 초콜릿 좋아해? Do you like chocolate? 나 좋아해라고 할 때, yes. 나안 좋아해. No. 이렇게 문장을 끝내야 되지만, 응, 나 좋아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럴 때는 yes, I do와 같이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Yes, you, I. 맞춰서 주어 써주고, 뒤에 do가 온다. 자, 이번에는 he, she, it이니까 does가 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does로 물어봤으니까 does로 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do로 물어봤으니까 여기선 다시 do. 만약에 부정을 할 때는 똑같이 no를 써주고, 그 뒤에 don't나 doesn't를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볼게요. Do you play the violin? 너 바이올린 연주해? 그럴 때, 나 바이올린 해? 연주해? 라고 할 때는 yes, 그 뒤에 I do. 그리고 부정할 때는 no, I don't.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do로 물어봤으니까 do로 대답을 하는구나. 아니니까 not을 붙여주는구나. 어렵지 않죠? Grammar Plus. 일반 동사 현재형은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자, 뭐가 필요하다? Do not does가 꼭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유닛 6에서 보게 될이 조동사이기도 한데요. 조동사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동사를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부정문과 의문문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친구이죠. 이때 사용하는 do not does는 하다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So I do not like these cookies. 나는 이 쿠키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을 부정하기 위해서 do not이 온 거예요. 근데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면 I do English homework every day. 나는 영어 숙제를 매일 한다. 이때는 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건 like라고 하는 동사를 부정하기 위해 필요한 친구이지만 이 아래는 그냥 이 do라고 하는 친구가 동사이다. 그래서 조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와 아래의 차이를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25쪽으로 가주시고요. 5번은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꿨으래요. 일반 동사의 현재형에 쓰인 문장을 부정할 때는 do not does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뒤에 not을 붙여주면 된다. 1번, kiss. 아이들이요. play. 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playground. 놀이터에서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주어는 그대로 써줘요. Kiss. 자, 그 다음에 부정합니다. Don't냐, doesn't냐. Kiss 복수잖아요. 그럼 고민할 필요 없이 don't를 써주면 됩니다. 자, 저는 축약형으로 써볼게요. Kiss don't play. 그 뒤에는 똑같이 써주면 돼요. 그래서 in the playground 놀이터에서 놀고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저랑 같이 문제 푸셔야 합니다. 다음 2번 my brother 내 남동생이요 watches TV on weekends 주말마다 TV를 봅니다. 자, 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어가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watch 뒤에도 es가 붙었죠. 그러면 부정할 때도 does가 필요하겠구나. 자, 주어 똑같습니다. 남동생이요 이번에는 주말에 TV를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does인데 뒤에 이렇게 붙여서 doesn't 그리고 그 다음에 watch가 와야겠죠? 좀 지우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doesn't watch. 자, 이때 watches가 아니라 watch가 온다. 왜? doesn't. 이미 여기 형태 바꿨잖아요. 우리 doesn't나 뭐 don't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한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고 그 뒤에는 똑같이 TV on weekends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핵심은 doesn't가 오고 watches가 아니라 watch를 써야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는요, want ice cream for dessert. 그래서 나는 원합니다. 아이스크림을요, dessert는 우리가 알고 있는 후식, 디저트란 뜻이요. 그러면 나는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원합니다. 그럼 원하지 않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don't라고 쓰면 되겠죠? I don't want. 나는 원하지 않아요. 저 뭐를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원하지 않습니다. For dessert. 디저트로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발음할 때 디저트는 뒤에 강세해서 dessert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든 틀린 것을 찾든 핵심 문법 포인트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 지금 일반 동사 현재형의 부정문, 의문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My parents. 우리 부모님은요. Don't, doesn't drink coffee. 커피를 마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안 씁니다라고 부정해야 되죠. 주어가 복수입니다. 그럴 때는 고민할 필요 없이 don't를 골라준다. So my parents don't drink coffee. 다음 2번, Robin. Robin은요, don't, doesn't skate well. 아, 스케이트를 잘 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Robin, 3인칭 단수이니까 어떻게 써야 할까요? doesn't가 와야겠죠. Robin doesn't skate well. 다음 3번. 이번엔 질문하고 있습니다. Do it 혹은 does it snow in Singapore? 싱가포르에서는 눈이 내리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때 is 주어이니까 그러면 짝꿍은 do가 아니라 does이다. 3인칭 단수죠. 7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과 일치하도록 질문에 대한 알맞은 응답을 쓰래요. 예쁜 아기가 지금 자고 있어요. 자, 이때 Does the baby take a nap in the afternoon? 그 아기가 take a nap은 낮잠을 자다는 뜻입니다. 오후에 낮잠을 자나요? 오후에 낮잠을 자고 있는 것 같죠? 네, 맞아요. 그러면 긍정이니까 일단 yes라고 합니다. yes. 그 다음에 she, 자, does로 물어봤으니까 does로 대답을 하면 된다. 그래서 yes, she does.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Do they play basketball? 그런데 그들은 농구를 하나요? 자, 그러면 농구가 아니라 축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No,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day 뒤에 don't라고 써주면 되겠죠. day는 고민할 필요 없이 이렇게 쓰면 된다. 그들은 농구를 하나요? 아니요,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Do you grow plants in the garden? 이번에는 do you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grow는 기르다, 키우다라는 뜻입니다. 식물들을 기르나요? 정원에서요. 그러면 지금 기르고 있는 것 같죠? 꽃들이 보입니다. 그럼 yes라고 해야겠죠? 네, 저는 그래요. do로 물어봤으니까 do로 대답을 한다. Yes, I do. 자, 마지막 8번입니다. 괄호 안에 지시대로 문장을 바꿔 쓰래요. 부정문, 의문문, 평서문이네요. 그럼 첫 번째 부정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We go to school on Christmas.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학교를 갑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제가 알기로 크리스마스에 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부정을 해야겠죠. 우리 안 가요, 학교. 자, we 똑같이 써주고요. 부정해야 합니다. go를 부정하려면 앞에 don't나 doesn't가 있어야 하는데

위니까 편하게 don't 쓰면 돼요. So we don't go to school. 우리는 학교에 가지 않아요. 언제요? On Christmas. Christmas에요. 이렇게 써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문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의문문은 뭐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면 You like your new hairstyle. 너는 너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좋다. 그러면은 좋니? 라고 물어봐야겠죠. 좋아? 그러면 do를 시작합니다. do 오고요. do you like 하고 뒤에는 똑같이 쓰면 돼요. do you like your new 하고 똑같이 hairstyle 이라고 하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헤어스타일 마음에 들어? 좋아? 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는 의문문이네요. Does Sophie have a cell phone? 소피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니? 자, 이럴 때는 평서문. 평서문이라고 하는 거 원래 기본적인 문장 형태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피는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겠죠. 주어 써주고요. 고 지우겠습니다. 다시 쓸게요. 자, 소피가요. 자, 3인칭 단수이죠. 그러면 have를 뭐로 써줘야 한다? has를 써줘야 한다. 알았다면 아주 칭찬합니다. 그 뒤에 똑같이 has a cell phone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평서문이니까 쩝 이렇게 찍으면 된다. 그래서 소피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리뷰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건 현재 시제와 일반 동사이다. 그래서 일반 동사는요, 주어의 뭐를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예문으로 뭐 is이나 like 등을 봤었죠. 그래서 비동사나 조동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사를 생각하면 되고요. 현재형에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아주 중요했어요. 동사 원형에 보통 뭘 붙인다? s나 es를 붙인다. 3번 현재형의 부정문은요, 동사 원형 앞에 뭘 써준다? don't를 써주거나, 자, 물론 뭐 do not이라고 해도 돼요. 혹은 doesn't를 써준다. 역시나 does not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는 does not 혹은 doesn't, 그게 아닐 때는 don't를 써주면 된다. 자, 현재형의 의문문, 물어볼 때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주어 앞에 do나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이다. 그럴 때는 does를 써준다. 그래서 does를 쓰고 동사는 원형으로 써준다. 자, 오늘의 생생 영어. 자, 너는 햄버거를 좋아하니? 응, 나는 햄버거를 좋아해. 자, 이거 영어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 말할 수 있겠죠? 너는 do you like a hamburger? 응, 나는 좋아해. Yes, I like a hamburger. 혹은 yes, I do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리뷰 퀴즈입니다. 질문이 또 나와요. Do you like English? 1강의 질문과 꽤나 유사합니다. 영어를 좋아하시나요? 자, 이 질문에 일반 동사를 활용하여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여전히 또 기대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일반 동사, 현재 시제 공부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거 시제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도 정말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읽는 영어 생생독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난 첫 시간부터 다섯 번째 시간까지 1강부터 5강 유닛 1, 2, 3, 4, 5 총 다섯 개의 유닛에 해당하는 지문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OT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닛이 다섯 개 마무리될 때마다 워크북에 있는 Reading Practice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주요 내용과 어법을 정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워크북 풀이 첫 번째 시간으로 유닛 1부터 5까지 Reading Practice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오늘의 생생 포인트는 Reading Practice 문제 풀이이고 유닛 1부터 차분히 문제를 풀 겁니다. OT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워크북 문제는 본 강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바로 문제를 풀라고 했어요. 그 유닛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 바로 워크북 문제 풀이니까 미루지 말고 하나하나씩 풀어두고

하고 이번 시간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유닛의 리딩 프랙티스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앞부분에는 이렇게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찾는 문제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문장의 주어는 무엇이고 동사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주어와 동사, 영어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 중에 아주 아주 핵심이다. 주어라고 하는 건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문장의 주인공이다.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누구에 대해서 혹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을지, 그 중에 누구 혹은 무엇에 해당하는 게 바로 문장의 주인공, 주어입니다. 주어라고 하는 건 주체가 되는 대상으로 동사와 짝꿍이 되어서 어떤 행동이나 동작을 하는 그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어의 설명에서 등장한 바로 이 동사라는 건 주어와 짝꿍으로 주어의 동작이나 행동 혹은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다. 주어는 문장 맨 앞에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동사는 주어 다음에 바로 뒤에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보기 앞서 보기를 볼게요. My family. 우리말로 해석하면 나의 가족이죠. 나의 가족은 always, 항상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기억할까요? helps, help라는 말, 동사죠. 돕다라는 말. 그러면 합쳐보면 이렇게 문장의 주인공과 동사. 나의 가족은 항상 돕습니다. each other. 우리말로 뭐였나요? 서로라는 의미였습니다. 바로바로 떠오르는 친구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물론 기억이 바로 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와 동사를 찾아서 각각 표시를 하면 돼요.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My brother. 나의 오빠는 helps. 돕습니다. 보자마자 표시를 해야죠. 일단 주어는 어디인가요?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my brother. 내 오빠가 문장의 주인공입니다. 나의 오빠 이렇게 위에다가 표시를 또 해볼게요. 그리고 helps. 동사의 뒤에 S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또 얘기했죠. 동사라고. 나의 오빠가 뭐라는 걸까요? 돕는 겁니다. 동사라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누구를 도울까? 나를 돕습니다. 네. 내가 무엇 하는 걸, 뭐 하는 걸 돕냐면, my homework. 숙제하는 걸 도와준다. 쉽게 말해서, 내 숙제를 도와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문장의 주인공. My brother, 그리고 동사는 helps입니다. 계속 가볼까요? I water the plants in the garden every day. 나는 water, 물을 주다라는 의미의 동사죠. 그럼 바로 찾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점점점점점 표시를 해볼게요. 주어와 동사이다. 식물들에 물을 줍니다. 정원에 있는 식물에 매일 물을 주어요. 그 다음 3번. After cleaning, 청소를 한 후에 우리는 영화를 봅니다. 우리가 문장의 주인공, 그리고 watch가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표시. 4번, we feel happy. feel은 느끼다라는 의미. 그래서 그 뒤에는 주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happy 등과 같은 말이 쓰인다. 우리는 문장의 주인공 느낍니다. 아이고, 이렇게 쓰면 뭐 동사라고 표시하면 여러분들 알수 있겠죠? 느낍니다. 행복한 감정을 느껴요. 쉽게 말해, 우리는 행복하다. A번 문제 풀면서 주어와 동사의 개념을 복습해 보았고요. B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밑줄 친 단어를 어법상 옳게 고쳐서 보라고 하는데, 수정할 필요가 없으면 주어진 단어를 그대로 쓰라고 합니다. 이렇게 밑줄 친 단어의 어법을 보라는 건그 어법과 짝꿍이 되는 말도 같이 신경 쓰라는 겁니다. 왜 짝꿍이라고 했을까? 전부 동사거든요. 동사는 명확하게 짝꿍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올바른지 확인할 때는 이 동사가 포함된 문장을 읽어보되 짝꿍이 되는 주어까지 같이 봅니다. My dad, 나의 아빠는 요리를 합니다. 아침 식사를 요리해 주신대요. For us, 우리를 위해서 매일 아침. 의미 정말 아름답죠. 우리가 이미 읽었던 글입니다. 틀렸을까? 맞았을까? 어법상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My dad.
나의 아빠, 문장의 주인공이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의

3명의 대상, 3인칭, 그리고 1명이니까 단수입니다. 현재형으로 동사를 쓸 때는 3인칭 단수 주어와 짝을 할 때, s나 es를 붙여준다. 기본적으로 s를 써주는데 어떤 동사에 따라서는 es를 붙이고 혹은 뭐 y를 i로 바꾸고 es 붙이고 등등등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는 cook이 아니라 cook 뒤에 s를 붙여서 cooks라고 써주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럼 바로 2번으로 가면 나의 엄마는 옷을 세탁한다, 빨래를 한다라는 거죠. 주어, 3인칭 단수 주어이니까 wash 뒤에는 s나 es를 붙여주는데 wash는 ES를 붙여서 washes라고 합니다. 여기 S 붙인 것, 그리고 여기 ES 붙인 것, 3인칭 단수 주어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주말마다 우리는 집을 함께 청소한대요. 이때 we는 3인칭 단수 아니죠. 우리는 여러 명, 복수이니까 그냥 그대로 clean을 써주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마지막 4번.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요. 그들도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라는 뜻의 동사 love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I와 짝꿍입니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원래 형태 그대로 쓰는 거니까, love는 그대로 옮겨주시면 돼요. 그 다음, 유닛 2로 넘어가서 워크북 문제 A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찾는 거예요. 개념은 다 설명을 했으니까 바로 한번 찾아볼게요. 보기에서는 He is scared of the farm cat named Molly 라는 문장에서 He가 문장의 주인공, 그리고 is가 동사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Scared는 무서워하는 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그는 농장 고양이인 Molly라는 이름의 이런 농장 고양이를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1번, 바로 그냥 그 위에 표시를 해볼게요. He gets stuck in a small hole. Stuck. 어딘가에 갇힌 걸 우리가 stuck이라고 표현하죠. Get stuck in. 어딘가에 갇혀 있는데 작은 구멍에 갇혀 있습니다. 문장의 주인공 he죠. 이렇게. 그리고 get의 동사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밑줄과 이런 점선으로 표시하라고 했지만 더 명확하게 주어와 동사라고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Molly는 sees Hank in trouble. 행크를 봅니다. 곤경에 처한 행크를 봅니다. 그러면 몰리가 문장의 주인공, 그리고 sees가 동사입니다. 역시나 3인칭 단수 주어에 맞춰서 s를 붙인 모습. 3번. 행크와 몰리는 are best friends.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best friend예요. 문장의 주인공, 행크와 몰리입니다. 행크만 아니고 몰리만도 아니고 행크와 몰리가 합쳐서 문장의 주인공, 동사는 are이다. 4번. 그들은 play with a ball together. 같이 놉는데요. 뭘 가지고? 공을 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이때 문장의 주인공은 they가 될 거고, 그리고 동사는 점, 이렇게. play가 되겠죠. 이제 어렵지 않죠? 자, 바로 한번 뒤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말이 가리키는 대상의 이름을 글에서 찾아 써보라고 합니다. 밑줄 친 대상을 쭉 한번 보면, he, she, him, 그리고 4번은 they입니다. he부터 they까지 이런 말들을 영어로는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문법 용어로 일컬어서 불러요. 아하, 영어의 인칭 대명사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에 말을 대신하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말을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는데, 대명사는 한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글을 이해할 때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게 대명사이고, 우리는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대명사가 가리키는 말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이때 대명사는 그 앞에, 인근에 있는 그 문장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아주 큽니다. 그러면 여기 1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이 He is scared of the farm cat named Molly 라고 할때 He. 몰리라는 이름의 농장 고양이를 두려워하는 이 대상. He, 문장의 주인공이 누군지 찾으려면 앞으로 가야 합니다. 농장에 한 쥐가 살고 있는데, 행크라는 이름의 쥐가 한 마리 살고 있대요. 그러면 he가 가리키는 말을 써야 합니다. 정확히는 대상의 이름을 쓰라고 했으니, 행크를 따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행크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바로 앞에 있죠? 그러면 2번이 포함된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몰리는 곤경에 처한 행크를 보고요. 그리고 그녀는 걱정합니다. 그에 대해서 걱정을 한대요. 여기서 그는 무엇일까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를 찾으라고 하면 행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행크를 누가 걱정한다? 그 모습을 보는 몰리가 걱정하는 거니까 쥐가 가리키는 말은 약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몰리이구나. 그래서 2번 쥐는 몰리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몰리가 행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준대요. 몰리가 도와주는 거고 몰리는 누구를 도와주죠? 행크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힘이 가리키는 말은 이름 행크를 써주면 된다. 마지막 데이입니다. 사실 데이는 보자마자 알수 있는데 그들은 지금 행복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 이 앞에 나와 있는 행크와 몰리를 얘기하는 거죠. 행크와 몰리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행크는 몰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데이는 복수이니까 맞춰서 행크 앤 몰리라고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행크나 몰리만 쓰면 안 되고 둘다 써야 되는 게또 하나의 포인트. 그 다음, 7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닛 3의 리딩 프랙티스 문제이고 A는 주어진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하는 건데요. 해석을 할 때는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어와 동사부터 찾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은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익숙한 문장이 보이죠?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꿈과 직업에 대한 대화나 글에서 등장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아주 흔히 쓰이는 문장이다. 무엇? 의문사 중에 하나입니다. 의문문에서 주로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물을 때 쓰이는 게 바로 의문사인데, What은 무엇이란 뜻이에요. 무엇을 do you want, 원하나요, 여러분은? To be, 되기를 원하나요, 미래에? 자, 그러면 이 말을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은 당신은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나요, 뭐 싶은가요? 이런 사소한 정도의 차이는 괜찮다. 핵심은 물어보는 말이고, 이런 여러분과 뭐 미래에 무엇이 혹은 되고 싶나요? 이런 말들이 잘 조합이 되어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2번 볼게요. I will learn coding and design. 나는 will, 조동사죠. will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일이나 혹은 주어의 의지를 담은 문장에서 주로 활용이 된다. 나는 뭐할 거래요? learn, 배울 거래요. 코딩과 디자인을 배울 겁니다. 그럼 우리말로 방금 제가 정리했으니 완성해 보면 저는 코딩과 디자인을 배울 거예요. 무언가를 할 거다라고 할때 조동사 will을 활용해 주는 겁니다. 분명히 영어 교과서에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혹은 이미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3번, Your dreams are so special. 여러분의 꿈은 뭐합니까? 정말 special. 이 단어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special. 우리말로 하면 특별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완성해보면 여러분의 꿈은 매우 특별해요. 뭐 특별합니다. 특별하다. 다 좋습니다. 특별하다라는 이 말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B로 한번 넘어가 봐도 될까요? 괄호 안에서 어법상 옳은 표현을 골라 써보라고 합니다.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문법 설명 시작할 거예요. Mr. Smith가 대화를 시작해요. 오늘 we are 우리는요 going to talk about dream jobs. 이거 지문 정리할 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할까요? 강의를 잘 듣는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비동사 뒤에 going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to 동사 원형이 나오면 동사할 예정이다, 동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까운 미래의 일이나 예정된 일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이제 바로 하겠다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는 말이다.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going이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1번에 들어갈 말, 어법상 옳은 표현은 going입니다. 그래서 I'm going to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뭐할 거다. 예를 들어서 나는 책을 한권 읽을 거야라고 할 때는 I'm going to read a book.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나는 예를 들어 파리라고 하는 곳에 방문을 할 거야 라고 하면
I'm going to visit Paris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까운 무언가 계획이 잡혀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일을 얘기할 때 쓰는 게 be going to이다.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동사 원형

여행에 쓰이는 게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2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문장으로 가볼게요. I want to be a space traveler. I love stars and planets. 우주 여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I will finding new planets. 아주 중요한 문법 요소예요. will이라는 건 조동사인데, 조동사 can을 설명할 때 조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이 강의는 물론 어법도 중요하지만 독해 강의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는데, 조동사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쓰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조동사가 막 형태를 귀찮게 바꾸는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준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면 방금 설명한 것처럼 정답은 find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find라고 써주면 돼요. find이냐, finding이냐는 지문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혹은 어법을 잘 모르는 친구는 틀릴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정리하면 되죠. 조동사 뒤에는 어떤 형태? 동사의 원래 형태가 들어가는 게 맞다. 그 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I like cooking. 나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음식을 맛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음식을 요리하고 맛보는 것을 좋아한대요. and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는 사실 I like라고 하는 이 말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는 cooking, 동사에 ing를 써줬으니까 그러면 뒤도 짝을 맞춰줘야겠죠. taste가 아니라 tasting을 골라주면 된다. 3번의 정답은 tasting입니다. 사실 이 cooking과 tasting이라고 하는 건 동명사라고 하는 문법에 해당하고요. 이 내용은 나중에 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냥 동사를 명사로 써주기 위해서 동사에 ing를 붙인 거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마지막 4번입니다. work냐, working이냐. 네, 잘 보면 work나 working이라는 말로 문장을 시작하고요. 그 뒤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의 꿈들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마무리해요. 아, 명령문이구나. 어떤 말로 시작할 때 명령문이라고 하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할 때 명령문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정답은 무엇일까? work이다. work hard. 우리말로 하면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 유닛 4를 넘어가서 9 쪽으로 갈게요. A번은 다시 한번 등장한 주어와 동사 찾기. 그러면 바로 1번부터 문제 풀어봐도 괜찮겠죠? 사람들은 사용했습니다. Letters to make words. 단어를, 말을 만들기 위해서 글자를,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people, 사람들은 이 문장의 주인공, 그리고 used, 사용했다가 문장의 동사이다. 계속 한번 가볼까요? 오늘날 우리는요, 씁니다. 글을 쓰는데 뭐에 대해서?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글자들을 가지고, 문자들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문장의 주인공 we, 그 다음에 동사는 write가 되겠죠. 3번, 때때로 가끔 the characters, 그 문자들은요, look like pictures, 뭐처럼 보인다? 그림처럼 보인다. 주인공은 the characters, 그리고 동사는 look이라고 하면 되겠죠. So look like는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뜻의 표현. 4번입니다. 그들은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뭐에 대해서? 사냥, 식량 재배,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들은 문장의 주인공, 그리고 말한다가 문장의 동사가 되겠죠. 바로 B로 가볼게요. 보기와 같이 밑줄 친 부분이 꾸미는 말을 찾아 동그라미 해보라고 합니다. 꾸민다라고 하는 것, 문법 용어로 뭐 수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짝꿍이 되는 말, 의미상 연결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는 find, 발견합니다. 많은 그림들을, 근데 어떤 그림들? On the walls of caves, 동굴의 벽 위에 있는 많은 그림들을 발견합니다. 이럴 때, 이 on the walls of caves는 어떤 대상의 위치를 말해주는 걸까? 앞에 나와 있는 many pictures라고 하는 말의 위치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 의미상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those pictures tell stories. 그 그림들은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네, 무엇으로부터의 이야기? 오래전으로부터의 이야기.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했죠. 오래전으로부터의 이야기들이니까 stories가 맞다.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stories의 동그라미.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알파벳의 글자들을 가지고 뭐합니까? 글을 쓴다고 했죠. 씁니다. 쓰다라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니까 write. 그 다음 때때로 문자들인데 어떤 문자들? 알파벳의 문자들이라고 지금 이 from alphabets가 characters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고 characters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꾸며주는 거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유닛의 워크북 프랙티스 문제 A번입니다. 앞에 유형과 동일하네요. 마찬가지로 밑줄 친 부분이 꾸미는 말을 찾아 동그라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꾸민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미를 연결해주고 의미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짝꿍이 되는 말을 찾으면 됩니다. 보기를 보면 living germs. 이때 germs는 세균이란 뜻이었죠. 세균들인데 어떤 세균들? 살아있는 세균들. 아, 짝꿍이 되는 말이구나. 그냥 세균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균들이라고 이 세균들의 의미를 더 밝혀줬구나.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These white blood cells. 이러한 흰색 blood cells는 피, 세포이니까 결국 white blood cells를 뭐라고 해석했죠? 백혈구라고 해석했죠. 이러한 백혈구들은 죽입니다. 세균들을 죽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말로도 이러한 백혈구들이라고 얘기했으니 꾸미는 말을 동그라미 하라면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방금 B번 문제 풀고 지금 A번 문제 푸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해석을 해보고 자연스럽게 이 화살표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2번 볼게요. They are 그것들은요. Too tiny. 너무 작습니다. 뭐 하기에는 To see with our eyes.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너무라고 하는 말 뒤에 우리말로 해도 너무 작다. 작은이라고 해석을 했죠. 추가 꾸며주는 말은 결국 차인이라고 하는 형용사이구나. 문법 품사 있죠. 명사나 형용사, 동사, 부사 등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은 차이니의 동그라미를 쳐주면 된다. 잠깐 막간 내용화 또 표현 하나 정리하고 하면 to 다음에 형용사 그리고 to 부정사가 나오면 형용사하기에 아니고 동사하기에 너무 형용사하다라고 해서 눈으로 보기에 너무 작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 3번 볼게요. 우리의 피는 혈액은 가지고 있습니다. germ fighting 세균과 싸우는 흰색 세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흰색 세포들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4번.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Keep our body strong. Keep 다음에 목적어 형용사. 목적어가 형용사하도록 유지하다. 우리 몸을, 우리 신체를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뭐함으로써? Eating, 먹음으로써. Healthy foods. 건강한, 건강에 좋은 무엇? 음식이라고 해석을 방금 했잖아요. 건강에 좋은, 건강한 음식.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면 된다. 마지막 B번입니다. 밑줄 친 말이 가리키는 대상을 그래서 찾아서 봅시다. 1번부터 4번까지 확인을 해보면 they 두 개, 그리고 the cells, 그리고 마지막도 they이네요. 아, 역시나 가리키는 말을 주변에서 찾으라는 거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가리키는 말을 찾을 때는 가리키는 대상이 주변에 있는지 포함된 문장을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1번이 포함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세균들은 어디에나 있대요. But, 그러나, they are too tiny. 그것들은 너무 작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대요. 그럼 이때 그것들이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germs가 되겠죠. 이렇게 확실하게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1번의 정답은 germs이구나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2번으로 한번

0: 가보겠습니다. But they don't always. 그러나 그것들은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가리키는 말이 무엇일까?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세균들은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 수 있는데 열이 나서 아프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얘기했어요. Rash. 피부가 뭔가 색깔이 변하거나 모양 등이 바뀌는 발진이란 뜻이었습니다. 발진이나 또는 sore throat. 우리말로 하면 아픈 목구멍. 그래서 뭔가 따갑게 목이 아픈 인후염을 우리가 영어로는 sore throat이라고 한다. 자, 이런 증상들로 아프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들이 항상 그렇게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가리키는 말은 바로 어렵지 않게 living germs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데이가 가리키는 말은 living germs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이어서 3번, the cells가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 그러면 이 앞을 포함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Our blood, 우리의 피는요, 가지고 있습니다. Germ fighting, 세균과 싸우는 흰색 세포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한 세포들은 도와줍니다. Keep us healthy.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걸 도와준대요. 그럼 이때 그 세포들, 앞에 어떤 세포들 얘기했나요? Germ fighting white cells. 세균과 싸우는 흰색 세포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된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germ fighting white cells.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왔나요? White blood cells라고 나왔죠. 백혈구구나. 자, 이제 마지막 데이가 가리키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these white blood cells 이러한 백혈구들은 죽인대요. 무엇을? The germs. 세균들을 죽인다라고 하는데 뭐 하기 전에 그것들이 can make us sick. 우리를 아프게 만들 수 있기 전에 세균들을 죽인다고 합니다. 방금 제가 세균들을 죽인다고 했죠. 이 세균들이 바로 데이가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데이가 가리키는 말을 쓰라고 하면 the germs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표시까지 하면 오늘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워크북 문제, 메인 강의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워크북 문제 역시나 틀리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풀어보셔야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새로운 지문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의 또 시작. 출발했습니다.
1: 그리고 또 새로운 달의 시작이에요.
0: Oh yeah, wow. already, huh? June입니다.
1: 네.
0: 자, 오늘 가정 영어이자 또 6월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6월, 7월 뭐 이렇게 하면은 비 오고 막 이럴 때
1: 그쵸.
0: 있잖아요.
1: 그렇죠. 날씨도 또 막 더워지기도
0: 그렇습니다.
1: 하고요.
0: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장마철 빨래.
1: 아.
0: 그게 최강의 난이도이다 파트 1을 해볼 거거든요.
1: 어쩐지 지금 또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제가 한국에 처음에 이제 돌아왔을 때 그
1: 네.
0: 아주 자그마한 방 하나를 깨서 살았었는데
1: 네.
0: 저는 그런 거 이제 관련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건조기가 기본으로 돼 있는 데가 많았거든요.
1: 오.
0: 근데 왔더니 그런 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하고 제가 왔을 때가 이제 여름이 딱 장마철 시작할 때였는데
1: 네.
0: 그냥 걸어놨는데 냄새가 화이팅이 넘쳤습니다.
1: 아우 세상에. 아니 근데 이게 사람은 또 후각의 동물이라.
0: 그렇죠.

0: 냄새가 나면 되게 불편해요.
1: 엘리베이터를 못 타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파트 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2: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비 때문이지. 네. 뭐뭐 때문이지라는 걸할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문장 자체는 짧지만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아, 냄새가 너무 심했나 봐요.
1: 그쵸, 그쵸. 아, 그러면 다시 그 섬유 유연제 넣어가지고
0: 네.
1: 향을 좀 이렇게 좀 희석시켜야 돼요.
0: 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끓이기도
0: 잘못했어.
1: 끓이고, 소독이 중요하니까.
0: 아,
1: 예.
0: 막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1: 아,
0: 그렇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1: Sting?
0: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1: Who is stinky? Who is it?
0: My shirt.
1: Your shirt?
0: Is it me?
1: No, stinky. I don't know stinky. Who is it?
0: Stinky?
1: Yeah.
0: Who?
1: Stinky?
0: No, like it smells,
1: Smell?
0: like bad
1: A bad
0: smell.
1: smell?
0: My shirt. Oh, is it me?
1: Oh, 안 씻었어?
0: Huh?
1: Sorry.
0: What?
1: Yeah. 아, 비 때문이지. 비.
0: B?
1: It's raining. 꿉꿉.
0: 아,
1: Yeah.
0: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1: Smell bad smell?
0: Yeah, musty.
1: Musty?
0: Oh.
1: 오케이. 자, 벗어봐,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벗어봐.
0: What?
1: 다시 세탁. 저기, wash clothes. Wash clothes, take off.
0: Again?
1: Yeah, again. Oh, smell, bad smell. Oh,
0: 아.
1: terrible.
0: 이게 제가 알기로는요,
1: 예.
0: 제대로 끓이거나 그 조치를 안 취하면
1: 그쵸.
0: 아무리 빨아도 또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리고 잘 말리는 것도 중요해요.
0: 아,
1: 예, 아주
0: 좋습니다.
1: 뽀송하게 햇볕에 잘 말리거나 아니면 그 건조기에 예, 좀 여러 번좀 히팅을 해줘야 돼.
0: 자, 오늘 뭔가 퀴퀴한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 다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한번 트레이닝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3: It's because of the rain.
2: My pants smell musty too.
3: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Okay,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은 여보, 내 셔츠 왜 이렇게 냄새나? 내가 문제야? 이겁니다.
1: 어허.
0: 나 분명히 샤워를 한것 같은데 그런
1: 그렇죠.
0: 느낌.
1: 샤워랑 사실 상관이 없죠. 예.
0: 그렇죠.
1: Honey, why is my shirt so, is it me? 나야, 나 때문이야, 뭐 이건가 봐요. 왜내 셔츠가 이렇게, 냄새.
0: 냄새가 나.
1: 냄새니까 smell? Why so smell?
0: 오케이. 스멜이? 오케이. 그리고 is it me?
1: 왜 냄새야? 왜
0: 자, 한번
1: 냄새야?
0: 맞는지 보도록
1: Yeah.
0: 하겠습니다. Honey, why is my shirt so smell? Is it me? 아니죠. 다른 단어입니다. 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smell 썼죠?
1: 예.
0: 걔랑 비슷한 단어로는 가능은 합니다. 일단
1: 아하.
0: 왜냐면 smell이라고 하는 거는
1: 예.
0: 냄새 혹은 냄새가 나다라는 동사잖아요.
1: 그쵸.
0: 근데 여기 지금 비동사랑 나왔죠?
1: 네.
0: 그러니까 뭔가 냄새 나는 이라는 형용사가 뭔가 나와야 돼요.
1: 아.
0: 그래서 smell 쓰려고 해도 smell을 형용사로 바꿔야
1: 바꿔서.
0: 됩니다.
1: 아.
0: 가능은 한데 그건 금방 알려드리고요. 자, 일단은 stinky라는 단어는 회화체 기본입니다. 이
1: 오.
0: stinky라고 하는 건 악취가 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1: 야, 좀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
0: 그래요? Oh, it's very
1: Stinky.
0: stinky.

0: 하는데 이왕이면 Y를 뺀 거 있죠. 스팅크.
1: 네.
0: 거기까지만 쓰면 동사로 악취가 나다.
1: 아,
0: 라는
1: 스팅크하면.
0: 동사가 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개다 알아두는 거는 강력 추천입니다.
1: 회화에서
0: 네.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Oh, it's stinky라고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스팅크를 동사로 써서 Oh, it stinks. 이렇게도 stinks. 쓰기 때문에 두 개 다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자, 그래서 아까 smell 쓰려고 했으면 사실은요. 네. smelly 쓰셨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1: 그럼 냄새가
0: 이러면
1: 나는?
0: 냄새가 나는 혹은 뉘앙스에 따라서 아 악취가 나는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 smelly. 근데 보통 smelly라고 하면 단순하게 뭔가 냄새가 나 이런 느낌보다는 좀 악취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우리말로도 아 악취가 난다 이렇게 안 하고 네. 냄새나
1: 맞아요.
0: 이러면 벌써 안
1: 나쁜
0: 좋다?
1: 냄새?
0: 그렇죠. 그런데 개보다 더 확실합니다. 스팅키는 100% 얘는 악취예요. 스팅키, 스멜리 같이 알아두시고요.
1: 네.
0: 또 참고로 악취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싶다. 그럼 아까 악취가 나다란 동사 뭐였다고요?
1: 스팅.
0: 스팅크. 걔도 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1: 아.
0: 네. 특이하죠, 그렇죠?
1: 예.
0: So, 스팅크라고 하는 거는 네, 악취가 나다 혹은 악취라는 명사. 그리고 또 하나
1: 오돌.
0: 이 단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1: 어, 그래요?
0: 네.
1: 처음 봐요.
0: 이 단어 데오더란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 네네네.
0: 디오더란트 그거는 오더를 없애주는 거거든요.
1: 그러네요.
0: 맞습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오더, 스탱크 이런 거 명사로 악취. 이왕이면 관련돼 있는 거 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1: 그럼 연상이 빨리빨리 되겠네요.
0: That's right.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Honey, why is my shirt가 so stinky 해?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1: Is it me?
0: Is it me? 그건 나야?
1: 네.
0: 이거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1: 예.
0: 맥락으로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하면 나 때문이야?
1: 그렇죠.
0: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Is it me? 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me를 썼죠.
1: 네.
0: 목적어 모양이니까. Is it me? 그러면 그 me라고 하는 거, 목적어가 문제야? 혹은 목적어 때문이야? 이것을 간편하게 쓸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yeah. 많은 분들이 뭐뭐 때문? 그럼 뭐 because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Because of 이런 것들. 그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1: 네.
0: 하지만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원어민 스타일의 영어예요.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때문인가? 우리가 문제인가?
1: 오.
0: 그러면 because of 안 쓰고도 그건 우리야? 이렇게 쓰는 거죠.
1: 예.
0: 어떻게 해요?
1: Is it us?
0: Is it us?
1: 응?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1: 오.
0: 자, 어? 그 shirt가 문제인가?
1: Is it shirt?
0: Is it The
1: is it shirt. The shirt?
0: 그렇죠. 뭔가 냄새가 나는데 is it the shirt?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1: 네.
0: 다만 오늘은 내가 문제야? Is it me?
1: Is it me?
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죠?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s it us?
1: Is it us?
0: Is it the shirt?
1: Is it the shirt?
0: There you go. 자, 본문 읽어볼게요.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1: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0: 자, 이랬을 때, 자, 아, 비 때문이지.
1: 어.
0: 막 말릴 때 잘 뭔가 안 말랐다든가.
1: 그렇죠. 습도가 너무 높아지면 빨래는 안 마르죠. It's because of 비.
0: 비.
1: The rain이겠네요.
0: That's right.
1: Yes.
0: 얘는 덩어리 때문에, 덩어리 표현 때문에 다른 걸 이제 비울 수가 없었어요. Rain.
1: Yes.
0: 자, 방금 뭐뭐 때문이다 할 때 그냥 it's 뭐뭐다, is it 뭐뭐냐
1: 네.
0: 이렇게도 했었잖아요.
1: 네.
0: 하지만 정식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1: because of.
0: 자, 보여드릴게요.
1: 음?
0: It's because of 하고 나서 명사인데 목적어 모양으로 쓰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그거는 뭐뭐 때문이야, 목적어 때문이야 라고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 because하고 because of는 차이가 있죠, 그죠?
1: 네.
0: Because of는 뒤에 명사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because는 뒤에 평소문 어순이 오는 겁니다.
1: 네.
0: So, because I love you. I love you. 라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because는. 근데 because of는 뒤에 뭐 me, 뭐 the, because of the car. 뭐, okay. 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남 탓할 때. 그거 너 때문이야.
1: 아, it's because of you.
0: It's because of you. 자, how about this?
1: 예.
0: 그건 그 눈 때문이야. 그건
1: 아.
0: 그 눈 때문이다.
1: It's because of the snow.
0: 그래서 it's because of the snow. 이렇게 얘기를
1: 네.
0: 쓸 수가 있겠죠. Alright, you guys,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It's because of you.
1: It's because of you.
0: Oh, it's because of the snow.
1: It's because of the snow.
0: 질문형도 할 수 있겠죠.
1: 네.
0: 어, 그거 나 때문이야? 그거 저 때문이에요?
1: 어, 저 does it because of me?
0: 이거 does?
1: 아니요.
0: Is죠?
1: Is it because of the snow?
0: Is it because of
1: me?
0: Me? Okay. Is it because of me? 그러면 그거 나 때문이니?
1: 네.
0: 라는 질문형도

0: 비 때문인 거예요. 하고 상대방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1: 네.
0: It's because of the rain.
1: It's because of the rain.
0: It's not because of you.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해볼게요.
2: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0: 오케이,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바지도 해보더니 아니, 바지도 퀴퀴한 냄새나.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막 소사 같이 네. 빨았나 봐요.
1: 아, 그쵸. 솔직히 본인 바지랑 위에 오시면 다행이게 네. 아이들은 또 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전염이 빨라요. 빨래 냄새가
0: 아.
1: 같이 빨면 다 변해요.
0: 와, 이 냄새가
1: 네.
0: 이렇게 균이 옮기는
1: 맞아요.
0: 이런 식으로.
1: 저희 집 빨래 담당이 저거든요.
0: 그럼 만약에 냄새 나면은
1: 솔직히 각자 빨래 합시다 가요. 아. 예, 아니면 버리세요. 예, 저는 너무 싫어가지고
0: 아, 예. 여름 장난 아닙니다.
1: 그러니까 my pants smell too. 오, 그러면 아까 그 냄새 다시 가져와야겠네요. My pants smell. Stinky.
0: 오.
1: Yeah, stink. 이거였죠? Stinky 네. too.
0: Okay. My pants smell stinky too. 자, 일단은 아까 stinky가 악취나는이었으니까
1: 네.
0: 형용사를 넣어서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저는 좀 단어를 다양한 걸 가져왔어요.
1: 아.
0: That's fine. Stinky는 악취나는. 근데 진짜 퀴퀴한 뭔가
1: 냄새.
0: 곰팡이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1: 아, 네네.
0: 그거 표현할 때
1: Musty라는
0: 단어가 또 있습니다. 오케이, okay? so 뭐 한 번에 암기하는 거는 I don't expect that.
1: 네.
0: 그래도 아 한번 노출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musty 같은 거 퀴퀴한 뭔가 곰팡이 있는 듯한 뭐 축축한 냄새 있잖아요.
1: 꿉꿉한 거.
0: Right.
1: 네, 압니다.
0: 그래서 형용사로 썼고요. 자, 지금 여기다가 제가 형용사를 썼는데,
1: 네.
0: 그러면 여기서 smelly,
1: yeah.
0: 냄새라는 명사일까요? 아니면 냄새가 난다라는 동사일까요?
1: Verb죠. 동사.
0: 동사.
1: Yeah.
0: Right? So 우리가 그때 look 형용사, 형용사해 보이다처럼.
1: 그쵸.
0: Smell 형용사하면 형용사한 냄새가
1: 난다.
0: 난다. So 내 바지는 냄새가 난다. Musty한 냄새가
1: yeah.
0: 난다. Does that make sense?
1: Mm-hmm.
0: Okay. So smell 동사로 썼고 그 뒤에 형용사를 써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 사과는. 신선한 냄새가 나. 막 했는데 뭔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과는 냄새가 난다. 아주 신선한. 신선한 게 뭐예요?
1: 신선, fresh.
0: Fresh. 그럼 어때요?
1: The apple smell fresh.
0: 자, 근데 the apple, 3인칭 단수니까 the apple
1: smells fresh.
0: Looks 같은 거예요. 그렇죠?
1: 네.
0: How about this?
1: 왜요?
0: 아주 끔찍하니 뭐죠? H로 시작하는 거?
1: H, horrible.
0: Horrible. 내 발은. 끔찍한.
1: 발이 나오니까 갑자기 정말 공포스럽네요. 네.
0: 내 발은 끔찍한 냄새가 나. 근데 양쪽 다 한 거예요.
1: 그쵸.
0: 네.
1: My feet smell horrible.
0: 그렇죠. Okay. My feet, 복수죠. 그러니까 smells가 아니라 smell. 그 다음에 horrible. 이렇게
1: yeah.
0: 만들 수가 있겠죠.
1: Mm-hmm.
0: So, smell이라는 거. 뭐 이해해요. 왜냐면 워낙 우리가 smell 이렇게 명사로만 써왔다 보니까 아직은 어색할 겁니다.
1: 그렇죠.
0: Right. 자, 읽어볼게요.
1: 음?
0: The apple smells fresh.
1: The apple smells fresh.
0: My feet smell horrible.
1: My feet smell horrible.
0: There you go. 자, 이것도 한번 챌린지 걸어보겠습니다.
1: 좋아요.
0: 슬기 씨,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Look 활용해가지고
1: Look
0: 질문형
1: 형사.
0: 만들면 막 엄청 헷갈렸었죠. 룩으로
1: 예.
0: 질문형.
1: 아, 예,
0: 자,
1: 예.
0: 그럼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내 머리 있잖아. 나쁜 냄새 나니? 한마디로 막 지독해 냄새? 내 머리는 냄새가 나니? Bad, 나쁜 냄새가 나니?
1: 네, 내 머리가 나쁜 냄새가 나냐고요?
0: 한번 해보세요. 쭉쭉.
1: Does my hair smell
0: 나쁜?
1: Bad?
0: 맞을까요? 완벽합니다.
1: 솔직히 내 머리에서 솔직히 두 하랄라 그랬는데 머리니까요.
0: 이게 3인칭 단수가 나오면서
1: 네.
0: 막 헷갈리거든요.
1: 그쵸.
0: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오케이? So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bad가 아니라 이 smell이란 동사예요.
1: 그쵸.
0: Right? 일반 동사로 질문형 만들 때는 두 동사로 질문 만들죠. 근데 심지어 my hair

0: So do가 아니라 does.
1: Does my
0: So does my hair smell bad? Yeah, your hair smells horrible. 이렇게 대답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1: Yes, yes.
0: Makes sense, right? Okay, 읽어보겠습니다. Ooh, my pants smell musty too.
1: My pants smell musty too.
0: 그러니까 pants는 복수 취급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smells가 아니라 smell 되겠습니다. Mm-hmm. 자, 하나 문장 미션이 남아 있는데요.
1: 네.
0: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1: 오.
0: 뭐야, 멋있잖아요. 네. 해결하게.
1: 오.
0: 근데 또 나면은 또 이제.
1: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두세 번은 빨아야지 좀 냄새가 가시더라고요.
0: 그래서 저는 네. 제 기억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처음 돌아왔을 때
1: 네.
0: 그 결국 제가 해결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런 드라이어도 없고 계속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1: 그쵸.
0: You know, I had to throw them out.
1: 정말요?
0: 어쩔 수 없었어요.
1: 네. 어쩔 수 없었네요, 정말. 자, take them off, take off 사이에 them 넣어가지고 그것들 벗어, 그죠? 그리고 I will them again. 내가 right. 그것들을 다시 세탁한대요. 자, 세탁이 I'll laundry인데 laundry 이거죠? I'll laundry them again.
0: Okay. 나는 네. 그것들을 다시 세탁소에 갈 것인가요?
1: 이게 아니면, 세탁소예요?
0: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재밌게 하려고 한 거고. 자, 복잡하게
1: 아닌가요?
0: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1: 뭐예요?
0: 뭘로 이렇게 깨끗하게
1: 워시, 워터.
0: 그렇죠.
1: 아, 워시예요?
0: You just said it.
1: 아, 그래요?
0: I just washed them again, right?
1: 이게 너무 딥하게 가면은 또 영어는
0: 그쵸.
1: 자꾸 그르치는 것 같아요.
0: 네. 근데 오히려 그렇다고 제가 한국어로 다시 씻을게 하면 또 어색했을 거예요.
1: 그쵸. 해석대로 그래서, 가야죠.
0: Right. 결국에는 이제 wash the dishes, 뭐 설거지하다, wash the clothes, 뭐 세탁을 하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0: So, 뭐 세탁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요. wash는 깨끗하게 clean 하다지만 뭘 활용한다?
1: 물,
0: 액체를 활용한 겁니다.
1: 네.
0: So I'll wash them again. 근데 왜 여기 them을 썼죠?
1: them? 그것들이니까요. 벗은 거 take them off의 them이에요. Yeah.
0: pants.
1: 아, pants라서.
0: Right? pants. There you go. 자, 여기 보세요.
1: 우리가
0: 입는 동작을 강조한 게 뭐였죠?
1: 입는 동작 put on.
0: put on. 근데 여기서 뭐예요?
1: take off.
0: 벗는 동작을 해라.
1: 네.
0: 그래서 바로 take off. take 취하다 off 떨어진
1: 네.
0: 기억나세요? 그때 알죠. off 많이 off. 나왔잖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1: 네.
0: right? So take off 이 얘기가 벗다. 근데 이게 상태 강조가 아니라 벗는 동작 같은 거 뭐 뭐랄까 단추 같은 거 풀른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발 벗어라. 너의 신발들을 벗어라. 그러니까 외국인이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1: 그쵸.
0: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있길래 아 당신의 신발들을 벗으세요. 그러면은
1: Take off your shoes.
0: Take off your shoes. 자,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네.
0: 그거 벗어. 그것이라고 해볼게요.
1: 네. Take it off.
0: Take it off. Right.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대명사가 나오면
1: 네.
0: take off it이라고 못 씁니다.
1: 어허.
0: 대명사는 무조건 take
1: 사이에.
0: off 사이에.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명사는 가운데 넣어도 되고 이렇게 빼도 됩니다.
1: 아, 그럼 take your shoes off도 돼요?
0: Of course.
1: 아, 그렇군요.
0: 둘 다 가능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필기로 정리해 볼게요. 슬기 씨가
1: 네.
0: 뭔가를 입는 동작을 강조하는 거
1: wear가 아니라 put on입니다.
0: 제가 한 만 번 잔소리하니까
1: 예.
0: 이제는 이 틀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0: 그렇죠.
1: 네.
0: So put on, 입는 동작, take off, 벗는 동작, wear는 이미 입은 상태에 돌아다니는 상태를
1: 네.
0: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gain,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1: pants.
0: 너의 무엇이었죠? Your.
1: Your pants입니다.
0: 그렇죠.
1: Yes.
0: So, 여기서 take off your pants, take your pants off. 그것을 이미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냥 them으로 받아친 것 뿐입니다.
1: 네.
0: 이해하셨어요?
1: Yes.
0: Okay.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1: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There you go.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자, 다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1: 네?
0: 오늘 문장들이 그래도 짧았죠, 그렇죠?
1: 맞아요.
0: Alright. 비 때문이지.
1: It's because of rain.
0: 그냥 rain?
1: The rain. It's because of the rain.
0: Right.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 최근에 그 비가 많이 왔잖아. 바로 그 비 때문이야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을 때.
1: Yes.
0: 자,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1: Take them off. I wash them again.
0: There you go.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2: It's because of the rain. It's because of the rain.
3: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2: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Yeah,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패턴은요.
1: 네.
0: It's because of 명사.
1: 예.
0: 근데 목적 모양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연습이 되면 사실 그것이라는 것만 주어로 잡을 게 아니라
1: 네.
0: the problem is because o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명사로 또 넣어도 돼요.
1: 네.
0: 자, 오늘은 이수로 가보겠습니다. 그건 너 때문이야. 그거 너 때문이라고.
1: It's because of you.
0: It's because of you. 이렇게 탓하는 느낌, 그쵸?
1: 네.
0: 자, 두 번째. 그건 비 때문이지. 그 비 때문이지.
1: 맞아요. It's because of the rain.
0: It's because of the rain. 자, 세 번째. 그건 눈 때문이지. 그건 그 눈 때문이야.
1: It's because of the snow.
0: It's because of the snow.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1: Yes.
0: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s because of you. It's because of the rain. It's because of the snow. 네. 그리고 is it because of me? Is it because of 이것도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You know what I mean? All right. 자, 다음 패턴 볼게요. 오. 동사. Right?
1: 맞습니다.
0: Take off something. 대명사면은 밖으로 뺀다, 가운데 넣는다.
1: 가운데에 넣는다.
0: 가운데에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1: 네.
0: 자,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세요. 입영작 할 때 이렇게 조용조용히 하는 거는 사실 안 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1: 맞아요.
0: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옆에 누가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1: Loudly.
0: Yes. 오케이, 자신감 가지고
1: yes.
0: 해주세요. 자, 짧습니다.
1: 음?
0: 그거 벗어. 그거 벗어. 명령어로.
1: Take it off.
0: Hey, take it off. 이렇게 뭐 모자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친구가. Hey,
1: 네.
0: Take it off.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그것들을 벗어봐. 그것들을 벗어.
1: Take them off.
0: Take them off. Right? 그래서 얘도 대명사니까 가운데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1: 네.
0: Take off them.
1: 안 되고.
0: 틀립니다.
1: 네.
0: 세 번째, 신발 벗어. 너의 신발들을 벗어.
1: Hey, take off your shoes.
0: 그죠? Take off your shoes. 사실 풀언도 마찬가지지만요.
1: 네.
0: 이 take off 한다는 것도 꼭 옷이 아니라 이렇게 신발이 될 수도 있고 모자가 될 수도 있고
1: 그쵸?
0: 안경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은 명령어로만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평소문에 넣는 연습도 해야 돼요. So he took off 무엇? She took off 무엇?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1: 근데 어떻게 보면은
0: 네.
1: 조금은 감사한 게 우리는 양말은 벗고 신고 옷은 입고 벗고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take off, put on으로 다 돼요.
0: Exactly.
1: 조금 고마운 부분.
0: 맞아요. 이게 우리말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1: 그럴 때가 있죠,
0: 네,
1: 당연히.
0: 그래서 영어는 조금 심플한 스타일이긴 합니다.
1: 네.
0: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1: 네네.
0: 이렇게 아주 수고하셨고요. 자, 배운 거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3: Take it off. Take them off. Take off your shoes.
0: All right, very nice. Mm-hmm. 자, 그렇다면

0: 그러면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2: It's because of the rain.
1: My pants smell musty too.
2: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Alright, 같이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Oh, honey, 어? why is my shirt so stinky? Oh. Is it me?
3: Oh, it's because of the rain.
4: Oh, my pants smell musty too.
3: Oh, take them off. I will wash them again.
4: Really?
0: Great job, you guys. 월요일부터 아주 스무드하게 출발합니다.
3: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그건 비행기에 가지고 타실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can't take it on the plane.
0: 그렇습니다. take를 못한다가 맞겠죠? 그리고 on the plane.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이죠?
3: 네.
0: It's because of something. 자, 그건 뭐뭐 때문이야.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3: 네.
0: 그거 우리 때문이야. 그거 우리 때문이야.
3: 네. 네. 여러분 예문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3: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의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에는 일상 영어 배워봐야 그쵸. 되는데요. 자, 오늘은 엄마의 엄격한 드레스 코드 파트 2. 지난 시간에 파트 1 기억나세요?
1: 오, 네네네.
0: 아, 뭔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 그 옷은 안 된다.
1: 아, 맞아.
0: 안 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0: 어렸을 때요? 아,
1: 예,
0: 아니면 지금?
1: 지금. 아, 네, 거울 치료를 받는 것 같았어요.
0: 뭔가 공감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러면 도대체 엄마가 딸의 옷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
1: 그쵸?
0: 어떻게 또 사건이, 뭐 아,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1: 큰 소리는 네. 치시면 안 될 텐데.
0: 아, 안 될 것 같긴 한데.
1: 그쵸?
0: 궁금합니다.
1: 네.
0: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아, 아이가 뭔가, 아, 이건 아니다. 나도 이제 다 컸다.
1: 애기들이 머리가 이제 조금 크면은 이게 또 이렇게 자아가 생겨가지고
0: 그렇죠.
1: 엄마, 나 이제 애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싫어하더라고요. 또 애기 취급하는
0: 본인의
1: 거.
0: 이제 그, 뭐랄까, 의견을 내게 되는 거죠.
1: 맞아요.
0: 오케이.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아이도 그렇고, 보통
1: 네.
0: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옷이 많은데도
1: 많아요.
0: 하나도 없다.
1: 맞아요.

0: 그죠?
1: 아, 입을 게 없네.
0: 너무 찬성하시네요.
1: 입을 게 없어요,
0: 입을
1: 항상.
0: 게 없어.
1: 예, 올여름도 마찬가지예요.
0: 하지만 꽉 차 있다는 거. 네. 자,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2: Speak English to mommy.
1: 아, 정말. I'm not baby. I'm not baby and, 어? I say only no. Oh, it's impossible. 어?
2: To me, you are still a baby.
1: 아, baby for you?
2: To me.
1: 다른 거 입을 게 없는걸요.
2: What?
1: 다른 거 입을 게 없어. I have only this dress. 아. I have no dress. So, 사줘요, 그러면.
2: Come on. 어? Your closet is 어? full of clothes.
1: No.
2: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Full?
2: Yes.
1: No, 다 안 맞아요. 살쪄서.
2: What?
1: 사줘요. 옷 사줘.
2: No.
1: 사줘. 옷 사줘.
2: Still a baby.
0: 아이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말이 안 통해서 그 옷 입게 해주셨다고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오히려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때로는 의사소통이 너무 잘 돼도 이게 싸움의 원인이 돼요.
0: 아, 그렇죠.
1: 네.
0: 아,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금 모든 걸 스무드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요.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are still a baby.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미션부터 갈 텐데요. 저번 시간 것에 이어서 전 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1: 오. 야, 오늘 또 빈칸을 아주 예, 이세한 걸로 또.
0: 아, 선물입니다.
1: 아, 오늘요. 진짜.
0: 네.
1: 자, I'm not a 아기.
0: 아하.
1: You can't just say no.
0: 아하.
1: 너는 할 수 없어요. 단지
0: 너라고
1: 말할
0: 거.
1: 수가.
0: 오케이.
1: 예. 아, 그럼 여기에 당연히 baby가 와야겠네요.
0: 음흠.
1: I'm not a baby. 네.
0: 오케이. I'm not a baby. 실제 영어에서도 그렇게 표현할지. 그리고 you can't just say no. Check it out. Perfect.
1: 네.
0: Okay. 사실 우리말로도 저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혹은 무슨 뭐 아기가 아니에요. 난 컸다라는 의미로
1: 맞아요.
0: 이제 얘기를 쓸 때 있잖아요.
1: 네.
0: 영어도 똑같습니다. Okay. 뭐 I'm not a child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1: 네.
0: baby를 씀으로써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 나 진짜 어린 사람 아니다.
1: 그쵸.
0: 네, 강조를 해 주는 거고요. 참고로 어른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어른?
0: 음흠.
1: 어른은 당연히
0: 네.
1: adult.
0: 오케이.
1: 투죠.
0: Alright. 자, adult라는 단어 맞는데
1: 예.
0: 그것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1: 음?
0: 자, 바로 뭐냐면
1: 와.
0: grown up.
1: 아.
0: 들어왔나요?
1: 아니요.
0: grow up 한다는 게 자라다라는
1: 자라다.
0: 뜻이잖아요.
1: 네, 네.
0: 그것을 이렇게 hyphen을 쳐서 grown up이라고 써버리면
1: 네.
0: 이렇게 하면 형용사도 될 수도 있고 명사도 될 수가 있어요.
1: 오케이.
0: 그래서 어른인데. 성인이라는 단어, 아까 adult 있잖아요.
1: 예.
0: 그 아이들은 잘 그 단어를 많이 안 써요.
1: 아~
0: 보통. 오케이? 물론 원하면 쓸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 네.
0: 뭐 예를 들어 어른이 아이한테 얘기할 때도 너가 뭐 어른이 되면 뭐 어른들은 말이야. 우리도 성인이라는 단어보다는 아이랑 얘기할 때는 그 단어를 더 많이 어른을 많이 쓰잖아요.
1: 네네네.
0: 그것처럼 뭐 grown ups 이런 식으로 if you become a grown up이 되면 이 단어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캐주얼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자, 여기서 지금 보면요. You can't just say no. Say no라고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 나왔죠, 그렇죠?
1: 약간 엄마한테 맨날 안 된다고 말해. 엄마 맨날 안 된대.
0: 맨날 안 된대.
1: 이 느낌이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아이고, 아닙니다. Right? Okay, so can't라는 거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할 때도 can't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안 바꾸고 그대로 갖고 와서요. You can't just 뭐뭐뭐 이러면 이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좀 불만이
1: 그러네요.
0: 들어갔죠.
1: just가 들어가면서 뭐 할 수만은 없어 이렇게 되는군요.
0: Exactly. just가 들어가면서 아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1: 그래서
0: 여기서는 동사 원형으로 say를 쓰게 됐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친구가 네. 어떤 문제가 있는데

0: 때 그거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1: 예.
0: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 도망치려는
1: 아,
0: 거예요.
1: 자꾸
0: 무슨 말인지
1: 회피하는구나.
0: 아시죠?
1: 네.
0: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너 그렇게 도망칠 수만은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할 때, 도망가다라는 표현 아는 거 있어요? 무슨 away인데?
1: A runaway?
0: runaway. 그거
1: 와우.
0: 실제로 어떤 상황을 회피하면서 도망간다는 뜻도 돼요. 그러면은
1: 네. 오.
0: 친구한테, 너 그렇게 도망갈 수만은 없는 거야.
1: You can't just run away.
0: 그렇죠. You
1: 와우.
0: can't just run away like that. 막 이러면서, right? 자, how about this? 야, 너 그렇게 그냥 포기할 수만은 없는 거야.
1: 어.
0: 그건 아니지.
1: You can't just give up.
0: There you go.
1: Yeah.
0: Give up 이라고 하는 동사. 아,
1: 포기하다.
0: 포기하다. So,
1: 맞습니다.
0: 이것도 동사를 좀 표현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재밌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1: 그러네요.
0: 그쵸?
1: 문장을 엄청 많이 만들 수 있겠네요.
0: That's right. 자, 이거 낭독할 텐데요. 좀 연기해 주세요, 오케이?
1: Yeah.
0: You can't just run away.
1: You can't just run away.
0: You can't just give up.
1: You can't just give up.
0: 자, 이번에는 조금 불만 있는 아이의 느낌입니다.
1: 네.
0: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1: You can't just say no.
0: 그죠? 아이가 너무 분한 거예요, 지금.
1: 그렇죠.
0: 자,
1: 속상할 수 있어요.
0: 이랬을 때, 엄마는? 엄마한테는 아직 아기야. 영원히
1: 맞아요.
0: 아기죠, 뭐.
1: 엄마 눈에는 지금 41살 저도
0: 그럼요,
1: 애기더라고요.
0: 베이비죠.
1: 네. To me, 나에게는 you are 아직 아기야. 유 유어 아직이니까
0: 일단은 you are a baby도 말은 되잖아요,
1: 유어
0: 그렇죠?
1: 베이비도 말은 되는데 여기에 약간 뭔가 부사 느낌 들어가는 거 되는 것 같아요. until 할게요. 아직도 아기다. 예.
0: 네,
1: 그리고
0: 저는
1: 우리 선생님이 끊어주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끊어드릴게요.
0: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Right, to me, 나에게는 있잖아, you are until a baby가
1: 예?
0: 아니라
1: 어? 어?
0: still a
1: 아!
0: baby. until 뭐예요? until을 언제?
1: 까지!
0: 그렇죠.
1: 아, 맞다!
0: 넌 까지 아기야.
1: 아,
0: 이상하잖아요.
1: 이상하네요.
0: Right, so
1: 예.
0: still이라고 하면
1: Dear
0: 여전히
1: baby.
0: 아직이 되겠죠. 이것도 우리 뭐 훔치다 할때그 still, 그거는 still입니다. 스펠링도 다르지만 발음도 달라요.
1: 그쵸.
0: 얘는 입 모양을 옆으로 이렇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입 모양을 그대로 두고 그냥 still, still. 그러니까 얼핏 잘못 들으면 약간 스텔인가 싶을 정도로
1: 아.
0: 입을 벌리지 마세요.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still, still.
1: Still. Still.
0: Still, alright. So, 여전히 아직 아기다. 자, 누구에게는 이라고 할때 전치사 뭐 썼을까요?
1: To.
0: To.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 전치사가 오기도 하지만, 자, 여기서 to 누구 이렇게 하면은 to her, to me 이렇게 목적어 모양을 해주면 누구에게 말이야?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to 누구 이렇게 할때 앞에 써도 되고요. 대신에 커마를 찍어주시고요.
1: 네.
0: 뒤에 써도 돼요. 대신에 커마 있다 없다.
1: 없다.
0: 그때는 없어요.
1: 네.
0: Okay, so let's try this. 나한테 넌 그냥 혹은 단지 아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To me, you are just a
0: 그렇죠.
1: baby.
0: To me, you're just a baby.
1: 아.
0: Al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자매 같아. 나에게는. 자,
1: 아.
0: 그러면 같은 거, 뭐뭐 같다. Like라는 거 알죠? Like.
1: 맞습니다.
0: So 그녀는 마치 자매야. 그럼 어때요?
1: She's like a sister
0: 나에게?
1: to me.
0: Perfect. So, she's
1: 아.
0: like a sister to me. 우리 엄청 친하거든. 그래서 뭐, 내 여동생 같은 존재고, 뭐, 누나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때도 만들어줄 수 있죠.
1: 네.
0: So,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앞에 가니까 comma, 쟤는 뒤에 가니까 comma,
1: 없어요.
0: 없어요.
1: 아하.
0: 자, 읽어보겠습니다. To me, you're just a baby.
1: To me, you are just a baby.
0: Oh, she is like a sister to me.
1: She's like a sister to
0: That's
1: me.
0: right. 자, 본문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에게. To me, you are still a baby.
1: To me, you are still a baby.
0: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는 그런 얘기 해봤자야. 막 이런 느낌이
1: 맞아요.
0: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were still a baby. To me, you were still a baby.
0: 자, 이랬을 때 아휴, 어쩔 수 없잖아요. 가라는 입어야 될 것 같고.
1: 그죠.
0: 근데, 아, 다른 거 입

0: 그렇게 없는 걸요. 이게 뭐
1: 야.
0: 드레스든 뭐든
1: 그죠,
0: 예쁜데.
1: 그죠, 그죠. 옷 사달란 얘기를 또 이렇게 고단수예요.
0: 이게 돌아서.
1: 예, 그쵸. But I have to wear. 나는 have, 갖고 있대요.
0: 갖고 있대네요.
1: 입을 걸 갖고 있대는데요.
0: 그러네요.
1: 근데 입을 게
0: 회색은
1: 없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은 I have nothing.
0: nothing.
1: Nothing이겠네요.
0: 이게 굉장히 매직 같은 단어입니다.
1: 오,
0: 영어에서.
1: 나는 없어.
0: 없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가지고 있다.
1: 입을 것이 없다.
0: 오케이.
1: Oh, I have nothing to
0: Alright.
1: wear.
0: But I have nothing to wear. 정답. 오! Nothing else. 근데 nothing 괜찮아요.
1: 아, 그래요?
0: 오케이. 이거는 조금 더 양념을 친 거예요. Nothing else. 다른 아무것도. 그러니까 영어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1: 다른
0: nothing의
1: 것.
0: 개념이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something이라는 건 무언가, 그냥 물건이라는 뜻이잖아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nothing을 써버리면 이게 우리말로 해석이 엄청 이상해지죠.
1: 맞아요.
0: 아무것도 아님, 아무것도 없음.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nothing이 나오면, something, 얘는 원래 something인데, 이 앞에 not이 뭔가 있어야
1: 있는 것
0: 돼요.
1: 같은.
0: not something을 합쳐서 nothing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그게 더 편하다,
0: Right,
1: 그죠?
0: right. 그래서 조금 뭐랄까, 우리말에서는 없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I have nothing to wear. 보통 그렇게 많이 말해요. 왜냐면 편하고 짧으니까. 근데 다른 것이라는 것을 양념을 더 치고 싶은 거예요.
1: 지금 입고 있는 거 말고 다른
0: 그렇죠.
1: 거.
0: 그래도 이건 괜찮은데 이건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꼭 입어야겠다.
1: 그 이유를 말해야 되는
0: That's
1: 거니까.
0: right. So
1: Nothing
0: else라고
1: else.
0: 하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nothing else, something else, anything else. 그런 thing이 들어가는 것 뒤에 else가 붙게 되면 다른 무언가를 얘기를 하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는 wear, 입고 돌아다닐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1: Yes.
0: 다른 거가 없어요. 이거 빼고는. 그러면 이것도 응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So, I have nothing else to do something, right?
1: Yeah.
0: So, 다른 거뭐할게 없다인데
1: 네.
0: 도대체 어떤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지 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볼게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이거밖에 없네. 샐러드가 있는데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1: I have nothing else to eat.
0: 그죠? I have nothing else to eat. 이렇게
1: 네.
0: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난딴거할 일이 없다. 심심해. 그러면서 딴건 뭔가 할게 없어.
1: Okay. I have nothing else to do.
0: To do.
1: Yeah.
0: 두를 쓴 거예요.
1: 오.
0: 엄청나게 이거 거의 암기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1: 그러게요.
0: So, I have nothing else to do. 이렇게 만들 수가
1: 나뭐
0: 있겠습니다.
1: 할거 없네.
0: 친구가 막, 야, 넌할 일이 없니? 너왜 맨날 그렇게 뭐 컴퓨터만 하고 막 이랬을 때, I have nothing else to do. 이렇게 되는
1: 다른 거
0: 겁니다.
1: 할일 없는데.
0: That's right. Okay, you guys. 읽어볼게요.
1: 네.
0: I have nothing else to eat.
1: I have nothing else to eat.
0: I have nothing else to do.
1: I have nothing else to do.
0: Alright. 자, 그러면 질문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오.
0: 질문형에서 anything else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다른 거그 무엇이라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너 있잖아. 입을 거, 다른 거 뭐라도 있니?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친구가 옷을 너무 대충 입은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좀 뭔가 멋지게 같이 돌아다녀야
1: 그렇지.
0: 되는데,
1: 놀러
0: 그래서,
1: 가야 되는
0: That's
1: 건데.
0: right. So 물어보는 겁니다. 너 다른 거 뭐라도 있니? 입을 거.
1: 입을 거. Do you have clothes?
0: 다른
1: 그래서 to
0: 거. That's
1: wearing.
0: right. 그걸로 바꾼 것 뿐입니다. Okay? So, 이런
1: 네.
0: 식이 될 수가 있겠죠.
1: 아우.
0: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1: 네.
0: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wear?
1: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wear?
0: Alright, there you go.
1: 또 질문으로 살짝 바꾼다고 정신 못 차리겠네요.
0: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약간, 챌린지라는 거기 때문에. 자,
1: 예.
0: 그리고 정리하는 김에 아마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 wear하고 put on이라는 게 있는데요.
1: 오.
0: 이게 둘다 입다라는 뜻을 갖고는 있어요.
1: 해석을 그렇게 하죠,
0: 네.
1: 우리가?
0: 앞으로
1: 예.
0: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간다면, Where는 이미 입은 상태예요? 아니면 입는 동작을 얘기를 해요?
1: 입은 상태.
0: 상태. 저 찍은 느낌이 약간 나는데. 여기서도 입은 상태로 돌아다닐 게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1: 네.
0: 행동할 게 없어요. 이상이에요. Put on은 지퍼 올리고, 이런 버튼, 뭐, 이렇게 단추 잠그고, 이런 행동을 말하는 게 put on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1: 네.
0: Okay, you guys.

0: 읽어보겠습니다.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2: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자, 이랬을 때 엄마가
2: 우리 엄마도
0: 옷장을
2: 멘트
0: 확 열심히
2: 아이구야.
0: 왜 이래? 옷장이 옷으로 가득하구만.
2: 혹시 옷장 열 때 벽이랑 옷장 부딪혀서 쾅 소리 났나요?
0: 조심스럽게 한 것 같긴 한데.
2: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럼 많이 업셋은 아니시네요.
0: 아, 네. 네.
2: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옷으로.
0: 옷으로.
2: 예.
0: Full이 뭐예요?
2: Full 가득 차다.
0: Yes.
2: 가득 찬.
0: 네.
2: Full of clothes가 되겠네요. 아. ES까지 할게요.
0: 아, 왜 이래? 너의 closet 벽장은 옷들로 가득 찼다.
2: 예.
0: 맞는지 보겠습니다. You got it. 자, clothes가 일단 옷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얘는 사실 패턴을 알아야 되거든요.
2: 네.
0: 자, C-L-O-T-H-E-S 이게 옷이라는 뜻인데 발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clothes가 원래는 맞아요.
2: 아, 어려워요.
0: 그래서 원어민들은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영상을 슬로우하게 돌려보면 하는 게 보이긴 할 겁니다.
2: 진짜요?
0: Clothes. 그렇지만 이게 워낙 혀도 귀찮아하는 발음이에요.
2: 그죠.
0: 그래서 Z로 발음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2: 아.
0: So clothes. Close. 해도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2: 그 close the door 할 때 close랑 조금.
0: 그렇게 생각하시면
2: 아,
0: 돼요. Z라고 생각하시면
2: 예,
0: 돼요. Full of clothes.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옷장 영어로 뭐라고요?
2: Closet.
0: Closet. Right. 얘는 closet이 아니라 O의 강세를 closet. 찍어서 얘를 입모양 벌리고
2: closet.
0: 먼저. Closet. 이렇게.
2: 아.
0: 자, 두 번 가겠습니다. Closet. Closet.
2: Closet.
0: Oh,
2: closet.
0: 훨씬 좋아요. Okay, so your closet이 clothes로 가득 차 있다.
2: 예.
0: 아마 학창 시절에 이 덩어리 표현 분명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2: Be full of.
0: Yeah,
2: 너무 외웠었어요.
0: I told you.
2: 한 10번 써서, 100번 썼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0: 하지만 에이. 패턴만 알고 문장을 안 써봤다는 슬픔.
2: 그렇죠. 그것만 알아요.
0: Right.
2: Be full of만.
0: So something is very full, right? 뭐로 가득 차 있는데, 아니 도대체 뭘로 가득 찼지? 할 때 of something, right? 이미 차 있는 상태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2: 네.
0: 예를 들어서, 우, 이거 있잖아요. 영화의 대사이기도 했는데요.
2: 예?
0: 인생은 놀랄 거리들로 가득 차 있지.
2: 아우.
0: 자, 놀라운 것들은 surprises라고 얘기를 합니다.
2: 아,
0: surprises.
2: 예.
0: 그러면 인생은 가득 차 있다. surprises로. 그럼 어떨까요?
2: Life is full of surprises.
0: 이렇게 쓰는 겁니다.
2: 이게
0: 그 아마 제 기억에 그 Forrest Gump 영화에서 뭐 약간 life는 box of chocolate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 예.
0: 상자 초콜릿이 가득 찬 상자 같은
2: 상자.
0: 거야. 왜냐면 뭐 그런 걸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2: 시적으로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0: Like 예.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대요.
2: 오.
0: 항상 으악 이래요.
2: Like me?
0: Yeah.
2: Yeah. She is full of energy.
0: There you go. She is full of energy.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2: 네.
0: 오케이.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Life is full of surprises.
2: Life is full of surprises.
0: She is full of energy.
2: She is full of energy.
0: 아, 그리고 참고로요.
2: 네.
0: 아마 이것도 영어 공부에 관심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이거 비슷한 표현으로 뭔가 filled data with 들어본 적 있죠?
2: 저 너무 들어봤죠.
0: 보통 그래요. Full of 동의요. filled with.
2: 그렇죠.
0: 막 이렇게 암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2: 이거 100번 썼으면 이거 한 50번 썼어요.
0: 맞습니다.
2: 예, 썼습니다.
0: 이거는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섞어서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2: 아.
0: 이 full of는 그냥 원래 차 있는 상태를 더 강조를 해요.
2: 네.
0: 근데 something is filled with something이라고 할 때는 외부의 뭔가의 요소에 의해서 채워졌다. 누군가가
2: 아.
0: 이걸 분명히 채워 넣은 거야라는 걸 조금 더 강조를 해주는 것뿐입니다.
2: 아하.
0: Right?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글라스에 물이 차 있다.
2: 네.
0: 원래 차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it's full of water도 가능은 합니다.
2: 네.
0: 근데 보통은 그런 건 누가 채워넣잖아요.
2: 예.
0: 그래서 it's filled with water. 이런 거 좀 더 많이 쓰는 것뿐인데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2: 예.
0: Okay? 자, 그리고 뭐 가볍게 마무리로 come on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맥락에 따라 아이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2: 맞아요.
0: 좀 서두르라는 느낌으로 hey, come on. Come on, come
2: 예.
0: on.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2: 이게 참 커먼이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말고도 참 문장 그냥 앞뒤로 이렇게 뭔가 꾸며주는 느낌이?
0: 실제로 얘는 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2: 그렇죠.
0: 예, 얘는 오히려 come 이게 아니고
2: 네.
0: 얘는 아이 왜 이래 답답하네 이런 느낌이나 혹은 come on

0: Let's
1: 그런
0: go
1: 느낌이.
0: 이런 느낌으로 오히려 씁니다.
1: Come here가 오히려
0: 그렇죠.
1: 이리 와.
0: 오라는 거죠. 읽어볼게요. Oh,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자,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1: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0: Alright. 다른 거 입을 게 없는걸요.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Very good.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were still a baby. To me, you were still a baby.
3: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2: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목소리) 네,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You can't just. 동사원형.
1: 네.
0: 억양을 살려주셔야 돼요.
1: 음흠.
0: Okay. 자, 갑니다.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당신은 no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1: You can't just say no.
0: That's right. You can't just say no. 자, 도망갈 수만은 없어.
1: You can't just run away.
0: That's right.
1: 음흠.
0: 포기할 수만은 없어. 너 포기할 수만은 없는 거야.
1: You can't just give up.
0: Give up.
1: Yes.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You can't just say no. You can't just run away. You can't just give up. Very nice. 자, 다음 패턴은요. I have nothing else to 동사 원형 합니다. 다른 건 할 게 없어. 난 다른 거 할 게 없다고.
1: I have nothing else to do.
0: To do.
1: Mm-hmm.
0: 자,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1: I have nothing else to eat.
0: To eat. 그런데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1: Oh.
0: But I 그러면서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To wear?
1: Mm-hmm.
0: 읽어볼게요.
3: I have nothing else to do. I have nothing else to eat.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are still a baby.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2: To me, you are still a baby.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2: Oh,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Alright,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네, 그거 우리 때문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t's because of us.
0: 그렇습니다.
1: 입니다.
0: Because of, 그 다음에 명사를 쓰면 되겠죠.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I have nothing else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넣는 mm-hmm. 거 활용해서 다음 명작해 주세요. 다른 건 볼 게 없어. 무슨 뭐 영화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다른 거 뭐 나는 볼 게 없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계속 반복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수요일에는 직업 관련된 내용을 해볼 텐데요. 오늘 굉장히 특별합니다. 약간 슬기 씨 생각이 나면서 바로 연예인과 매니저입니다.
1: 아우.
0: 오 와우.
1: 매니저가 없어요, 저는.
0: 아, 매니저 있으시잖아요. 옆에. 자, 바쁜 스케줄에 지친 연예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예인과 매니저가 대화를 나누는데
1: 아하.
0: 저는 생각보다 조금 뭐랄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 내용을 좀 넣어봤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이거는 슬기 씨가 연예인이니까 맞는지 한번 나중에 컨펌 좀 부탁드릴게요.
1: 그렇죠. 저는 지금 뭐 이렇게 현장 다닐 때는 사실 매니저 없이 거의 혼자 오고 그러거든요.
0: 오케이.
1: 예. 제 일정을 봐주시는 이제 분이 계신데
0: 네.
1: 가끔 뭐 일정 전달할 때나
0: 아하.
1: 그럴 때만 뭔가
0: 오케이.
1: 뭐 매니저 느낌이 날까요?
0: 그래도
1: 예.
0: 뭔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1: 그렇죠. 과거에는 제가 또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었고.
0: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1: 그럼요, 그럼요.
0: 오케이.
1: 한번 느끼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그냥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요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와,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0: 뭔가 매니저가 무슨 offer 같은 거,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1: 아하. 아, 스케줄을 보장받기 위해서, 오케이,
0: 그렇죠.
1: 이번에는 못 이기는 척 뭔가,
0: 네.
1: 일정을 강행하는 느낌?
0: 그렇죠. 역시
1: 오.
0: 확실히 아시네요.
1: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 이런 상황이 저는 있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늘 강행이에요. 오케이, 해!
0: 저는 원해요. 이런 느낌이요.
1: 진행시켜요. 진행시키세요. 저는
0: 진행시키는군요.
1: 무조건 진행이에요.
0: 오케이.
1: 예.
0: 자, 오늘 문장들이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충분히 또할수 있습니다.
1: 오.
0: 영어로 바꿔볼 거고요.
1: 네.
0: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1: One more interview?
2: Just one more.
1: 그냥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2: Sorry, remember, I only speak English.
1: 영어 하는 게더 지쳐요.
2: What's
1: 진짜.
2: wrong? What's wrong?
1: 한국말하는 매니저로 바꾸라니까.
2: One more interview,
1: Sorry.
2: just one
1: Okay.
2: more, okay?
1: Okay. I see. Later, I can interview because I was so tired.
2: You don't want to do it now? Not now?
1: Yeah, no, not now.
2: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We cannot miss this.
1: Mayu
2: Mayu
1: Magazine?
2: Magazine, yes.
1: 그거 famous, right?
2: Very
1: Oh
2: famous.
1: my god.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2: Is that yes or no?
1: 아, okay.
2: Okay.
1: Okay,
2: But?
1: okay. But you have to give long holidays.
2: To you,
1: Yeah.
2: after this,
1: I was so tired, but I can do interview. So you, okay?
2: long holiday. Okay.
1: Yeah, 10 days.
2: 10?
1: Yes. Thank you.
0: 거절했다가 결국 다른 분이 그 기회
1: 네. 그래서
0: 가져가셨다고.
1: 내가 강행이에요.
0: 그래서 미국.
1: 저는 항상 강행. 오케이, 진행시켜.
0: 그분
1: 진행.
0: 미국까지 진출했대요.
1: 아이고,
0: 아이고, 어떻게.
1: 글로벌 스타가 됐네.
0: 영어 해야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1: 무조건이에요.
0: 그럼요, 무조건입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4: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3: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4: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일단 매니저가
1: 네.
0: 조금 지쳐있는 연예인에게 인터뷰가 딱 하나 더 남아있어요.
1: 아이고.
0: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인터뷰 해야지. 왜냐면 지금 본인을 위해서 기사를 예쁘게 써주실 기자님들이 지금
0: 그렇죠.
1: 대기하고 계신데.
0: 기회를 잡았는데.
1: 그럼. We have one more to go.
0: 네.
1: 우리는 가야 돼.
0: 가야 돼요.
1: 우리는 가.
0: 가야 될
1: 근데
0: 뭐가 있어요?
1: 하나 더. 인터뷰. 인터뷰네, 인터뷰.
0: 스펠링 기대하겠습니다.
1: 오케이. 인터뷰. 저 이거 알아요. 저
0: 와우.
1: 왜냐면 제가 interviewer이었잖아요. interviewer.
0: 맞네요.
1: reporter 같은 게
0: 맞아요.
1: interviewer잖아요.
0: 그막 연예계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 가서 막
1: 그쵸.
0: 인터뷰하고 하셨죠.
1: interviewer, 그래서 interviewee 이런 거를 제가 너무 어려운 단어였는데 그때
0: 와.
1: 조금 알게 됐죠.
0: 도움이 되네요.
1: 네.
0: Alright. So interview. So I have one. You have one. We have one more
1: 예.
0: interview. 근데 마지막에 To go까지 나왔거든요.
1: 가야 된다는데요?
0: 네,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0: 정답, interview. Very, very nice.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거기 view이기 때문에
1: 네.
0: V는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1: 네.
0: So, 아랫입술 위에 윗니 살짝만 올리고 바람을 뿜어주세요. 자, 갑니다. view, interview.
1: Interview. Interview.
0: Very nice. 자, so we have one more interview.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죠.
1: 네.
0: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one more interview. 인터뷰 하나 더 가지고 있대요.
1: 여기서 끝나도 사실 되죠.
0: That's right. Perfectly fine. But then to go를 넣게 되면
1: 예.
0: 가야 할 것이라는 거는 결국 뭐가 더 남았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Okay? So 하나의 더 인터뷰가 있어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남아 있어요. 왜냐면
1: 남아 있어.
0: 그만큼 가야 되니까. 그렇죠? Okay. So have something to go 이러면 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라는 느낌. Alright?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1: yes.
0: 챕터 10개를 하는 거예요. 챕터 1에서 챕터 10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챕터 9까지 마쳤어요.
1: Yeah.
0: 이랬을 때 아, 우리 남아있는 거 챕터 하나 더 있다. 이렇게 하는

0: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한개더 많은 챕터를 그럼
1: chapter를
0: 어떻게 할까요?
1: We
0: We
1: have
0: have
1: one more
0: chapter.
1: chapter
0: 자, 근데 가야 될
1: to go.
0: to go. 우리가 가야 될 거니까 남아 있다는 걸로 의역이 되는 겁니다. Make sense,
1: 그렇군요.
0: right? So we have one more chapter to go,
1: Yeah.
0: right? 자, how about this? 너는 상대방한테 해볼게요.
1: 네.
0: 너는 25분이 더 남았어. 그러니까 25분 더 지나면 끝이야. 이런
1: 아하.
0: 느낌이야. 너는 가지고 있다. 25분 더.
1: You have more.
0: You have 25.
1: More.
0: More.
1: Twenty-five minutes more.
0: More. More minutes예요.
1: 아,
0: 25
1: twenty-five
0: more
1: more
0: minutes.
1: minutes
0: 가야 돼.
1: to go.
0: To go. You
1: Oh.
0: have 25 more minutes to go.
1: 어.
0: 이거는 보세요. 어떨 때 많이 쓸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 자, 운동할 때.
0: Exactly.
1: 예.
0: Personal trainer가
1: 네.
0: 그 트레드밀에서 이제 달리는 거 있잖아요.
1: 어.
0: 그거를 할 때, 아, 자, 25분 더 남았어요.
1: 예.
0: 이걸
1: 자, 지금부터가 칼로리 타는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하시죠. 지금부터 조금 더 할게요.
0: 이제 시작이야.
1: 속도 2 올릴게요.
0: That's
1: 더
0: right.
1: 올라가요.
0: 그때
1: 예.
0: 잃었습니다.
1: 아,
0: 네, 더
1: 그렇군요.
0: 올라가요.
1: 야.
0: Okay? So to go가 가야 될 거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거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1: 그러네요.
0: 읽어볼게요. We have one more chapter to go.
1: We have one more chapter to go.
0: You have 25 more minutes to go.
1: You have 25 more minutes to go.
0: 그렇죠. 만약에 제가 가르치다가
1: 네.
0: 문장 하나를 더 배워야 된다면
1: 아하.
0: 아마도 저는 Oh, we have one more sentence to go. 이런 식으로 또
1: 오.
0: 쓰겠죠.
1: We have one more sentence는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0: That's right. That's
1: 예.
0: right. 근데
1: To
0: 거기 to
1: go까지.
0: go까지. Alright,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1: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너무 지친 나머지 연예인이
1: 네.
0: 그냥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1: 아이고.
0: 저 지쳤어요.
1: 어떡해. Can we just do it later? 그거를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예. 요렇게 끊어도 되겠는데요?
0: Later?
1: Can we just do
0: Do
1: it
0: it? Yeah.
1: later?
0: 언제?
1: 예,
0: Later에?
1: 다음에. I am 지쳤어요.
0: 네.
1: 근데 지쳤어요가 제가 항상 이게 나오면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0: Yeah.
1: So 그래서 나는 정말 tired해요.
0: Okay.
1: 피곤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게요. 말 되거든요.
0: 어떻게 보면 가장 베이직한
1: 네.
0: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before we open it, 그 보통 인터뷰를 하시면
1: 네.
0: 그 연예인분들 중에 너무 지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럼 마음이 좀
1: 당연하죠.
0: 안 좋고 하겠어요.
1: 너무 안 좋은 게, 왜냐면 인터뷰 매체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이렇게 매체 인터뷰들도 많다 보니까 비슷한 질문들이 있을 수
0: 다 대답을
1: 있잖아요.
0: 해줘야
1: 네.
0: 되니까.
1: 그래서 저는 때론 짤한데, 그래도 또 저는 제할 일을 또 해야 되니까.
0: 뭔가 그 자리에서 듣는 것 같아요. 진짜 상황을.
1: 에. 에.
0: Okay, so I'm tired. 정답은 다른 걸좀 가져오긴 했습니다. 바로
1: 아.
0: exhausted.
1: 맞아, 이게
0: 들어갔죠?
1: 생각이 안
0: Yes.
1: 나요.
0: 안 써봐서 그런 것뿐이에요. 사실 tired가 피곤한이죠. 피곤한인데 진짜 exhausted는 정말 하고 지쳐버린이라는
1: 네.
0: 형용사입니다. 이게 스펠링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회화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1: Exhausted.
0: exhaust, 약간 z의 발음의 느낌으로 해서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exhausted, exhausted.
1: Exhausted. Exhausted.
0: 이거는 실제로 지침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exhausted. Alright. 자, 참고로 전에도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지쳤다라고 할때 틀려도 되니까 한번 보세요. 뭐가 있어요? 무슨 out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끔 쓰시는 분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한국에서.
1: 잠깐만요.
0: 네, 완전히 막
1: 근데
0: 달아 빠졌다라고 하거든요.
1: burnout.
0: burnout.
1: burnout.
0: 오케이.
1: 아니 뭐 아웃이 저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웃하면은 왠지 burn이 나오면은
0: 오케이.
1: 네.
0: burnout이 왔다. 근데 burnout이라는 표현이 없는 건 아니에요.
1: wear out. 아 worn out.
0: Yes. worn out. 왜냐면 형용사로 지금 만드는 거니까. 그죠? So
1: 맞아요.
0: exhausted, tired 다 형용사예요, 지금.
1: 네.
0: So worn out. 이거는 wear.
1: 응?
0: PP 형태로 바꾼 겁니다. So worn out 얘도 완전히 달아서 지쳐 있는 느낌. Drained 진짜
1: worn out.
0: 배수구에 물이 쭉 빠진 느낌이에요. Drained 그리고 beaten 두드려 맞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개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캐주얼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암기가 안 되거나 아직은 어색하거나 하면 사실 tired, exhausted 충분히 괜찮아요. 그래서
1: 네.
0: 이런 것도 있다는 거.

0: 같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나중이라고 하려고 뭘 붙였어요?
1: Later.
0: Later, right? Mm-hmm. 나중에. 굉장히 간단한 단어지만 얘 없으면 안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문장 뒤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 너 그거 나중에 해도 돼. 그거 나중에 해도 돼. 너 그거 나중에 할 수 있어.
1: You can do it later.
0: 그렇죠. You can do it later. You don't have to do it now.
1: 네.
0: 자, 그리고 메시지를 한다라고 할 때 동사로 그냥 메시지를 쓰거든요.
1: 예.
0: 나한테 나중에 메시지해. 메시지를 줘라. 메시지는 그냥 동사로 쓰세요.
1: Message me later.
0: That's it. Hey, message me or text me.
1: Text me.
0: Later.
1: Mm-hmm.
0: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Later 네. 그냥 뒤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1: 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 do it later.
1: You can do it later.
0: Message me later.
1: Message me later.
0: Right. 본문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네. 지친 느낌.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1: Oh,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0: Okay.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1: 네.
0: 이번에 두 문장으로 또 나눠져 있는데요. 아, 이건 놓칠 수 없어요. Mayu Magazine과 하는 그런 인터뷰인가 봐요.
1: 이게 굉장히 famous한 건가 봐요.
0: 요 잘 되면은 네. 그냥 완전 그냥 슈퍼스타
1: 탁 되는 거예요.
0: 아, 바로 됩니다.
1: 눈 떴다 감으면은 이제 완전 그냥
0: 떴다 감나요?
1: 감았다
0: 뜨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곳인가 보네요.
1: 그러네요. 오케이. We cannot miss this. 놓칠 수가 없네요.
0: 안 된다.
1: It's with Mayu Magazine이네요. 아, Magazine.
0: 말만 해봤지 못 이게 스펠링
1: 맞아요. 메가 메가진 메가
0: 기다리겠습니다. 네.
1: 메가진 왠지 okay. 이거 같아 마지막은
0: alright M-A-G-A-Z-I-N-E
1: 메가진
0: 정답 surprisingly 맞습니다. 메가진 메가진 근데 우리가 왜 약간 외래어처럼도 그냥 매거진 많이 쓰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그죠, 그죠.
1: 실제로 어떤 이제 매체 이름이
0: right.
1: 무슨 무슨 매거진 많아요.
0: 많죠.
1: 예. Right.
0: 그래서 얘도 I am Mayu Magazine이 그 뭐 브랜드 네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M을 대문자로 쓴 것뿐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Yes, Magazine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잡지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We cannot miss this. Miss하는 게 뭐죠?
1: 놓치다.
0: 놓치는 거. 아, 이거 놓칠 수 없어요.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했는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썼어요?
1: Cannot.
0: Cannot. 이라고 썼습니다. 이거를 줄인 게 뭐죠?
1: Can't.
0: Can't. 자, 그런데 can't 쓰는 것보다 cannot을 쓰면 not이 눈에 확 보이죠?
1: 더 강조가 되나요?
0: 맞습니다.
1: 아하.
0: So we can't miss this. 이것보다 we cannot. Miss this.
1: 예.
0: 특히 보통 이렇게 풀어버리려면 not에 억양 주는 사람이 많아요. We cannot do this.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don't를 푼 거는 뭐죠?
1: Do not.
0: Do not이요? 잠깐만.
1: 아니, do not.
0: 깜짝 놀랐네. Do not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1: Do not.
0: Do not.
1: Yes.
0: 맞아요. 뭐 주어에 따라 뭐 does not이 될 수도 있겠고 뭐 do not, but don't는 확실하게 do not이죠.
1: 근데 저 궁금한 게
0: yeah.
1: can not은 붙여서 쓰는데 do not은 띄어서 쓰는 이유가
0: 띄었습니다.
1: 있나요?
0: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발음이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D-O-N-O-T하면 뭐 do not, 뭐 done it,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져 있고요.
1: 강세에 따라서
0: 이렇게 don't를 풀을 때도 여전히 do not. 해서 not에 억양 많이 줘요.
1: 네.
0: Okay. You do not do that. 이런 느낌으로 훨씬 강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1: Yes.
0: 그래서 cannot, 동사원형, 뭐뭐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뉘앙스에는 절대라는 게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you can 이거보다 조금 강조하면서 당신은 들어올 수 없다 여기에
1: you cannot come here.
0: come in here 하면
1: come in here.
0: in을 쓰면 안쪽이라는 거 더 강조해 줘요.
1: 아,
0: okay,
1: 네.
0: so you cannot come in here.
1: Yes.
0: 여기는 뭐 관계자들만 들어오는 곳이다. 뭐 이러면서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우리에게 거짓말할 순 없는 거야. 아. 그러면 안 돼.

0: She cannot
1: 거짓말하다 우리에게
0: lie to me. 아, to
1: 우리 to
0: us.
1: us, right? She
0: Yes.
1: cannot lie to us. 뭔가 화가 난 느낌.
0: 네.
1: Okay. So 억양도 그렇고 굉장히 좀 그러니까 연기가 많이 살아야죠. 강조니까. 자, 읽어볼게요. You cannot come in here.
0: You cannot come in here.
1: She cannot lie to us.
0: She cannot lie to us.
1: 그러면 아까 don't 줄인 그게 do not을 줄인 거라고 했었죠?
0: 네.
1: 자, 저는 여기에서 일하지 않습니다를 강조한다면 I don't work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0: I do not work here.
1: 그죠? I do not work here.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0: 네.
1: Alright, 읽어볼게요.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0: Oh,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1: 그렇죠. 여기서 it이라는 거는 the interview를 얘기하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그 인터뷰는 마유 매거진과의 것이다.
0: 인터뷰.
1: 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0: 으흠.
1: 대신 오케이. 받아들인 거예요.
0: Oh.
1: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0: 마치 내딸 같네요.
1: 아.
0: 대신 엄마
1: 뭐
0: 나
1: 하자 그러면
0: 오늘 젤리 먹게 해줘야 돼.
1: 조건이 있어요, 항상.
0: 에. 아, 그럼 너무 지치거나 이럴 때는
1: Right.
0: 이렇게 보상이
1: 아,
0: 있지
1: 보상.
0: 않으면 진짜 힘들
1: 그럼요.
0: 것 같아요.
1: 지치죠.
0: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이것.
1: 오케이.
0: 오.
1: 일단은 어디서 끊어주면 좋을까요?
0: You owe me부터
1: you
0: 해볼까요?
1: owe me 해요.
0: Owe me.
1: 뭐를요?
0: 빚졌어. 너 빚졌어.
1: 맞아요.
0: Some 조금의 좋은 휴식?
1: 오케이.
0: 아, 휴식이에요? 휴식 근데 되게 긴데 vacation인데 너무
1: 아니,
0: 짧네요.
1: 그건 휴가
0: 아,
1: 아닙니까? 네.
0: vacation 휴식이.
1: 힌트 드릴까요?
0: 오케이. rest. Yeah.
1: 오케이.
0: good rest.
1: 오케이. vacation 쓸 뻔했는데
0: 네.
1: 도와드렸습니다. 자,
0: 가까스로.
1: right.
0: 네.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Perfect.
0: 유후.
1: Rest라고 하는 것은 휴식을 얘기를 하죠.
0: 네.
1: 약간의 괜찮은, 나쁘지 않은 rest 좀 줘야
0: 예.
1: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사실은 rest보다도 당신은 나에게 뭐 하고 있다고요?
0: 빚지고 있어요.
1: 빚지고 있죠.
0: 네.
1: 오케이. 그 동사는 바로
0: Oh.
1: owe가 되겠습니다.
0: 이 노래잖아요. I owe you. 이 노래 너무 좋은데요?
1: 당신에게 빚지고 있어.
0: 예.
1: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0: 한글로 번안이 안 되는
1: 제가
0: 이유가
1: 좀안
0: 있네요.
1: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owe someone something. 이러면 이
0: Yes.
1: 사람한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빚지다인데
0: 아,
1: 이미
0: 예.
1: 빚지고 있는 상태를 강조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빚지고 있어요. Some good rest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역이 되면서 나중에 좀 쉬게 해줘야 돼요. 오케이? 예약해놓은 거예요.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 나한테 약간의 돈을 빚지고 있어. 너 나한테 돈좀 빚지고 있어.
0: You owe me some money.
1: There you go. Hey, you owe me some money. Did you forget? 막 이러면서,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그에게 빚지고 있대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걸 빚지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다.
0: 아.
1: 자, 이거 기억나세요? Something의 반대 기억나세요?
0: Nothing.
1: Yes? 그거 활용하세요. 그녀는 그에게 빚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빚지고 있다.
0: She owe him nothing.
1: 그거예요.
0: 아.
1: Right? 이래서 좀 헷갈리죠. 저번처럼 something nothing, right?
0: 예.
1: So she owes him nothing. 그러니까 owe가 아니라 owes입니다.
0: Owes.
1: Right? She
0: she
1: owes him
0: owes it.
1: nothing. 이러면은 nothing이라는 걸 빚진 거니까 결국 빚진 게
0: 없다.
1: 없다. 요렇게요. owe가 일반 동사예요, 솔비씨.
0: 그러네요.
1: 그렇기 때문에 3인칭 단수이면
0: owes.
1: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0: 네.
1: 자, 읽어볼게요. You owe me some money.
0: You owe me some money.
1: She owes him nothing.
0: She owes him nothing.
1: There you go. 자, 그리고 저는, 이거는 정말 외워도 안 아깝겠다 하는 거를 제가 좀 우르르 가져왔거든요.
0: 뭐죠?
1: 네, 이거는 교재 필기에 두시는 거 강력 추천을 드리는데,
0: 네.
1: You owe me an apology.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0: 너
1: 뭘까요?
0: 사과를 빚졌네.
1: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You owe me an apology, man. 뭘까요? 결국 당신은 나한테 사과를
0: 안 했어.
1: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0: 에.
1: 빚지고 있다는 거. 빚졌으니까 갚아야죠. 나한테 apology를 줘라.
0: 사과해. 이
1: Yes. 당신
0: 얘기군요.
1: 사과해야 돼요.
0: Oh, my
1: 그거를,
0: apology.
1: 물론 이제 you should apologize to me.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0: 네.
1: you owe me an apology. 엄청 많이 쓰는 말이에요.
0: 오.
1: 자, 그리고요. 요것도요.
0: Do
1: Do
0: I
1: I owe
0: owe
1: you
0: you anything?
1: anything? 이게 뭔지 아세요?
0: 내가 뭐 빚진 거 있니?
1: 아,

0: 상대방이 아, 맞아요. 예, 예.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 뭔가를 이렇게 해줬는데 어, 나 이거 돈 내야 되는 건가? 무료인가? 아.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근데 do I owe you anything? 아. 저 돈 뭐 드려야 되나요? 오. 이런 뜻으로 원어민 스타일의 영어입니다.
1: 네, 어, 이거는 우리도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0: That's right. That's
1: 애매할
0: right.
1: 때 있거든요. 이게 무료인지 아니면 사용료가 있는지.
0: 맞아요.
1: 그럴 때.
0: 그럴 때 do I owe you anything? 아. 그리고 또 하나요. 또 하나 뭐냐면 What do I owe you?
1: Oh, what do I owe you?
0: 가격 물어보는 겁니다. 아, 나, 내야 되는 돈.
1: 아.
0: 특히 이거는 일반적인 뭐 쇼핑 몰에 있는 정식 스토어보다는 그런 컬트 같은 데 있죠.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콘돈, 흔히 핫도그라고 하는 걸 먹었어요. 그러면 오케이, okay, so what do I owe you?
1: 오.
0: 얼마 제가 빚지고 있는 거죠?
1: How much is it보다 조금
0: exactly.
1: 고급 표현?
0: 맞아요.
1: 아.
0: Right? Okay. So 이거를 뭐 지금 당장 뭐 암기해라 이런 거는 아닌데 여러분들 교재 필기해 놓고서 참고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와 멋있는데요?
0: 진짜 많이 쓰이죠. 어우가.
1: How much is it이 아니라 What do I owe you?
0: 오,
1: 와, 너무 있어 보여요.
0: What do I owe you? How much do I owe you? 이런 거를
1: yeah.
0: 외국까지 가봤는데.
1: 그러게.
0: 한번 해보시는 거.
1: 한번 써보는 거 챌린지다 진짜.
0: 못 알아들어도 네. 그때 바꿔서 How much is it? I mean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1: 아.
0: Right? Okay. 자 읽어볼게요.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그냥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1: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0: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Alright,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2: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3: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2: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Ne, 입으로 하는 이명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Alright. 자, 첫 번째 단순하게 later를 문장 뒤에 넣어보겠습니다.
1: 네.
0: 나한테 나중에 문자해. message 해.
1: message me later.
0: message me later. 그거 나중에 해도 돼. 너 그거 나중에 해도 돼. 할 수 있다.
1: You can do it later.
0: You can do it later. 자. 그거 그냥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 잡을게요. 우리 그거 그냥 나중에 해도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1: Oh, can we just do it later?
0: Yes. 읽어보겠습니다. Message me later. You can do it later. Can we just do it later? Alright.
1: Mm-hmm.
0: 자, 다음은요. Owe someone
1: yeah.
0: something.
1: Mm-hmm.
0: 보고하셔도 괜찮아요.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그녀는 그에게 빚진 게 없어. 그녀는 그에게 nothing을 빚졌어.
1: She owes him nothing.
0: 그렇죠. There you go. 두 번째. 너 나한테 돈 좀 빚지고 있어.
1: You owe me some money.
0: You owe me some money.
1: Mm-hmm.
0: Remember that.
1: Yes.
0: 세 번째.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자, 일단은 오케이 하고 나서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약간의 괜찮은 휴식을 빚지고 있다.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Yes, you owe me some good rest. 읽어보겠습니다. She owes him nothing. You owe me some money.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Very good.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5: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4: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5: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1: Oh, can we just do it later? I am exhausted.
2: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2: All right, I promise.
1: Yeah. Oh, really?
2: 5 minutes.
1: Okay, fine. Okay, okay. Oh, yeah, hello. Okay, nice to meet you.
0: Great job, you guys. Mm-hmm.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네, 다른 건 볼 게 없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have nothing else to watch.
0: There you go. 집에서 뭔가 막 돌려보면서 영화를 볼까 하는데 아, 이게 그나마 낫다. 그러면서 딴 건 볼 게 없다. 아하. So I have nothing else to watch.
1: 야.
0: 아, 되겠고요.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인데 에? 정말 단어 하나입니다, 여러분. Later.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한테 그냥 나중에 전화해. 나한테 그냥 나중에 전화해.
1: 아하. 여러 번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Very, very nice.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목요일입니다. 네.
0: 자, 오늘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휴가 일정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Part 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뭔가 크게 싸움 날 것 같은 느낌인데요.
0: 생각을 해보세요.
1: 예.
0: 슬기 씨가
1: 예.
0: 뭐 예를 들어서 8월 1일 뭐 이렇게 날짜를 잡았어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알아들었겠다라고 했는데
1: 그쵸?
0: 진행을 막 시켰는데 뭐 예약도 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1: 거의 다 이제 끝내놓죠. 왜냐하면 파워 제인 성향 친구들은
0: 미리
1: 다 해놔야지 마음이 편하대요.
0: 그렇죠.
1: 예.
0: 그런데 상대방이 그날 아니라 이날 아니었어 이렇게 나와버리면
1: 같이 가기로 한 일행이
0: 그렇죠. 그러면 정말 엄청난 그런 뭐라 그럴까 conflict, 싸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1: 정말
0: 그것의 part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깜깜하네요 갑자기.
0: 그렇죠. 예. Alright,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알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7월 여행 예약하는 거다 마쳤어? 오케이. 이제 뭔가 털어낼 수 있겠다. 이런
1: 자신
0: 느낌이요.
1: 있지, 그치?
0: 그렇죠.
1: 얼마나 혼자 고생한 거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겠어요?
0: 그렇죠. 예약 다
1: 네.
0: 마쳤다. 자, 미션 2는요.
1: 네.
0: 아, 이런. 각자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네. 아이고,
1: 아이고.
0: 뭔가 상대방이, 그때라고? 다른 때 아니야?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1: 이게
0: 맙소사.
1: 날짜를 잡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 이걸로 못 박자, 땅땅땅 해야지.
0: 그쵸.
1: 두 가지의 의견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다 보면 흐지부지 끝나서 이건지 막 애매모호할 때
0: 정확합니다. 그리고
1: 있거든요.
0: 중간에 한번 컨펌 해줘야 돼요.
1: 그래요.
0: 그쵸.
1: 이거 맞지? 하면서.
0: 그게 안
1: 예.
0: 된것 같습니다. 자,
1: 아하.
0: 영어로 이 문장들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0: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와, 7월 여행 예약하는 거다 마쳤어.
2: Sorry? What did you say?
1: Who are you?
2: Happy?
1: Yeah, happy.
2: You're happy?
1: Yeah, I'm.
2: Why? Why?
1: English?
2: Only
1: Yeah,
2: English.
1: yeah, yeah, yeah. July holidays, I plan over.
2: You plan, you finished.
1: Yes.
2: July?
1: July trip.
2: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August?
2: August, not July.
1: July. 이런.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네, 각자. 각자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야.
2: What?
1: Oh my God.
2: Oh my
1: Oh my
2: God.
1: God. Oh my God. We understand different.
2: Oh,
1: Yeah.
2: we misunderstood.
1: Uh.
2: Oh, no.
1: August?
2: August, July.
1: July.
2: 네. Okay, let's fix this before
1: 얘기했잖아, 7월이라고.
2: Okay, whatever.
1: 응.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뭐라?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Price?
2: The price will go up. Let's fix it now.
1: French fry?
2: French fries?
1: Yes.
2: What?
1: Price. French fries.
2: No price. Money price.
1: A price.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Do it now.
1: Okay,
2: Now. You
1: okay.
2: do
1: Okay.
2: it now.
1: Oh my
2: August.
0: 아이고. 결국 두분 따로 가셨다고 들었어요.
1: 그럴까요?
0: 각자 갔다 가기로 했다고.
1: 사실 서로 각자 도생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그냥 솔로
1: 각자.
0: 트립으로 그냥.
1: 네, 그렇게
0: 아,
1: 가요.
0: 알겠습니다. 아니요. 나, 큰일 뻔했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
1: 넘어올 뻔했는데.
0: 아, 큰일 뻔했어요.
1: 아쉽다.
0: 제가 영어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4: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3: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4: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지금 기분이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1: 신나죠?
0: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호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1: 싼
0: 거
1: 거.
0: 알아보려고 막 이런 스트레스 은근히 발생하는데.
1: 최저가가 왜냐면 내일도 다르고 모레도 다르기
0: That's
1: 때문에
0: right.
1: 계속 그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0: 그럼요. 그런데 마친 거예요.
1: 어머.
0: 7월 여행 예약하는 거다 마쳤어.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0: 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 I'm done booking. 난 부킹을 다 끝냈어. 난 부킹을 다 끝냈어. 여기까지 할까요?
0: 오케이.
1: 네. I'm done booking everything까지 할까요? 아, everything까지.
0: 오케이, 오케이,
1: 오케이. 요거 아니고요.
0: 오케이.
1: Everything. 뭐를 위한? For our trip. 우리의 여행을 위한 언제?
0: 아,
1: In.
0: 그것도 거기서 자를 수 있을 것
1: 여기서 잘라볼까요?
0: That's right.
1: In.
0: 7월. Be careful. 잠깐만요. Hold on.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1: 이건 71이에요.
0: 그렇죠.
1: 아!
0: 안 되죠.
1: 숫자로 하면 잘못 알아보겠죠?
0: 자, 오케이.
1: 예.
0: 지금 7월을 써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숫자 7을 썼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1: 네.
0: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seven.
1: 7.
0: 네, 본인이 생각해도 아니죠. 네. 아, July가 되겠죠.
1: May랑 June 어딘가에서 헷갈렸거든요.
0: 아유, 예. 안 됩니다. July, 바로 July, 7월을 July. 의미하고요. Yes. 사실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도 점검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1월부터 12월까지도 영어로 모른다고? 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막상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So, July, 7월이죠. 자, 여기서 보세요. I'm done booking everything 이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Book 하는 거가 뭐 하는 거죠? Book?
1: 예약하는 거예요.
0: 예약하답니다. 네. So 모든 걸 예약하는 거를 I'm done이에요.
1: 끝냈어요?
0: Done 한 게 바로 그거죠.
1: 네.
0: 끝냈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하는 거를 다 마친 상태를 얘기를 할 때 그냥 finished,
1: 네.
0: I did 뭐 이렇게 해서 과거 동사를 쓰려고 하는데

0: 일반적으로 상대방한테 어,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현재 상태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done이라는 형용사를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So I'm done. She's done. Are you done? So done은 이미 다 마친 상태인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걸? 바로 뒤에 ing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So 여기서는 I'm done. 내가 다 마친 상태고 뭐 하는 걸요?
1: Booking everything.
0: 그렇죠. That's right. So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네.
0: 아 화장실 나 화장실 다 썼어. 어, 너 써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난 다 마친 상태다. 일단
1: I'm done.
0: I'm done. 자, 사용하는 거 그 화장실.
1: Using bathroom.
0: Using
1: the bathroom.
0: Because 왜냐면 우리 서로 아니까 무슨 bathroom 말하는지 알죠?
1: 네,
0: 그래서
1: 네,
0: the입니다. Right? So I'm done using the bathroom. You can use it. You can go.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질문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불평하는 거, 불만을 이렇게 뿜는 거.
1: Complain.
0: Complain.
1: Yeah.
0: Complain이 동사로 불평하다는 뜻인데요.
1: 네.
0: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둘이 막 뭔가 섭섭하고 그런 거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네. 정말 얄밉게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1: 어떻게 해요?
0: 불평하는 거 다 마쳤어?
1: 오!
0: 지금 굉장히 뭔가 혐오하는 페이스였는데.
1: 한 방 맞은 것 같은데요?
0: 그쵸? 어떻게 너 불평하는 거 다 마친 상태니?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You are done이 아니라
1: Are you done complaining?
0: 그렇죠.
1: Oh. Hey,
0: are you done complaining?
1: Oh.
0: It's my turn now.
1: Wow.
0: 이러면서 이제 you know 싸울 때는 뭐 젠틀함 없어지죠.
1: 그리고 본인이 그렇죠. 말하기 전에 뭔가 약간 의식처럼
0: That's right.
1: Are you done complaining?
0: Wow. Okay, 나 이제 준비됐다. 자, 한번 가볼게요. I am done using the bathroom.
1: Oh, I'm done using the bathroom.
0: Are you done complaining?
1: Are you done complaining?
0: There you go. Oh. 자, 그러면 부정문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이거는 레스토랑 같은 데서 꼭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슬기 씨가 천천히 먹고 있었던 거예요.
1: 네.
0: 근데 그걸 보고 고의로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아, 다 드셨나요? 뭐 플레이트를 치워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 저 먹는 거 다 안 맞췄어요.
1: 오.
0: 이거 뭐라고 할까요?
1: 오. I'm not done eating.
0: 그렇죠. I'm done이 아니라 I'm not done eating. I'm not done eating. 이렇게 하면 아, 먹는 거 아직 네, 안 마쳤다. 물론 이제 eating을 안 넣어도 이 문맥상으로는 충분히 통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done 대신에 쓸 수 있는 형용사가 또 하나 있죠. 끝났다라고 할 때.
1: finish it.
0: 그렇죠.
1: 네.
0: 그런데 모양이
1: it.
0: 그렇죠. 오, 드디어 드디어
1: 유후
0: 그렇죠. 아, 예전에는 슬기 씨가 그냥 finish에서 끝냈거든요. 그거는 끝내다라는 동사죠.
1: 그렇죠.
0: 그래서 다 끝난이라는 거 할 때는 형용사로 finished or done. 오케이.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1: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0: There you go. 자, 일부러 사실은 제가 말이 될 수가 있게 in July를 굳이 거기에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잠깐 우리 8월로 동의한 줄 알았는데
1: 아이고야
0: 아, 나 8월 얘기해가지고 서로 이거 동의한 거 아니었어?
1: 약간, 어쩜 좋죠? Wait. I thought we agreed on 8월. 자, 나는 생각했어. 이렇게 끊어볼까요? We가 동의한 걸로 8월에.
0: 8월로. 8월에 했으면 뭐 in 이런 게 나왔겠죠. 월 앞이니까.
1: 근데
0: 그쵸. 8월에 그때 했다 이게 아니라 8월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1: 동의를 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8월을 또 영어로 쓰면 되는데
0: That's right.
1: 제 birthday가 8월입니다. 이건 알고 있죠.
0: 땡큐. 숫자 8 쓰는 거 아니죠?
1: 아유, 왜 그러세요? 어. 칸이 이렇게 긴데.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가스트.
0: 오케이.
1: 어, 그래도 남으니까 하트 갈게요.
0: 어, 하트가. 하트 때문에 틀렸습니다.
1: 아.
0: 자, 여러분 쓰신 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1: 네.
0: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August.
0: Perfect. There you go. 8월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여기 지금 보면 동의하다라는 게 하나 나와 있어요.
1: 네.
0: What is it?
1: Agreed.
0: Agree. 이거는 과거형으로 쓴 거기 때문에
1: 네.
0: agreed고요. 기본형은 agree가 되겠죠. 얘는 동의하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1: 네.
0: agree를 문법책이나 뭐 이런 데서 암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1: 예.
0: agree with.
1: 어? 전데요?
0: 맞아요. 오케이. 틀린 거 아니라 그거는요. agree with someone.
1: 뭐뭐에 동의하다.
0: 누군가와

0: 동의하는 겁니다. 아. 누군가와 동의하는 거. 아. 근데 꼭 agree 뒤에 with가 오라는 법이 없어요.
1: 그래요?
0: 오케이. 자, 오늘은 agree with someone, 누군가와 동의하다가 아니고요. 뭔가로 동의하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기로 했다.
1: 할 때는 on이에요?
0: on을 씁니다. 아. So agree on something 하면 이게 둘의 결론인 거예요.
1: 네.
0: 오케이. 8월? 8월. 오케이. 우리 그때 하자. 그러면 8월로 동의를 하는 거죠. 그것을 쓸 때는 on을 써주셔야 돼요.
1: 그렇군요.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5월로 동의를 했어. 그러니까 서로 뭐 예를 들어 결혼 날짜 같은 거를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들은 동의를 했다. 5월로.
1: They agreed on May.
0: 그렇죠. They agreed on May. Right? 여기서는 월 앞엔 in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죠. 그거는 5월에 한 거다. 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럼 벽지 색 같은 걸로 고민을 하거나 가구 색 같은 거 고민하잖아요.
1: 고민 너무 많이 되죠.
0: Right. 자, 이랬을 때 우리 노란색으로 동의를 했어.
1: We agreed on yellow.
0: 그렇죠. We agreed on yellow. Alright, so 여기서 May, yellow가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They agreed on May.
1: They agreed on May.
0: We agreed on yellow.
1: We agreed on yellow.
0: Yes. 자, 그리고 아까 뭐 살짝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필기 안에 해놓으세요. 누군가와 동의하다라고 할 때는
1: agree
0: on이 아니라
1: with.
0: That's right. Agree with someone. 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1: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 트레이닝 할게요.
2: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0: 오케이, okay, 자,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아, 이런. 각자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네. 아, 어떡해.
1: 그쵸, 그쵸. Oh, no.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0: 네.
1: 우리는 아니었네. 같은 페이지에 있었던 게 아니래요.
0: 오늘은 특이한 표현 가져왔어요.
1: 오, 재밌다.
0: Yes.
1: 오,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이런 급박한 순간에. 예. 그러면 여기에, oh no. 아, 이런. 그럼 각자, 확실히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확실히. 그러면은 확실히. absolutely. absolutely.
0: absolutely.
1: We are not on the same page.
0: Okay.
1: Yeah.
0: 자, 뭐 absolutely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는데요.
1: 네.
0: 여기선 살짝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냐면 바로 clearly. 자, 이 clearly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100%네 이런 뜻입니다. So clearly라는 단어는 확실히, 명확히라는 뜻이에요. 이제 뭐 한국어로 뭐 명확히 이러면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100%.
1: 아.
0: 네,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아, 참고로 clearly 대신에 이런 단어도 들어보셨나요?
1: 네.
0: 원어민들이 툭하면 쓰는 말이에요.
1: Obviously
0: 이러면서 right 이것도 명확히 뻔하게 좀 비슷합니다. Right 그래서 그것은 의심할 게 없다.
1: 네.
0: 자 오늘 제가 새로 가져온 거 굉장히 특이하죠, 그렇죠? 서로 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direction이 딴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서로 정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 얘기를 하는데 나는 도착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출발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처음에는 몰랐던 거죠.
1: 거기가 몇 시가 아니지. 그때는 6시에 떨어져야지. 뭐 이러면서.
0: 그랬을 때 이제 영어에서는 우리 같은 페이지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그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야?
1: 예.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아.
0: 오케이. 그래서 on the same page에 있다는 말은 서로 같은 생각을 하거나 같게 이해를 하거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나
1: 네.
0: 그걸 얘기를 하는데 보통의 얘는 부정문에서 많이 써요.
1: 오.
0: 그래서 우리 엉뚱한 얘기 서로 하고 있잖아. 다른 거 이해하고 있네. 이렇게 not이 들어갑니다. 보통.

0: 오케이.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Be on the same page. 이게 형용사라고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
1: Are we on the same page?
0: 그렇죠. Wow. That's it. Are we on the same page? 이렇게. 자, 이번에 부정문으로.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그들은.
1: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0: 그렇죠.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같은 페이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하고 있네, 얘네들.
1: 그러네.
0: 이렇게 쓸 수 있고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 Yes.
0: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re we on the same page?
1: Are we on the same page?
0: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1: They are not on the same page.
0: 네. 자, 여기서는 뭔가 쎄함을 느끼면서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읽어볼게요.
1: Oh no, clearly we are not on the same page.
0: Alright,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아, 안 되겠다. 여기서 싸우면
1: 그쵸?
0: 의미가 없잖아요.
1: 그쵸?
0: 요금이 이게 항상 바로바로 오르지 않나요? Right? So 요금 오르기 전에 바로 잡자.
1: 오, 네. 아 근데 보통 이런 상황에는 네. 좀 원망하기 마련인데 또 바로 이렇게 정정해주는 친구 좋은데요?
0: 현실적입니다.
1: 네. 네. Let's fix. 우리 고치자.
0: 뭐를요?
1: This. 이걸 고치자.
0: 네.
1: 그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0: Okay.
1: Before go up. 요금이 오르기 전에. 그럼 요금이니까 price 할게. Price.
0: Okay.
1: 가격이 go up 하기 전에.
0: 아, yeah. 맞아요. 하루하루가 다를 수 있다.
1: 그쵸.
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o let's fix this before price go up. Hold on. 뭐죠?
1: 아,
0: prices.
1: 또 S가 붙었네요.
0: 왜냐면 이게 만약에 그 price라고 하는 건 엄청 다양하잖아요.
1: 네.
0: 뭐 호텔 price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비행기 뭐 flight 같은 것도 그렇고 뭐 activities.
1: 여러 개네요.
0: Right. Rental cars. 너무 많기 때문에 prices가 go up 하기 전에. 네. Okay. 자, price는 and again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최종 가격을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차이 아세요? Price and cost.
1: 코스트는 비용. 비용이 이제 얼마가 나왔다라고.
0: 든다는 거죠.
1: 예, 예 드는 거고 얘는 그냥 가격을.
0: 맞습니다. 예. 비용을, 이거는 최종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cost는 얼마가 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비용이죠, 비용. 여기 동사 뭐 썼어요?
1: 동사...
0: prices가 뭐라고요?
1: fix.
0: 아, prices가?
1: go요.
0: go. 어디로요?
1: up으로.
0: up이요.
1: 예.
0: 딱 봐도 뭐예요? go up이.
1: 오르는 거예요.
0: 맞아요.
1: 네.
0: 별거 없습니다. 위로 가니까 이게 오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전이나 이런 데 찾으면 rise 이런 거 들어봤어요?
1: rise 알죠.
0: rise가
1: sunrise.
0: 오르다입니다. 걔도 네. 가능해요.
1: 네.
0: 그래서 news나 이런 데서는 걔를 더 많이 보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격식이거든요. 근데 go up은 회화체에서도 쓰고 약간 formal하게도 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강력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그러면 슬기 씨,
1: 네.
0: go up의 과거형 뭐겠어요?
1: went up.
0: went up.
1: Yep.
0: 이것도 같이 알아야겠죠?
1: Mm-hmm.
0: 자, 한번 가봅니다. 그 가격은, 이건 단수로 쓰셔도 돼요.
1: 네.
0: 그 가격은 빠르게 올랐어.
1: 아~
0: 그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
1: The price goes up.
0: 올랐다.
1: The price went up quickly.
0: Quickly or fast.
1: Fast.
0: Right? 자, how about this? 온도가 뭘까요? 온도.
1: temperature.
0: 오케이 그냥 temperature.
1: temperature.
0: temper하고 ture 따로 있는 듯하게 한번 해보세요.
1: temperature.
0: ture. 다시 한번.
1: temperature.
0: temperature. 지금 보세요. 많은 분들이 temperature 하려고 하거든요.
1: 네.
0: 그렇게 하지 마세요.
1: RA가 중간에 있잖아요.
0: A가 중간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1: temperature.
0: 그냥 temperature. 이거 빠르게.
1: temperature.
0: 한 번 더.
1: temperature.
0: 아직도 raw를 넣고
1: 그쵸.
0: 있습니다.
1: So, temperature.
0: temperature.
1: temperature.
0: Okay, so anyway, 그 온도가 올랐어.
1: The temperature went up.
0: Went up. Okay. So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름 같은 때는 온도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1: 아우 쭉쭉 오르죠.
0: Yes, yes. 읽어보겠습니다. The price went up fast.
1: The price went up fast.
0: The temperature went up.
1: The temperature went up.
0: 여기서 여러분 챌린지 하나 드릴게요.
1: 네.
0: 뭐 대단한 챌린지 아니에요.
1: 예.
0: 그 가격은 방금, 오케이, okay,
1: 네.
0: 방금 내려갔어.
1: 오.
0: 오른 게 아니에요. 내려갔어, 방금. Just.
1: 아, yes. The price
0: just
1: went down.
0: 그렇죠.
1: When
0: go up의 반대, go down. But then, 과거형이니까 이렇게

0: 또 쓸 수 있는 겁니다.
1: Down.
0: Make sense, right? Mm-hmm. Okay, 자, 마무리 하나만 줄게요. Let's fix this. 이랬어요.
1: 네.
0: Fix 하는 게 뭔데요?
1: Fix, 고치다.
0: 고치는 거, 네. 바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1: Yes.
0: 그게. 그런데 나중에 우리 repair도 나오게 될 거거든요.
1: 네.
0: 이 차이 혹시 아시나요?
1: Repair는 수리하는 거고
0: mm-hmm.
1: 수리하는 거니까 약간 진짜 막 눈에 보이는 거. 근데 fix는 뭔가 내 심장이 아플 때
0: 뭐예요?
1: 심장도
0: 갑자기.
1: 고치고 병도 고치고
0: 얘는 다 되는 겁니다.
1: 아. 네,
0: fix가 더 포괄적이고요.
1: 아.
0: repair는 정말 말 그대로 수리하다기 때문에 보통은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기계적인 거를 고치거나
1: 그쵸.
0: 이런 뜻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거, right? 뭐 시계 같은 거 repair
1: 네.
0: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뭐 자세, 뭐 태도 이런
1: yeah.
0: 거는 repair 한다고 하지 않죠.
1: 아, 그쵸.
0: 그냥 fix를 쓰는 거예요.
1: 아.
0: So fix가 더 헷갈린다. fix 쓰는 게 나아요. 오케이? Okay? So let's repair this. 그러면 그걸 수리합시다.
1: 아.
0: 한국어로도 이상하죠.
1: 예, 예.
0: 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1: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0: 렛츠 픽스 디스 비포 프라이시스 고 업. 네, 미션 정리할게요. 7월 여행 예약하는 거 다 마쳤어?
1: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0: Ooh, nice and smooth.
1: Yeah.
0: 아, 이런. 각자 확실히 다르게 이해한 거네.
1: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0: Ooh,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2: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3: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2: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agree on something. With가 아닙니다.
1: 네.
0: 뭔가로 동의하다.
1: 자,
0: 첫 번째입니다. 걔네는, 그들은 5월로 동의했어.
1: They agreed on May.
0: 그렇죠. on을 써서. 자, 다음. 우린 노란색으로 동의했어.
1: We agreed on yellow.
0: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8월로 동의한 줄 알았는데. 자, 나는 생각했어. 이렇게 해야겠죠.
1: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0: 그렇죠.
1: Mm-hmm.
0: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They agreed on May.
3: We agreed on yellow.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0: Alright, 자 다음 볼게요.
1: 네.
0: Go up. 단순하게 뭔가 오르다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오케이, 첫 번째 가겠습니다. 그 가격은 빠르게 올랐어.
1: The price went up quickly.
0: 아, quickly fast. Or fast.
1: Fast.
0: 괜찮습니다. 오케이, 과거형이니까 went up이죠, 그렇죠?
3: The temperature went up.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0: Alright,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하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5: Wait, I thought...

0: We agreed on August.
1: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0: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2: 네,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ow, I'm done booking everything for our trip in July.
5: Wait, I thought we agreed on August.
4: Huh? Oh no, clearly we were not on the same page.
5: Oh, let's fix this before prices go up.
4: Yeah. Okay.
5: August, not July.
3: Wow.
2: Good job, you guys.
3: 대단하세요.
6: 그러니까 우리 또 저희의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레벨이 다릅니다.
3: 진짜.
6: 파이팅이 넘쳐.
3: 제가 뭔가 분발해야 될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요.
6: 더 열심히 하세요.
3: 네.
6: 오케이.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3: 나한테 그냥 나중에 전화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Just call me later.
6: Got it. Later만 붙이면 되죠.
3: 네.
6: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Mm-hmm. Be done, 그 다음에 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3: 네.
6: 나 먹는 거 마쳤어. 저 다 먹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3: 네.
6: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3: 좋습니다. 여러 번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6: 네, 틀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3: 그럼요?
6: 도전해 주세요.
3: 네.
6: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이렇게 또 한 주가 끝나네요.
0: 그러니까요. 또 한 주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깔끔하게 마무리 줘야죠.
1: 여행으로 어떻게 마무리 가능하겠어요?
0: Yes. 예, 여행 예. 영어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내 여행 가방은 농구공이 아니야. 오? Part 1입니다.
1: 아, 막 던지고 튕기고 이랬나 봐요?
0: 맞습니다. 어허. 이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런 거가 가끔 영상이 보이는데요.
1: 네.
0: 그 보통 보면은 한국에서 공항에 보면 너무너무너무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잖아요.
1: 예.
0: 그렇죠? 조심스럽게 가방을 다루고. 그런데 해외에 어떤 케이스, 가끔 가다 보면은 막 바쁘니까 던지고 대충 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보인단 말이에요.
1: 아, 그쵸. 그래서 실제로 제 여동생은요,
0: right.
1: 가방 바퀴가 빠지고 망가져서, 예.
0: 그런 경우 있어요.
1: 몰아주셨대. 배상을 해주셨대요.
0: 맞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러고 가면 안 되겠죠. 뭔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
0: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오늘은 미션 드리기 전에 사과부터 드릴게요.
1: 왜요?
0: 좀 길어요.
1: 아, 정말.
0: 아, 좀
1: 요즘
0: 길어요.
1: 들어서 자꾸 챌린지를 하시고, 자꾸 막긴 문장 가져오시고.
0: 욕심나더라고요. 네, 할
1: 아.
0: 수 있습니다. 할
1: 근데
0: 수 있습니다.
1: 그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0: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여러분들 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어려운 문장이 아니에요.
1: 진짜 제가 못 쫓아가겠어요.
0: 이게 가끔 가다가는 짧은 문장이 오히려 더 어렵고 반대로 긴게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1: 진짜 우리 마유쌤 좋아하는
0: 네.
1: 끊기만 잘하면.
0: 그럼요. 그럼요. 의미절로 잘 끊어주기만 한다면요.
1: 네.
0: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바로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이러면서 가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직원분에게.
1: 무슨 일이 났네요,
0: 뭔가
1: 지금.
0: 문제가 있네요. 네. 자, 미션 2는요.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개 없어졌어요.
1: 아이고.
0: 바퀴 없어진 게 진짜 싫었네요.
1: 그러네요.
0: That's
1: 아,
0: right.
1: 진짜 이런 일이
0: It
1: 있네.
0: happens, you know? Okay, so 이 문장들을 우리는 영어로 다 말할 겁니다.
1: 떨리는데요.
0: Okay. 자.

0: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2: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3: 응? Sorry, ma'am. Do you speak English?
2: My suitcase?
3: Yes.
2: I found it.
3: You found it. Well done. That's good.
2: Okay, but 보세요. Look. 자,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 개 없어졌어요.
3: Something's wrong.
2: 응? 그 핸들링.
3: Handle.
2: I can see it. You can see?
3: Oh dear.
2: Don't have. And 그 wheel.
3: Oh, the wheel?
2: Yes. 없잖아요. 없잖아.
3: Oh, it's missing.
2: 응.
3: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2: 응?
3: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2: Damage form? Form?
3: A report form. A piece of paper, and you write down the complaint. Wheel is broken.
2: Okay.
3: Okay? Sorry. So sorry.
2: It's okay.
0: 네. 오늘 거 집중하시면요. 여행 영어에서 엄청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4: I just picked up my suitcases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5: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여행 가방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1: 네.
0: 부서져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에게 가져가서 이걸
1: 음흠.
0: 보여주면서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하고 일단은 핵심적인 것을 얘기해야죠.
1: 예. I just picked up. 나는 픽업을 했대요. 그렇죠. My 여행 가방. 어디서?
0: 어디서요?
1: From the
0: 지금 발음하려고 입술이 위에가 막 움직였는데요. 네.
1: From the 처음 보는 카루소예요?
0: 카루소.
1: 아, 카루소.
0: Carousel.
1: Uh-huh. 처음 들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여행 가방이 와야 되잖아요.
0: Yes.
1: 그 우리 여행 가방 캐리어 생각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배운 거 suitcase.
0: Okay.
1: Yeah. Suitcase.
0: It's me.
1: All right.
0: 자, 제가 마지막 걸 비우려다가 양심상 참았습니다.
1: 정말 이거 비우면요. 마요쌤 진짜 큰일 나요. 저항
0: 알겠습니다.
1: 받으세요.
0: 예. 알겠습니다.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정답? 맞습니다. 수트케이스는 큰 짐가방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통 그것을 그 체크를 하게 되죠. 비행기를 탈 때. 자, 그리고 생각난 김에 방금 언급이 잠깐 됐지만
1: 네?
0: 캐리어 가방이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1: 네.
0: 좀 가벼운 느낌.
1: 그쵸?
0: 걔는 우리 보통 뭐라고 해야 되죠?
1: 그거요?
0: 음흠.
1: 그거 뭐 있죠? 캐리어랑 비슷하죠?
0: 오, yeah.
1: 캐리온이잖아요, 그거.
0: 오, 예. You remember, huh?
1: 예. 근데 이렇게 했나요? 캐리온.
0: 물어보시는 거예요?
1: 예.
0: Okay. Carry on bag. 맞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이게 암기가 되려면 캐리어가 아니라 실제로는 carry on. Alright, carry on이 발음이 뭔가 잘못 들어오면서 좀 변하지 않았나 추측해 보고요. So carry on bag. 얘를 줄여서 그냥 carry on. So for example, I have two carry-ons.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쉽게 가지고 다니고 비행기에도 웬만하면 올려서 타고 그런 거 수화물로 보내지 않는 것들을 보통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1: 네.
0: 자, 그리고 드디어 이 표현을 여러분 알게 됐습니다.
1: 뭐죠?
0: 우리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렇죠? 이게 윙
1: 돌아가는 거.
0: 나와가지고 내 그거
1: 가방을 그쵸? 계속 싣고 다니죠.
0: 그렇죠. 또 한 번 놓치면 또 기다려야 되고.
1: 네.
0: 자, 그것을 얘기를 할 때요. 바로 저기 나와 있는 carousel 이라는 것을 씁니다.
1: 근데 conveyor belt는 영어인데.
0: 자, conveyor belt라는 단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conveyor belt는 그 벨트 있죠. 실제로 그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1: 네.
0: 그 기계에 집중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쓴다고 틀리는 건 아닌데 너무 기계에 집중한 느낌이지만 carousel이라고 하면은 그 구역,
1: 예.
0: 전체, 그러니까 짐 찾는 곳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어포트에서 들으면요, moving carousel 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0: 얘기 들으니까 익숙해요.
1: 맞아요. So 움직이는 캐러셀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장소 위주로 쓰기 때문에 conveyor belt라는 단어보다 더 좀 자연스러운 느낌? Okay?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I just picked up my suitcase라고 했잖아요.
0: 네.
1: 이 pick-up은 당연히 뭔가 물건을 줍는다라든가 사람을 차로 pick-up한다가 될 수도 있지만
0: 네.
1: 여기서 의역을 할 때 여행가방 어떻게 했다고요?
0: 찾았는데요.
1: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기 너 맡긴 거 찾아와 라고 한다든가 너 그 티켓 예매한 거 오늘 거기서 찾을 수 있을걸? 할 때 찾다가 잃어버린 걸 찾는 게 아니죠.
0: 네.
1: 그럴 때 그냥 픽업 한다고 합니다.
0: 아, 그러네요. 우리는 거기서 가져와, 이것도 찾아와, 이렇게 맞아요. 쓰네요.
1: 맞아요. 오. So, pick up something. 뭔가를 찾아오다, or pick up 하다. 사람을 pick up 하다. 이런 식으로.
0: 네.
1: 자, pick up 한번 써보겠습니다.
0: 네.
1: 자, 그, 뭐라 그럴까, 그, 세탁소를 부르는 네. 방법이 많은데요.
0: 예.
1: The cleaners라고 많이 해요.
0: 아, cleaners.
1: The cleaners.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 그, cleaners에서 내 shirt 찾아왔어. 그러면 나는 내 shirt를 찾았다. 일단 어떻게 할까요?
0: I picked up my shirt.
1: 그 cleaners로부터.
0: From the cleaners.
1: 그렇죠.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이러면 단순하게 줍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아마 찾아왔어.
0: 찾아오다.
1: 네. 자, how about this? 명령어로 이거 해. 해볼게요. 그 아이들을 이번에는 진짜 사람을 차에 픽업을 해볼게요.
0: 네.
1: 그 아이들을 픽업해. 일 끝나고.
0: 아하.
1: 자, 틀려도 됩니다. 자, 그 아이들을 픽업해라.
0: Pick up the children.
1: The kids. 아, 왜냐면 children은 너무 격식의 느낌이
0: 아,
1: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우리 아이라고 생각해볼게요.
0: 네.
1: 그러면은
0: pick up the kids.
1: 오케이, 일 후에.
0: After work.
1: 이렇게 하면 퇴근 후에가 되거든요.
0: 네.
1: So, 이 케이스는 두 개 다 써본 거예요. 이거는 물건을 찾아오는 거.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이를 뭐 사람을 이렇게 차에 태워서 픽업한다는 느낌.
0: 네.
1: Alright. 자 그리고 어디로부터 어디에서라고 할 때는 from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0: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1: Pick up the kids after work.
0: Pick up the kids after work.
1: There you go.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0: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1: There you go.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0: 아, 그러네요.
1: 네. 손잡이가 부러지고요. 그리고 바퀴도 한 개 없어졌어요. 바로 얼마 전에 샀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Yes. 근데 좀 많이 망가졌네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워낙 여행객들이 많고 짐이 많다 보면은 조금 충돌이 있을 수 있죠.
1: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요. 아, 이게 이유가 다양할 수 있어요.
0: 그렇죠. Th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바퀴가 일단 하나가 미싱이네요.
1: 미싱.
0: 아하. 그리고 손잡이가 broken 됐고.
1: 네.
0: 그럼 손잡이가 일단은 우리 손잡이 핸들이잖아요, 핸들.
1: 핸들인가요?
0: 예. Yeah. 손을 잡는 거니까.
1: 아, 잡는 거예요?
0: Yeah,
1: 알겠습니다. Alright, so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이 아니라
0: wheel.
1: 이건 마치 뭐랄까요? WH 이런 경우 많거든요. 뭐 white 대신에 white 이렇게 하는 것 같은
0: 느낌이라서.
1: Alright, H-A-N-D-L-E handle. 이게 바로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0: 네.
1: 발음할 때도요. L 발음 좀 신경 써서 L 발음이 혀끝이 윗니 입천장 사이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Handle. Handle.
0: Handle.
1: 우.
0: Handle.
1: 좋아요. 자, 참고로 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Steering wheel?
0: Steering wheel. Okay.
1: No?
0: 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뭔지 okay. 모르겠어요.
1: 자, 우리가 자동차. 우리 운전대라고 하는데 거기를 핸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0: 네.
1: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0: 헉?
1: 오케이? 그거는 steering wheel. 조종 휠이에요.
0: 오, right. 바퀴처럼 동그라니까?
1: 그렇죠. 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픽스가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습니다.
0: 아,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1: 그렇죠. 그 자동차의 핸들은 뭐 이렇게 여기 고정이 돼 있거나 그렇게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죠?
0: 아.
1: 그래서 앞으로 운전대는 핸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steering wheel.
0: Steering.
1: 오케이. Steering. 자,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다고요? The handle is what?
0: Broken.
1: What does it mean? Broken.
0: 부러졌어요.
1: 부러진, 고장난, 네.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죠. 뭐, 유리라.

0: 사실 broken보다 destroyed도 많이 씁니다.
1: 파괴됐다.
0: 네. 아. 이거는 이제 사전에 찾은 파괴된 이렇게 될 텐데 그만큼 회화에서 강하게 쓸 때 많이 써요. It's completely destroyed.
1: 어허.
0: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강하죠,
1: 예스.
0: 그렇죠? Okay, so destroyed, broken.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원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이거 어디 갔냐고요, 할 때 뭘 썼나요?
1: 오, missing.
0: 맞아요.
1: 예.
0: missing. 없어졌다 그러면 어? 그럼 뭘 써야 되지? Go somewhere? 막 이러는데
1: 맞아요.
0: 거의 대부분 missing을 쓰게 돼 있습니다. Okay, so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1: 네.
0: A is missing B. 이러면 보세요. 직역을 해볼게요.
1: 네.
0: Miss가 I miss you 하는 거 무슨 말이야? I miss you.
1: 그리워.
0: Right? A가 B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1: 원래 B가 있어야 될 곳에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Exactly.
1: 아하.
0: So 그 suitcase가 one wheel. 미스하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왜? 없어졌으니까.
1: 원래는 four wheel이 있어야 되거든요.
0: That's right.
1: Yeah.
0: That's right. Okay. So A is missing B. A는 B가 없다. 빠져 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단추가 영어로 뭐예요?
1: 단추요? Button.
0: Button. 단추. 셔츠에 단추가 하나 없는 거예요.
1: 네.
0: 그리워하겠죠. 단추를.
1: 아하, 예.
0: 그러면 해볼게요. 그 셔츠는 단추 하나를 미스하고 있다.
1: 오.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0: Oh, a button. There you go.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이러면, 어, 그거 버튼이 하나 없어요. 단추가 하나 없어요.
1: Yeah.
0: 자, how about this? 그 자동차는,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뭐 도난 사건 같은 거 나오잖아요.
1: Yeah.
0: 그럼 자동차가 공중에 떠 있고, 바퀴를 훔쳐가려고,
1: 우와.
0: wheels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1: 어, 바퀴가 좀 비싸니까.
0: 막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자동차는 그것에 휠들을,
1: 네.
0: wheels를 그리워하고 있다. 한마디로 없다. 어떻게 할까요?
1: The car is missing
0: its
1: wheels.
0: Wheels.
1: Wheels.
0: That's right. 직역하니까 차라리 낫지 않아?
1: 네.
0: 그리워. 너가 없어.
1: 없어서.
0: Right? Okay.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1: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0: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1: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0: There you go. 자, 본문 읽어볼게요.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1: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Okay. 자, 이랬을 때 어, 뭐라 그래요? 어, 이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렇죠? 공항 측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1: Oh no. 오 이런 we sincerely sincerely 사과. 예, sincerely
0: 사과한다는 거는 한 1억 이, 5천 번 나왔죠.
1: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sorry로 하면은 뭔가 격식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폴로로 갈게요.
0: 어폴로요?
1: 예, 어폴로. 어폴로지아이. 여기가 y인지 iz인지 지금 아하. 고민이에요. 네. 얘가 좀
0: 우리는
1: 길죠.
0: 사과를 한다.
1: 이렇게 할게요.
0: 아우, 길어서 하면 안 되는 건데.
1: 네.
0: 자, 일단 sorry는 안 되죠.
1: 예.
0: 그랬으면은 비동사가 어딘가 나와야겠죠.
1: 아.
0: We are sorry. That's
1: 예.
0: okay. 하지만 그게 없다 보니 아 그냥 일반 동사 썼나 보다. 바로 사과하다라는 apologize 맞습니다. There you go. So apologize는 사과하다라는 동사. 나중에 apology라고 하는 사과라는 명사랑 헷갈리지만 돼요.
1: 아, 그게 명사군요.
0: 오케이. Okay. 자, 강세를 apa 해서 po의 강세 찍어서
1: 네.
0: 입모양 벌려서 해보겠습니다. 같이요. Apologize. Apologize.
1: Apologize.
0: Mm-hmm.
1: Apologize.
0: Right. 자, 아마 이거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1: 그래요?
0: 아니에요?
1: 이게 좀 모르겠는데.
0: 편지 쓸 때요.
1: 아.
0: Sincerely yours.
1: 어, 진심을 담아.
0: 네.
1: 어.
0: 우리 그 뭐, 친애하는 누구에게 뭐 하면서 막 쓴 다음에 뭐, 누구 드림.
1: 네.
0: 누구 드림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1: 예. 올,
0: 뭐, 그거가 영어에서는 사실 sincerely yours로 끝나는데요. 그거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sincerely 자체가 진심으로.
1: 진심으로.
0: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진심으로 사과를

0: 드릴게요. 라는 느낌. 추천드리는 거는 sincerely 여기 강세를 주는데 앞에가 힘이 빠지면서요. 살짝 sincerely 이게 아니라 sincerely야. 그
1: 오.
0: 힘을 좀 뺄게요. 앞에는. 오케이? 갑니다. sincerely. sincerely.
1: Sincerely, sincerely,
0: sincerely
1: sincerely.
0: 뭐뭐 이렇게 쓰는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이 명작 간단하게 해볼게요.
1: Yeah.
0: 주어를 나로 잡아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1: Oh, I sincerely apologize.
0: 그렇죠. 오, 확실하게 사과의 느낌이 이제 온단 말이죠.
1: 원래 저 사과를 잘해가지고.
0: 사과를 잘하시는군요. 자, about this. 그녀는 진심으로 말을 했어. 힌트,
1: 아.
0: speak를 좀 바꿔주면 됩니다.
1: 예.
0: 그녀는 진심으로 말을 했다.
1: She sincerely spoke.
0: spoke or spoke sincerely. 이런 식으로
1: I
0: 만들어
1: spoke
0: 주시면
1: sincerely.
0: 되겠습니다. Very nice.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incerely apologize.
1: I sincerely apologize.
0: She spoke sincerely.
1: She spoke sincerely.
0: 본문을 읽을게요.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1: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0: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마무리입니다.
1: 네.
0: 손상 신고 양식 가져다 드릴게요.
1: 오.
0: 왜냐하면 그런 그 폼 같은 게 있잖아요.
1: 네.
0: 뭐 무슨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어디가 고장이 났고 기타 등등.
1: 그쵸, 그쵸. Let me grab you. 너에게 이거를 내가 하게 해줘. 그랩하게 해줘. 뭐를요? 이거를요? Report form. 양식. 어떤 양식이요? 손, 신고? 아, 이게 신고다. 신고 양식. 그럼 여기 손상이네요.
0: 뭔가 손상, 그쵸?
1: 손상은 제가 잘 알죠.
0: 손상은 잘
1: 예.
0: 아십니까?
1: 손상은 제가 잘 알아요. 뭐냐면, 데미지예요.
0: 데미지입니다.
1: 예.
0: 데미지가 갔군요.
1: 데미지가 너무 많이
0: 네.
1: 가니까, 데미지.
0: 근데,
1: 아, 이거 인가? 이다, 이 데미지. 이요.
0: 아,
1: 예.
0: 다메지. no.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아, 왜 그렇게 읽어요?
0: I'm
1: 내
0: just
1: 데미지를.
0: kidding. Alright.
1: 저 정말 데미지
0: 아, 데미지
1: 입었어요.
0: 입었습니까?
1: 예.
0: 암기시키려고. Alright, so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정답, MA.
1: 그거 고치면 틀려요.
0: okay, 자, MA의 강세 찍을게요.
1: MA.
0: I'm sorry. Damage, DA예요.
1: DA에. 네.
0: GE로 끝나는 단어는요, 희한하게도 거기 절대 강세가 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 데미지, 이러고 하면 완전 틀린 겁니다.
1: 아하.
0: 데미지는 GE에도 강세를 준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damage 앞쪽에 강세를 주고 마지막에는 힘을 좀 빼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여전히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1: 네.
0: 아,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damage 이렇게 돼요.
1: 아.
0: 발음이 흐 세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입 모양 모으고 자 들려드릴게요. damage damage
1: Damage.
0: 오
1: Damage.
0: Very nice. Very, very nice. Alright. So, 손상이라고 할때 damage라고 하고요.
1: 네.
0: 자, 누군가한테 뭔가를 가져다 주다라는 표현이 여기 이제 나오게 돼요. 너에게
1: 아.
0: damage report form을 가져다 줄게요. 했는데요.
1: 예.
0: 원래 누구한테 뭐 가져다 준다라고 할때 우리 기존의 왕초보 영어에서 get,
1: Bring.
0: bring
1: 예. Yeah.
0: 이런 거 많이 썼죠.
1: 네.
0: 근데 오늘 정말 특이한 거, 바로 grab을 가져왔어요.
1: 그랩은 뭔가 이렇게 잡는 건데.
0: 맞아요.
1: 예.
0: 그걸 잡아서 당신에게 주겠다예요. Let
1: 아하.
0: me get you 해도
1: 랑 똑같은 거구나.
0: 상관없습니다.
1: 아.
0: 상관없는데 워낙 똑같은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grab을 써본 것뿐입니다. 참고로 실제로는 grab 같은 경우에는 굳이 목적어를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Let
1: Yeah.
0: me go and grab something. 이렇게 많이 쓰는데 오늘은 좀 training purpose로다가
1: 네.
0: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너에게 가져다 줄게. 약간의 커피를. 한마디로, 너 커피 좀 가져다 줄게. Let me.
1: Let me grab you some coffee.
0: 그쵸. Let me grab you some coffee. Alright? 근데,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Let me go and grab some coffee. 이렇게. 근데 이거는 너에게라는 느낌은 좀 줄어들긴 하겠죠.
1: 예.
0: 자, how about this? 너 나에게 가져다 줄수 있어? 수건을.
1: Can you grab me? Towel.
0: Towel. Can you grab me a towel? Right? Or, 저는 grab이 아직 안 붙어요. 하시는 분들은 get 쓰셔도 괜찮아요.
1: Yeah.
0: Can you get me a towel? 그죠? 오히려 이게 훨씬 쉽게 느껴지죠, 이제는.
1: 그러게요.
0: Right.
1: Grab은 안 써봐서.
0: 그렇죠.
1: 네.
0: 자,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grab you some coffee.
1: Let me grab you some coffee.
0: Can you grab me a towel?

0: Can you grab me a towel?
1: Alright, so again, 교재 요거 하나 같이 필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Grab, get, yes. 돌아가면서 많이 쓸 수 있다. 그리고 report는 사실 리포트, 레포트, okay? So 예. 신고,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Report, 이렇게 발음할 때 레가 아니라 르, report.
0: Report.
1: 요거만 주의해 주세요.
0: 예.
1: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1: 미션 정리할게요.
0: Mm-hmm.
1: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0: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1: Carousel, yes. Carousel.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 개 없어졌어요.
0: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1: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1: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2: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Ibyeongjak time 돌아왔습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자, 뭔가를 찾아오거나 사람을 픽업할 때 pick up something or someone
0: 네.
1: 해볼게요. 퇴근 후에 아이들을 픽업해. 자, 그 아이들을 픽업해라. 일 끝나고
0: pick up the kids after work.
1: After work까지. 두 번째. 나 세탁소에서 내 셔츠 찾아왔어. The cleaners입니다. Okay?
0: Yeah.
1: So 나는 나의 셔츠를 찾아왔다.
0: I picked up my shirt.
1: 자, 그 cleaners로부터.
0: From the cleaners.
1: Perfect. Mm-hmm. 자,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Mm-hmm. 저는 방금 저의 여행 가방을 찾았어요.
0: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1: Okay, 그 carousel로부터.
0: From the carousel.
1: 아직은 입에 익숙하지 yeah. 않죠. It's okay, you know?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ick up the kids after work.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Alright, 다음은요. A is missing B. 없어진 겁니다. 그죠? 갑니다. 그 셔츠는 단추가 없어졌어. 그 셔츠는 단추를 그리워하고 있어.
0: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1: There you go. 그 차는 바퀴들이 그것의 wheels가 없어졌어.
0: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1: Wheels, yes.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 개 없어졌어요. 자, 그 손잡이는 뭐 부러진 상태예요?
0: The handle is broken.
1: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wheel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0: And it is missing one wheel.
1: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3: I just picked up my suitcases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4: Oh no!

0: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1: Uh-huh.
2: Oh,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1: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2: Okay.
1: Okay, sorry. Sorry.
2: Oh, my suitcase.
1: Yes.
2: 와, 와.
1: 아, 이렇게 깔끔하게 금요일 마무리하네요.
2: 그러게요.
1: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나 먹는 거 맞췄어 라는 문장이었죠. I'm done eating.
1: There you go. 결국 나 다 먹었어. 이런 뜻이 되겠죠.
2: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Pick up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내 티켓을 오늘 찾아와. 오케이? 너의 티켓을 오늘 찾아와.
2: Yeah.
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주말에 푹 쉬시면서 조금씩 리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1: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2: See you.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특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특강 영어 독해하면서 공부와 함께하는 저는 김세연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긍정 주문으로 시작해봐야죠. 오늘의 긍정 주문은 오늘은요. 10분의 쉬는 시간.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아침을 시작하는 긍정 주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학교에 갔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쉬는 시간은 10분. 이 10분을 잘 쉬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고3 담임 시절 얘기를 계속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참 공부에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도 안 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런 규칙을 만들죠. 쉬는 시간에 공부할 사람은 교실에 남아서 조용히 공부하고 떠들거나 뭔가 일이 있는 친구는 복도에 나가서 얘기하자라고 애매한 규칙을 세우곤 하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 10분의 쉬는 시간 동안에는 좀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점이 있는 학교는 매점에 다녀와도 좋고요. 졸린 친구들은 잠깐 복도에서 창문을 열고 바람 쐬며 친구랑 막 얘기를 해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듣기 이렇게 좀 재밌는 이야기, 좀 활기차질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소재의 이야기들로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10분 동안 난 수학 문제를 풀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 영어 단어를 외워야 스트레스가 풀린다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좋죠. 하지만 이 잘 쉬는 것의 중요성,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쉴 수 있는가 그 방법도 고민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공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시작해 봅니다. 같은 챕터에 5번에서 8번까지를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5번에서 8번. 자, 저번 시간 1번에서 4번이 참 어려웠기 때문에 2번, 5번에서 8번은 그래도 저번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풀어내셨을 거라 있습니다. 자, 5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무관한 문장, 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1번 동그라미 앞부분에 요 정도, 한 중간 정도의 분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엄청 많이 주기도 하고 한 문장만 달랑 주기도 하는데 그 중간 정도의 분량이 제시되어 있어요. 뭐에 관한 글인지, 그리고 글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Utilizing, 활용을 하는 것이죠. Trash는 쓰레기고요. Residues라고 해서 residue는 잔여물이란 뜻인데 어디에서 나온 the fruit processing sector, 과일 가공 부문에서 나온 즉 과일을 가공을 하는 겁니다. 오렌지를 가공해서 오렌지 주스를 만들든 사과를 가공해서 사과즙을 만들든 그 과정에서 쓰레기 혹은 잔여물이 나올 것인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has recently become a significant challenge for agro-processing businesses. 자, 뭐라고요? 최근에 중요한 과제가 되었답니다. 누가 처리해야 하는 과제지요? 농산물 가공업계가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병렬 연결 챙겨주시면서 has a negative influence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좋아요. 지금 흐름까지 어느 정도 챙겨준 것 같아요. 그렇죠? 과일, 가공 부문에서 잔여물, 쓰레기가 나올 건데 글쎄 이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요 정도 한번 잡아주시고 아직 1번 동그라미 앞에 문장 더 남았으니까 얘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The fruit processing industry, 과일 가공 산업은요. Produces, 만들어냅니다. A lot of waste, 많은 폐기물을 만들어낸답니다. 근데 이 많은 폐기물은요. Dumped, 버려지는 것들이랍니다. 어디에 버리십니까? In landfills는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Rivers, 강이에요. 쓰레기 매립지나 강에 버려지는 많은 폐기물을 만들어내서 threatening the ecosystem,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아하, 지금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 생태계를 위협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구체적으로 폐기물을 뭐하니까 매립지에 버리거나 강에다가 버리니까 이게 생태계를 위협하게 되는 것이구나. 어떻게 위협하겠어요? 쓰레기 매립지에 그 사과의 껍질이나 남은 찌꺼기를 갖다가 묻었어. 그럼 그게 썩으면서 메탄가스를 막 내뿜어. 이 메탄가스가 온실가스의 주범 아닙니까? 아니면 강에다가 버렸어? 수질을 오염시켜. 물고기가 먹고 죽어. 이러한 나쁜 영향들을 끼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과일을 가공했을 때 어떤 쓰레기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 폐기물로 갑시다. 폐기물. 잔여물이 나옵니다. 이곳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이것을 갖다가 매립지에 버리거나 강에다가 버리면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기까지 흐름 괜찮습니다. 1번 문장 봤더니요. Therefore 따라서 결과로 받고 있네요. 앞 내용에 이어지는 결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There's a need, 필요성이 있어. 필요성이 있구나. 뭐에 대한 필요성? This puzzle techniques, 처리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처리 기술은 뭐 하는 거냐면 recycle it, 그것을 재활용하고요. Provide, 제공을 하는 겁니다. Resources for livestock feed, 가축 사료를 위한 자원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extract는 추출하는 거죠. 추출하거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Goods with added value. Added value는 부가가치를 지닌 상품이니까 부가가치를 지닌 상품을 추출하거나 만들어내는 거 그러한 처리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자,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라고 해서 문제 나왔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요 흐름으로 잘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치? 해결책. 이거에 대한 처리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사과즙을 만들고 그 껍질이랑 사과 찌꺼기가 남았어. 그것을 잘 건조시켜가지고 가축 사료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나온 것처럼 뭐 부가가치를 위한 상품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사과 향료를 추출해가지고 어떤 천연 향료 같은 걸로 쓰는 겁니다. 뭐 디퓨저나 향수 같은 거를 만들어요. 화장품의 원료로 써서 화장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돈이 되는 제품을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정도로 하는 거겠죠? 괜찮습니다. 문제 제기 이후에 해결책이 필요하다.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을 살짝 살펴보면 어떠한 흐름이냐면 일단 보세요. It is possible. 가능하답니다. 자, 뭐가 가능한지 쫙 봤더니 뒤에 나오는 내용이 플러스예요. 플러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3번 문장도 It is believed that 이렇게 믿어집니다.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또 can help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플러스 무슨 얘기하는 거니? 해결책이 필요해. 처리 기술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해결책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어떠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흐름이 2번 문장과 3번 문장인 것 같거든요. 괜찮죠? 이렇게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이 특히나 이 무관한 문장, 흐름 유형에서는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구조를 좀 잡아내는 연습을 연습하는 시기엔 해보셔도 좋아요. 그쵸? 가볼게요. 2번 문장입니다. It is possible. 가능하답니다. 뭐 하는 게 가능하냐면 lesson. 줄이는 거예요. 그쵸? Environmental degradation. 환경 악화를 갖다가 줄이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자, 그리고 increase. 뭐는 증가시킵니까? Energy security. 에너지 안보라고 해서.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뭐 사과 껍질이나 오렌지 껍데기 그런 과일의 잔여물을 갖다가 활용해서 바이오 연료로 쓰는 겁니다. 즉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그러면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게 에너지 안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온실가스 배출을 갖다가 줄일 수도 있답니다. 뭐 함으로써 ING 나오는데 turn A into B라고 해서 어떻게 하지요? A를 B로 전환하다. 자, 무엇을 무엇으로 전환함으로써 waste collected from the fruit processing industry 과일 가공 산업으로 산업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을 갖다가 valuable products 가치 있는 제품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다고요. 그치? 이것이 미칠 수 있는 영향 아니겠습니까? 아하, 환경에 플러스가 될 수 있구나. 좋아요, 그쵸? 이어서 3번 문장. It is believed that 어떠한 믿음도 있냐면 Using fruit waste from processing 이 가공으로부터 얻어진 과일 폐기물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뭐 할 수 있습니까? Can help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 무엇하는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냐면 the food industry 식품 산업이 recover 회복하는 거니까 결국 회수하고 획득을 하는 거거든요. Value added products 어떤 부가가치가 더해진 제품들을 갖다가 획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make operations commercially viable. Operation은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 운영을 갖다가 상업적으로 viable 실행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데에 도움을 준다고요. 결국 누구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 앞에서는 환경에도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어지는 3번 문장에는 이 식품 산업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좋습니다. 식품 산업한테도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식품 산업도 이러한 부가가치가 지닌 상품을 획득을 하고 뭔가 이 작동, 운영을 갖다가 상업적으로 더 실행 가능하게 할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4번과 5번 중에 답이 있겠습니다. 생긴 모양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4번 자리도 industries라고 해서 산업. 익숙한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고 5번 문장 봤더니 in light of this라고 해서 in light of 요거 알았으면 또 찰떡같이 연결이 잘 됐을 겁니다. in light of가 무슨 뜻입니까? light이라고 해서 요거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치? 이 빛을 비추어 봄으로써 그것을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빛을 안 비추면 그걸 보지도 않을 건데 빛을 비추어주는 거니까 무언가를 고려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기억해 주셔요. 4번부터 가봅니다. 산업들은요. prioritize는 우선시하는 거죠. 전통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을 우선시할 거다라고 합니다. 뭐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보다 뭐 때문에 high cost and regulatory requirement 높은 비용과 규제 요건 때문에 지속 가능한 해결책보다는 전통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을 우선시할 겁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들은 부족하답니다. 결여되어 있대요. 재정적인 동기입니다. 이러한 식품, 폐기물 처리에 투자하는 동기조차 결여되어 있어요. 재정적인 동기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4번 문장을 봤더니요. 지금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전통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건 뭡니까? 이 해결책에 해당하는 요 처리 기술이 바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었잖아. 근데 지금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을 쓸 거야 라고 해서 역행하고 있죠. 다시 마이너스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4번을 빼야 되겠구나. 그럼 4번을 빼고 나서 3번과 5번이 잘 연결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표현에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In light of this, 이것을 고려하면, 즉 이것을 고려하면. 해결책이 미치는 이런 긍정적인 영향들을 갖다가 고려를 한다면은 it is a promising field of research. 이것은 유망한 연구 분야다라고 합니다. 뭐 하는 거? 폐기물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일에 가공 과정에서 온 폐기물을 사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지요. 부가가치를 지닌 상품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 여기에 관해서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망한 분야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유망한 연구 분야겠구나. 이것이 유망한 연구 분야겠구나. 왜? 이 영향이 지금 다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좋겠지, 그쵸? 이것이 유망한 연구 분야입니다. 앞선 내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치? 좋습니다. 자, 스윈트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 전개 방식이 어떠했어요? 앞에서 문제 제기합니다. 이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해결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그 해결책이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답으로 고른 4번 문장은 이 긍정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우선시하는 문장이었으니까 뺐어요. 그치? 자, 거기에 더해서 3번과 5번 문장의 연결 in 우리 어떤 표현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옵시다. 요거였어요. 그치? In light of this라고 하는 표현이었죠. In light of this라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무언가를 고려하면. 앞 내용과의 연결까지 생길 수 있는 표현이었으니까 이 표현까지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일 가공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활용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해야 된다. 이 폐기물 처리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 폐기물의 가치 창출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플러스의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쓰레기를 매립하고 하려면 그 쓰레기 처리 비용도 필요한데 그것을 어떤 부가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전환해서 판매 까지 하면 결국 돈까지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6번 갑니다. 또 오랜만에 순서 문제 만났는데요. 얘는 우리가 여러 번 연습했었던 대비되는 소재를 활용한 내용 현기였습니다. 자, 대비되는 소재, 대비되는 개념이 등장할 겁니다. 두 개의 개념이 등장할 거죠. 그러면 연습을 했었는데 이러한 내용 전개 방식에서는 뭐를 찾아야 순서가 잘 보입니까? 전환되는 구간. A라고 하는 소재에서 B라는 소재로 전환되는 구간을 찾으면은 잘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전환 구간이 그 단락의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전환 구간을 찾는다. 이거 기억하면서 접근을 해주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Hard skills, hard skill이라고 하는 것은 are defined as 정의가 됩니다. Hard skill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뭐라고 정의가 되냐면 the specific procedure skills 어떤 특정 절차적인 기술과 technical expertise 기술적 전문성을 갖다가 hard skil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글쎄 이것은 필요로 된답니다. 자 요구가 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 아니면 more aptly put, aptly는 뭔가 적절하게, 제대로 이런 뜻이니까 더 적절하게 표현을 하자면 the what needs to be done,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즉 해야 할 무엇에 관한 것이 hard skill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쉽게 가봅시다. 주어진 단락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hard skill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꺼내주고 있는데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정 절차적 기술이나 기술적 전문성이라고 정의되기도 하고 더 제대로 표현하자면 해야 할 무엇이라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 하드 스킬이구나 이렇게 살펴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주어진 글에서는 하드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무엇에 관한 것이다. 요 정도로 잡아주시고 좋습니다. A 단락부터 차근차근 가볼게요. We think not.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어떤 질문 같은 것에 대한 답변 같은

같은데 주어진 글이랑 연결되진 않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따가 순서를 잡아야 되니까 조금만 더 들여다볼게요. In fact, 사실은요. These soft attributes, 또 단서 나왔죠. 이러한 소프트한 특성들은 다시 말하자면 how something is done.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how에 관한 이러한 소프트 특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are equally critical, 똑같이 중요합니다. 요 정도. 단서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 읽는 이유는 어쨌든 A 단락도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순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읽고 가는 게 좋다.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A 단락.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 꺼냅니까? These, 이러한 soft, 소프트한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how, 어떻게에 관한 것이고 똑같이 중요하다. 자, 요 정도 내용 살펴주셨는데 얘도 받을 수 없고 지금 얘도 받을 수가 없지요. 확실히 X 표시하고 B 단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B 단락 갔어요. These skills, 이러한 기술들은, 이러한 기술들. 만약 B 단락이 첫 번째 순서라면 These skills는 하드 스킬을 가리키겠다, 그치? 이러한 기술들은 are clearly listed,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In the job description, job description이라고 하는 건 직무 설명서인데 회사가 제시하는 직무에 대한 설명 같은 겁니다. 즉, 회사가 이 직무는 이런 일을 해야 해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즉, 의사가 되려면 의사 면허증이 필요해. 너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하려면 컴퓨터 공학 전공을 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직무 설명서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are acquired, 획득이 되는데 뭐를 통해서? 더 고도로 특화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획득이 된답니다. 이 단락이요. 이러한 기술들은 직무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고요. 교육을 통해 획득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주어진 글을 이어받는다면 이거는 하드 스킬일 거고 하드 스킬은 what?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인데 직무 설명서 교육을 통해 획득된다? 괜찮아요. 그치? 딱히 모순되는 지점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받을 수 있겠다. 가능성 열어두시고 동그라미. 근데 혹시 C달락이 더 적절하지는 않은가까지 봐야 되는 거죠. 자, C달락 갔더니 뭡니까? Examples. 예시 등장하는구나. 좋습니다. 예시예요. 예시. 자, 예시들은 포함합니다. 어떤 예시가 있습니까? 지금 딱 봤더니 나열이지요. 엄청난 나열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까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첫 번째 덩어리 정도만 한번 보자고요. 예시엔 뭐가 있냐면 accountants, 회계사입니다. 근데 이 회계사가 must have accounting degrees, 머리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회계사 학위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시, 회계사는 회계사 학위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예시예요. 회계사는 회계학위를 갖다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회계학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 회계사는 회계학위가 있어야 돼. 왜? 회계사는 회계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 무엇에 관한 거니까 하드스킬의 예시가 괜찮을 것 같죠. 근데 아까 선생님 팁 하나 줬잖아요.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이 나오는 지문 속에서는 전환되는 구간을 찾는 것이 순서 잡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지. 이 뒷부분을 살짝 봤더니 얘는 사실 안 볼 수가 없죠. 너무 잘 보이죠. But이라고 해서 뒤집어요. But이라고 하면서 뭐까지 언급합니까? Soft skills까지 새로운 소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대비되는 소재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 아까 비덩어리도 하드 스킬에 관한 것이었으니까 사실 하드 스킬에 대한 이야기 끝나고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로 시작을 해주고? 비로
시작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예시 이어받은 다음에 이 뒷부분에서 벗으로 전환해주죠.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마지막 소프트 스킬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하는 BCA의 순서로 가는 것이 맞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자, 우리 C단락은 두 번째 순서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B단락을 한번 잡아봤어요. 그럼 다시 these skills, 이러한 hard skill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 설명서에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고도로 특화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hard skill은 어떤 기술이냐면 we think of, 우리가 고려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생각하게 되는 기술이라고요. 뭐 할 때? 고려할 때. A professional college degree, 전문적인 대학 학위를 갖다가 고려할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기술이 하드 스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드 스킬 이야기 여전히 계속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뭐를 고려할 때 떠올리는 기술이라고요? 전문적인 대학 학위요. 대학 학위. 이 예시를 어디서 받아주고 있었죠? C단락에서 받아주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예측한 순서가 맞겠다. 두 번째 단락 C단락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예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쭉 나열되고 있었던 거 기억하시지요? 회계사는 회계학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변호사는요, who must have law degrees, 법학 학위를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doctors, 의사들은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medical degrees, 의학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좋아요. 그런 다음에 전환. 그러나, does that mean? 그게 의미합니까? These professionals, 이런 전문가들이 do not need soft skill, soft skill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까? 다시 질문 던지죠. 그렇다면 이러한 전문가들은 hard skill에 해당하는 이러한 전문적인 대학 학위만 있으면 되고 soft skill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글쓴이의 답변은 we think not,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문가들 하드 스킬뿐만 아니라 소프트 스킬도 필요합니다. 라는 답변을 내려주는 마지막 A 단락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그치? 답변합니다. We think not.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소프트 특성들은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것은요, are equally critical, 똑같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허용해준답니다. 가능하게 해준대요. 목적어 to 부정사 나오죠. 전문가들로 하여금 thrive, 성공할 수 있게끔 해준답니다. 오케이. 성공할 수 있게끔 해준답니다. 어느 분야에서? In the interpersonal service-oriented economy, faced daily.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interpersonal은 사람과 사람 간의 이란 뜻이니까 대인의 이란 뜻이죠. 즉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대인 서비스 지향적인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즉 실력만 잘 갖췄어. 의학 학위를 훌륭하게 잘 받은 의사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의사도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기에 이 대인 서비스 지향적인 경제에서 성공을 하려면 머리 갖추고 있어야 된다. 소프트 스킬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좋습니다. This is why. 그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그래서라고 해석해도 괜찮죠? 그래서 modern businesses, 현대의 이 기업들은요. Looking for graduate, 졸업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을 찾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A good mix of hard and soft skill. Good mix니까 적절히 잘 섞인 거지요. Hard skill과 soft skill을 모두 적절히 다 갖추고 있는 졸업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뭐 할 때 그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hard skill뿐만 아니라 soft skill도 갖고 있는 졸업생들을 찾는다고요. 괜찮아요? 적절한 마무리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답 찾으면 B, C, A의 순서니까 3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고요. 자, 스윈트 정리 갑니다. 우리 지금 첫 번째 순서 잡는 게 헷갈릴 수 있었겠으나 머리 찾아야 된다. 대비되는 소재가 등장하는 지문에서는 전환 구간. 이 전환 구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 우리 지문에서는 벗으로 뒤집으면서 질문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연습 다시 한번 해주셔요. 갑시다. 하드 스킬의 정의에 대해서 주어진 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B단락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전문적인 대학 학위를 고려할 때 떠올리게 되는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C단락에서는 직업별 하드 스킬의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등장시키고 버스로 뒤집으면서 소프트 스킬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물음표를 던져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 기술도 필요합니다라고 받은 다음에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주장이어서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의 예시가 나왔으니까요. 뭐 이런 거겠지. 자, 의사가 가져야 하는 하드 스킬은 뭐 CT나 MRI를 정확하게 판독하는 능력이라든지 수술 능력. 막잘 절개하고 봉합하고 지혈하는 능력 같은 게 있겠어.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필요한 소프트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에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용어를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환자와 보호자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되겠고 아니면 의료 현장에서도 다른 의료진들과 잘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너네 누구 병원 갈래라고 물어봤는데 정말 실력은 진짜 뛰어난데 불친절한 의사 아니면 실력도 뛰어난데 친절한 의사 그럼 당연히 후자의 병원에 가겠죠.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순서 문제 해결하셨고요. 7번의 어법 어렵습니다. 아마 이번 강의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 건데 우리가 이 어법이 들어가 있는 파트들을 계속 풀고 있어요. 근데 어법의 난도가 높아요. 어법 자체 난도라기보다는 그 지문 자체의 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어법 유형을 띄고 있는 지문들이요. 내신 대비를 위해서도 수능 대비, 간접 연계 대비를 위해서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속속들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이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을 소재로 한 지문이었는데 어떤 이야기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러 갑시다. 제가 트레이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As an inevitable activity of human existence, 인간 존재, 즉 인간의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활동입니다. 자,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활동이구나, 잘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In all periods, 모든 시기에 걸쳐서 people have engaged in transactions, 사람들은 거래에 참여해 왔습니다. 자, 바로 문법 해결하러 갈까요? 대세 밑줄입니다. 뒤에 involve라고 하는 동사 따라온 걸로 봐서는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쓰임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앞에 선행사 있습니까? Transaction, 거래에 해당하는 선행사 있습니다. 뒤에 동사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수식 관계로 해석됩니까? 거래는 거래인데 that involve, 포함하는 거래입니다. 어떤 재화, 서비스, 아이디어의 교환을 포함하는 거래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참여해왔습니다. 1번, 주격 관계대명사 대세 쓰임. 괜찮아요. 그쵸? 정리하고 갈게요. 1번. 주격 관계대명사 대세 쓰임을 물어보고 있었구나. 가볍게 오케이 해주시고,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다? 무역에 관한 글이다. 간단히 정리해주시고, 일단 시작은 괜찮습니다. 가볼게요. 다음 문장 봤더니 not only 등장합니다. 요거 나오면은 구조 또 눈에 띄게 살펴줘야 되는데 not only 나왔습니다. not이 들어간 덩어리가 문두로 나왔기 때문에 도치가 일어났어요. 그치? 확인해 주시고 뒤에 나오는 but also랑 짝꿍까지 세모 표시해 주세요. A뿐만 아니라 B이기도 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뭐일뿐만 아니라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도와 좋습니다. 사회가 뭐 하는 데 도움을 줬냐면은 목적어 목적격 보어 동사 원형 왔는데 투 부정사와도 괜찮죠? 적응하는 거, 조정하는 겁니다. 즉 그들의 어떤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을 조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줬어요. 그치? 다시 위험이나 불확실한 요소가 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을 맞추어 조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줬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요. An integral relationship, 집단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뒤에를 봤더니 한번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갑자기 비동사의 원형이 등장하면서 대의의 밑줄, colder were predatory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까지. 이건 그냥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혼란을 일으키는 함정들일 뿐, 물어보고 있는 거는 굉장히 자주 연습했던 포인트거든요? 대명사 대의의 밑줄입니다. 그러니까 가리키는 말을 찾아서 지금 복수 명사 덩어리를 잘 받아주고 있니? 이렇게 갖다가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치? 해석을 해봤을 때는 culture이라고 해서 우호적인 다정한 predatory라고 해서 이거는 뭡니까? 뭐 포식자의란 뜻이니까 사실은 뭔가 약탈을 하는 그런 권력 관계에서 약탈하는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결국에
이 대의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이 관계라고 한

것이 우호적인 관계인가 아니면 뭔가 약탈적인 관계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대의는 앞에 있는 집단 간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답이 나오죠. 그치? 얘는 S가 붙은 복수명사 덩어리였기 때문에 복수대명사 대의로 잘 받아주고 있다. 라고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대명사의 쓰임이었습니다. 대명사가 가리키는 말을 찾아서 수일치가 잘 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문제였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볼 건데요. 갑자기 왜 원형 동사 B가 나왔는가? 해석을 하면 이러합니다. 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집단 간의 관계에 있어서요. 근데 그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이든 아니면 어떤 약탈적인 관계이든 간에 우호적이든 약탈적이든 그 집단 간 관계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왔다고요. 얘가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뭐이든 이랑 해당하는 whether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겠죠. They are. 그 다음 똑같이 A or B의 구조가 나왔을 겁니다. 이거는 A이든 B이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얘가 가정법의 성격을 띠게 되면은 동사 자리에 원형 동사가 올 수 있습니다. 비동사가 올 수 있어요. 그치? 그랬을 때 whether가 생략되고 얘네가 도치가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be, they, a or be의 형태가 된 거라고요. 그쵸? 해석만 자연스럽게 가져가 주시고 물어보는 문법이 무엇인지도 알았으니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자, 무역이라고 하는 거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을 잘할 수 있게끔 해줬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지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럼 먹을 게 없어. 당황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교환을 하는 거죠. 무역을 하는 거죠. 쌀 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호적인 관계. 예를 들어서 막 실크로드 같은 데에서 비단을 평화적으로 거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막 제국주의, 식민지, 이 지배국이 식민지의 것을 막 약탈하는 관계일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2번까지 확인해줬고요. 자, 이어서 갑니다. Long before, 뭐 하기 훨씬 전에 The invention of money for private exchange, 사적인 교환을 위한 화폐의 발명 훨씬 이전에, 즉 돈이 없었어, 화폐가 없었을 때에도 elements of trade, 무역의 요소들은요, 형성했습니다. Part of the earliest human interactions, 가장 초기의 인간 상호적인 게 일부를 형성을 했습니다. 즉 돈이 없을 때에도 무역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Among prehistoric people, 선사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돈, 화폐가 없을 때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재화, 서비스, 그리고 아이디어들은요, were exchanged, 교환이 되었습니다. 선물, 곡물, 아니면 어떤 물물 경제, 물물 교환의 형태로 거래가 되었다고요. 그렇죠? 자,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tribute는 곡물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권력관계 속에서 바치는 것입니다. 약한 부족이 강한 부족한테 어떤 지배와 복종의 의미로 바치는 그런 게 곡물이 될 수가 있겠고 물물경제는 말 그대로 물물교환을 하는 거죠. 그치? 내가 사과 10개 줄 테니까 고기 한 덩어리만 줘봐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선사시대의 사람들 화폐가 없었을 때에도 무역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치? 자, 좋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요. Beyond early hunter-gatherer communities, 지금 수렵채집 공동체입니다. 초기에 수렵채집 공동체를 넘어서면, 근데 그 공동체는요, 뭘 했습니까? Strove라고 해서 요거는 strive의 과거형인데, 이건 노력하는 거예요. 그치? 노력을 했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Maintain self-sufficiency, 자급자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러한 수렵채집 공동체를 넘어서면은, 수렵채집 공동체를 넘어서면은 장거리의 무역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도 발견될 수가 있겠구나. 좋습니다. 3번에 to maintain은 뭐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공동체들은 어떤 공동체?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고 동사 나왔습니다. 노력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네요.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3번도 잘 쓰였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3번,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었구나. 괜찮아요? 오케이. 자급자족을 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했던 공동체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면은 장거리의 무역도 발견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indeed, 실제로. since는 뭐뭐 이래로란 뜻이지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시작 이래로, 그 이후로

The impulse to trade, 무역을 하고자 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충동은 has developed,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뭐 하기까지 했냐면 fuel이라고 해서 연료를 공급하는 거니까 무언가의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거대한 문명과 제국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4번의 문법, 뭐 물어보고 있지요? 일단 fueling이라고 해서 이거 분사 구문이거든요.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앞에 보시면은 자, 구석기 시대와 그 신석기 시대의 시작 이래로 무역을 하고자 하는 충동이 발전을 했고 이것이 결국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해서 앞에 주어 동사를 갖춘 주절이 등장했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fuel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명사로 쓰이면은 연료지만 동사로 쓰이면은 연료를 공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뒤에 나오는 목적을 살폈을 때에는 무언가의 원동력이 되다라고 해서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의 원동력이 되는지 뒤에 목적어까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분사 형태의 ing 써주는 거 괜찮다고요. 그치? 아, fuel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런 뜻이 있구나. 또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4번은 현재 분사 구문의 쓰임을 물어보고 있었다. fuel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까지 챙겨가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가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는데요. 결국 무역을 소재로 해서 이것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 기원은 어떠했고 어떻게 발전했는지까지 쭉쭉쭉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거대한 문명과 제국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화살표 뻗어 나가서요. 이것이 결국 거대한 문명과 제국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5번. 얘가 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가볼게요. 자, 지금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주자면은 이거는 it was 나오고요. 뒤에 대시 나오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강조 구문입니다. 그치?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명사 덩어리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it was와 대시 사이가 워낙에 멀다 보니까 강조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하려면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까다로워지거든요. 지금 많이 얘기 드렸죠. 그냥 없는 것처럼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볼게요. The development, 발달입니다. Maritime trade라고 해서 요거는 해상 무역이거든요. 해상 무역의 발달이에요. 자, 무엇을 연결하는 지중해, 인도양, 그리고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함께 뭐도 만들어졌는가를 봤더니 The creation of the Silk Road, 실크로드까지 개척이 됐습니다. 다시 지중해, 인도야 그리고 남중국해까지 연결한 해상무역의 발전, 발달과 더불어서 실크로드의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얘를 동사처럼 해석합니다. established, 확립했습니다. 확립했습니다. 뭐를 확립을 했냐면 우리가 오늘날 인식하는 거, 뭐라고 인식하는 거? foundations, 토대입니다. 토대. 무엇의 토대라고 인식하는 거? 전 세계 현대의 상업적이고 무역과 관련된 시스템의 토대라고 인식하는 것을 확립했다고요. 아, 내용 되게 어려운데 결국 이러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실크로드의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의 토대까지 되었구나. 현대 상업과 무역 시스템의 토대까지 되었구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화살표 더 뻗어 나가서 이것이 결국 현대의 상업과 무역의 토대까지 확립했다. 내용은 요 정도로 쭉쭉 뻗어나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럼 문법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5번 how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일단 how는 관계 부사예요. 자, 관계 부사는 뒤에 완전한 절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쵸? 자, 뒷부분에 봤더니 we라고 하는 주어 나옵니다. recognize라고 해서 동사 나왔는데 무엇을 무엇이라고 인식했는지란 해석에서 무엇을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recognize라고 한 동사는 a as b의 형태로 쓰여서 a를 b라고 인식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as b는 있는데 a가 없어요. 따라서

뒤에 완전한 절이 따라온 게 아니니까 how가 틀렸구나. 그럼 무엇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뒤에 불완전한 절 따라왔어요. 이어서 이 앞부분을 살펴봤더니요. 확립했다라고 해서 무엇을 확립했는지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즉 명사절이 이끌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오면서 명사절이 이끌고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늘날 이것의 토대라고 인식하는 것. 인식하는 것을 확립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 좋습니다. 5번은요. 관계부사 how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에 대해 명사 what의 구분을 물어보는 문제였다. 뒤에 불완전한 절이 따라온 것도 챙겨줬어야 됐다. 괜찮습니다. 자, 내용이 굉장히 많았네요. 스윙트 정리 한번 가봅시다. 방금 직전에 본 거니까 잘 기억을 하시지요, 그치? 자, 관계부사 how의 자리인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의 자리인가를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how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절이 따라와야 하지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은 뒤에 불완전한 절이 따라와야 합니다. 되게 불완전한 절이다를 판단함에 있어서 톡톡한 역할을 했었던 동사가 바로 예요, 그치? Recognize ASP. 이 동사까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금은 S 형태가 쓰였지만 우리는 Z를 쓰는 형태도 많이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같이 한번 써볼게요. Recognize ASB라고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A를 B라고 인식하다. 근데 A가 빠져있는 구조였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stablish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유도하면서 이어지는 불완전한 절을 이끌어야 하므로 관계된 명사 what으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셔요. 괜찮지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 주제 문제로 마무리를 하러 갈 건데 얘도 괜찮아요, 그치? 우리가 그동안 연습했었던 조금 쉬운 종류의 주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바로 한번 가볼게요. Employees, 직원들은요, tend to leave companies, 회사를 떠나서 to become founders, 창시자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When, 언제? 한번 끊어보자, 얘들아. 일단 굉장히 묵직한 현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줍니다. 직원들이요, 회사를 떠나서 창업자가 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리고 언제 그러한 경향이 발생하는지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첫 번째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 덩어리예요. 다시 이 현상부터 정리를 합시다. 직원들이요, 회사를 떠나서 창업을 한답니다. 근데 언제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갖다가 첫 번째로 언급을 해줄 거예요. 그치? 자, 언제 그러한가 봤더니. Their employer's growth rate, 그 고용주의 성장률이 begin to fall,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러한 결정을 내리더라. 자, 이것이 무엇을 감소시킵니까? 매력도입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매력도도 감소를 시키고요. The opportunity cost라고 해서 이거는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도 감소를 시킨답니다. Becoming founders, 창업자가 되는 것의 기회비용이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회사가 있는데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매출도 정체가 되고 투자자들도 자꾸 떠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 거기에 더해서 내가 지금 회사를 포기하고 창업을 선택했을 때 나는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나 어차피 연봉도 상승될 가능성이 낮을 것 같고 성과급도 못 받을 것 같단 말이지. 따라서 창업을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그 가치, 기회비용도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뭐할 때라고요? 고용주의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러한 결정을 내리더라. 첫 번째 영향 요인 등장했습니다. 1번 정리할게요. 고용주의 성장률이 떨어질 때 이러한 결정을 내리더라. 요 정도 정리해 주시고 가봅시다. The likelihood, 가능성입니다. 누가 뭐할 가능성입니까? 글쎄 이 직원이 living to become a founder, 회사를 떠나서 창업자가 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has also been linked to, 또 나왔지 얘들아. 또한 been linked to,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두 번째 가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when이 이끄는 덩어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also has been linked to 이 덩어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랑 또 관련이 있냐면 the employee's own performance, 그 직원 자신의 성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직원의 성과와도 관련이 있구나. 그럼 두 번째로 갈 건데 직원의 성과가 어떠할 때 회사를 떠나 창업을 하는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필 필요는 있겠어요. 그치?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덩어리를 보면은 직원의 성과 수준을 나눠가지고

쭉쭉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먼저 보시면 직원 성과가 중간일 때,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직원의 성과가 형편없을 때, 이어서 마지막으로 직원의 성과가 좋을 때, 각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기억해야 될건 뭡니까? 이거 어차피 주제 찾기 문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주제는 사실 답이 나왔지요, 그치? 주제는 뭐겠습니까?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 창업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게 주제 아니겠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으로 1번, 2번, 그리고 마지막 3번까지의 내용들이 쭉 제시가 되는 거고요. 그치? 따라서 뭐가 필요한 구간이라고요? 강약 조절이 필요한 구간이라고요. 그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읽어 내려가야 하는 구간이겠습니다. 가볼게요. Employees, 직원들입니다. Whose performance? 그 직원들의 성과가 글쎄, was in the middle of the distribution. distribution은 분포니까 성과의 분포겠지? 성과 분포의 중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직원들은요, the least likely to leave, 떠날 가능성이 가장 낮아요. 성과가 중간 정도에 있는 직원들은 떠날 가능성이 가장 낫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지금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등장했는데 나올 때마다 우리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앞에 선행사 넣어서 그 선행사의 명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직원들의 성과가 지금 성과 분포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때 그 직원들은요, 떠날 가능성이 가장 낮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가장 낮을까? 성과 분포가 중간이다 보니까 그냥 그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딱히 뭐 이득을 볼 생각도,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 직원들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성과를 가진 직원들은 떠날 가능성이 가장 낮았어요. 자, 이어서 the most likely, 가장 떠날 가능성이 높은 직원들은 누구였냐면 the poor performing employees and the high performing employees. 성과가 형편없는 직원이라 아주 높은 직원. 이 직원들은 떠날 가능성이 높았다. 자, 그럼 요거 내용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즉, 직원 자신들의 성과가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또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을 괄호 안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먼저 지금 성과가 낮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the slugs, 게으름뱅이랍니다. 근데 그 게으름뱅이들의 임금은요, was high, 높지 않아요. 그치? 그리고 이 게으름뱅이 또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had the least to lose, 잃을 것이 가장 적은 사람들입니다. 뭐 함으로써? By leaving to found a startup. 떠나요. 회사를 떠나서 스타트업. 어떤 창업을 함으로써 잃을 것도 가장 적은 사람들이라고요. 그치? 현 직장에서 성과를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임금도 높지 않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여기 남아있으면 어쨌든 연봉 상승도 없을 거고 승진 기회도 없을 건데, 그렇다면 굳이 내가 남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내 회사 하나 차려볼까? 하고 떠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잃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쵸? 그리고 성과가 좋은 직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the stars, 스타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타들은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earn high wages, 높은 임금을 벌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됨으로써 self-employed는 스스로 고용이 된 거니까 이건 자영업자거든. 자영업자가 됨으로써 높은 임금을 벌어들일 잠재력, 가능성을 가진 스타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과가 좋은 직원들은요, 스스로 인식하는 내 능력이 너무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힘으로 나가서 벌면 이것보다 더잘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나가서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치? 이러한 경우에 회사를 떠나 창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으로 세 번째 영향 요인이 나올 겁니다. 자, 봤더니요, 어떠한 표현이 나오냐면 if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그들이 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라고 해서 세 번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마지막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우리 아까 주제는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 그쵸? 가볼게요. Al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high paid employees, 고액 연봉을 받는 직원들이
maybe less likely, 뭐할 가능성이 더 낮습니까?

누구랑 비교했을 때 임금을 더 적게 받는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자 지금 be less likely to 부정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뭐할 가능성이 더 낮은가 봤더니 walk away from their salaries, 그들의 급여로부터 walk away from 멀어지는 거니까 포기를 하는 거죠. 즉, 그들이 현재 받는 급여를 갖다가 포기할 가능성이 낮기는 낮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차피 뒤집히는 양보절 아니겠습니까? 자, 가봅시다. 만약에 뭐 한다면, 그 고액 연봉을 받는 직원들이요, have saved 뭘 했다면? 저축을 했다면. 저축을 했다면, a high percentage of their earning, 그들이 받는 급여의 높은 비율을 갖다가, 즉, 수익금의 높은 비율을 갖다가 저축을 했다면, over the years,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했더라면은, then Nasdaq, 그 저축금은요, 그들로 하여금 더 뭐하게 할 것입니까? Make the leap. Make the leap이라고 하는 애들아, 도약을 하는 겁니다. leap이 펄쩍 뛰는 거. 도약이잖아요. Make the leap이라고 하는 거 펄쩍 뛰어 도약을 하는 거니까 그냥 결정이 아니고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이 은근 자주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Make the leap. 과감한 결정을 내리다. 나온 김에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감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 If they hadn't saved. 그들이 저축을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고액 연봉을 받는 직원들이 높은 비율의 저축을 했더라면은 그 사람들은 더 과감한 결정, 즉, 기존 회사를 떠나서 창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치? 3번 갑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직원이 저축을 많이 했으면은 또 떠날 수가 있었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쵸? 자, 네스테그가 저축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어원을 재미삼아 살펴보자면은 옛날 농가에서는 암탉이 알을 많이 낳게끔 하려고 거기에다가 진짜 알 하나나 가짜 알 하나를 뒀어요. 그러면 암탉이 그것을 보고 여기는 알을 낳기에 안전한 곳이군 해서 거기에 알을 더 낳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 자본을 갖다가 네스테그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주제 찾으러 가셔야죠. 사실 우리 주제는 일찍이 예측을 했었거든요. 지금 요거라고요, 그치?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선택지를 갖다가 골라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Most valued traits in employees at large companies. 대기업에서. 직원들한테 가장 중시되는 특징? 지금 대기업에서 직원들한테 가장 중시되는 특징입니까? 아니죠. 2번 갈게요. Impact of A on B는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재정적 저축이 경력 변화 결정에 미치는 영향입니까? 재정적 저축이 주제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쵸? 3번 갈게요. Steps, 단계입니다. Employees can take, 직원들이 취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 성공적인 창업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성공적인 창업자가 되려고 취할 수 있는 단계에 관한 글도 아니었죠. 그치? 그럴듯 하긴 했지만 탈락입니다. 4번입니다. Uncertainties, 불확실성이다라고 합니다. 아하, 빠르게 변하는 그런 고용 시장에서 직원들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글이에요. 이것도 아니었지, 그치? 답 5번인가 봅니다. Factors, 요인들입니다. Influencing, 영향을 미치는, 직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뭐 하고자 하는? 그들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즉, 창업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창업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 5번이지, 그치? 우리가 아까 예측했던 내용이 그대로 영어로 잘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소재, 수인트 정리하자면은 일단 앞부분에 소재 등장했고요. 이 소재 잘 잡아서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게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따라서 비교적 쉬운 주제 유형의 같은 경우에는 소재 잡으시고 그것에 무엇에 관해서 계속 글쓴이가 얘기하는가 그 제목만 잘 잡으시면 바로 선택지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뒤에 남아있는 내용을 다 건너뛰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걸 빠르게 캐치하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려요. 자, 직원의 이직 및 창업 결정이 고용주의 성장률, 하 개인의 업무 성과 수준, 연봉 수준 및 저축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라고 하는 요인에 해당하는 명사까지 잘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10분의 쉬는 시간이라고 하는 긍정 주문 기억하시죠? 자, 10분의 쉬는 시간 잘 쉬는 거 중요하다. 어떻게 쉬는 것이 잘 쉬는 것인가 고민 한번 해보시고, 스인트랑 새롭게 배운 어휘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네 문제 푸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남아있는 문제들도 굉장히 좋은 문제들입니다. 잘 살펴주시고, 다음 시간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에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 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0: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흔히 판소리는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 동편제, 서편제라고 부르는데요. 동편제 길을 따라가는 판소리 여행의 시작은 고창입니다. 판소리의 고향 고창.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바로 동리 신재효입니다. 그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던 판소리 사설을 여섯 마당으로 정리해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신재효는 평생 중인으로 살며 신분의 한계를 절감하며 살았지만 광대의 기회 정도로 여기던 판소리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0: 박물관 인근에는 판소리 전수관이 있어 어린 학생들이 소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1: 준비됐어요?
2: 판소리라는 종목 자체가 접근하기가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얼이 담긴 음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접근하려고 하는 자세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3: 사비를 털어서 신지호 선생님께서 이제 판소리 하는 분들을 많이 후원을 하셨고 거의 지도자 같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곡창이고요. 구전으로만 전해져 오던 것을 이 제자들이 알기 좋게 사설을 정리를 하시고 이런 쪽으로 많이 확립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이 다섯 마당을 온전히 보존을 하면서 배우고 답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판소리의 배경이 된 장소를 찾아 남원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판소리 춘향가에서 이몽룡과 성춘향이 인연을 맺은 광환루원입니다. 광환루원은 남원부에서 관리해온 지방관아의 정원인데요. 지금은 춘향전으로 유명해져 단오절에는 춘향제가 성대하게 열립니다. 연모 뒤에는 7월 칠성날 견우성과 직녀성이 만난다는 오작교가 눈길을 끕니다. 다리를 건너가면 광한루입니다. 우리나라 4대 누각 중 하나로 조선 중기 때 학자 정인지가 이곳에 올라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마치 달나라 선녀가 사는 달의 궁전과 같이 아름답다고 하여 명칭을 광한루라 불렀다고 합니다. 만남의 장소가 광한루라면 이별의 장소는 오리정입니다. 오리정은 각 고을의 원님이 부임하거나 이임할 때 배웅하던 곳을 부르는 이름인데 몽룡과 춘향이 이별의 정을 나누던 장소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곳에 서면 기약 없는 이별을 당한 춘향이의 슬픔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남원에서 판소리의 배경이 된 또 다른 장소는 흥보마을입니다. 이곳에는 흥보의 묘로 전해지는 박춘보묘와 흥보의 생가터인 발복터가 있어 판소리 흥보가의 생생한 현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동편제의 시원을 찾아 비전마을로 향합니다. 서른여 가구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지만 이곳은 동편제의 요람이자 당대 문화의 중심지로 불리며 광대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죠.
4: 그때는 그 소리뿐이라는 게 그때 큰 장터나 일들 행해지면서 그 생계를 꾸렸기 때문에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많은 소리꾼들이 행해지고 그다음 많은 소리꾼이 찾다 보니까 이쪽이 국악의 성지, 뭐 국악의 뭐 발을 본지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국악의 성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소리꾼인 송흥록의 생가도 있기 때문인데요. 명창 송흥록은 동편제의 창시자입니다.
4: 가장 송흥록 쌤이 판소리의 기여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저희가 현재 옛날에는 판소리 장단이 뭐 중머리, 중중머리, 잦은머리, 희머리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가장 그나마 느렸던 게 중머리였는데 거기에서 하나 더 해서 진양조라는 장단을 송흥록 쌤이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달픈 곡이나 뭐 아주 그 광활하고 평화로운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진양조가 생기면서 판소리의 이 표현력이 배가 됐다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0: 오랜 시간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무형 문화유산 판소리. 우리 조상들에게 삶의 희노애락을 전해주던 그 소리가 우리의 메마른 가슴도 적셔주길 바라봅니다. 판소리를 따라가는 여행길, 오늘은 남원에서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조동사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비슷하지만 또 살짝 다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얼마나 비슷한데 또 얼마나 살짝 다른지, 그건 모두 이번 문장 안에 제가 숨겨놔 봤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She might have to cancel the meeting. 자, 여기서 분명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조금 해석할 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 부분이죠. might have to. 참고로 might는 우리가 조동사 시간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have to, 아, have to도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might랑 막 연결되니까 뭐라고 이거 그럼 해석해야 되지? 상당히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동시에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맞아요. 이번 시간부터 우리 대체 조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대체 조동사. 아, 이게 뭔가 말이 어려운 것도 같고,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최대한 자세히 쉽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엔 특히나 그냥 대체조동사가 뭐인지에 대해서만 기본기만 다져보는 시간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으니까 더더군다나 부담 없이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체조동사가 뭐냐? 사실 뭐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게 왜 필요하냐인 것 같아요. 대체 조동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조동사의 특징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조동사는요, 다른 조동사랑 연달아서 쓰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조동사랑 연달아서 쓰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조동사의 뜻들을 우리가 연달아서 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뜻은 연달아서 쓰고 싶은데 문법적으로는 조동사를 연달아서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겨나는 게 바로 이 대체 조동사인 겁니다. 조동사는 아니야. 대체 조동사인데 뜻이 조동사와 같으니까 다른 조동사와 연결해서 연달아서 사용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요거 조금 이따가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대체 조동사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들 간단히 몇 개만 미리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조동사 can 같은 거. 좀 길어지지만 be able to로 우리가 대체해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be able to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체 조동사가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었죠. 조동사 may 같은 거, 허락의 느낌으로 쓰인다 그랬을 때 be allowed to로 대체되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be allowed to 같은 건 다른 조동사랑 연달아서 쓰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보니까 may의 허락의 느낌을 다른 조동사와 쓰고 싶으면 이렇게 대체 조동사 활용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거 이것도 있죠. must. 의무로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have to로도 대체할 수 있는 거. 요런 게 이제 대체 조동사로서 그 존재의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죠? 조동사들끼리 연달아 쓰이지 못해요. 근데 그 뜻을 우리가 연달아서 활용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대체 조동사로 바꿔줌으로써 의미들을, 조동사의 의미들을 우리가 혼합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아, 그래서 대체 조동사가 존재하는 거구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질적인 예문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공부했던 조동사 두 개 간단히 복습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조동사입니다. can. 뜻은 뭐뭐 할 수 있다. 능력을 이제 말하는 거죠.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다른 조동사 하나만 더 볼게요. 조동사 will. 뜻은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뭐뭐 할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되겠는데, 자, 요것들을 가지고 영어 문장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재밌게 우리말 문장으로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말 문장 요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나는 내 꿈의 자동차를 살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을 먼저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살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내가 그럴 능력이 된다니까 그냥 조동사 can 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거니까 I can buy. I can buy. 이렇게

우리말 문장을 바꿔볼게요. 그냥 살수 있다가 아니라 살수 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조금 문장을 바꿔보면요. 자, 보세요. 살수 있다. 살수 있다라는 능력, can과 할 것이다. 미래, will이 영어 문장 속에 동시에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영어 문장으로 만들면 이런 식의 영어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will can을 그냥 동시에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can buy my dream car. 이 정도로 문장 적으면 되지 않아요, 선생님? 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포인트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어요. 조동사들은요, 두 개가 연달아서 쓰일 수가 없어요. will can 이런 건 문법적으로 틀린 게 됩니다. I will can buy my dream car. 이건 틀린 문장이 돼요. 그럼 어떡하나요? 나는 미래도 말하고 능력도 말하고 싶은데 그럼 어떡하나요? 두 번째 쓰인 조동사를요, 아까 우리가 말했죠? 대체 조동사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an이 be able to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I will be able to buy my dream car. 대체 조동사 써서 이렇게 문장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은 대체 조동사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조동사 두 개가 연달아서 쓰일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두 번째 것을 대체 조동사로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대체 조동사에 대한 간략한 개념 정리 완성해 봤어요. 그러면 한 문장만 우리 같이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대체 조동사, 나중에 우리가 차근차근 또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나갈 시간 제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아, 대체 조동사 공부하면 이렇게 멋진 표현이 가능해지는구나, 라는데 초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말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변기를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 경험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화장실에 뭔가 고장 나면요, 그거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이런 거 직접 고칠 수 있다면 진짜 좋단 말이죠. 그런 제 바람이 담긴 이 문장 잘 보세요. 자, 변기를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고칠 수 있다는 능력인데, 뭐뭐 할지도 몰라요는 추측이에요. 능력과 추측. 그럼 뭐 may나 might랑 조동사 can이 두 개가 연달아서 쓰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실 수가 있죠. 근데 조동사 두개 연달아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조동사를 우리가 활용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시작을 이렇게 할게요. 주인공은 나죠. 그러니까 I로 시작을 하되 내가 할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조동사 might 써줍니다. 그리고는 조동사 can을 써주고 싶은데 이제 can을 못 쓰니까 might가 한번 나와서 can의 대체 조동사인 be able to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I might be able to라고 말해주시면 내가 할수 있을지도 몰라요라는 뜻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되게 어색한데 이제 나중에는 하나의 그냥 표현처럼 아주 익숙하게 쓰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뭘할수 있는지, fix the toilet, 변기를 고치는 거죠. 붙여주시면 문장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면서 시작. I might be able to fix the toilet. I might be able to fix the toilet.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그런 문장이지만, 어떤 식으로 이게 구성됐는지를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She might have to cancel the meeting. Might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이고, have to는 아까 잠깐 얘기했죠. must,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합쳐지면요, 이 문장, 그녀는 취소해야만 할지도 몰라요. 뭘 근데 취소하는 거죠? The meeting이니까 그녀는 미팅을 취소해야 할지도 몰라요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체 조동사가 활용될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오늘 저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체 조동사가 뭔지, 존재 이유, 그리고 기본기 다져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개별적인 대체 조동사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기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Hi guys, it's the start of the new week. This week we are going to focus on your swollen legs, so you should be excited.
1: 네, 안녕하세요.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주는 다리 부종 빼기 시리즈로 갈 겁니다. 일단 영어부터 배우고 가시죠.
0: He'd better stay away from my sister. What? Where is this coming from? I heard everything. He broke her heart. He'd better stay away from Sugar. He's gotten so big.
1: 네, 대화 살펴봤습니다. 영어 표현 stay away 그리고 stay back 차이점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stay away 평소에 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stay away, stay back 둘 다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가라 또는 뭐 멀리 해라 아니면은 이런 뜻인데 굉장히 조금 작은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stay away부터 볼게요. He'd better stay away from my sister 이럽니다. 그 사람, 내 여동생 또는 언니 또는 누나 from my sister 한테서 멀리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what? Where is this coming from? 이러는다. Where is this coming from? 아, 이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 heard everything. 이러니다. 나 다 들었어. He broke her heart. 그가 그녀에게 상처를 줬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He better stay away from sugar. 이러니다. 아니야, 내 생각에는 네 동생한테 뭐서 이렇게 멀어지는 것보다는 He better stay away from sugar. 이러니다. 그 사람은 설탕을 멀리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He's gotten so big. 이러니다. 살이 너무 쪘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멀리하다. 이거를 stay away라는 표현을 써서 씁니다. 그래서 stay away 살펴봤고요. 두 번째 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Is everything okay? I heard noise. I broke a glass. Stay back. Well, let me help you clean it up. No, no. You should really stay back.
1: 네, 우리 stay away 살펴봤었죠? 이번 표현, 이번 대화에서는 stay back라는 표현 할 겁니다. Is everything okay? 이럽니다. 다 괜찮은 거야? I heard noise.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 broke a glass. 이럽니다. 유리잔, 유리잔을 그냥 glass라고 하는데요. I broke a glass. Stay back. 물러서 이런 거. Stay away라는 거를 안 하고 stay back라는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물러서 잠깐 좀 멸치기 좀 떨어져 있어 이런 거를 stay back 이렇게 씁니다. 그랬더니 oh, let me help you clean it up 이럽니다. 아, 좀 내 좀 도와주자. 내가 이렇게 치우는 거 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no no 아니야 아니야. You should really stay back. 진짜로 좀 물러서 있어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stay away 전반적으로 좀 멀리하다, 가까이 두지 않다 이런 뜻이고 stay back 실제로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멀리 있는 것을 stay back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 써서 우리 요가 보러 가실게요.
0: Okay, first pose for your poor swollen legs. It's half pose. Half pose. Ready? So you can get into this pose standing up, but we're going to start low tod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you can get into this pose standing up, but we're going to start low today. Okay, so come into a low squa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come into a low squat. Good. Now slowly come into a half lift and breathe one full cycle of breath. So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from here, slowly come into a half lift and breathe one full cycle of breath. Good. Then carefully reach for the floor to your side with one hand.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then carefully reach for the floor to your side with one hand. Good. Now, bend your knees and see if you can support yourself with your fingers.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bend your knees and see if you can support yourself with your fingers. Good. The other hand can hold on to your waist. Are you read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the other hand can hold on to your waist. Are you ready? Good. Carefully lift the outside leg off the floor and straighten both legs.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from here, carefully lift the outside leg off the floor and straighten both legs. Good. Now, if anyone tries to throw you off during this pose, well, tell them to stay back.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if anyone tries to throw you off during this pose, well, tell them to stay back. Good. Now, keep your top leg parallel to the floor. You can lift your arm and make your two arms one straight line.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keep your top leg parallel to the floor, and you can lift your arm and maybe your two arms into one straight line. Good. Now try the pose on the other side. So go on the other side. Stay away from too much sugar, salty food,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try the pose on the other side. So, doop, up, and stay away from too much salty food, okay? Yay, that was it. That was half pose. You guys did so great.

Yes, that was it. That was the first day of exercises for your swollen legs. Good job. 네, 우리 오늘 다리 부종 빼기 시리즈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다리가 잘 붓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은 stay away 그리고 stay back 차이점 얘기했었는데 stay back, stay away 하면은 평소에 멀리하다 이런 뜻이지만 stay back 하면 무리죠. 이렇게 멀리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었죠. 그렇게 해서 헷갈리지 말고 잘 활용해 주세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Have an amazing day, guys. Okay? Bye.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노부부가 이곳을 고른 이유가 정직한 땅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가 길지 않아요.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After hard work, it's already lunchtime.
0: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좀 빨랐나요? 자, 바로 두 사람이 만나고 정착한 곳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가 들리셨겠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위험한 도로 여행과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미를 알아두시고요. 이때 제가 여행이라고 했는데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해석하셔도 됩니다. Okay,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이곳은요, 두 사람이 만나서 정착한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또 연결돼서 우리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2.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0: 네, 캐치 잘하셨겠죠? 자, 그럼 뜻 함께 알아봅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와우, 길죠, 여러분?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위험한 도로 여행을 하는 것과, 즉, 이동을 하는 것과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요, 땅의 정직함 때문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꽤 길었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장 주세요.
3: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0: 또한 두 사람이 만나서 정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골랐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우리 귀에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잘못 들은 부분들, 그리고 잘 안 들렸던 부분들, 어떤 부분이었는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After hard work, it's already lunchtime.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자, 여기서는 여러분, to and 이걸 제한 나머지 모두 다 강세 주셔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Despite, 이때도 s, p. 자, 이때 p라는 소리가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경험하죠. despite보다는 despite having to travel, to 사운드, r 사운드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에 이렇게 travel이 아니라 travel 라는 식으로 들리게 되고 발음하시면 되고요. dangerous가 아니라 dangerous, dangerous, road, 우 하면서 R 발음 내시고요. road and hard work가 아니라 hard work, hard work 이렇게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리스닝 1.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네, 천천히 하세요. 구글리스닝 2.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되시죠? Okay, Google Listening 3.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The honesty of the land. 한 번 더.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Excellent.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It's a, 그리고 and, 제한, 나머지가 내용어. 이때 two라는 숫자는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내용어가 맞습니다. Where two met이 아니라 where two met and settled. settled로 발음할 수도 있지만, t 사운드가, 네, 바로 모음 사이에서 으, 르에 가까운 소리로 나기 때문에 settled.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Alright, Google Listening 2.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Alright, then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Excellent. 자, 과연 영국식 발음은 또 어떻게 들릴까요? 함께 들어보죠. Let's go, go, listening.
2: Go-Go Listening 1.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2.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0: 네, 여러분 잘 캐치 하셨죠? 확실히 영국식 발음은 T 사운드를 강하게 해주네요. Settled, 이렇게 들으셨죠? 자,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이유, 뭐를 위한 이유? For picking this place, 이 장소를 고른 이유, blank having to travel 이어집니다.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despite.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거 in spite of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Despite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having이라고 이어집니다.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자, 위험한 길을 이동하는 것 and hard work,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예요. 빈칸 이렇게 이어지죠.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땅의 정직함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땅을 고른, 이 장소를 고른 이유가 이렇게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땅의 정직함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blank 빈칸에 met and settled, 만났고 정착한, 만나서 정착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After hard work, 고된 일 후에 it's already lunchtime, 벌써 점심시간이네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1: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After hard work, it's already lunchtime.
0: 안 들리는 단어, 표현들 다시 반복 듣기를 통해서 잡아볼 수 있습니다. www.ebs.co.kr 오셔서 반복적으로 청취 연습 꼭 해주세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similar and confusing words. Actually versus really. Actually versus really. 네, 오늘은 actually 그리고 really를 비교할 겁니다. 네, 사실 원어민들도 이 두 단어를 동의어로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있긴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단어 actually부터 시작할게요. 오케이,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actually. 네, 여기서 A-C-T 부분에 SH 발음이 나와요. 네, 그래서 act 약간 C 발음에다가 그 다음에 surely, actually, actually. 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actually. 네, 반전의 의미를 가진 실제로, 사실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이 기대가 예상과 좀 다를 때 특히나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So when a situation is different than what you expected, we would use the word actuall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He's actually taller in person. What did she actually say? Actually. 연결해서 actually, 실제로.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네, 어디 방을 인터넷으로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생각보다, 예상한 것보다 실제로 그 방을 보니까 넓은 거예요. 그럴 때 actually.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Wow,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이 방은 실제로는 넓네.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s actually taller in person. 그는 실제로 보면 키가 더 커. 네, 연예인인데 뭐 TV나 뭐 그냥 기사로 볼 때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 훨씬 더 키가 큰 거예요. 네, 그럴 때 actually. He's actually taller in person. He's actually taller in person.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What does she actually say? What does she actually say? 그녀가 실제로는 뭐라고 했어? 네, 이 질문의 어감은 너가 지금 말하는 거는 거짓말보다는 뭐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뭔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실제로 뭐라고 했어? 실제로 What did she actually say? What does she actually say?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What did she actually say? What did she actually say? 다음은 really. Okay. 정말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이 단어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발음을 really, really?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첫 번째. R 발음은 일단은 천장을 닿으면 안 되고 혀가 뒤로 가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really, 네, 되게 버터 발음이죠. Really, really, okay? 그리고 여기에 E 발음은 조금 더 길게. 그래서 really 이게 아니고 really, really, 네, 뭔가 고무줄 당기는 느낌입니다. 네, really는 정말로, 진짜로 이 말 하고 싶을 때 really. 그리고 내용이 사실임을 강조할 때 사용을 합니다. When you really want to, when you really want to.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히 어감 차이를 느끼죠. The room is really spaciou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정말 넓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s really tall. 그는 정말 키가 커.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라고 하면 뉘앙스 차이가 확실히 달라지죠. 여기서는 정말 키가 크다라는 말이죠. He's really tall. He's really tall. 네, 그래서 I'm really hungry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강조를 할 때 정말 뭐뭐하다 그럴 때 really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I felt really nervous. 네, 그래서 그냥 긴장하고 그냥 떨리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떨려. I felt really nervous.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 felt really nervous. I felt really nervous. 정리해드릴게요. 네, actually, 실제로, really, 정말로. 네, actually, really. 네, 확실하게 사용해보시고요. Don't forget. Actually는 실제로 뭔가 예상한 것보다는 뭔가 실제로 특히나 뭐를 비교를 할 때 actually 단어를 정말 많이 쓰고요. Really 같은 경우는 뭐를 정말로 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을 때 really 많이 사용합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Great job. Okay,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또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는요, 학교 생활에 관련된 주제들을 좀 모아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여러분 쓰실 수 있는 주제들인데요. 이 school life라고 하는 이제 하부 캐터고리를 조금 만들어 보니까, 학년 구분에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우리나라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뭐 이런 이야기를 할때쓸수 있는 단어들을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 학사일정, 3월에 시작하는 학기, 9월에 시작하는 학기,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대학 입시, 학교 선생님들이나, 맨 마지막으로 졸업한 졸업생끼리 만나는 또 동문회 이야기까지 해서 이 학교 생활적 주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학년 구분은, 이제 여러분 이제 내용 보시면 아실 텐데, 나는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다녔다. 요런 얘기예요. 자, 만나볼게요. 일단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이 돼 있고, 중고등학교와 각각 3년이다. 요럴 때 써야 되는 표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7살이 되면, 즉, 만 7세가 되면, 이럴 때쓸수 있는 동사를 하나 잘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은 turn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turn 하면 뭘 돌리다, 뭐 이런 식의 동사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turn 자체가 나이에 있어서는

0: 그 나이가 되다의 뜻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start school, 학교 다니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맞죠? 취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하면 아이가 7살, 즉 만 7살이 딱 됐을 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다. 그 취학 연령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들어보실게요.
1: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0: Okay. 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전에는 유치원, kindergarten, 그 바로 전에는 nursery school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다니겠죠. 그렇죠? 일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렇게 만 7세 다니다. 자, 6년간의 초등학교, 6년, 6 years, 자, 연결고리가 of죠. of elementary school. 자, 그러면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6년 동안 다닌다. 6 years of elementary school. 자, 들어볼게요.
1: 6 years of elementary school. 6 years of elementary school.
0: 6 years, right? Okay? Elementary school.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는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와 각각 3년이죠. 그러면 6를 3를 바꾸는데 3 years of middle and high school. 자, 이렇게 묶어버리면 맨 마지막에 뭐가 반드시 와야 되냐면 each가 필요하죠. 왜요? 각각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해서 3년이 아니죠. 어때요? 각각 3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each가 빠지면 의미의 왜곡이 옵니다. 중고등학교 합해 3년인 줄 알았겠죠? 그럼 안 되죠. 그래서 3 years of middle and high school each. 됐죠? 요 each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이라는 의미로 들어보세요.
1: 3 years of middle and high school each. 3 years of middle and high school each.
0: 오케이. 자, 그럼 문장에 넣어볼게요. 7살이 되면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시작한다. 오늘 이제 학교 관련된 주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문장인 것 같은데요. 자, 아이들이 만 7세가 되면 학교 다니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kids, 일반화시켜서 복수형으로 만들게요. 아이들은 kids start school when, 자, 요거를 대명사로 받아야 되니까 they, 그죠? When they turn 7 years old. 여기서 꼭 생각할 게 요 turn 동사를 빨리 생각해내셔야 돼요. When they turn 7 years old. 그러면 만 7살이 되면 그때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다. 자, 취학 연령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실게요.
1: Kids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Kids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0: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는 중학교 3학년까지가 의무 교육이죠. 의무 교육. 자, 그래서 education이라는 단어 앞에인데 의무에 해당하는 단어가 mandatory라고 합니다. mandatory. 이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의무라는 의미로 mandatory education. Mandatory education. 예를 들어, mandatory courses. 그러면 꼭 들어야 되는 전공 필수 과목 같은 걸 mandatory subjects, mandatory courses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꼭 들어야 하는, 꼭 해야 하는. 즉, 우리나라는 중학교 3학년까지는 무조건 다녀야 되죠. Mandatory education. 의무 교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Mandatory education. Mandatory education.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 3학년이란 말을 여기다 왜 넣었냐면요. 초등학교 때는 grade라는 말을 많이 써요. First grade, second grade, third grade, fourth grade, fifth grade, sixth grade. 자, 주로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 grade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이 grade라는 말이 그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원어민들한테는 약간 초등학교 때 쓰는 단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조금 더 그 사람들 귀에 자연스럽게 들리냐면 year를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Third year of middle school. 요거는 확실한 팩트입니다. 같이 저희 집필을 해주시는 원어민들 모두가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입니다. For middle school, why don't you use the word year instead of grade? Okay? 심지어 grade school이라고 하잖아요. 초등학교 느낌 나요. Grade school. 그래서 초등학교 6년은 그냥 grade school, elementary school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grade란 말 자체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많이 쓰고 year, first year, second year, third year 이렇게. Third year of middle school. 그러면 우리 아들이 중3이에요. 이런 얘기 하실 때 My son is in his third year of middle school. 이렇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들어볼게요.
1: Third year of middle school. Third year of middle school.
0: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주로 얘기하긴 하겠지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받는 졸업장을 diploma라고 합니다. 이거는 네,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인증서입니다. diploma. Get a diploma. diploma. 들어볼게요.
1: Get a diploma. Get a diploma.
0: 좋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중3입니다. 자, 요거 이제 정착하실 때.

0: 자, grade가 아니라 year. My oldest son, 첫째니까 가장 나이 많은 아들. My oldest son. First son, second son 이렇게 잘안 해요, 영어에서는요. 첫째, 둘째를 그렇게 서술 처리 잘안 합니다. My oldest son is in his third year of middle school. 자, 여기 in도 같이 좀 챙기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 학년에 있다라는 의미로 is in his third year of middle school. 이 문장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1: My oldest son is in his third year of middle school. My oldest son is in his third year of middle school.
0: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진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인지 특수목적 고등학교인지 이 구분선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죠. 자, 외고라든가 과학고라든가 예술고등학교라든가 국제고라든가 이런 특목고는 영어로 이 specialized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specialized. 특화되어 있는 이란 얘기죠.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갖고 설립된 고등학교들. apply to, 어디에 지원하다는 건 to예요. a specialized high school. 특목고에 지원하다. 들어볼게요.
1: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0: 오케이. 자, 외고등학교는 그냥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들어볼게요. 어렵지 않죠?
1: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0: 과학고 예고 물론 더 있겠습니다만 특목고가 science high school, art high school. 간단합니다. science high school 과학고 이렇게 부르고요. art high school 예술 고등학교 이렇게 부릅니다. 자, 들어볼게요.
1: Science high school. Arts high school. Science High School, Arts High School.
0: 네, 자 그럼 이제 특목고 자체를 어떤 학생들은 특목고에 지원을 한다. 이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반드시 apply가 나와야 됩니다. 자, some students apply to a specialized high school. 그러면 일부 학생들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지원을 한다. 자, some students apply to specialized high school. 자, to a specialized high school. 자, apply의 강세 여기 잘 주시고 들어볼게요.
1: Some students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Some students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0: 자, 오늘 내용 한번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년 구분에 관련된 주제에 먼저 시작을 했죠. 만 7세가 되면 학교 다니기 시작한다.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자, turn 동사. 딱 그 나이가 되다. 들어볼게요.
1: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0: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grade라고 하지 않고 year라고 하면 좋다는 거. Third year of middle school. 들어볼게요.
1: Third year of middle school. Third year of middle school.
0: 특목고에 지원하다. Apply to a specialized high school. 들어보겠습니다.
1: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0: 좋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가 학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학교생활 관련해서 우리가 일단 학년 구분 얘기부터 잘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그전 방송 복습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요. EBS English 앱 설치하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s it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당장 딱 하고 생각하는 음식이 뭐 있을까요? 그랬을 때 그게 조금 먹고 싶다라는 거를 우리 흔히 땡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오늘은 한번 그 어떤 것이 뭔가 음식이 좀 땡긴다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음식이 좀

땡길 때는요, 여러분 crave라는 동사를 사용해 주셔서요, I am craving 하고 나서 먹고자 하는 음식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매운 음식이 좀 땡기네요. I am craving 음식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음식이 땡긴다라는 표현, I am craving 음식, 어떻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선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이 갈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좀 어려운 말로. 그거를 조금 순환시킨 것이 바로 여러분 땡긴다란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crave라는 동사 뒤에 갈망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요, 그걸 정말 여러분이 하고자 하실 때, 정말 원할 때 여러분 crave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음식으로 순환시키면은 그렇죠, 어떠한 것을 좀 먹고 싶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먹고 싶어요 라는 것이 아니고 땡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ing 형태로 많이들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I am craving, 갈망하는 것이 될 텐데요. 우리 갈망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음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I am craving 음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음식이 좀 땡기네요 라는 얘기들 I am craving 하고 나서 음식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정말 포괄적으로 막 갈망하는 것들을 다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음식의 한 가지로 딱 한정해서 아, 그 음식이 좀 땡기는 걸 라는 표현 I am craving 음식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매운 음식이 좀 땡기네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될까요? 매운 이라는 거는 HOT, hot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spicy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I am craving some spicy food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매운 음식이 좀 땡기네요. I'm craving some spicy food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m craving some spicy food. 한 번만 더. 시작. I'm craving some spicy food. 해서 저 매운 음식이 좀 땡기네요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단 게 좀 땡기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힌트를 얻으셨다면은, 그쵸, 어떠한 음식으로 얘기를 할 때, 아, 앞에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 예측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운 음식 말고 단 음식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sweet food라기보다는 sweet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뒤에 s를 붙여서 sweet로 얘기를 하면 단 음식이 됩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m craving some sweets. 한 번만 더. 시작. I am craving some sweets.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엔 단 음식이 좀 땡깁니다. Sweet food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지만 sweets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나 오늘 좀 술이 좀 땡기네. 스트레스 막 받았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술은 alcohol이지만 alcohol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뭐가 있다? 그쵸, 제가 바로 drink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 am craving a drink 라고 얘기를 하면 마실 것이 좀 땡기네요 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여러분 되게 원어민들에게 I'm craving a drink 라고 얘기를 하면 술이 좀 땡긴다 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m craving a drink. 한 번만 더. 시작. I'm craving a drink. 라고 얘기를 해서 저 술이 좀 땡깁니다 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표현으로는요, 커피가 좀 땡깁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커피는 그냥 커피입니다. 그래서 I'm craving a coffe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저 커피가 좀 땡겨요 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Some coffee로 얘기를 하셔도 되고 a coffee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m craving a coffee. 한 번만 더. 시작. I am

0: 하는 거지만 I am craving 음식을 통해서 그곳을 정말 먹고 싶다, 땡긴다라는 표현 연습을 한번 해봤거든요. 요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m craving some spicy food. I'm craving some spicy food. I'm craving some sweets. I'm craving some sweets. I'm craving a drink. I'm craving a drink. I'm craving a coffee. I'm craving a coffee.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매운 음식이 좀 땡겨요. 그쵸? I'm craving some spicy food 이라고 배웠었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땐 제가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그쵸?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요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여러분, 뭘 드시고 싶으세요? 라는 의미가 됐잖아요. 이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만, 뭐가 좀 땡기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What are you craving? 혹은 What food are you craving?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뭐가 좀 땡기십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죠. What are you craving? 뭐가 좀 땡기십니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at are you craving? 한 번만 더. 시작. What are you craving? 이라고 이제 상대방이 질문했을 때, 아, 나 오늘 좀 매운 음식이 좀 땡기는데, I'm craving some spicy food.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또 답을 할수 있는 하나의 또 다이얼로그가 하나 생겼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저 커피가 좀 땡겨요. I'm craving a coffee. 라는 문장을 가지고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할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몇 잔을 딱 사가지고 왔어요. 커피 혹시 땡기시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커피를 미리 주문을 받는 거죠. 혹시 커피 땡기시는 분 있어요? 아, 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여러분, 요런 식의 질문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혹시 커피 땡기시는 분 계신가요? 누가 혹시 지금 커피를 좀 드시고 싶으신가요? 라고 누구를 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누구니까? Who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who wants 하고 나서는 a coffee, who wants a coffee? 혹시 커피 원하시는 사람 있어요? 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지만 who is craving a coffee 해가지고 혹시 누가 커피 당기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o is craving a coffee? 한 번만 더. 시작. Who is craving a coffee?에서 혹시 누가 커피 당기시는 사람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이 좀 땡긴다라고 얘기를 해서 I am craving 하고 나서 음식을 통해서 뭔가 좀 먹고 싶다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everything is going well and wonderful with you. 자, 모든 게 다 잘 네, 진행되고 돌아가고 또 건강도 좋으시죠? 자, 그런 아주 멋진 에너지를 모아서 오늘도 10분 동안 네, 즐거움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 딱 한 문장, 바로 try again. 물론 매일 10분 영어 시리즈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말하다가 좀

0: 좀 실수를 했다고, 나 한국말 못해!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실수를 하시고요. You can learn from your mistakes. 실수를 많이 하실수록 배울 게, 즐겁게 배울 게 더 많아집니다. 자, 오늘도 미션 기다리고 있습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한번들 해보셨나요? 자, 이게 지금은 좀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 맨 처음부터 다 보고 한꺼번에 옮기겠다 이러면 부담되죠? 상대편의 의향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도나 성향. 그런데 다음 주쯤에 아무 때나 한번 점심 먹을까? 이런 느낌인데 네가 원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뭐뭐 하고 싶다면의 느낌이니까 너 뭐뭐 하고 싶어? 이런 얘기죠. 영어로는 뭘까요? 맞습니다. Do you want to? 빨리 하면 Do you wanna? Do you wanna? 예, 네, 저 남쪽에 계신 분들은 그래, 네가 원하나?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Do you want to? 빨리 하면 Do you wanna? Do you가 주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Do you wanna? 하셔도 되고요. Do you wanna?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Step 1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가장 짧은 걸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뭐뭐하고 싶어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That's one thing in common. Okay? 자, 그래서 바로 이 내용들이 가지고 싶어, 그만두고 싶어, 알고 싶어, 그 다음에 너 쉬고 싶어잖아요. 그러면 Do you wanna? 이거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싶다, 가지다는 possess라는 어려운 단어도 있지만 have. Do you wanna have it? 너 그거 가지고 싶어? Do you wanna have it? 그 다음에 그만두고 싶다. 멈추다. Stop을 쓰셔도 되고요. 아, 나 그만둬. 이럴 때 quit. Q-U-I-T도 많이 씁니다. 발음 하나 주의하세요. 이 단어가 quit이 아니고요. quit이에요. Q 다음에 U가 오잖아요. 그러면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은요. 여기에 W 발음이 있습니다. 90% 이상. 그래서 quit. 이렇게 입술이 나갔다고 들어오면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question이 아니고 question, 그 다음에 quit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queen처럼 다 입술이 들어 나갔다 들어오면서 하는 발음이라는 거. 그래서 do you wanna quit? Do you wanna quit? 그만두고 싶어? 자, 그 다음에 알고 싶어? 궁금하죠? 자, 그래서 do you wanna know? 됐고요. 쉬고 싶어? 예, 쉬다는 많죠. 그 중에 rest 쓰셔도 됩니다. 그게 휴식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면 당연히 do you wanna rest? Do you wanna rest? 이런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작을 보셔야 when you feel the same feeling,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때 it will come out of your mouth naturally. 바로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보고 읽지 마시고요. 저 동작을 보시고 상상한 다음에 시간 드릴 거예요. 자, 그거 가지고 싶어? Your turn. 네, do you wanna have it? Do you wanna have it? 자, number two. 너 그만두고 싶어? Your turn. Do you wanna quit? Do you wanna quit? 자, Q 발음까지 살렸죠? Quit 됐고요. 자, 세 번째는요. 더 알고 싶어? Your turn. 아, 여기 보시면 안 된다니까. 자, 보시고 계신 분 분명히 계셨어요. 32,223명. 나머지 분들 다시 다 함께 돌아와서 Do you wanna? No. Do you wanna know? 좋습니다. 자, 맨 마지막 거는요. 쉬고 싶어? Your turn. Do you wanna rest? Correct.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앞에 세 가지를 가지고 조금 더 확장해서 앞에 나왔던 미션 문장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Stretching time, right? 여러분도 스트레치 하시고 문장도 스트레치 해보는 시간이죠. Step 2. 자, 다음 주 아무 때나 점심 식사 너 하고 싶어? 라는 얘기는 그럴 의향이 있어? 라는 얘기죠. Do you wanna have? 자, do you wanna have까지는 되잖아요. 근데 뒤에 점심이니까 lunch 쓰시면 되겠고요. Lunch. 됐죠? Do you wanna have lunch? 그 다음에 다음 주 언젠가, 다음 주는 next week고요. 언젠가가 중요합니다. 주의하세요. Some하고 time 붙여서 쓰고 s를 붙이면 sometimes는

그거는 종종 때때로란 뜻이지만 some하고 time을 띄면 언젠가란 뜻이에요. 이거 두 가지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의하시고요. Next week 붙이면 됩니다. 자, 느낌 살려서요. Hey, do you want to have lunch sometime next week?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거울 보시고 동작으로 연습하시는 분이 You are the survivors.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이 생존자가 되실 거예요. 즐거운 생존자. 담배를 바로 끊고 싶어? 그렇죠? 나 끊고 싶은데 너도 끊고 싶지 담배?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를 못 핍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담배를 끊고 싶을 때 상대편의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Hey, do you wanna? 그럼 아까 나왔던 끊다, 그만두다. Do you wanna quit? 그렇죠? Do you wanna quit? That bad habit? 그 난 좋은 습관을 버리고 싶어? 예, 그럴 때 바로 뒤에 이게 뭐예요? Smoking이죠. No. Do you wanna quit smoking? 바로란 뜻이 right away 됐습니다. 그래서 right away까지요. Do you wanna quit smoking right away? Right now? 다 좋고요. 자, 맨 마지막에 너 비밀을 하나 알고 싶어? 아까 알고 싶다 뭐였어요? 바로 나오셔야죠. 그렇죠? Do you wanna know? 그렇죠. Do you wanna know?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비밀이니까 a secret만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영어의 비밀은요. 즐겁게 상상하시면 되는 거죠. 앞에 나왔던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Try it again.

Okay, let's wrap it up with this dialogue.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주 아무 때나 점심 식사 하고 싶어? 라고 했더니 반응이 뭐였나요? 그렇습니다. 점심 대신 저녁은 좀 어때? 이렇게 제안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do you wanna have lunch sometime next week? 했더니 뭐는 어때? 자, 제안할 때는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How about dinner instead of lunch? 발음은 instead of. How about dinner instead of lunch?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상황 설정도 해보시고요.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보고 싶으실 때는요. Do you wanna watch our program again? Then visit this website. 방문하셔가지고요. 반복해서 보시고, 여러분, 즐겁게 하고 있다는 마음도 좀 남겨주시고요.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Until I see you agai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nfidence and courage. Thanks a lot. Bye bye.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대전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격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번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점심 메뉴가 뭔지 한번 도입 부분부터 훅 지나가 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듣고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re harvested today. The weight in her voice. This just might be hope. It might be another reason why they aren't leaving this place. A plentiful lunch.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0: 네, 여러분 잘 캐치하셨어요? 와우, 음식 중에서도 바나나를 쪄서 먹다니. Interesting. Steamed banana가 바로 점심 메뉴네요.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a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우리가 수확한 바나나 찜이다. 바로 여기 정답이 나왔네요. All right,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농사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의미네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이어져서 들리게 되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2: 2.
3: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0: 네,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뜻을 함께 알아볼까요? Listening sentence 첫 번째입니다.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메뉴는요, 우리가 오늘 거둔, 우리가 수확한 바나나 찜입니다.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4: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0: 자, 농사는요, 일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요, 점심을 많이 먹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을 많이 하면 배도 고프니 또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하고자 할 때는 많이 드셔야 되겠죠? 자, 그 얘기예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우리 귀에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번엔 자막 보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안 들렸던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re harvested today. The weight in her voice. This just might be hope. It might be another reason why they aren't leaving this place. A plentiful lunch.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0: Well,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Are you ready? All right, then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자, is의 z, 자음 s죠. steamed의 s, 겹자음입니다. 앞에 is 역시 기능어인지라 약해요. 그래서 s 발음 안 하셔도 돼요. esteemed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steamed 또 나왔죠. 된소리 현상. 그리고 바나나가 아니라 bananas. bananas 강세가 뒷부분에 있고요. that we harvested. harvested 앞부분에 강세를 꽝 주시면 됩니다. 발음하실 때 억양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의 그 내용어에 있는 음절에 몇 번째 음절에 정확한 강세가 가느냐에 따라서 억양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정확한 위치에 음절에 들어있는 강세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Estee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네, 충분히 천천히 저를 그대로 카피해 주시면 돼요. Be a copycat. Google listening 2. Estee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네. Okay, Google listening 3. Estee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되셨어요? Okay.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해보세요.
4: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0: 한번더.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Great job. Now try the second esteem point, that is,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자, because, 그 다음에 a, of, 기능어들이고요. Farming has lot work, 내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발음하실 때,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이때 a lot of 이 부분을 여러분들 편하게 발음하시려면 a lot of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데요. 트가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 자리 잡고 있죠. 플랩 현상에 의해서 I 소리로 들려지게 되고 전치사 of 뒤에 work이라고 해서 w 이런 소리가 들렸으니 of의 비음 자체가 약화되어져서 앞에 어만 남게 되고 그러니 연결해서 소리가 들리는 것은 a lot of work 이렇게 발음이 되고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대로 비어 커피캣. Google listening 1.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Alright. Google listening 2.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되시죠? Google listening 3.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한 번 더.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Excellent. 영국식 발음이 기다립니다.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2.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0: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menu is blank that we harvest today. 메뉴가 what was it? There you go. Steamed bananas. 자, 메뉴는요. 오늘 우리가 수확한 찐 바나나입니다. 즉, 바나나 찜입니다. The weight in her voice라고 했어요. 이거 직역하면 굉장히 어색하지만 이렇게 한번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본다면 그녀의 음성에 기다림이 묻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한번 해석해봤고요. That's just might be hope. 이것은 그냥 바람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의미예요. It might be another reason. 그것은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빈칸 이어졌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Why they aren't leaving this place? 왜 그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는지 그 이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A plentiful lunch, 풍족한 점심 이런 의미죠.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그들은 점심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요.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간단했네요. 길지 않았습니다. 100% 도전해 주세요.
2: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re harvested today. The weight in her voice. This just might be hope. It might be another reason why they aren't leaving this place. A plentiful lunch.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0: 네, 여러분 이야기 내용 잘 이해되셨죠? 중간 부분에 대화 내용이 영어가 아닌 대화 내용인지라 제가 그 부분을 빼고 이어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독해 부분의 이야기를 읽어 나갈 때 내용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이 필요 없어서 듣기 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들려드렸습니다. 잘 들리지 않는 부분들 왜 들리지 않는지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연습하시고 복습해 주시면 되게 돼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See you later. 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Enhance versus improve. Enhance versus improv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enhance 그리고 improve입니다. 네, 첫 번째 단어 enhance부터 시작할게요. 네, 발음은 enhance, enhance. 그래서 e로 시작하지만 그냥 안으로 할 때 in 그 발음으로 하셔도 돼요. enhance, enhance. 네, 향상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품질이나 가치 등을 좀 돋보이게 만들 때 enhanc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장점이나 지위 등을 높일 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필수보다는 그냥 장점이랑 뭐 이런 거를 좀 빛나게 좀 해주는 거, 이런 거를 enhance라고 표현합니다. 네, 예문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Good lighting can enhance this room.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Enhance, 향상시키다. Enhanc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이 색상은 당신의 얼굴 모양을 돋보이게 해줘요. 네, facial features는 사실 얼굴 모양뿐만 아니고 뭐 눈 색깔, 그리고 뭐 모양도 되고요. 아니면 다양한 그런 뭐 이목구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facial features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 이 색상은 당신의 얼굴 모양을 돋보이게 해줘요. 그래서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이거는 피부 색깔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와우! Wow.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Good lighting can enhance this room. 좋은 조명은 이 방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어. 네,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들 다 아시죠? 조명의 효과예요. 그쵸? 네, 아무리 방이 예쁘게 꾸며져 있어도 조명이 조금 이렇게 어색하거나 그러면 훨씬 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조명 갖고 뭔가 돋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Good lighting can enhance this room.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죠.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그것은 우리의 삶을 크게 향상시켰어.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좋아요.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Improve.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Improve. Improve. 네, 마지막에 V 발음 잘 해주시고요. Improve. Improve는 개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기능이나 성능을 개선할 때, 그리고 실력이 뭔가 향상되었을 때 improv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기술 같은 거 아니면 어떤 실력을 더 낮게 할 때 이거는 improve라는 단어 많이 쓰죠? 네, 예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My English improved a lot. I want to improve my posture. It improved our lives significantly. Improve, 개선하다. Improv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My English

improved a lot. My English improved a lot. 내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 네, 누구나 톡톡 보면서 많이 늘었어. My English improved a lot. 그래서 뭔가 많이 늘 때, 특히나 실력 이런 거, 이런 거는 enhance보다는 improve가 적절합니다. My English improved a lot.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want to improve my posture. 나는 내 자세를 개선하고 싶어. 더 좋아지게 하고 싶어. I want to improve my posture. 근데 여기서 만약에 enhance 사용하면 물론 틀린 거는 아니지만 느낌은 이미 자세가 좋은데 거기서 조금 더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enhance. 근데 여기서는 자세가 안 좋은 상태에서 개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improve. I want to improve my posture.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It improved our lives significantly. 그것은 우리의 삶을 크게 개선했어. 오, 뭔가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보다 훨씬 임팩트가 세죠. It improved our lives significantly.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t improved our lives significantly. It improved our lives significantly. 네, 오늘 배운 거 정리해드릴게요. Enhance, 이거는 향상시키다. 느낌은 뭔가 이미 좀 좋은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는 enhance. Improve는 개선하다. 오케이, 이거는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아니면 실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더 개선을 하는 거죠. 그럴 때 improve. Enhance, improve.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My English improved a lot. My English improved a lot. My English improved a lot. My English improved a lot. My English improved a lot.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check out our website at ebse.co.kr to 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All right,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학교 생활 관련해서 두 번째 다뤄볼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학년 구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다면 오늘은 이제 학사 일정. 자, 뭐 쉽게 얘기하면 3월에 1학기가 시작되고 뭐 9월쯤에 한 2학기가 시작되고 이렇게 1년간의 어떤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어떤 말들을 혹은 표현들이 필요할지를 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중간에 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얘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학사년도, 1년에 어떤 그 학교의 그 학기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 year라는 말 자체는 1년을 말하는 단어죠. 그죠? 근데 거기다가 academic 혹은 school 이런 단어 붙이잖아요? 이게 한 학교의 사이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academic year or school year 이 자체는 요 얘기죠. 근데 뭐 어차피 뭐 전국의 고등학교, 전국의 중학교, 전국의 대학교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이 되지만 학교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 이걸 뭐라 그래요? Academic year. Academic year. School year. School year. 들어볼게요.
1: Academic year. School year. Academic year. School year.
0: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단 새학기가 3월에 시작된단 말이에요. 3월과 2학기가 9월에 시작되죠. 그럼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좀 괜찮은 동사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Kick off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Kick off. 자, kick off는 미식축구에서 빵 차고 공이 시작될 때 그걸 kick off 한다고 하는데 뭔가 좀 본격적으로, 뭔가 좀 빵 하고 시작하다의 느낌으로 start보다는 kick off. 이런 게 좀 맛깔스러운 동사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개짜리 동사는 반드시 힘을 뒤에다 줘야 되죠. 그래서 kick off in March. 한 번 더. Kick off in March. 그럼 3월에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된다. 들어볼게요.
1: Kick off in March. Kick off in March.
0: 좋습니다. 새 학기를 뭐라고 그럴까요? Semester란 건 학기인 거 아시죠? 앞에다 new 붙여서 new semester. New semester. 이거 중간의 강세입니다. New semester. A new semester kicks off in March 하면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된다가 되겠죠. 자, 새 학기 발음 들어보세요.
1: New semester, new semester.
0: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사년도가 3월에 시작이 됩니다. 아까 학사년도, academic year 혹은 school year 하시면 되겠죠? 같은 뜻입니다. The academic year, the로 읽어야겠네요. 모음 앞이니까 the academic year. 이거 쓸게요. Kicks off in March. 3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In Korea, 한국에서는. 그래서 전치사 in, 달 앞에 in, 나라 앞에 in이죠? 자, The academic year kicks off in March in Korea. 그대로 외워도 되는 문장입니다. 들어볼게요.
1: The academic year kicks off in March in Korea. The academic year kicks off in March in Korea.
0: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가을 학기가 첫 학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3월이 아니라 4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학사 일정이나 첫 학기를 시작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 시작점이 언제이고 몇 월인지 우리나라는 3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학생들이 이제 방학 기간 동안 기분 전환도 하고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이것저것 교과의 활동을 하다 오기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방학이 끝나면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갈게요. 자, 방학을 vacation이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vacation은 약간 휴가의 의미의 뜻도 있어가지고 저는 좀 더 선호하고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단어는 break입니다. summer vacation 해도 돼요. 그것도 여름방학이란 뜻입니다. 근데 주로 제가 추천을 더 해드리고 싶은 단어는 vacation이 아니라 뭐라고요? break라고요. summer break. 수업을 하다가 잠시 중단하는 느낌으로 그냥 break. 근데 이게 방학이에요. summer break, winter break. 들어볼게요.
1: summer break, winter break. summer break, winter break.
0: 자,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방학 기간을 거치면서 좀 기분 전환도 하고 좀 휴식도 취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feel refreshed. 이 단어 꼭 좀 알아둘게요. refreshed 하면 기분 전환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Feel refreshed. 뭐다? Feel refreshed. 자, 기분 전환을 하다 들어볼게요.
1: Feel refreshed. Feel refreshed.
0: 네. 그 다음에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다 할 때 make one's way back. 자, back은 돌아가다라는 얘기고요. Make one's way. 어떤 본인의 가야 될 방향을 다시 가다. 즉, 회귀하다의 뜻인데 이 표현은 그냥 네 단어를 붙여서 많이 씁니다. 되게 쉬운 단어의 조합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저랑. Make one's way back. Make one's way back. 물론 나중에 이건 소유격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방학이 끝나면 다들 이렇게 학교로 돌아갑니다. 이런 말 할 때 students make their

0: way back to school.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들어보세요.
1: Make one's way back. Make one's way back.
0: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들은 여름방학이 끝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이럴 때 딱 쓰면 좋거든요. Students, 자, 소유격에 이제 복수니까 their죠. Make their way back to school. 여기까지 make their way back to school. 그냥 go back to school보다 이게 훨씬 더 맛깔스러운 표현이에요. When the summer break is over. Over. Good. When the summer break is over. 자, 일단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이 문장 들어볼게요.
1: Students make their way back to school when the summer break is over. Students make their way back to school when the summer break is over.
0: 자, 그 다음에요. 새학기가 일단 시작되면 생기는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바뀌죠? 새로운 반에 배정을 받죠? 그 다음에 새로운 친구들을 또 사게 됩니다. 자, 일단은 학년이 새로 시작됐을 때 겪었었던 혹은 겪는 것들. 첫째, H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homeroom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homeroom teacher 하면 담임선생님이란 거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New 붙이면 되겠죠? New homeroom teacher. You actually get a new homeroom teacher. 그러면 매 학기마다 every semester you get a new homeroom teacher. 매 학기가 아니군요. 매년마다죠. 매년. Every year. 자, 매년마다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new homeroom teacher. 앞에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1: New homeroom teacher. New homeroom teacher.
0: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은 해가 바뀌면 1학기, 2학기하고 해가 바뀌면 반배정을 새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배정이란 단어가 생각이 좀 나셔야 될 텐데. 배정. Assign이라고 합니다. Assign. 자, 근데 배정을 받는 거니까 be assigned. 수동태로 처리하고요. Be assigned. 어디로? To a new class. 새로운 반으로 배정된다. 그렇죠? 반이 바뀐다는 얘기죠? Be assigned to a new class. Be assigned to a new class. 다시 한번. Be assigned to a new clas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Right. 들어볼게요.
1: Be assigned to a new class. Be assigned to a new class.
0: Okay. 그 다음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다. 이 사귀다의 뜻의 어떤 동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make라고 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다의 의미가 영어에선 사귀다라는 얘기예요. Make new friends. Make new friends. 반이 바뀌니까 새로 같은 반이 된 친구들하고 이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 거죠. Make new friends. 들어볼게요.
1: Make new friends. Make new friends.
0: 네, 좋습니다. 자, 새로운 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새로운 반에 배정을 받습니다. 이거 영작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밖에 아까 assigned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단어를 그대로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새 학년이 되면 이것만 잘 처리하면 되겠네요. Students are assigned to a new class. 여기까지. Students are assigned to a new class. 되시죠? 언제? When a new school year starts.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학년. New school year. 아까 학사일정에 해당하는 이 말 그대로 넣어도 되겠죠? 자, 학사년도가 시작되면 새로운 반으로 배정받는다. Students are assigned to a new class. When a new school year starts. 그래서 S 붙여야겠죠? 들어볼게요.
1: Students are assigned to a new class when a new school year starts. Students are assigned to a new class when a new school year starts.
0: 좋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내용 자체가 학사년도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제일 먼저 중요하게 정리했으면 하는 총정리할게요. Academic year, school year.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학사년도가 3월에 시작돼요. 그런 의미로 our school year kicks off in March 할 때 들어볼게요.
1: Academic year, school year, academic year. School year.
0: 자, 새학기가 시작될 때 방학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다 make one's way back 이것도 같이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같이 좀 알아두세요. 들어볼게요.
1: Make one's way back. Make one's way back.
0: 오케이? 학생들이 새로운 반에 배정을 받다 be assigned to a new class 하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Be assigned to a new class. Be assigned to a new class.
0: 자, 오늘은요. 학사 일정이나 학사 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복습하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클릭하시면 전부 다 무료로 보실 수 있고 교환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베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현을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아우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혹은 다른 일로 여러분 고마움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고마움을 표현할 때 끝에 바로 thank you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thank you 뒤에 고마운 일을 얘기를 할 때 전치사를 for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thank you for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감사함을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선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hank you 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런데 여러분 thank you 라는 것이 입에 붙어 있지만 여러분 대상을 다른 사람들을 넣어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어 제가 어떤 대상에게 감사해요 라고 이 어순 구조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상대방을 지칭해서 thank you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I라는 주어를 많이 빼고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hank you 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뒤에 감사한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thank you 뒤에 for 고마운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아홉 번째 시간에서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때는요 thank you for ing 라고 얘기를 해서 고마운 일을요 행동으로 얘기를 하는 방법이었다면 그걸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고마운 일 명사의 형태로 얘기를 하는 방법으로 오늘은 이 thank you for 고마운 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당신의 우려, 당신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라는 거를 concern이라고 얘기를 해요. Thank you for your concer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Thank you for your concern.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your concern 해서 우려 혹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Thank you for your concern으로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거 Good work, good job 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Thank you for your w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당신의 일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얘기로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Thank you for your work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Thank you for your work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your work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Great job 혹은 뭐 good job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good job, great job 같은 경우에는 그쵸? 약간 여러분 상대방과 동등한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윗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는 good job, great job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겠지만 thank you for your work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이 조금 더 공손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라는 거 혹은 협동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이 요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협조라는 거는요 바로 coopera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발음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앞에 붙은 이 co는요 서로라는 그 each other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operation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cooperation이지

0: cooperation이 아니니까 요거 조금만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해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어떤 의미겠어요? 그쵸? 다른 일들이 막 있을 때, 아, 네, 제가 그런 부분들 이제 배려해서 이렇게 좀 도와드릴게요. 아, 네, 협조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는 얘기들. 혹은 여러분 이제 협조해서 감사드립니다. 되게 경찰, 이제 policeman들이 얘기를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많이 들어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당신의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for your ti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Thank you for your time.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your time.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thank you 뒤에 이제 뭐를 붙인다? 그쵸? for를 붙인다 라고 얘기를 해서 고마운 일을 이제 명사의 형태로 얘기를 해서 thank you for 고마운 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그 일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ebs.co.kr 들어가셔가지고 아홉 번째 강의 Thank you for ING를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일단 원어민 음성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시죠.
1: Thank you for your concern. Thank you for your concern. Thank you for your work. Thank you for your work.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for your time.
0: 자,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your time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는요, 정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한번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I thank you for your ti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이제 감사함을 표현하는 대상이 한 명인 경우 혹은 이게 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쵸? 그냥 땡큐라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we thank you for 무엇?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저희는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we thank you for 고마운 일 이렇게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시간 내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we thank you for your time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e thank you for your time. 이렇게도 구체적으로 주어를 넣어서 얘기하는 거 연습 한번 해봤고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your concern 이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은 항상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때는요 뒤에 as always를 넣어서 항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thank you for your 무엇? As always, 항상 그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걱정해 주셔서로 Thank you for your concern as always로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Thank you for your concern as always 라고 얘기를 해서 As always, 항상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단순하게 Thank you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그렇죠. 어떤 일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hank you for 고마운 일로 얘기를 하는 거 명사 형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자, 매일 10분씩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생각의 변화도 느껴보시고 자신감의 변화도 함께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자, 저는 이근철이고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발하실 건가요? 도전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시고요. 결과에 집착하시기보다는 중간 과정을 차근차근 느껴보시면 또 재미가 두 배, 세 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Okay, so are you ready? 가겠습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Alright,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얼핏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또 영어로 뭐지? 주인이 직접 그것을 치워야 된다. 우리가 뭐 공원 같은 데 가보면은 표지판에 혹은 팻말에 써있는 그러한, 그렇죠? 안내판 문구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배설물 이런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맨 마지막에 해주세요잖아요, 포인트가. 그래서 뭐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영어로 뭐라 할까요? 간단합니다. Please. 이거죠. 그래서 꼬마 아이들이 엄마 이거 줘 라고 할 때, 그렇죠. Honey, where's the magic word? 너의 마법의 단어는 어딨니? 그럴 때 please를 쓰거든요. 그래서 공손함에 대한 표시. 가장 쉬운 단어가 please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까 나왔던 말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예, 본격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거는요. 여기 나온 네 가지의 문장을 보고 한번 여러분 직접 해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거죠.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청소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자,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clean이죠. 거기다가 please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예, please clean it. 무엇이 대상이 있으면 걔를 청소해 주세요. 물론 clean it please 하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 이거 적어도 3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나오는 말을 그냥 기다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please 이거 뭐예요? 그렇죠. forgive me. 됐죠? please forgive me. forgive me. 그래서 give, forgiv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 뭐 다 아시겠죠? help me. help me. help me. 됐죠? 자, 그래서 help me라고 안 들리고요. help 이렇게 할 때 누가 옆을 딱 찔렀어요. 그래서 help. 예. help me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저를 믿어주세요. 자, believe죠. 그래서 예, please believe me. 예, 이건 리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원래 발음은 사전을 찾아보면 believe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리를 강조하려면 앞에 있는 비 소리를 크게 하면 비 이렇게 입이 벌어지는 소리라면 그 뒤에 거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believe 마치 believe처럼 들리죠. 액센트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네 가지고요. 여기 보고 하지 마시고 제가 힌트 드릴 테니까 당연히 직접 해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해 주세요. Your turn. 네, please clean it.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물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용서도 가능한 거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your turn. 그렇죠. Please forgive me.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요. 도와주세요, 나를. Your turn. 네, please help me.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요. 나를 믿어주세요. 해서 믿다. 나를 딱 믿는 거죠. 예, 네, 바로 your turn. Believe me. Believe 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걸 가지고 좀 더 한번 확장시켜보는 그런 시간이죠. Okay,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Where? In the step 2.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주인이 치워주세요. 자, 요거 어려울 것 같지만 되게

보다 쉽죠. Please, clean이잖아요. Clean. 예, 그런데 다 치우다가 바로 뭘까요? Up이에요. Up. UP. 물을 그렇죠. 잔에 따르면 그게 쭉 올라가면서 물이 꽉 차잖아요. 컵이나 잔에요. 그래서 up이 쓰이면 전부 다 깨끗하게 무엇인가 정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please clean up. 네, 근데 뭘? 배설물은 뭘까? 배설물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 이게 공공 표지판 안내판에 써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바로 개가 지나가면 그 뒤에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after your pet 이게 써요.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Please clean up. After your pet. 되게 쉽죠? 아니면 after your dog. 뭐 동물의 그런 종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clean up 대신에 pick up이라고 쓰셔도 돼요. PICK에서 please pick up 주워 주세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after your pe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릿속에서 장면 떠올리시고요. 자, 그다음 거는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기억나시죠? 아까 여기까지는요. Please forgive me.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For가 나와요. 그래서 for what I said.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for what I did 이렇게 바꾸시면 아, forgive 사람 for란 느낌이 드는구나. 아시겠죠?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Please forgive me for what I said. 맨 마지막 면접 보는 거좀 도와주세요. 어렵고 하지만 아까 도와주세요 뭐였어요? Please help me. 발음도 help me 되셨죠? 얘는 뭐가 쓰일까요? 면접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interview. 근데 직장이니까 job interview. 그래서 바로 with가 씁니다. With my job interview.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아, help는 with, forgive는 for. 됐죠, 여러분? Please help me with my job interview. 자, 애완동물의 배설물. 주인이 직접 치워야 한다는 거. 두 가지 버전으로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맨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주인이 직접 치워주세요라고 했더니 B의 반응은요, 당연하죠. 그게 바로 법이잖아요. 자,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Please 쓰셔서요. Clean up after your pet. 그랬더니 당연히 of course is the law. 그렇죠? Of course is the law. 그러니까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는 그런 대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여기 방문하셔서 많이 한번 반복해 보시고요. 직접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It's time to say goodbye. Okay, but not forever.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Okay,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bye.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대체조동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의 문장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I'll be able to speak English

fluently one day. 자, 그 뜻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오늘의 문장 속에 사용된 대체조동사 보이시나요? 그쵸. Be able to speak English 안에 사용된 be able to가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대체조동사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알아볼 건데, 두 가지 대체조동사를 공부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용된, 자, 오늘의 문장으로서 오늘의 내용 시작을 해봤고요. 자, 본격적인 내용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체조동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복습 열심히 해주신 분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 다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놓으셨을 테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두 개의 대체 조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래요. 방금 우리가 만났었던 be able to가 되겠는데, 먼저 뜻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표현해주는 대체 조동사예요. 참고로 여기 사용된 able이라는 형용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비동사와 함께 able to 동사가 사용됐을 때 자연스럽게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완성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요, 이 대체 조동사가 어떻게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도움이 되겠죠? 해서 현재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동사의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해서 현재 시제로서 이것이 사용될 때는 주어에 따라서 뭐 am, is, are 등이 사용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동사 can과 같은 뜻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 과거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죠. was, were 같은 비동사가 사용되면은 우리가 역시나 잘 알고 있는 조동사입니다. could와 같은 뜻이 돼서 뭐뭐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이 친구가 미래의 의미로도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will be able to 다음엔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런 모양새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will 자리에 be going to가 들어가서 be going to be able to 동사 원형 요런 모양을 취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봐 주시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조동사 can은 이런 미래의 능력을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래의 능력을 말하려면 대체 조동사의 미래 형태인 will be able to 요 녀석을 활용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be allowed to 그리고 동사 원형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대체 조동사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건요, 이 친구도 앞에 녀석과 비슷하게 해석이 돼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때는 사실 허락의 뉘앙스가 숨겨져 있는 경우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allow가 허락하다라는 뜻이니까 자연스럽게 아, be allowed to는 허락을 말하는 그런 의미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수가 있겠죠. 이 친구도 이제 비동사의 모양에 따라서 am, is, are 나면 현재의 허락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was나 were가 사용되면 과거의 허락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ill be allowed to 그리고 동사 원형 넣어줌으로써 미래의 허락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시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참고해 주시면서 몇 가지 예문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내용 그 개념 확실히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을 보도록 할게요. 너는 곧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영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여기서는 자전거를 타다라는 거 그 능력의 의미로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것을 영작한다고 했을 때 능력인데 할 수 있을 거야 뭐뭐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거 사실 미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You will can ride a bike in no time 이렇게 말이죠. In no time이 곧 이란 뜻이라는 거 참고를 해봐 주시되, 사실 이 문장은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틀렸어요? 조동사 will과 조동사 can 이런 식으로 두 개 조동사가 연달아 쓰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요 can 자리에 아까 우리가 배웠던 대체 조동사 넣어서 you will be able to ride a bike in no time 이렇게 말해줘야 맞는,
옳은 문장이 완성이 된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대체조동사가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죠. 예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우리말 문장 보겠습니다. 18살이 되면 운전할 수 있어요. 참고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여기 적혀져 있지만 이거는 능력과 상관없이 허락을 말하는 겁니다. 16살 때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운전하는 게 허락되는 나이가 18살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be able to를 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허락을 말해주는 조동사 may, 근데 이것도 미래를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you will may drive when you turn 18과 같은 문장 만드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틀렸죠. 그렇죠? will과 may 이렇게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 조동사 써서 you will be allowed to drive when you turn 18. 이렇게 말해주셔야 옳은 문장이 가능해진다는 거. 아, 이럴 때 대체조동사가 필요한 거구나. 확실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표현 활용해서 영장 연습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존의 숙제를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뭐뭐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미래의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체조동사 써줘야 되겠죠? 자, 문장 만들어 볼 건데 근데 그 전에 우리말 자체를 살짝만 바꿔볼게요. 그녀는 그의 숙제와 관련해서 존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먼저 바꿔봤으니까 참고해 주시면서 자 영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는 그녀, she로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녀는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한 번에 여러분들이 말하실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will be able to help. 근데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존을 도와주는 거죠. 해서 she will be able to help John. 그래 놓고 전에 무엇과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덧붙여서 말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with his homework. 자, 이 문장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he will be able to help John with his homework.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장 만들어 봤고요. 한 문장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는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참고로 이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허락을 말하는 경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라고 무언가를 못하게 막아버린 케이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라는 거죠. 자, 그거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고 대체조동사 써서 문장 만들어 보면 이렇게 문장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어는 he죠. he. 그리고서는 그가 무언가를 할 수 없었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was not allowed to eat. not이 어디 들어갔는지 잘 봐주세요. was not allowed to eat.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었던 거죠.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뭘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anything. 얼마 동안? 하루 동안. for a day. 자, 문장 이것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He was not allowed to eat anything for a day. 좋습니다. 자, 두 개 문장 그래서 함께 만들어 봤고요. 오늘의 문장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I'll be able to speak English fluently one day. be able to 사용이 됐죠. 미래의 능력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해석해보자면 나는 언젠가 fluently,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미래의 우리의 능력을 표현해주는 그런 문장으로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장이구나 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들 분명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복습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Hey guys, I'm so excited to see you again. Let's continue to work on our swollen legs today, okay?
1: 네, 안녕하세요. 박윤이에요. 우리 오늘도 이번 주 마찬가지로 다리 부종 빼는 운동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표현 먼저 배우고 갈게요.
0: What's wrong with this soup? Nothing's wrong with the soup. It's so bland. There's barely any seasoning in it. You just have a weird palate, that's what.
1: 네,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표현인데요. 뭐냐면, 싱겁다라는 표현입니다. bland. 싱겁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 이러는데, bland라는 말이 딱 맞겠어요. 그리고 짭짤하다는 표현, salty 많이 알고 계신데 그건 짜다라는 거고 좀 맛있게 짭짤한 거, 그걸 savory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따가 살펴보고 일단 bland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What's wrong with this soup? 이럽니다. 야, 이거 수프가 왜 이래? 이거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nothing's wrong with the soup. 이럽니다. 아직 수프 문제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니까 it's so bland 이럽니다. 아 이거 너무 싱겁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블렌딩 할 때 그 블렌드와는 다른 스펠링이에요. 그거는 blend, 믹싱하다 뭐 이런 뜻이지만 섞다 이런 뜻이지만 이거는 blend가 아니라 bland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싱겁대요. There's barely any seasoning in it. 무슨 양념이 거의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간이 안 됐다고 하죠. Seasoning, 간 또는 양념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you just have a weird palate 이럽니다. 그냥 네 입맛이 이상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you just have a weird palate. That's what. 문장 끝에 that's what 이렇게 붙여주면은 바로 그거지 이런 뜻으로 이렇게 강조가 되는데요. 항상 끝에 붙입니다. That's what. 이렇게 해서 you just have a weird palate. That's what.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bland 살펴봤어요. 일단 savory 보러 두 번째 대화도 보러 가실게요.
0: Have you heard of the urban Korean term 단짠? I have. It means sweet and savory, right? Right. I think it's a perfect word. Well, try dipping French fries in vanilla ice cream. Now that's perfection.
1: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Savory라는 단어 살펴볼 건데요.
0: Have you heard of the urban Korean term? The urban,
1: 요즘 이렇게 도시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요즘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표현 중에 단짠이라는 표현 들어봤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 have, 들어본 적 있어.
0: It means sweet and savory, right?
1: 이게 그 달짝지근하고 그리고 좀 짭짤한 동시에 이런 뜻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right, 맞아.
0: I think it's a perfect word.
1: 이럽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진짜 완벽한 단어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0: it's the perfect word로 해도 되고 요새는 a perfect도 많이 써요.
1: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try dipping french fries in vanilla ice cream. 이럽니다. 그 프렌치 프라이를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번 찍어 먹어봐.
0: Now that's perfection입니다.
1: 그게 바로 완벽함이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프렌치 프라이즈를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해보라는 친구의 조언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 살펴봤습니다. Bland, savory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요가 보러 가십시다.
0: Right, second day of exercises for your swollen legs. Let's go. So this is also going to be a seated pose. Sit with both legs out in front of you.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this is also going to be a seated pose. Sit with both legs out in front of you. Good. Now you might think that this will be a bland pose, but you're wrong. It's going to be spic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you might think that this is going to be a bland pose, but you're wrong. It's going to be spicy. Yes. Good. Open your legs to the side and keep your back really straigh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open your legs to the side and keep your back really straight. Good. Now, if your legs bend, you probably went too far. I'll say that one more time.

Great job, guys. That was another stretch for our swollen legs. So that was pretty amazing. 우리 오늘도 역시 다리 붓기 제거해주는 스트레칭 조금 해봤습니다. 영어 표현은 우리 bland 그리고 savory라는 표현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싱겁다, 짭짤하다 이런 뜻이었죠. 많이 활용해주세요.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okay? Have a great day.

0: 네, 인터넷상의 후기를 열심히 읽는지 읽지 않는지에 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rely on reviews so much for online shopping, but

0: never leave reviews myself. The first and only rule for reading a book or watching a movie is to stop reading others' reviews. Don't rely on online reviews.
1: 확실히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0: That's right.
1: 첫 번째,
0: Shay says,
1: 이 부분은 딱 저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I rely on reviews so much for online shopping. 인터넷 쇼핑을 할 때 후기에 정말 많이 의존하는데 But never leave reviews myself. 후기를 직접 남기는 일은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This is exactly me.
0: Yeah, true for me for certain things as well.
1: All right.
0: The next one from Pabu says,
1: The first and only rule for reading a book. 이게 이제 the first rule 하면 첫 번째 규칙. 근데 그 규칙 하나밖에 없대요.
0: Yeah. And only.
1: 네, 첫 번째이자 유일한 규칙. For reading a book or watching a movie,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의 그런 규칙은 is to stop reading others' reviews. 다른 사람들의 리뷰, 후기를 그만 읽는 것이 첫 번째 규칙이래요. Don't rely on online reviews. 인터넷상의 후기에 의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또 뭐 필요할 수 있겠지만 책이나 영화는 일단 보고 나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0: Depending
1: 말인 것
0: on
1: 같아요.
0: Your taste, it's different too.
1: Taste,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0: Right? All right, perfect. Well, we definitely hav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but this is the end of the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0: We'll see you next time.
1: 감사합니다.
0: Bye.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전기 문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Welcome to my kitchen. 네, 볼 아저씨의 cooking class 환영합니다. Today, I have a very special sweet treat for you. 참 달콤한 맛있는 샌드위치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동물복지 촉촉한 샌드위치. Yes, we're making sweet egg bread bowls.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bread rolls, 우리 모닝빵. We have potato salad, 네, 감자 샐러드요. We have two soft-boiled eggs, 우리 촉촉한 삶은 달걀 두 개 있어요. We have

0: parsley, and we have carrot. 당근. 그래, 당근이지. And now it's time to cook. So, what do we do first? 우리 뭐가 먼저 해야 해? We have to peel the eggs. 네, 우리 달걀 껍질 빼야 해요. First, we peel the eggs. Tap, tap, tap. 천천히 하세요. 너무 빨리 했을 때 그 달걀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부드럽게. We can take it slowly. 시간 좀 걸릴 수 있지만 맛있는 거 만들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Take your time. 다 뺐을 때 우리 하나는 잘라요. 우리 slice 만들 거예요. And we slice like this. Now we have slices. Okay. Now we have to cut two more ingredients. 우리 두 재료 또 잘라야 돼요. Apple and carrot. 사과 그리고 당근. Remember to wash your apple. 사과 잘 씻으세요. And we cut like this. And one more time like this. 우리 이 정도 필요할 거예요. Okay. And then we slice this way. 우리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썰어요. And then the other way like this. 이렇게 아주 작은 사각형 만든 거예요. 항상 손 조심하세요. 오, 좋습니다. We need the same amount of carrot. 우리 당근 또 같이 그만큼 필요해요. We cut the carrot like this. 우리 이 정도 필요해요. 이만큼. And then we slice like this. And like this. And then we can slice like this. 오, 이거 알아요? 당근은 채소지만 달콤해요. 그래서 당근 케이크 만들어 수 있어요. 옛날에 영국에서 전쟁 때문에 과일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설탕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케이크 먹고 싶을 때 우리 당근 케이크 만들었어요. 왜냐면 달콤해요. We made carrot cake. 오호호. 당근 되게 좋아요. I love carrots. 이제 우리 큐브 만들어요. So now, let's cut this way. Okay, our apple and carrot are ready. Now, let's make our bread bowls. 네, 우리 모닝빵 볼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 So, we have two rolls. 네, 우리 모닝빵 두 개 있어요. So we cut the bread like this. We cut off the top. 우리 위부분만 잘라요. 여기도 한 번 더 이렇게 위만 잘라요. Okay. And then we're going to use our hands. 우리 손으로 안에 있는 부분 좀 뱉고요. We take out the bread. 너무 많이 뱉지 마세요. 우리 구멍은 필요 없어요. 볼 모양 이렇게 만들어요. One more time. Using our fingers, we take out the bread. 우리 방은 뺄 거예요. 조금 더. And we use our fingers to make the bowl. So now we have two bowls. 우리 볼 두 개 만들었습니다. Now we need to make the egg sandwich mix. 네, 우리 bread bowl 안에 있는 sandwich mix 만들어야 돼요. Mash the egg. 네, 우리 달걀은 으깨요. 이제 우리 potato salad, 우리 감자 salad 들어가고 and the honey mustard dressing. 우리 honey mustard in round and round and round like this. 네, M-I-X 요리하면서 이거 제일 중요한 영어 단어예요. Mix. We always mix ingredients together. 항상 이렇게 믹싱 하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의 특별한 재료, 우리 특별한 스타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우리 셰프님 또 재미있는 얘기 할 수 있어요? 셰프님!
1: Hello, I'm Chef Jesh. 그릭 요거트는 그리스의 가정에서 만들어 먹는 요거트예요. 그릭 요거트 keeps our bodies healthy. 단백질이 우유보다 두 배나 더 풍부해서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줘요. So, let's cook together.
0: 요거트 때문에 또 크리미 한 느낌이도 만들었어요. Okay.

It's ready to put in the bread bowls. Now we can finish our special sandwiches. 네, 우리 마지막 스텝 갈 수 있어요. First of all, we need strawberry jam. 우리 한 숟가락 이렇게 밑에 놓는 거예요. 달콤한 터치요. 좋아요. 이 적도 한 숟가락. 너무 많이 넣지 말고. We don't need to add too much. 오, 냄새 달콤해요. Delicious sweet smell. Now, we put in the egg mix. 네, 이제 우리 egg mix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안에. We put it in like this. 우리 조금만 더 넣을까요? 많이 넣어도 돼요? 조금만 넣어도 돼요? 이 정도? 여기도 안에. 위에 가지 조금 더 넣어도 돼요. 하지만 예쁘게 만들고 싶을 때 이 정도는 충분해요. On top, we put one slice of egg. 우리 위에 one slice of egg here and one slice of egg here. 마지막 터치는 dried parsley. 건 파슬리. 네, 건 파슬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예쁘게 하는 거예요. Our sweet egg bread bowl. 네, 우리 동물복지 촉촉한 샌드위치 완성 끝났습니다. To taste. 맛보기 시간. Okay. This one is for me. Oh. Oh, 진짜 맛있어요. 감자 샐러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되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오늘의 주인공 그 그릭 요거 때문에 다 잘 섞였어. 크리미한 맛이 나요. 이거 모닝빵이요. 그래서 아침 식사 먹으드래요. 동물 복지 촉촉한 샌드위치 만들었어요. We made a sweet egg bread bowl. Next time, 우리 딸기 요리, 고기 요리, 채소 요리 아직 잘 몰라요. Come back soon and I'll show you a new recipe. Bye-bye.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강의를 보기만 하면, 책을 읽기만 읽으면 우리 친구들의 레벨이 스텝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생길 것입니다. 오늘도 책 안에 한번 흠뻑 젖어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의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도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이 이야기가 흘러가더라고요. 과연 이 태풍 속에서 여기 있는 도로티와 토토는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 결과가 오늘 공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감정의 이유를 나타내는 that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말하기를 하거나 쓰기를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that을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Dorothy slammed the trap door shut. You scared me, Toto! She scolded the dog. But they were both relieved that he was back inside. Dorothy lay down on her bed. Toto snuggled beside her.
2: What will happen to us, Toto?
1: The girl asked her friend. Hour after hour passed by. Dorothy got over her fright. The house rocked and swayed in the center of the cyclone. Soon, Dorothy and Toto fell fast asleep. Dorothy was awakened by a sudden shock. She and Toto bounced up into the air. They landed on the soft bed. Chapter 5. A Sudden Landing. Dorothy sat up.
2: I wonder what happened, she said.
1: She noticed that the house was not moving.
0: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 오즈의 마법사,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도로시가 있는 이 집이 사이클론, 열대성 폭풍 그 속을 막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토토가 문 밖으로 살짝 나갔었는데 그래서 토토 혼자 막 따로 돌아다니다가 겨우 도로시가 손을 뻗어서 토토의 귀를 잡고 아 드디어 구했다 이러면서 다시 집 안으로 다 끌어당겼죠. 그래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 이야기였고요. 과연 도로시는 무사히 착륙할 수 있을까요? 이 집이 지금 무사히 착륙을 해야지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될 텐데요. 쾅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치잖아요.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Dorothy slammed the trap door shut. 그렇죠. 도로시는 slammed, 쾅 닫았습니다. 네, 쾅 닫았습니다. slam이라는 것은 쾅 닫다. The trap door shut. 그렇죠. 왜 쾅 닫았냐면 이 도로시의 감정이 조금 들어가 있겠죠. 왜요? 바로 토토가 이 trap door, 작은 문, 맞죠? 여기 있는 trap door, 작은 문이거든요. 작은 문 이 틈 사이로 빠져나가서 날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물론 구하기는 했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쾅 닫은 것이죠. 이제 확실하게 닫고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다. 이 토토를 그런 위험한 상황이 안 생기게 하고 싶다. 혹은 자기 자신도 빨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문을 쾅 세게 닫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도로시는 이 작은 문을 쾅 세게 닫았습니다. You scare me, Toto. She scolded the dog. 그렇죠. 네가 나를 겁먹게 했잖아. 나 놀랐잖아, 토토야. 나 무서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She, 바로 도로시가 되겠죠. 도로시는 scolded the dog. 그래서 이 개, 바로 토토가 되겠죠. 토토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토토야, 잘했어. 이렇게 할 리는 없겠죠. 지금 뭘 했습니까? You scare me, Toto. 네가 나를 지금 겁먹게 했잖아. 아, 조심 좀 하지. 뭐예요? Scold라는 것은 지금 토토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시가 바로 야단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맥을 보면은 아, 이 단어는 어떤 의미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뭐 시험 문제 속에서 단어를 만난다거나 모르는 단어는 그 언제 어디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앞뒤 문맥 그 글을 쫙 읽어 나가다 보면은 아, 이게 이런 의미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바르게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다음은요. But 그러나 they were both relieved that he was back inside.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토토와 도로시가 되겠죠. 그들은 were both, 둘 다 relieved. 휴, 다행이다. 그렇죠. 어땠습니까? relieved 했습니다. relieve라는 것은 안도하게 하다, 안심하게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relieved, relieve라는 게 만약에 D가 붙어있지 않으면 동사 원형으로서 쓰이면은 상대방을 안심시키다, 안도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relieved, D가 붙게 되면은 바로 안도한, 안심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 둘은 둘 다 안심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Well, that he was back inside. 즉, 토토가 다시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안도했습니다. 안심. 아우, 다행이다. 이렇게 안도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that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입니다.

0: 감정의 이유를 나타내는 대시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아 기쁘다, 아 신난다, 아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아 오늘 좀 우울해, 슬퍼, 어떤 것 때문에 슬퍼,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긴장한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를 나타내는 대시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제목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게 뭐냐고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예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면은 아 이게 이거구나, 아, 그래 나 이거 미리 알고 있었어, 근데 이게 그 감정의 이유를 나타내는 대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새로울 수도 있겠고요. I'm happy that you are here 이라고 되어 있죠. I'm happy라는 것은 아, 나 좋아, 아, 나 기분이 좋아, 나 행복하다, 나 기분이 좋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I'm happy까지만 적어도 되죠. 자 그런데 왜 happy하냐는 거죠. 왜? 그래서 네가 왜 happy한데? 왜 I라는 사람이 왜 happy한데? 왜 기분이 좋은데? 라는 그 이유를 알려줄 때, 그 이유를 나타낼 때 이렇게 that을 붙입니다. That you are here. 네가 여기 와서 아, 나 참 기분이 좋다. 이런 걸 의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that의 이 that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이 that은 여기 있는 이 두 문장. 지금 제가 여기에 밑줄을 쳐두었죠. 이 두 문장, 완전한 두 문장입니다. 완전한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사는 두 개를 붙여버린다. 풀로 붙인다라는 것이죠. 접착제로 붙인다. 이게 바로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뭘 붙이는가? 바로 두 문장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that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유를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유? 앞에 나온 감정의 이유.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이 that 앞에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I'm happy that you are here. 네가 여기 와서. 그래서 여기 있는 that은 뭐뭐 해서 라고 하면 되겠죠. 네가 여기 와서 나 참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은요. 똑같습니다. He's worried that it might rain 이라고 되어 있죠. 아, 이제 눈에 보이죠? 두 문장이 보이십니까? 자, 두 문장에 밑줄 쳐보세요. 두 문장에 밑줄 한번 쳐볼까요? 샤샤샥 이렇게 치면 되는 것이죠. He's worried why it might rain. 그렇죠. 이게 두 개의 완전한 문장인데요. 이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여기 있는 that은 뭐다? 앞에 나온 걱정하는, 맞죠? 우려하는 이 감정을, 감정의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죠. He's worried. 그는 걱정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는 걱정하고 있다. That it might rain. 비 올까봐 걱정하고 있다. 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데서 뭐뭐 할까봐, 뭐뭐 해서 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말로 문장에 맞게 살짝살짝씩 말은 자연스럽게 만들면 되겠죠. 이유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요. They were both relieved.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도로시, 우리 오즈의 마법사 그 책입니다. They were both relieved. 그들은 둘 다 안도했다. 라는 것이죠. That he was back inside. 여기서 he라는 것은 토토가 되겠죠. 토토가 다시 집안으로 돌아와서 그들 둘 다 안도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hat 앞에 relieved가 있겠죠. 왜?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that이니까요. 자, 그러면 두 문장을 연결하고 있는지도 한번 볼까요? 어떤 두 문장? 여기 있는 they were both relieved와 그 다음 that 다음에는 he was back inside. 또 서로 완전히 완전한 그런 두 문장인데 이 that이 착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데 우리 친구들이 아마 흔히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다음, Dorothy lay down on her bed. 자, 그러니까 이제 막 긴장하고 토토 구해야 되는데 막 긴장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집은 날아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Dorothy는 lay라는 것은 누웠습니다. 이 누웠다 할 때 lie, lay, lane입니다. lie, lay, lane 누웠습니다. 어디에 누웠냐면 on her bed, 그녀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Toto snuggle beside her. 토토는 그녀 옆에, 도로시 옆에 snuggle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이 제 동작이 좀 이게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안기면서 토토가 여기 있다면 제가 토토가 아니라 도로시가 여기 있다면 토토가 막 이렇게 품속을 파고드는 거, 이게 바로 스너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What will happen to us, Toto? 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토토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The girl asked her friend. 자, 그러면 여기서 the girl이라는 것은 바로 도로시가 될 것이고요. Asked her friend라고 하면 바로 그녀의 친구니까 토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Hours after hour passed by. 시간이 흘렀습니다. Dorothy got over her fright. Fright라는 것은 바로 놀라움이나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got over, get over이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get over이라는 것은 극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시는 그녀의 놀람이나 두려움을 이제 떨쳐버렸다,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The house rocked and swayed in the center of the cyclone 이라고 되어 있죠. 그 집은, 지금 도로시가 안에 있는 그 집은 rocked. rock이라는 것은 바위했다. 엄청난 바위가 바위했다. 이런 게 말이 안 되죠. rock이라는 것은 흔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흔들렸고요. and swayed. sway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렸습니다. in the center of the cyclone. 이 폭풍,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 그 한가운데서 흔들렸습니다. Soon, 곧, Dorothy and Toto fell fast asleep. 그리고 토토와, 도로시와 토토는 fell,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떨어졌냐면, 아, 잠으로 떨어졌네. fast는 빠르게가 아니고요. 깊이, 깊게라는 의미입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Dorothy slammed the trap door shut. You scared me, Toto! She scolded the dog. But they were both relieved that he was back inside. Dorothy lay down on her bed. Toto snuggled beside her.
2: What will happen to us, Toto?
1: The girl asked her friend. Hour after hour passed by. Dorothy got over her fright. The house rocked and swayed in the center of the cyclone. Soon, Dorothy and Toto fell fast asleep.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Dorothy was awakened by a sudden shock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orothy, 도로시는 was awakened. awaken이라고 하면은 깨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was awakened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수동태죠. 뭔가를 당하는 거죠. 깨워졌다. 내가 누군가를 깨우는 게 아니라 도로시가 깨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도로시를 깨운 거예요. 그래서 깨움을 당했습니다. 뭐에 의해서? A sudden shock. 이 갑작스러운 충격. 뭐 쿵 하는 어떤 소리나 뭔가 누군가 옆에서 확 소리를 지른다거나 갑작스러운 충격이니까 뭔가에 부딪혔겠죠. She and Toto bounced up into the air. 그녀와 토토는, 그녀는 바로 도로시겠죠. 그녀와 토토는 bounced up. 우리 bounce라는 것이 이렇게 퉁퉁 튀는 거 아니에요? 트램폴린을 탄다면 붕붕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bounced up이라는 것은 튀어오르다. into the air. 공중으로, 공기 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They landed on the soft bed. 그들은 착륙했습니다.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에요? 부드러운 침대. 그러니까 도로시가 누워있던 그 침대에 이렇게 내려앉았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부드러운 침대 위에 착륙했습니다. 혹은 내려앉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Chapter 5, 제5장입니다. A sudden landing. 갑작스러운 착지 혹은 착륙이 되겠죠. 막 집이 날아다니고 있었으니까. Dorothy sat up. 도로시는 다시 한번 이 몸을 세워서 앉았습니다. 몸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I wonder what happened, she said. 이제 그녀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말을 했냐 하면 I wonder, 아 궁금해, what happened. 무엇이 일어났는지 나 좀 궁금해. 아, 지금 밖에 어떻게 돼 있는지 도로시와 토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까 폭풍 속에서 막 날아다니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잠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이죠. She noticed that the house was not moving. 그녀는 notice, notice라는 것은 알아차렸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느껴보니까 이제 집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네 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That the house was not moving. 그렇죠. 집이 더 이상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어딘가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이 집이 착륙했다라고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요. 집이 어딘가에 안전하게 내려앉았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다음 내용 너무나 궁금하죠? 미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 오늘도 빠뜨릴 수 없겠죠?
1: Dorothy was awakened by a sudden shock. She and Toto bounced up into the air. They landed on the soft bed. Chapter 5. A Sudden Landing. Dorothy sat up.
2: I wonder what happened, she said. She noticed
1: that the house was not moving.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

0: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1: Scold. Scold. You scared me, Toto. She scolded a dog. Relieve. Relieve. But they were both relieved that he was back inside. Fright. Fright. Dorothy got over her fright. Sway. Sway. The house rocked and swayed in the center of the cyclone. Awaken. Awaken. Dorothy was awakened by a sudden shock.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휘는 바로 Move라는 것입니다. Move라는 것은 제가 지금 Move 하고 있죠. Move 뭡니까? 아, 춤추는 거 아니고요. 아, 권투하는 거 아니고요. Move는 움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예문을 통해서 이 Move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어휘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도 하나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car is not moving. 자동차가, 그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지 않다. 여기서 move는 바로 우리가 흔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움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we will move to a new house.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움직이다를 활용해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말이 조금 어색해요. 조금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우리는 할 것이다. 새로운 집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집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뭐죠, 우리 친구들? 맞습니다. 뭐라고요? 이사하다. 그렇죠. 새로운 집으로 움직인다. 이 말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것이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그 문맥에 맞게 약간 말을 고쳐나가면은 이렇게 또 다른 의미가 생기곤 합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육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아이고,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이 강의에 한번 따라만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단어 설명, 쉬운 문법과 함께 이 책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즉 영어 실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땀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의 바로 그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과연 도로시는 어떤 곳에 도착했을까요?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와, 완전히 새로운 곳이더라고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to 부정사가 명사일 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부정사가, to 부정사가 명사일 때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nd it was no longer dark. Bright sunshine flooded the little room. Dorothy threw open the door. She expected to see the dull gray plains of Kansas. Instead, Dorothy saw the most beautiful land. All around was green grass. Tall trees bore bright red fruit, and flowers displayed a rainbow of colors. Birds with beautifully painted feathers flew about. Where are we, Toto? Dorothy asked, eyes wide with wonder. She had never seen birds of such color flying over the gray prairies of Kansas.
0: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 그 여섯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t was no longer dark. 그리고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이제 뭔가가 밝아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이클론, 열대성 폭풍이 도로시가 있었던 그 집을 송두리째 뽑아서 폭풍 속으로 날아가 버렸었죠. 그 집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집이 어딘가에 착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일단 도로시는 그 폭풍 속에서 날아다니면서 그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토토와 함께 잠이 들었었거든요. 이 집이 날아다니는데 잠이 들었어요. 깊게 잠들었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집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느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들은 어디에 왔을까요? 원래는 캔자스주, 미국의 이 중서부에, 중간, 미국이라는 땅덩어리의 중앙, 거기서 약간 서부에 있는 캔자스라는 이 헨리 삼촌네 집에 살고 있었죠. 그러면 눈을 뜨면은 지금 캔자스여야 되는데 과연 거기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Bright sunshine flooded the little room이라고 되어 있네요. 밝은 햇볕이. Bright sunshine, 밝은 햇볕이 flood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홍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flood는 홍수거든요. 홍수는 왜 납니까? 뭔가 강이나 어딘가에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는 거잖아요. 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뭔가 흘러 넘치다 이런 게 홍수가 되겠죠. 그래서 홍수 혹은 뭔가가 가득 차서 흘러 넘치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flood라는 홍수가 났다라는 그 표현, 이 의미를 문장에 맞게 약간 적용하면 쉬워집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Bright sunshine, 밝은 햇볕이, 햇빛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Flooded the little room, 이 작은 방을 흘러넘치게 만들었다. 어? 햇볕이 들어오는데 작은 방이 있어요. 근데 그게 흘러넘치게 만들었다는 것은 아, 이 밝은 햇볕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렇죠. 원래는 물이 넘치다, 홍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은 이게 빛이잖아요. 빛이 방 안에 가득 찼다. 그러니까 가득 들어오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말을 약간씩 만져가는 것이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Dorothy threw open the door. 도로시는 문을 확 열었습니다. throw가 던지다잖아요. 던질 때 뭔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우리가 무언가를 던진다라고 생각하면은 팔을 빠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threw open the door 이라는 것은 문을 확 마치 문을 던지는 것처럼 문을 던질 수는 없지만 문을 확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궁금하니까 열었겠죠. 확 열었습니다. She expected to see the dull gray plains of Kansas. 그러니까 도로시는 무슨 생각하고 있겠어요? 아, 문을 열면은 우리 칙칙하고 이 회색 빛깔이 나는 이런 들판이 펼쳐져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she expected, 그녀는 기대했습니다. To see, 보는 것을. 무엇을 보냐 하면 the dull, dull이라는 것은 칙칙한, 색이 칙칙한. 그 다음에 gray라고 하면 회색 빛깔, 회색의 plain이라고 하면 평원입니다. 평평한 들판, 넓게 펼쳐진 그런 들판을 의미하죠. Of Kansas, Kansas의 칙칙하고 회색 빛깔의 평원을 보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런 곳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Instead, 그 대신에 문을 확 열어보니까 어떻다고요? Dorothy saw the most beautiful land. 도로시는 가장 아름다운 땅을 보았습니다. 뭔가 다른 곳에 와 있는 거죠. 자, 어떤 곳에 와 있었는지 확인하기 전에 그 어떤 곳보다 더 중요한 우리 오늘 to 부정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게 더 중요하죠.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to 부정사가 명사일 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부정사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할 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부정사, 이 to 부정사가 명사일 때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정사라는 것은 원래 동사였습니다. 뭐뭐 하다 라는 것, 혹은 뭐 청소하다, 혹은 놀러 가다 라고 했을 때 뭔가 이 동사였어요. 동사, 가다, 오다 이렇게 동사였는데 지금은 더 이상 동사로 쓰지 않아요. 이 동사의 의미를 활용해서 예를 들자면 놀기, 놀다에서 어떻게 바꾸냐면 놀기, 놀다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놀기라는 명사로도 바꿀 수 있잖아요. 놀기 혹은 노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동사였는데 지금은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지금은 동사가 아니라 무엇으로 쓴다? 이렇게 써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부정사는 원래는 동사였는데 이제 더 이상은 동사가 아니다. 다만 이제는 동사 대신에 그 의미만 그대로 활용하면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 세 개의 기능 중에서 명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명사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주목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To read every day helps you grow. To read every day. 매일 독서를 하는 것은 to read. 읽는 것은 매일 읽다가 아니라 매일 독서를, 책을 읽는 것이라고 했죠. 책을 읽는 것,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명사입니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독서하기 혹은 책을 읽는 것. 이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명사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매일 책을 읽는 것은 도와줄 것이다. 네가 성장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주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와주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러면 뭐가 도와주는데?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뭐가 도와주냐 하면 아, 매일 책을 읽는 것은 맞죠? 이게 주어죠. 이게 너를 도와준다고요. 그래서 이 help가 help가 있잖아요. 그럼 이 help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매일 책을 읽는 것이 주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She hopes to visit Korea. 그녀는 hope, 희망한다, 바란다. To visit Korea,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희망한다, 바란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여기 있는 to visit이 바로 목적어인데요. 왜 목적어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요. hope, 바라다. 그녀는 바란다, 희망한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뭘 바라는데? 무엇을 희망하는데 그 바라는 거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녀가 뭔가를 바라잖아요. 뭐를 바라는데? 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목적어는 우리가 흔히 을을이 붙는다라고 하죠. 대상이니까요. 뭔가를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희망한다, 바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 오늘 나왔던 expected to see라고 했을 때 아, 뭔가 보는 것을 기대한다. 여기도 똑같죠. 방문하는 것을 바란다. 그래서 여기 있는 to visit은 바로 목적으로 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My dream is to travel. 나의 꿈은 뭐냐면 여행하는 것이다. 어디를 여행하는지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문장을 일부러 줄여두었습니다. 나의 꿈이 뭐냐면 여행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뭐예요? 나의 꿈은 이라고 있었죠. 자, 그러면 저기 있는 동사 is가 있잖아요. is 앞에 있는 게 my dream, 나의 꿈은 이게 바로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나의 꿈이 뭔데? 나의 꿈은 여행하는 거야. 뭐 세계를 여행하거나 혹은 그냥 여행하는 그 자체가 좋아. 나는 나의 꿈이 여행하는 것이야. 나의 꿈이 뭐예요? 곧 여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꿈과 여행하는 것은 서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의 꿈이 곧 여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어라고 합니다. 보어. 보어가 뭐냐면 저기 앞에 있는 주어 있죠.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잖아요. 나의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어라고 합니다. 보충해 주는 어.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이제 이 to 부정사도 명사로 쓰일 때 확실히 아시겠죠. 자,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책 내용을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면서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And it was no longer dark. Bright sunshine flooded the little room. Dorothy threw open the door. She expected to see the dull gray plains of Kansas. Instead, Dorothy saw the most beautiful lan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도로시는 어디에 왔을까요? All around.

0: 이 주변 모두가 was green grass. 이 푸릇푸릇한 초록색 잔디였습니다. 초록색 풀이었습니다. Tall trees bore bright red fruit and flowers displayed a rainbow of colors라고 돼 있네요. Tall trees. 이 아주 키큰 나무들이 bore이라고 하면 뭐죠? 이게 뭐예요? bore는 바로 우리 친구들 bear 아닙니까? raw bear 이곰 말고 곰일 수도 있는데요. 곰 말고 bear이 바로 동사의 의미를 가지면은 맺다, 피우다, 뭔가 꽃이나 열매를 피우다, 맺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bear의 과거형이 bore입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bear의 과거형이 bore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뒤에 red fruit이 나오죠. 아, 열매가 나오네. 그러면 맺다가 되겠네. 열매를 맺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키큰 나무들이 빨간색의 열매를 맺었고요. 열매를 막 달고 있었고, and flowers. 그리고 꽃들이 display라는 것은 보여주다, 전시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드러내고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었냐면 a rainbow of colors. 색의 이런 아주 다채로운 색상. rainbow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a rainbow of colors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색깔이 되겠죠. 여러 가지 색깔들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 파릇파릇하고 뭔가 아주 예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Birds with beautifully painted feathers flew about. 새들이 있었는데, 새들, with 뭔가를 가지고 있는 새들,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beautifully, 아름답게 색칠되어진, 깃털. 을 가지고 있는 새들. 즉, 이 깃털이 아주 아름다운 이 새들이 flew about 막 날아다닐 거야. Where are we, Toto? 우리 여기 어디야? 토토야? 우리 지금 어디야? Dorothy asked, eyes wide with wonder이라고 돼 있죠. 도로시가 물었습니다. eyes, 눈이 wide, 커졌어요. 눈이 이렇게 확 넓어진 거죠. 저처럼. 제가 눈이 좀 크잖아요. 이렇게요. eyes wide. 눈이 확 커졌습니다. with wonder. wonder이라는 것은 놀라움이 되겠죠. 놀라움에 눈이 확 커져서 도로시가 물었습니다. She had never seen birds of such color flying over the gray prairies of Kansas라고 되어 있네요. 그녀는 본 적이 없습니다. had never seen. 과거에 본 적이 없어요. 새들 of such color. 그런 색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새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는 새들은 본 적이 없었고요. 근데 이 새들이 뭐 하고 있는 거? flying over the gray prairies of Kansas. Kansas라는 그 주에, Kansas 주에 이 회색 prairie라고 하면은 대초원이죠. 회색 대초원을 그 위를 막 날아다니는 이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새들을 그녀는 도로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곳의 광경이 너무나 놀라서 눈이 이렇게 커졌다는 것이죠. 저처럼요. 눈이 커졌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 복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All around was green grass. Tall trees bore bright red fruit, and flowers displayed a rainbow of colors. Birds with beautifully painted feathers flew about. "Where are we, Toto?" Dorothy asked, eyes wide with wonder. She had never seen birds of such color flying over the gray prairies of Kansas.
0: 자,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싹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Flood, flood. Bright sunshine flooded the little room. Plane, plane. She expected to see the dull gray plains of Kansas. Bear, bear. Tall trees bore bright red fruit, and flowers displayed a rainbow of colors. Display, display. The store displays its newest products in the front window. Wander, wander. Where are we, Toto? Dorothy asked, eyes wide with wond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의 표제는 바로 Dark입니다. Dark라는

이것은 무언가가 어두운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 room was dark and cold. 그 방이 어땠냐면 어둡고 추웠다. 여기서 dark는 바로 어두운. 이 진짜 말 그대로 이 방의 밝기가 어둡다라는 의미예요. 뭔가 어두컴컴하고 춥고 막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다음 she has dark eyes and hair. 그녀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아, dark eyes라고 하면은 dark 바로 짙은 색의 눈 색깔과 머리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가 밝은 푸른색, 밝은 갈색이 아니라 짙은 색의 어두운 계통의 색깔의 파란색이나 뭐 갈색이나 이런 어두운 짙은 이 색의 농도가 아주 짙다라는 것이죠. 짙은의 의미가 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어둡다라는 것을 조금 더이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분위기로 한번 확장해 볼까요? 어둡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The movie had a dark story. 그 영화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가지고 있었다. A dark story. 어두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어두운 이야기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생기발랄한, 뭔가 기분 좋은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둡다라는 것은 기분이 우울한, 뭔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dark라는 것은 어두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활용해서 또 다른 의미로도 확장할 수 있으니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드링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어 실력을 자연스럽게 책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쫙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와 문법은 도움이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의 바로 그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역시나 재밌더라고요. 호기심 가득하게 이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 Number Of와 The Number Of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6 The Munchkins Dorothy saw a number of strange little people by a brook. They were looking at Dorothy with hopeful expressions. The little people all bowed toward Dorothy. The men stood back and a woman approached.
2: Welcome, most noble witch, to the land of the Oz, she said.
3: We are the Munchkins.

0: and we thank you heartily,"
1: said one of the men.
2: "You have killed the Wicked Witch of the East,"
1: said another.
3: "You have set us free," said the old woman.
1: The Munchkins lifted Dorothy to celebrate their new hero. "Oh dear," said Dorothy. Dorothy was sure she had neither killed a witch nor freed any Munchkins. She was, after all, just a little girl.
4: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 오즈의 마법사, 오늘 이 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과연 이 도로시와 토토는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바라보도록 할까요? Chapter 6, 제6장입니다. The Munchkins. 뭐죠? The Munchkins.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Dorothy saw a number of strange little people by a brook이라고 되어 있네요. 도로시는 보았습니다. A number of. A number of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A number of는 바로 많은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이상한 작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기 보니까 이상한 작은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네. 저 뭐지? 라고 하는 거죠. By a brook. Brook이라는 것은 바로 개울입니다. 이 시냇가 개울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이상한 작은 사람들을, 많은 이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They were looking at Dorothy with hopeful expressions.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사람들이, 이상한 작은 사람들이 전부 다 도로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도로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With, 무엇을 가지고? Hopeful, 이 희망에 가득 찬, 희망적인 expressions. 무엇을 가지고? 희망적인 expression, express가 표현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에서 ION을 떼버리면, 여기 있는 ION을 삭제해버리면 express가 되죠. express는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우리 친구들 앞에서 무언가를 계속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맞죠? 이 표현이, 표현하다에서 ION이 붙으면 표현이 되거든요. 명사가 되는데 이 표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치면 이제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표현이 어디에 가장 잘 드러납니까? 바로 표정에서도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expression이라고 하면은 표현도 되지만 표정도 된다는 점. 왜? 표정에 표현이 저를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제 표정에도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expression은 표정도 된다. 그래서 아주 희망적인, 이렇게 지금 도로시를 막 바라보면서 희망적인 표정입니다. 희망적인 표정을 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만나기 전에 여기는 a number of, 우리 친구들이 아주 많이 헷갈려하는, 그리고 중학생, 그리고 심지어 고등학교 내신 문제에서도, 우리 중간기말고사 서술형 평가에서도 이 문제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외우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이게 효과가 좋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 Number Of와 The Number Of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의미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A Number Of는 많은이라는 의미고요. The Number Of는 뭔가의 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연필이 7자루가 있다면 연필의 수가 몇 개인가? 라고 했을 때 뭔가의 개수를 묻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뭐의 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 number of는 참고로 흔히 우리가 many와 거의 유사한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붙어서 많은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a number of가 many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A number of cookies are on the plate이라고 되어 있죠. A number of cookies. 자, 그래서 a number of는 뭐다고요? 바로 많은. 그래서 많은 쿠키들이 어디에 있다? 접시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the number of cookies is 5가 되죠. 그래서 이 쿠키의 수가 몇 개냐 하면 5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a number of cookies라고 했었죠. 그러면 많은 쿠키들이니까 쿠키가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의 쿠키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복수 are를 적는 것입니다. is를 적지 않고요. 동사도 단복수를 맞춰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많은 쿠키들이니까 여기 are를 적어야 될 것이고요. 이건 다릅니다. 이거는 지금 쿠키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0: 여러 개가 있긴 한데, 뭐, 한 개가 있든, 두 개가 있든, 다섯 개가 있든, 열 개가 있든 간에, 지금 쿠키의 개수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쿠키들의 개수는, 그래서 저기 있는 the number이 바로 주어가 돼서, 여기는 그 개수 하나를 딱 묻는 것이기 때문에, is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확실히 정리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친구들,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요. 하나만 딱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어쩌면 기발한 이제부터 더 이상 헷갈리지 않는 그 암기법인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many 한번 보도록 할까요? many에 보니까 일단 제일 앞에 a number of랑 the number of의 차이잖아요. 이두 개의 차이에서 어와 더만 다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어와 더만 다르죠. 그러면 저기 앞에 있는 a number of에서 어를 기억하고요. 여기에 있는 참고 거의 many와 유사한 동일한 표현이다라고 했었죠. many 안에도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a가 들어가 있죠. 아, a number of도 a가 있고 many 안에도 a가 있네. 아, 그러니까 many와 a number of는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 피식. 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기억이 안날 때는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아, 맞다. 그때 효리 반파가 이야기했는데 a number of 앞에 a가 있고 many 안에 a가 있어서 두 개가 같은 거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아주 희한한, 특이한 외우는 방법이지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일이 있을 것입니다. 믿어보세요.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The little people all bow toward Dorothy. 그 작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고개를 숙여서 절하거나 인사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toward라는 것은 향해서, 도로시를 향해서. bow라는 것은 머리를 숙이다 혹은 절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The man stood back and a woman approached가 되어 있네요. 남자들은 the man 할때 men이죠. 남자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입니다. 남자들은 man이 바로 한 명, 남자 한 명이고요. men은 men,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stood back, 뒤로 물러섰고요. a woman, 여성, 어떤 여자, 여성이 한명 나와서 여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approached, 다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시에게로 다가갔다, 즉 다가왔다가 되겠죠. 도로시 입장에서는 welcome, most noble witch. 환영합니다. most, 가장, noble이라고 하면은 고귀한, 아주 귀한. Most noble witch. 이 말이 좀 이상한데요. 가장 고귀한 마녀입니다. 왜 마녀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환영합니다. 가장 고귀한 이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할 만한 마녀님. 마녀라고 하니까 왠지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Welcome to the land of Oz. Oz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장 고귀한 마녀님, 오기 오즈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조금 더 이야기가 남았는데요. 일단 음원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6. The Munchkins. Dorothy saw a number of strange little people by a brook. They were looking at Dorothy with hopeful expressions. The little people all bowed toward Dorothy. The men stood back, and a woman approached. "Welcome, most noble witch, to the land of the Oz," she said.
0: 계속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re the Munchkins, and we thank you heartily. said one of the men 이라고 되어 있네요. We are the Munchkins. Munchkins가 약간 이 종족 같은 건가 봐요. 우리는 Munchkins들이고요. And 그리고 우리는 and we thank you heartily.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heart가 있잖아요. heart 우리 이 하트 하트가 있는데 heart라고 하면은 이 하트도 되지만 우리 심장도 되잖아요. 맞죠? heartily 하면 이 심장에서 이 하트에서 혹은 이 심장에서 맞죠? 그래서 진심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said one of the men. 남자 중한 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You have killed the wicked witch of the east, said another.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여기서 you라는 것은, 이 문장에서 you라는 것은 바로 도로시가 되겠죠. Dorothy, 도로시. 당신은 have killed, 죽였습니다. 뭘 죽였냐면, the wicked witch of the east. east는 우리 동서남북이라고 했을 때 동쪽입니다. 동쪽의 the wicked witch,

0: 선한, 착하고 선한 것. 맞죠? 그 반대편에 있는 악하고. 맞죠? 마음씨가 아주 이 검고, 이 마음씨가 안 좋고, 이 악한. 그렇죠. 그래서 사악한 witch 마녀. 동쪽의 사악한 마녀를 당신 도로시가 죽였습니다. 세라나들 또 다른 남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도로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도 안 죽였는데? 지금 이제 방금까지 나의 집이 태풍 속에 이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 안에서 막 돌아다니던 난 여기 내렸을 뿐인데 나한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 다음은요. You have set us free, said the old woman. 그래서 그 나이가 많으신 여성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자유롭게 해줬고 풀어주었습니다. 뭔가 이 문맥상 The Wicked Witch of the East, 동쪽의 사악한 마녀가 이 먼치킨스들을 이렇게 구속하고 있거나 뭔가 잡아두고 있거나 했는데 뭔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도로시가 이 사람들을, 먼치킨들을 풀어주었다고 하네요. 그런가 봐요. The Munchkins lifted Dorothy to celebrate their new hero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그 Munchkins, 작은 이상한 사람들은 lifted, 들어올렸습니다. 도로시를 막 들어올렸어요. To celebrate, 기념하기 위해서 their new hero, 그들의 새로운 영웅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도로시를 막 들어올렸습니다. 그 다음은요. Oh dear, said Dorothy. 도로시가 이야기합니다. 오, 이런 세상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 이거 뭐지? 아이구나,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Dorothy was sure she had neither killed a witch nor freed any munchkins. 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게 그대로 나오네요. 도로시는 확실했습니다. 맞죠? 확실히 자신은 알잖아요. 무엇을 확실히 알고 있냐면, she had neither, 여기 있는 nor, 일단 neither nor 먼저 보도록 할까요? neither A nor B라고 하면은, 바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이라는 의미입니다. neither A nor B라고 하면, A와 B 둘다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이 문장에 넣어서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는 was sure, 확실했습니다. 본인은 알겠죠? She had neither killed a witch. 본인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She had neither killed a witch. 그녀는 마녀를 죽이지도 않았고, nor freed any munchkins. 그리고 그 어떠한 먼치킨도 자유롭게 풀어주거나 해방시켜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 마녀를 죽이지도 않았고, 마녀를 죽임으로써 먼치킨들을 해방시켜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도로시 자기 스스로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She was, after all, just a little girl. After all이라고 하면 어쨌든, 뭐 아무튼, 어쨌든, 혹은 결국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she was just a little girl. 그녀는, 즉 도로시는 작은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아무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난 그냥 집에 있었고, 헨리 삼촌네 집에 왔고, 그다음에 태풍이 우리 집을 가져갔고, 그 다음 잘 내려앉았는데, 영웅은 무슨 영웅이야? 나는 마녀도 안 죽였고, 먼치킨도 안 죽였어. 먼치킨도 해방시켜주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We are the Munchkins, and we thank you heartily,
2: said one of the men.
3: You have killed the wicked witch of the east,
2: said another.
4: You have set us free,
2: said the old woman.
5: The Munchkins lifted Dorothy to celebrate their new hero.
6: Oh dear, said Dorothy.
5: Dorothy was sure she had neither killed a witch nor freed any Munchkins. She was, after all, just a little girl.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7: A number of. A number of. We saw a number of birds near the lake. Expression. Expression. They were looking at Dorothy with hopeful expressions. Bow. Bow. The little people all bowed toward Dorothy. Approach. Approach. The men stood back and a woman approached.

0: Set free. Set free. You have set us free, said the old woman.
1: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 바로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lift라는 것인데요. lift는 무언가를 들어올리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용차 이렇게 무언가를 들어올리는 것이죠. 예문을 통해서 한번 의미를 확장해 보도록 할까요? Can you lift this box? 이 박스를 들 수 있니? 들어올릴 수 있니? 가장 기본적인 의미죠. 바로 들어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혹은 들어올리는 것을 사람의 기분에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뭔가 사람의 기분을 살짝 들어올리는 거예요. Her smile, 그녀가 웃고 있어요. Her smile lifted my mood. 나의 기분을 살짝 들어올렸다. 저는 기분이 요 정도 되었는데요. 근데 옆에서 어떤 저의 제 친구인 her이라는 사람이 her smile, 그녀가 근데 저를 보고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분이 요 정도에 있었는데 살짝 들어올려지는 거죠. 바로 기분, 감정 등을 좋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뭔가 들어올리는 거니까 기분이 살짝 들어올려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은요. Can you give me a lift to school? 너는 나에게 줄 수 있겠니? 학교까지 lift 살짝 들어올려주는 것을 할 수 있겠니? 아,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탁 들어서 학교에 탁 내려주면 좋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차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게 영국식 표현입니다. lift라고 하면은 영국식 표현. 살짝 들어올려서, 그러니까 차에 살짝 타서 살짝 내리는 거. 그러니까 누가 마치 탁 들어서 탁 놔주는 거. 이런 느낌인 것이고요. 미국식에서는 ride라고 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이든 영국이든 가서 사용하면 둘 다 이해를 당연히 합니다만은 이렇게 약간의 지역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이 조금 더 넓어졌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요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책에 한번 푹 빠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랑 읽는 책들은 재밌죠. 제가 재밌는 책만 쏙쏙쏙 골라두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쭉 읽다 보면은 글 읽는 속도도 올라가고 어휘력도 올라가고 문법도 잘하게 되는 그런 매직, 마법이 펼쳐집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새롭게 읽어볼 책은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입니다. 아, 우리 친구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시죠? 이제 그 책을 우리말로 과거에 읽어보았다면 그게 혹시나 내용이 기억이 난다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이제 영어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아, 너무나 재밌겠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Chapter 1 The White Rabbit. Alice was tired of sitting by the river.